0: 장애계 이슈 진단 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맹 윤다울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장애인 건강 검진 관련 간담회가 있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건강검진 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과 장애인 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을 보면요. 장애인은 65.9%고요. 또 비장애인은 75.6%로 약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어떻게 하면 장애인이 더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지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0: 예, 장애인 수검률이 약 66%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하셨다고요?
1: 네. 현재 발표되는 건강검진 수검률 통계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장애인이거든요. 즉 가장 의료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빠진 상태에서 계산된 수치가 이 65.9%

0: 20%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10명의 장애인 중에 6명 이상이 검진을 받았다는 것인데 실제로 만나본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과 차이가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예. 또 공단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까지 포함해서 분석을 하면 좀 다른 수치가 나와서 장애인의 실제 건강검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의견을 들은 공단 담당자들도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하시면서 좀 새로운 시각 얻어서 그런 분석을 해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 예, 장애인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많이 부족한 건가요?
0: 네. 장애인이 건강검진 한번 받기 위해 몇 시간씩 이동해야 하는 현실은 여전한데요. 현재 장애인 친화 건강검진 기관은 전국에 약 30여 곳 수준입니다. 2023년 법 개정을 통해서 공공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으로 당연 지정하고 또 2026년까지 100여 개 기관을 운영하겠다라는 그 계획이 있었지만 아직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0: 제 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112개소 운영 목표로 조정이 된 상황인데요. 이 부디 이번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서 지역마다 장애인이 가까운 곳에서 검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병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요?
0: 네. 또 검진 기간 수만 늘린다고 해서 이 수검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집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하고 또 예약 접수를 하고요. 또 검진을 받고 결과를 설명 듣고 또 집에서 건강관리를 이어가는 이 과정이 하나의 서비스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과정들이 모두 분절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관계자가 이 점자 인쇄기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게 왜 검진기관 필수 장비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저는 반대로 좀 묻고 싶었습니다. 이 점자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이동지원이나 동행인력이 없으면 검진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건강검진은 병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아니라 병원에 가는 순간부터 집으로 돌아와 건강관리를 이어가는 것까지 모두 포함된 유기적인 서비스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좀 건강검진의 수만 많아진다고 해서 수검률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도 부족한 상황인가요?
0: 네. 현재 그 건강검진 항목은 이제 비장애인의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고 그것을 장애인이 이제 하다 보니까요. 이 예를 들어 하지절단 장애인은 체중계에 보조기기 없이 올라갈 수 없어서 체중 측정이 어렵고 또 시청각 장애인들은 시력검사나 청력검사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암검진 관련해서도요. 이 장애 당사자분들은 조기 노화와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다 하는 연구들이 많은데도 뭐 대장암 검진은 뭐 50세, 뭐 폐암 검진은 54세 이상 등 그 보편적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검진 항목 개발 계획을 묻자 공단은 현재 별도의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앞으로는 장애인의 건강 특성을 반영한 검진 체계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또 강조드렸습니다.
1: 예, 의사소통 지원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적극성이 아쉽다고요.
0: 네. 실제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이용 후기를 보면요.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사소통 지원입니다. 이 청각장애 당사자분들이요. 수어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검진을 받으면서 평생 병원에서 느꼈던 답답함이 해소됐다라는 후기도 있었는데요.
1: 예.
0: 이 병원의 수어통역사나 의사소통 조력인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대형 병원에 수어통역사 고용이 늘고 있습니다. 이 수어통역사를 고용한 병원은 장애 친화 건강검진으로 등록해서 청각장애인만큼은 건강검진 시 의사소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유형별 특화 병원을 만들어 나가길 좀 제안드렸습니다. 예. 사실 이런 내용은 다른 여러 간담회에서도 자주 좀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소관부처의 적극성이나 그런 것들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1: 실제 이용자들의 경험은 어떤가요?
0: 네, 국립재활원에서는 이 친화병원 이용 후기에 대한 공모전을 하는데요. 그 공모전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한 장애인은 평생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집 근처 병원에 방문했지만 장애인 검진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려고 했었고요. 그러다가 인터넷을 통해 이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알게 되었고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간을 소개받아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용자분은 집 밖을 나서서 이동하는 것이 큰 걱정거리 없는데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병원까지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었고 또 장애 특성에 맞춘 검진을 받으면서 일반 병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편안함을 느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용자분들의 경험 속에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방향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히 장애인 건강검진 제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장애인의 건강권은 병원을 몇 곳 더 만드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는 이동 지원과 또 의사소통 지원, 또 검진 이후 건강관리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되어야 이 비로소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검진기간 개소수와 또 중증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 등이 성과지표로 세워져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라도 올해와 내년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 복지부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의료기관 장애인단체가 함께하는 그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또 듣고 개선해 나가는 구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장애 때문에 검진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병원 확대뿐만 아니라 이동지원과 의사소통 지원 그리고 맞춤형 검진체계까지 함께 꼭 갖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기술진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박강성이 부릅니다. 내일을 기다려.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건강한 생활,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는 걸 노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이라고요.
2: 맞습니다. 또 우리가 노쇠, 노화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40대 초반인데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노화라고 하기도 어렵고 또 예전에는 50대 하면은 보통 늙어간다라는 표현이지만 50대 분들께 여쭤봐서 본인 당신께서 늙으셨나요? 그러면 화를 내실 겁니다. 근데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연구를 해봤더니 근육량 자체와 근육의 일한 능력 이런 근력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큰 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온을 유지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보통 요즘에 부자 하면 근부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실제로 근육부자가 건강부자라서 이 근육을 주는 걸 줄인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1: 그러면 단순한 노화와 근감소증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구별할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2: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오는 노화는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신체 기능이 서서히 감소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근감소증은 근육량과 근력이 건강 나이 평균, 표준을 벗어날 정도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력이라고 하죠. 쥐는 힘이 떨어지거나 또는 같은 연령대, 같은 체중의 사람 대비 의자에서 일어나기 어렵고 걷는 속도가 느리고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걸 근감소증을 의심할 수 있고 특히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폐렴으로 입원을 했었다. 정형외과 진단으로 입원을 해서 한 일주일, 열흘 정도만 누워있어도 50대 이상이면 이 하체 근육이 쭉쭉쭉쭉 빠지고 쉽게 피곤하고 앉았다 일어났는데 균형 잡기 어렵고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근감소증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1: 예, 체중은 그대로인데도 예전보다 쉽게 지치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근감소증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2: 여기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바로 체중계의 비밀입니다. 체중계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체중은 그대로인데 쉽게 지친다. 근육량은 줄어드는데 혹시 지방이 늘어난 건 아닐까요? 체지방이 늘었을 가능성이 크죠. 이게 가장 안 좋은 건데요. 나이가 들면서 체중계 안에 숫자는 정상인데 정상 범위도 있고 그대로인데 쉽게 지치고 계단이 오르기 어렵다고 하면 복부지방, 체지방, 피하지방들이 늘어나고 근육이 줄면서 계단 오르기, 빠르게 걷기, 무거운 물건 들기 일상생활이 어려워져서 이건 근력 저하의 신호입니다. 따라서 체중계 숫자보다도 실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의 양과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저속 노화의 첫 걸음이 되겠습니다.
1: 예, 뭐 특히 장애인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활동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근감소증 위험이 더 큰 건가요?
2: 맞습니다. 활동량이 적은 분들, 즉 활동이 적을수록 근육 사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감소증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0: 장애인 또는 만성질환자, 장기 입원, 요양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근육량이 빠르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조금만 운동하고 단백질 섭취하면 근육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특정 연령이 지나면 그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누워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치료하신 분을 대구로 부르거나 요양원으로 불러서 우리가 자발적이진 않지만 도움을 받아서 근육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줄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좀 무리하지 않으면서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0: 네, 무조건 무거운 바벨을 들어야 되고 무거운 아령을 듣고 남들 하는 것처럼 무릎이 아픈데 스쿼트를 하거나 쪼그려 앉아 일어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을 받고 의자에 앉았다가 움직이지 않는 의자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기, 그리고 서서 벽을 밀기, 그리고 우리가 고무줄 같은 탄력밴드를 발에 밟고 당기기, 실내 걷기와 같은 저강도 근력 운동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관절 건강 상태에 맞춰서 운동을 정하는 거고요. 이 관절이 굳어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전문의 또는 물리치료사 선생님 또는 방문 물리치료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자발적 관절 근육 운동도 할 수 있지만 누워있을 때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을 풀어주는 훈련을 통해서 근감소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 예, 근육에는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이나 식습관이 있을까요?
0: 네. 저도 오늘 오전에 삶은 계란 두 개, 닭가슴살 반쪽, 그리고 브로콜리, 밥 두 숟갈. 이게 제 아침이었어요. 보면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근육 유지에 아주 중요한 기본입니다. 따라서 살코기나 생선, 달걀, 두부, 콩류, 저지방 우유 같은 식품들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인데요. 특히 어르신들은 한 끼에 손바닥 반 정도라도 그게 곡 닭고기가 됐든 돼지고기 삶은 게 됐든 두부가 됐든 계란이 됐든 매 끼마다 단백질을 적은 양이라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예.
0: 한 번에 몰아 드시는 게 아니라 한 끼에 하루 섭취할 양을 나눠 드시는 게 근육을 유지하고 키우는 데 도움이 더 좋습니다.
1: 예, 단백질 음료나 건강기능식품 광고도 많은데요. 이런 제품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0: 우선은 치아 건강이 튼튼하고 정신 건강 상태라든지 전신적 상태, 호흡이 괜찮으신 분들, 위장과 수술 받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자면 음식으로 충분하게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강 상태 때문에 식사량이 줄은 분들, 씻기가 어렵거나 삼키기 어려운 분들 또는 기관지 질환으로 드시면 사리가 들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보충 제품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마다 성분과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특정 광고에 따라 섭취하기보다는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당뇨라든지 신장 기능 등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만든 제품을 권유받아서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예,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근감소증 예방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저는 이제 모든 청취자분들께 권장되는 것보다도 이제 70세 이상 또는 오랜 기간 보행을 안 하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의자, 고정된 의자에 앉았다가 앞에 책상 잡고 일어났다 앉았다 아침에 10번, 점심에 이후에 10번, 저녁에 10번. 정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벽 밀기라고 알려드렸는데 문 앞에 서서 문을 미는 겁니다. 물론 옆에 누가 보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문을 밀면서 다리로 버티는 운동, 그리고 이제 고무줄 같은 걸 발에 밟고 양쪽 발로 고무줄 밟고 양쪽 팔로 당겨서 만세하듯이 하늘 높게 올리는 걸 해주시면 팔과 다리, 허리 근육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걸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20분, 30분 실내 걷기. 지금 덥고 습한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르신들 운동하시다 보면 탈진될 수 있기 때문에 시원한 곳에서 미지근한 물 드시면서 실내에서 본인이 듣고 싶은 크로트나 아니면 편안한 음악 들으시면서 20분, 30분 실내에서 걷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예. 자, 청취자분들께 아쉬운

0: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함께해 주신 유병욱 교수님과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매주 친근하고 알기 쉽게 건강 정보를 전해주셨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이제 귀중한 전파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 청취자 여러분들 뵐 수 있도록 해주신 KBS 관계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일시적으로 해외 출장 등으로 자주 못 뵈게 돼서 인사 말씀드립니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저도 건강관리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세요.
0: 네, 건강한 생활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건강하세요.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김정수의 내 마음 당신 곁으로.

0: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I love 스포츠 이우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홍명보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기분 좋은 출발을 했죠.
1: 그렇습니다. 체코전 조별리그 A조 1차전이었고요. 우리가 2-1로 승리를 했습니다.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경기였는데도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죠. 체코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그리고 고공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골을 넣는다. 이 전술만 탁 노렸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도 당하는 그 실점 상황이 나왔지만 후반 22분 이강인의 도움에 이은 황인범의 동점골, 후반 35분 오현규의 역전골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한국이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한 건 통산 네 번째이자 16년 만인데요. 이 승리로 우리의 32강행 가능성은 많이 높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예, 경기 내용 결과 모두 좋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죠.
1: 맞습니다. 일단 고지대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한 달 이상 고지대 훈련을 한 우리와 이틀 전에 과달라하라로 들어온 체코와는 차원이 달랐고요. 이강인 선수의 경기 운영 능력이나 중원에서의 황인범 선수의 활약, 오연규 선수의 결정력, 뭐 김민재 선수의 안정된 수비력, 골키퍼 김승규 선수의 선방까지 칭찬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굳이 아쉬운 장면을 꼽는다면 우리의 실점 장면에서 나온 집중력 뭐 부족 부분이라든지 또 손흥민 선수가 골 기회를 놓친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못 넣었다 해도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에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 선수들은 부담을 느끼거든요.
0: 예.
1: 다만 이제 손흥민 선수 교체 후에 오연규 선수가 들어와서 역전골을 넣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손흥민 선수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좀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사실 수비 쪽에 좀 걱정 목소리가 많았던 게 사실이죠. 연이은 수비진 부상으로 생긴 공백을 깜짝 선발인 이기혁 선수가 잘 메워준 부분, 물론 초반에 조금 긴장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김민재 선수가 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곧바로 안정된 모습이 나왔거든요. 내용 결과 모두 큰 점수를 줄 수 있는 체코전이었습니다.
0: 예, 멕시코도 1차전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금요일에 있을 2차전은 좀 선두 자리를 놓고 겨루게 되죠.
1: 네, 이번 월드컵은 조 3위도 32강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미 승점 3점을 딴 우리나라는 이 32강 토너먼트 진출의 5분응선은 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멕시코까지 이긴다면 우리는 조 1위를 확정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월드컵은 조 순위를 정할 때 승점 다음 승자승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체코의 승리가 체코전의 승리가 무척 중요했는데 우리가 승리를 하면서 32강의 가능성은 이제 높아졌고 만약에 멕시코까지 이긴다면 바로 이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조 1위로 32강행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멕시코에서는 멕시코의 주장이자 센터백인 세사르 몬테스 선수가 남아공전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우리 경기에 못 나옵니다. 이 세사르 선수는 우리나라로 치면 김민재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호재가 하나 생겼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사실 조 1위를 해도 좋고요. 조 2위를 해도 정말 괜찮은 일정입니다. 조 1위를 하면 멕시코에서 16강까지 일정을 이어가긴 하지만 다른 조 3위와 이제 32강을 붙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러니까 홈팀인 멕시코를 염두에 둔 일정이 짜여 있기 때문에 그 꽃길을 우리가 걸을 수가 있고요.
0: 어, 예.
1: 네, 2위로 진출하면 우리가 미국 LA로 가서 B조 2위와 붙습니다. LA는 우리의 홈그라운드 같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B조 팀들이 다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조 2위로 가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까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B조 상황이 궁금해지는데요.
1: B조는 그 유럽의 강호인 스위스가 6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올라서 강력한 1위 후보로 분류가 됐고 그 뒤로 유럽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개최국 캐나다 그리고 카타르가 뒤쫓는 그림이 될 거라고 봤는데요. 뚜껑을 열어본 결과 물론 아직 한 경기만 치른 시점이지만 이변의 연속입니다. 스위스가 카타르와 1-1로 비겼고요. 캐나다 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도 1-1로 비기면서 지금 현재 1차전을 치른 상황에서는 뭐 딱히 강자도 약자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 그래서 누가 B조 2위가 될지 1위가 될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B조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1차전이기 때문에 그런지 월드컵에 이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 예.
1: 브라질 대 모로코의 경기는 1-1. 물론 이제 모로코가 FIFA랭킹 7위인 강팀이긴 하지만 영원한 우승후보인 브라질이 모로코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트리키에가 황금세대를 가지고도 호주 호주에 역습을 당해서 2대0으로 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일본 대 네덜란드의 경기 2대2 무승부였고요. 독일은 이제 처음 월드컵에 출전한 퀴라소를 상대로 7대1 대승을 거두면서 이번 월드컵 아주 초반부터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0: 예. 자, 이어서 야구 이야기 해보죠. 주말 3연전 결과 순위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1: 프리야구 선두 LG가 이틀 연속 롯데를 이기고 NC전이 우천 순연된 2위 KT와의 격차를 두 경기로 벌렸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최하위로 떨어졌는데요. 이 키움이 한화에게 3연승을 달리면서 롯데는 최하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두산은 에이스 곽빈의 호투를 앞세워서 기아의 8대1로 이겼고요. 이로써 두산은 4위 기아와 반경기 차로 바짝 추격을 했습니다. 3위 삼성은 난타전 끝에 SSG를 10대8로 이기면서 2위 KT의 격차를 두 경기 차로 좁혔고요. 반면에 SSG는 8위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키움의 이용규 플레잉 코치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불명예 은퇴 소식을 전한 일도 있었거든요. 아쉬운 일도 함께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아시안게임에 나설 야구 대표팀 명단도 발표가 됐죠?
1: 네. 문보경, 김도영, 문현빈, WBC를 누볐던 주역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고요. 전원 프로 선수로 구성이 된 게 특징입니다. 29세 이하 와일드카드는 3명입니다. 문보경, 노시환, 곽빈 선수가 승선하게 됐는데 류재현 감독이 밝힌 이유로는 일단 곽빈 선수는 확실한 에이스 카드가 없다고 판단해서 뽑았다라는 거고요. 3루와 1루를 맡아줄 좀 선수들이 건강이 확실히 보장된 부분이 없어서 1루, 3루, 지명타자까지 할 수 있는 문보경, 노시환 선수를 와일드카드로 쓰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SSG와 삼성, KT, 롯데, 기아, 두산까지 6개 구단이 3명씩 선발이 됐고요. LG와 한화는 2명씩, NC와 키움은 1명씩 이름을 올렸는데 아시안게임에 우승을 하면 병역 면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리그가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중단되지 않거든요. 공백이 좀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구단의 어떤 형평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팀마다 공백의 온도차가 있겠지만 9월의 국가대표 공백은 후반기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지난 주말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 공원 평화광장 일대에서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가 있었죠?
1: 네, 장애와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고 소통과 화합의 가치를 나누는 통합스포츠축제인 제12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 가장 큰 특징은 시각장애인과 가이드러너가 한 팀을 이루어 달린다는 점인데요. 시각장애인 참가자와 가이드러너 그리고 일반 시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해서 평화광장 일대를 따뜻한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여러 연예인과 사회 각계 인사들이 현장을 찾아서 또 참가자들을 응원하기도 했는데 이번 대회 참가비 수익금은 서울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운동 인프라 확충과 스포츠 활동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참가자들 입장에서 보면 완주도 즐겁고 또 자연스럽게 나눔에도 동참하면서 그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I love sports.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허각의 나를 잊지 말아요.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취업과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창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먼저 훈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2: 네, 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 직종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분이며 훈련 개시일 시점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입니다. 훈련 과정 및 기간을 안내해드리면 훈련 교과는 생성형 AI 프로그램, 구글 AI 제미나이, 챗GPT, 포토샵, 클립 스튜디오 등입니다. 훈련 시간은 16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훈련 기간은 7월 6일부터 6개월간 총 600시간 훈련이 진행됩니다. 교육 장소 및 모집 일정을 안내드리면 교육 장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 위치한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이며 모집 기간은 6월 10일부터 시작되었고 6월 25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10명 내외이며 모집 기간 등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입학생 특전은 교육비, 식비 전액 무료이고 해당자에 한해 매월 훈련수당 최대 33만 4천 원이 지급되며 원거리 거주자는 기숙사가 무상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031-910-084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 직종 훈련생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031-910-0840번으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훈련 소식도 전해 주시죠.
2: 네. 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수업 시 상시 수어 통역 및 자막이 지원됩니다. 훈련 과정을 안내해드리면 기계 분야는 컴퓨터 응용, 가공 기능사 및 산업기사, CAD, 기계 설계, CAM, 컴퓨터 응용 가공 설계, 컴퓨터 수치 제어 가공, CNC, MCT, 고속 가공 등이고 전기 전자 분야는 전기 기능사, 전기공사, 배선, 배관, 조명공사 등입니다. 모집 인원 및 지원 자격을 안내해드리면 모집 인원은 분야별 최대 10명이고 지원 자격은 경증 중증 청각장애인입니다. 모집 기간을 안내해드리면 서류 접수는 6월 18일 목요일까지이고 훈련 기간은 1개월에서 15개월까지이고 훈련 시간은 주 5일

0: 평일 1, 6시간 훈련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훈련이 진행됩니다. 교육 장소는 일산에 위치한 일산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 입학생 특전은 훈련 비용 전액 국비 지원되고 해당자에 한하여 훈련 수당이 지급됩니다. 훈련 수당은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 시 매월 28만 4천 원이고 취업성공 패키지 미참여 시 매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식사 및 기숙사가 무상 제공되고 통학 시 교통비 월 5만 원이 별도 지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시청각훈련처 031-910-0943번 화상전화는 070-7947-310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이어서 기능경기대회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0: 네. 우수장애인 기능인 발굴과 중증장애인의 기능대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2026년 부산광역시 제43회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원수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회 기간은 9월 15일 화요일부터 9월 18일 금요일까지이며 경기일은 9월 16일 수요일,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대회 기간 및 경기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사유 발생 시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대회 장소는 부산 백스코 등입니다. 접수 직종은 13개 직종으로 전자기기, CNC 선반, CNC 밀링, 메카트로닉스, 옥내 제어, PCB 설계, 3D 프린팅, 모바일 웹개발, 영상 콘텐츠 제작, 캐릭터 디자인, 건축제도 CAD, 도자기, 한지공예입니다. 원서 접수 교부 및 접수에 대해 안내드리면 접수 기간은 6월 4일부터 지금 시작이 되었고요. 6월 17일 수요일까지이며 접수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능력개발지원부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 이메일, 우편 접수 중 택일입니다. 유의사항으로 일부 직종의 과제 수행 사항에 변경이 있으므로 지원 전 직종 설명서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공단 능력개발지원부 031-728-7096, 031-728-721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이어서 구인 소식 전해 주시죠.
0: 네, 현대자동차 양재 본사에서 인사행정 보조직무 계약직 장애인 직원을 6월 22일 오후 5시까지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급여, 근무 현황 관리, 업무 지원 및 행정 업무 지원입니다. 고용 형태는 2개월 수습 후 근무 평정 및 운영 상황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평일 근무 1, 8시간 근무입니다. 급여는 연봉 3,700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동부지사 02-2146-357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사무보조직 구인 소식도 있다고요?
0: 예,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유한양행 본사에서 사무지원 직원 1명을 6월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채용 직무는 사무 업무 지원 및 행사 지원 업무입니다. 고용 형태는 계약직 12개월이고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 1, 8시간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급여는 월 260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남부지사 026004-108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그 외에 사무보조 직원을 모집하는 곳이 또 있다고요?
0: 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카드 강남콜렉션센터에서 사무보조 직원 1명을 6월 19일까지 모집합니다. 직무는 민원서류 발급, 자료정리,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 등 사무보조 업무입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고용 형태는 계약직 12개월이고 근무 평가를 통해 추가로 1년 더 근무 연장 가능하고 급여는 월 277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영상 제작 직종을 모집한다는 소식도 있다고요?
0: 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영상 제작 직종 1명을 6월 17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무 내용은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사진 촬영, SNS 기획 보조 및 편집 업무입니다. 지원 자격은 사진영상과, 사진영상미디어과, 영상제작학과 등 영상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관련 직종 경력 3년 이상인 분입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평일 근무,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월 230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1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창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녹색지대 그래 늦지 않았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수화기와 옥내 수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보니까 모델 출신 이소라 씨가 출연을 했는데 새 있잖아요. 날아다니는 새. 이 새를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나는 새와 소통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과장이나 농담이 아니라요. 진짜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교육이 필요한데요. 국가유산청에서 시각장애인 자연유산 전문가 양성교육, 나도 자연유산 전문가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국내 최초로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이 자연유산 조사와 보존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인데요. 참가자들은 천연기념물 조류의 생태와 새 소리의 특징, 새 소리로 종을 구별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요, 우수 참여자를 선발해서 국가유산청에서 실시하는 조류 음향 모니터링 자료 분석 분야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교육은 7월부터 8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서울과 국가유산청이 있는 대전에서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이 6월 21일 일요일까지이긴 합니다만 선착순 50명까지만 받는다고 하니까요. 새를 좋아하는 분들, 새의 소리에 관심 많은 분들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착순이에요. 자, 자세한 사항은요. 전화 042-610-764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6월 15일 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시인과 촌장이 부릅니다. 사랑일기.

네. 우리 난가족 월요일 순서 안내해드릴게요. 다양한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문화센터 A입니다. 자, 이번 6월에는 문화예술을 감상하기 위해 미술관, 전시관 등으로 이동할 때 겪게 되는 일상 속 접근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횡단보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횡단보도가 뭐가 문제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 나도 횡단보도에 대해서 할 말 많다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는 화면에서 드라마를 감상하는 생생TV가 준비되어 있죠. 어쩌다 천하제일의 도적이 된 여인과 그녀를 쫓던 조선의 대군, 두 남녀의 영혼이 바뀌면서 서로를 구원하고 마지막엔 백성을 지켜내는 위험하고 위대한 로맨스, KBS 주말 드라마 은혜하는 도적님화를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해 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옥상 달빛과 신재가 함께 부른 칵테일 사랑.

0: 문화예술 속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센터장님,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자, 오늘은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횡단보도 접근성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우리는 어디를 가든 늘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죠.
0: 그쵸.
1: 공연이나 전시를 보러 가는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이 횡단보도가 시각장애인에게는 여전히 쉽지 않은 길이에요. 아, 문화예술을 향유한다는 건 공연장이나 이제 전시장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역시 함께 갖춰져야 이제 가능하겠죠.
0: 네네네.
1: 문화예술 경험은 그곳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은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느끼는 횡단보도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0: 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1: 네.
0: 최근에 혹시 그런 좀 위험한 경험이랄까요? 그렇게 하신 건가요?
1: 사실 네. 기본적인 어려움은 전 여전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횡단보도 앞 인도의 턱이 높은 곳이 아직 여전히 있거든요.
0: 아, 네.
1: 그래서 건너려다가 이렇게 놀라기도 하고요.
0: 네.
1: 또 처음 가는 길에서는 횡단보도 위치를 찾지 못해서 헤매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위험했던 건 자전거 문제였어요.
0: 어떻게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랑 부딪히신 거예요?
1: 사실 예전에 그런 적도 한번 있기는 한데 이번에 겪은 일은
0: 진짜?
1: 그건 아니고
0: 네.
1: 아, 극장 가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그 신호등을 음성 안내해 주는 신호
0: 네네.
1: 유도 버튼이 있잖아요.
0: 네.
1: 이제 그것을 누르려고 횡단보도에 기둥 쪽으로 가서 이렇게 손을 뻗었는데 그 앞에 자전거가 주차가 돼 있던 거예요.
0: 근데 사람은 없고.
1: 네. 근데 정말 또 기가 막히게 주차를 하셔서 손잡이가 딱 버튼을 가리게. 그래서 제가 그 주차가 돼 있는 걸 모르고 손을 뻗었다가 덩덩덩덩 소리가 나면서
0: 네네.
1: 자전거가 제 쪽으로 넘어질 뻔했어요.
0: 아우, 이거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 요즘 특히나 이제 공유 자전거 많고
1: 네.
0: 킥보드까지 있고 이런
1: 맞습니다.
0: 걸 문제는 아무데나 세워두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네.
1: 특히 대학로 같은 곳에는 그 자전거나 킥보드 이용자가 많거든요.
0: 많죠.
1: 그래서
0: 네.
1: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주변은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 공간인 만큼 이제 보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은 좀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0: 제발요.
1: 또 네. 시각장애인들은 이동할 때 공간을 손이나 흰 지팡이로 탐색하면서 걷기 때문에 그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작게는 놀라거나 크게는 사고를 겪을 수도 있거든요.
0: 맞습니다. 예, 예. 아,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 네, 저의 바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1: 전 이번에는 번화가에 있는 긴 횡단보도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기 여의도도 그렇지만 뭐 광화문이라든가 서울시청 쪽에 있는 문화공간을 갈 때 폭이 넓고 긴 횡단보도를 건널 때가 있거든요.
0: 네네.
1: 근데 저는 이제 흰 지팡이로 이제 방향을 확인하고 길을 탐색하고 또 사람들이랑 좀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면서 걷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느릴 때가 있거든요.
0: 네, 어쩔 수 없죠.
1: 네, 네. 그래서 이런 긴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좀 마음이 초조해지더라고요.
0: 특히나 이제 중간에 걷기 시작했을 때 더 그럴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예.
1: 그리고 이런 횡단보도 중간에는 그 버스 정류장으로 이어지는 섬식 인도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0: 예.
1: 근데 자주 가는 길이면 괜찮은데 가끔 가는 이제 문화 공간에 갈 때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섬식 인도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단가 사람들이 다 갔나 나만 남았나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0: 네네네. 여의도에도 있는데 국회 앞쪽에도 그죠.
1: 네.
0: 아무래도 그 걸음이 느린 어르신
1: 네.
0: 요즘 진짜 많잖아요.
1: 맞습니다.
0: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좀 뭐랄까 시간 여유를 좀 더 줬으면 좋겠다.
1: 맞아요.
0: 그래서
1: 제가 그 사라 핸드렌이라는 작가의 다른 몸들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이 기억이 나요.
0: 네.
1: 참고로 이 책은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도 읽으실 수 있는데요. 싱가포르에는 그린맨 플러스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0: 그린맨 플러스?
1: 네.
0: 네.
1: 교통약자가 지급받은 카드를 횡단보도 옆 단말기에 이렇게 대면 녹색 신호 보행 시간이 조금 늘어나는.
0: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1: 아,
0: 천재네요. 누가 기획했는지.
1: 아, 그런가요?
0: 와, 네네네.
1: 보통 3초에서 한 12초 정도 추가된다고 하더라고요.
0: 세상에.
1: 네, 그래서 전체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0: 와, 제가 지금 왜 기가 막히냐면 제가 20살 때 다리를 좀 심하게 다친 적이 있어요.
1: 아, 네.
0: 그래갖고 그 보조기기를 한 6개월 찼나
1: 네.
0: 목발을 짚고 식은땀이 미치겠더라고요.
1: 그렇죠.
0: 특히 겨울에 땅 얼어있잖아요. 와. 저는 덜덜덜인 거예요.
1: 그렇죠.
0: 네. 근데 막 빨리 뭐 빠를 걸을 수도 없고.
1: 네.
0: 하, 너무 공감이 됩니다.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왜 안 할까요?
1: 했으면 좋겠어요.
0: 제발. 예.
1: 네. 그래서 정말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보행이 어려운 사람들도 그러니까, 있을
0: 예,
1: 수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네. 아, 너무 공감이고요. 횡단보도에서 겪은 또 다른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고요.
1: 네. 사실 최근에 KBS 오는 길에 겪은 일이긴 한데요.
0: 일단 듣기 전인데 KBS가 잘못했습니다.
1: 아닙니다. 네. KBS는 잘못이었고 사실 저의 성급함 때문이기도 한데요.
0: 아, 예. 네,
1: 다른 분의 무단횡단 때문에 좀 위험했던 적이 있어요.
0: 아하. 이제
1: 횡단보도에 막 도착을 했는데 제가 신호유도 버튼을 누르기 전이죠. 근데 앞에서 누가 건너가는 소리도 들리고 희미하게 좀 움직이는 형체도 보이길래 아, 녹색불인가 보다 하고 따라 건넜어요. 근데 뻥 소리가 나는 거예요.
0: 빵?
1: 네. 빨간불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무단횡단 중이었던 거죠.
0: 아, 저 근데 순간적으로 빵이 사람 치는 빵이었는 줄 알고 좀 살짝 놀란 거 아시죠?
1: 멀리서 이렇게 차가 소리를 내줬어요.
0: 네, 예, 다행입니다.
1: 네, 그리고서 예. 보니까 빨간불이더라고요.
0: 아이고. 예.
1: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절대 다른 사람만 믿고 건너진 않지만 네, 그 순간은 진짜 아찔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부분 긴 횡단보도에선 그래도 무단횡단 안 하시는데 그 짧은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저도 좀 조심하겠지만 여러분도 무단횡단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전에 그 KBS에서 방영된 그 시사 프로그램을 보는데
1: 네.
0: 어르신들이 무단횡단 많이 하는 거 아셨어요 혹시?
1: 아, 사실은 방송에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무단횡단을 하세요.
0: 저희 어머니도 하세요. 그렇게 하십니다.
1: 네, 그러면서 항상 저한테 규칙을 지키라고 하시는 왜 그러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0: 근데 그때 시사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인터뷰를 들었냐면
1: 네.
0: 다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차가 없다 싶으면 그냥 빨리 가고 싶은 거죠.
1: 그렇죠.
0: 야, 그냥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1: 그런 또 그러네요. 네.
0: 그리고 요즘 특히 이제 스마트폰 보면서 걷는 사람들 많잖아요. 부딪히는 경우 있을 것 같거든요.
1: 그거 정말 위험하거든요.
0: 네,
1: 제가
0: 네.
1: 예전에 아 작년입니다.
0: 네.
1: 공연 연습을 하러 다니는 길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길을 건너다가 스마트폰 보고 걷는 분이랑 부딪혔어요.
0: 아.
1: 근데 이제 흰 지팡이가 날아간 거예요.
0: 어머.
1: 정말 너무 놀랬고 사색이 됐어요. 도로 중간에서 네. 그런 일을 겪으니까 너무
0: 네.
1: 놀랍더라고요.
0: 네.
1: 근데 한 1시 방향 저 멀리서 어떤 청년이 흰 지팡이를 들고 와줬어요.
0: 아, 그래도 고맙네요. 네.
1: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유 참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 마지막 좀 네. 마무리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
1: 하고 싶은 얘기는
0: 네.
1: 마지막으로 그 여러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요. 같이 기다리는 시각장애인을 너무 오래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많이 보는 경우. 네.
1: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와 시각장애인이다라고 외칠 때도 있어요.
0: 외치는,
1: 네, 낯설고 네. 신기한 건 이해하지만 사실 저와 같은 시각장애인들은

0: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천구에 사는 금천시각교회 소속 양형근입니다. 지금 올해 나이 67세인데요. 이제 61세까지 정신없이 살았어요. 저는 시각장애이지만 시각장애 자체를 모르고 많이 제가 중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에 바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일을 한 40몇 년을 안 쉬고 일을 했고, 이제 은퇴를 하고 둘째가 딸아인데 딸아의 손녀딸에서 한 2년을 봐줬어요. 다시 이제 내가 현장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눈이 좀 더 나쁘고. 근데 우연히 가다가 이제 간판에 제가 안 보이는데 우리 아내가 시각주의라고 써있다, 한번 가보래요. 당연히 같은 사람이 있다. 가보니까 이런 천국이 없는 거야. 내가 느끼지 못한 자유, 지금까지 얽매했던 모든 삶에서 거기를 가니까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대화도 하고, 이게 뭔 천국 같은 세상 있나, 내가 딱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적극 지금부터 2년 반 전에 제가 이제 참여를 하고, 특히 저는 이제 이런 구청 일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일자리를 이제 합격해서 처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아주 제가 이게 참여하게 된 거예요. 자유가 너무 행복해, 자유롭고, 이제 밖에서 보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 마음을 싹 비우고 대화하고, 그리고 항상 웃어요, 사람들이. 그런 이제 행복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1: 서울 금천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양형근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눈이 나빠지면서 여러 가지로 불편했는데 시각장애 지혜를 알게 된 뒤로 그곳에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또 일자리까지 얻게 돼서 행복 속에 살고 있다고 하셨어요. 인터뷰 중에 이런 천국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시각장애 때문에 얼마나 불편했으면 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걸 두고 천국이라고 하셨을까요? 가까운 시각장애인 연합회나 시각장애인 지회에 가시면 재활하는 법, 여가질

느끼는 법, 일자리 찾는 법에 대해 다 가르쳐 주니까요. 시각장애 때문에 자유를 잃고 집에만 계셨던 분들 꼭 밖으로 나오셔서 우리 양현근 씨처럼 행복한 나날, 천국 같은 나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화제의 TV 드라마를 화면 해설로 감상하는 생생TV 시간입니다. 화면 해설 에세이 눈의 선악의 저자 권성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화면 해설 원고는 네. 최종 영상을 기준으로 써야 하는데 네네. 완성이 안 된 영상을 받을 때도 있다는데. 와, 그래요?
1: 그럴 때도 있어요. 뭐 다큐멘터리는 그런 경우도 좀 꽤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편집된 게 아니고 좀 가영상을 좀 받을 때도 있어요. 시간이 촉박하면.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최종본을 받아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동물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 편집 전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원고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구간은 삭제라고 막 계속 써 있는 거예요. 에? 삭제, 블러 처리 막 이런 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흐리게 처리해달라는. 그게 뭐였냐면은 그 뭐 열정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동물의 열정. 네. 그래서 주로 우리 동물의 사랑에 관한 어머. 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짝짓기 장면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가 좀 너무나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가지고 어머, 어머. 그걸 이제 다 삭제하거나
0: 아, 그러니까 열정이 너무 지나쳤구나.
1: 네, 뭐 아마 이제 원 어머. 영상에는 그렇게 다 촬영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다 블러 처리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삭제해달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그대로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은 해설을 안 할 거잖아요. 삭제된다고 하면 아니면 이제 블러 처리가 됐다 그러면 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거나 네, 이럴 텐데 네, 네. 이게 나중에 이제 방송이 될 때 확인을 해보면 그 살아있는 구간이 있어요.
0: 아~
1: 그럼 이제 화면 해설 없이 나가는 거죠. 아마 그 편집자가 이제 그 편집을 할 때 뭔가 필요하니까 이제 삽입을 했을 텐데 저희는 일단 안 된다고 알고 있었으니까 해설 그쵸?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좀 그럴 때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이제 TV 영화 TV에서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 스킨십 장면 이런 게 좀 나오면
0: 아, 요즘 특히 좀 많잖아요.
1: 네, 대부분 좀 또 이렇게 삭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지 못하면은 막 썼는데 삭제가 되거나 화면에서 열심히 썼는데 삭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삭제된다고 안 썼는데 또 살아있을 아이고. 경우는 네, 또 해설 없이 나가기도 하고.
0: 아 근데 그 해설 없이 나가는 상황이 됐을 때 네. 제작자들이 그거를 다시 추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어렵나요?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다시 좀 제 요청이 오면 좋은데 안 그런 경우들이 조금 더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요즘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제가 처음 시작했던 한 십몇 년 전보다는 거의 많이 줄었는데
0: 네네.
1: 그래도 아직도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사전 협의가 되면 참 좋을 텐데 네, 아직도 좀 네. 가끔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0: 그러니까 제작자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우리를 좀 생각을 해서
1: 그렇죠.
0: 그렇죠. 네. 예, 좀 완성도 있게 만들어줬으면 그쵸. 좋겠어요. 네. 거기까지가 진짜 내 제작의 끝이다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1: 네, 좋겠어요. 네. 그런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KBS 드라마 은혜하는 토정님아 감상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열과 은조의 영혼이 바뀌었어요.
1: 네.
0: 그 상황에서 수기홍 씨가 도월대군 열을 새로운 왕으로 만들려고 세력을 모으는 장면까지 네. 만나봤습니다.
1: 그리고 또 그 자리에 그 규합하는 그 비밀 회합 자리에 열의 영혼이 깃든 은조가 참석을 하게 됐고 이제 그걸 다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열이 다 그걸 보게 된
0: 그러니까
1: 거죠.
0: 주인공인데 네. 얘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그렇죠.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1: 내가 지금 이제 영모의 묻은 머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0: 잠깐만.
1: 거죠.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막 사색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합이 끝난 뒤에 그 은조와 수기홍 씨가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 장면을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0: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감상해 볼게요. 화면 해설의 김정후 성우입니다.
2: 말씀대로 제가 도월대군을 아는데 영모엔 가담하지 않을 겁니다.
3: 대군에겐 우리의 존재를 철저히 모르게 할 거예요. 반정에 성공하면 그때 왕위를 권할 거예요.
2: 어째서입니까?
3: 대군을 거사에 합류시켰다가 실패했다간 그 즉시 참수겠지요. 안 될 일이에요. 우리의 다음을 위해.
2: 왕이 될 대군은

0: 반역을 위해 살아 있어야 한다.
1: 홍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은조의 표정이 무거워진다.
0: 오늘 모인 소수의 사대부와 유생들로는 패멸입니다. 죽음뿐입니다.
2: 그렇다고 해도 싸웁니다. 우리의 끝이 죽음일지라도. 그대도 길동으로 각오한 바 아닌가요?
1: 홍 씨가 멍에 있는 은조를 남겨둔 채 걸음을 옮긴다. 은조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가마가 멀어지는 걸 지켜보다가 이내 눈빛이 단호해진다.
3: 틀렸습니다, 수기마마. 전 이 몸을 그리 죽게 못합니다.
1: 열에게 온 은조 모습이 영혼이 바뀌기 전 열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3: 가자. 걸로부터 멀리. 이 조선으로부터 멀리.
1: 열이 은조의 손을 잡고 나가려는데 은조가 망부석처럼 버틴다. 열이 불안한 표정으로 찬찬히 돌아본다.
0: 난 못 가요.
1: 은조의 눈빛이 단호하다.
3: 알고 있었구나.
1: 은조는 담담하게 열을 올려다본다.
3: 결심이 섰어. 넌 이미 그들 곁에 서 있었어.
1: 열이 체념한 듯 은조의 손을 스르륵 놓는다. 은조는 다가올 운명을 예비하듯 담담한 표정이다.
0: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요. 저들이 왜 세상을 바꾸려 했는지, 대감마님께서는 왜 죽음을 감내하고 전학계 향했는지 알 시간이 필요했어요.
3: 그래서?
0: 저들은 살아가기 위함이고, 대감마님께서는 저들과 같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3: 그래서?
0: 각자의 몸으로 돌아가면 난 길동으로 함께할 거예요.
3: 너를 백성이랑 명분으로 이용하려는 거야.
0: 알아요.
3: 역당으로 잡히면 산채로 사지가 찢겨 죽을 거야.
0: 각오했어요.
1: 열의 눈빛이 흔들린다.
3: 어떻게 내 앞에서 죽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해.
1: 상처받은 열의 눈빛에 은조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인다.
0: 저들이 세우려는 왕이 대군이니까요.
1: 열의 눈이 커다래진다.
0: 그러니 대군도
3: 아니, 너도 틀렸어.
0: 틀렸다뇨?
3: 네가 길동으로 역당이 되겠다면 난 대군으로 왕실편에 설 거란 얘기야. 선왕들께서 지켜온 종묘사직을 거스르고 체제를 무너뜨리고 현 왕조에 반역하는 자들 난 용납 못해. 그게 내 배움이거든.
1: 은조의 표정이 다급해진다.
0: 그치만
3: 내가 역당들의 왕이 되는 일은 없어. 그러니 이 반역은 반드시 실패야. 내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4: 열은 반역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5: 그런 거죠. 이제 왕가의 혈통이고 또 은조가 또 위험에 처해지는 것이 싫기도 했을 그 은조랑 것 같아요.
4: 은조가 가담을 했으니까.
5: 그렇죠. 집으로 돌아온 은조는, 그러니까 열의 영혼이 깃든 은조죠. 그 비밀 교합에서 봤던 사람들의 이름을 그 명단을 종이에 적습니다.
4: 아, 네.
5: 그리고 다른 날 이제 새치점에서 열을 만나요. 은조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 편에 선다는 너의 각오를 없던 일로 하면은 내가 이 명단을 전하에게 전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발고를 하지 않겠다고.
4: 너 나가라.
5: 단념을 해라. 이런 거죠.
4: 너 빠져라.
5: 그 계획을. 그래서 딱 하루에 말미를 줄 테니 그 안에 결정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열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 후 새책점을 나서던 열은 검은 삿갓을 쓴 사내와 부딪혀 그게 흑검이라는 사람인데 네. 그 사내의 손등에 이렇게 긴 화상한 흉터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에 본 적이 있었어요. 은조랑 열이. 뭐냐면 과거 그 가짜 길동이 왜 이렇게 죽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무덤이 파헤쳐져서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이제 그 흑검이었거든요.
4: 네. 그 열이 그러면 뒤쫓아가나요?
5: 그렇죠. 그 존재를 알았으니까 네네. 뒤쫓는데요. 그자가 임사형의 집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은 과거 그 대사관을 죽인 그 감옥에 갇힌 대사관을 죽인 범인 을 가짜 길동으로 막 이렇게 몰아가서 그 가짜 길동이 죽게 되고 그리고 무덤에서 또 시신도 사라졌던 그 사건을 네. 유추해 보면서 아, 그 대사관을 죽인 게 임사영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0: 열이 이제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 임사영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요. 은조의 열이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들었는데 소복 차림의 여인이 그 대들보의 목이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대롱대롱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제 발이 다을락말락 하는 그 상태로 매달아 놓은 거예요.
1: 그 누구예요?
0: 네. 그 왕의 후궁인 금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록이 그 임금 침전의 향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괘씸해서 이제 그 임사영이 금록을 겁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매달아 놓은 거였습니다. 열은 금록을 구해서 임사영의 집을 빠져나오고 그 금록은 그 길로 궁에 들어가서요. 이규에게 그 향에 관한 진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1: 그냥 얘기해버리는군요.
0: 네.
1: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2: 이규가 향로를 빤히 보고 있는데 침전문이 열리고 임사영이 들어온다. 이규의 손에는 활과 화살이 들려있다.
3: 전하.
2: 임사영이 고개를 조아린다.
3: 앉아. 저 어좌에.
2: 임사영이 제자리에 굳어있자 이규가 느릿하게 활을 겨눈다.
3: 명이다.
2: 임사영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주춤주춤 어좌로 다가간다. 그리고는 이규를 돌아보는데 이규가 활시위를 팽팽히 당긴다. 한 걸음 물러서는 임사영의 발이 계단에 부딪힌다. 임사영은 두려움에 온몸이 굳은 채 뒷걸음질로 계단을 지나 어좌에 앉고야 만다.
3: 마셔라. 폐부 깊이.
2: 어좌 옆에 향이 피워져 있다.
3: 전하.
2: 임사영이 일어나려는 순간 붉은 깃 화살이 날아와 어좌에 꽂힌다. 사색이 된 임사영은 눈치를 보며 무릎을 꿇는다.
3: 모두 전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낡은 변명이로다. 충실한 개였다. 너의 역할은. 대서 소신 이 조선 최고의 간신이 되었나이다. 그로 막후의 권위를 누렸으니 겸허히 세상서 하직하라.
2: 이규가 준비한 화살을 집어 임사영을 향해 활시위를 당긴다. 임사영이 피식 웃더니 연기를 들이마신다.
3: 이런 나를 원한 것은 너였다.
2: 임사영이 일어난다.
3: 너를 위해 굴복한 사대부들로 대전을 채우고 너를 위해 세상 모든 향락을 걸러드렸다. 아니더냐?
2: 이규의 손이 덜덜 떨린다.
3: 유언이 궁핍하구나. 저주구나 그 떨리는 손에. 독초를 반나절은 끊었더냐? 오늘 밤이면 온몸에 천둥지진이 일고 내일이 오기 전 독초를 달라 애골복걸 할 것이다. 이미 수차례 그랬지. 곧 온 조선이 너의 광기를 목격하겠구나. 너에게 등불린 사대부들에게 미쳐버린 왕만큼 완벽한 명분이 없을까.
2: 활시위가 파고든 이규의 손에 피가 맺히고 임사영이 빙긋 웃는다.
3: 반정이다. 알겠느냐. 이 조선에서 네가 이 어전을 지키길 바라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네 유일한 충신이 바로 나일 것이다.
2: 이규가 활시위를 놓자 임사영이 눈을 감으며 죽음을 예비한다. 하지만 아무 일 없이 다시 눈을 뜬다. 화살이 어좌에 박혀있다. 이규는 혼란과 충격에 잠식된 채 숨을 헐떡인다. 병사들이 임사영을 포박해 끌고 간다. 제이가 멀찍이서 이를 지켜보며 한숨을 내쉰다. 한낮의 숲속, 임사영이 입에 재갈을 한채 관역 앞에 묶여있다. 양옆에는 수복 차림의 금록과 노을이 같은 모양으로 묶여 있고 의금부 병사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서 있다. 임사영이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응시한다.
1: 아니 뭐 임사영 뭐예요? 네. 임금한테 너라고 그런 거죠. 대단하네요. 네.
0: 예. 임사영의 생사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전해드릴게요. 네. 한편 이규는 그 침전에 기녀들을 가득 불러가지고 연주를 시키고 춤을 추게 해요.
1: 이 상황에서요? 네.
0: 그 연회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지금 조금 혼미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게 하고요. 잠도 안 재워요. 그러면서 그 버선에 하얀 버선에 피가 밸 정도로 춤을 추게 하고 그 악기를 연주하는 기녀들은 손이 막 이렇게 베어져서 피가 흐를 정도로 이제 그렇게 춤을 추게 해요. 그리고는 은조를 불러드립니다. 훈민직의 진정을 내가 떠올리고 나를 위한 충신은 그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훈민직의 진정을 떠올리기 위해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은조에게는 열의 영혼이 깃들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부디 간신이 아닌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기울이라고 그것이 어자에 앉은 자의 책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이규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기녀들에게 춤만 추라고
1: 뭐 제정신이
0: 하고
1: 아니잖아요. 네. 예.
0: 그래서 이제 술만 그 아주 눈빛에는 광기가 어려 있고요. 술만 계속 먹게 됩니다.
1: 아, 근데 진짜 그러다 다 죽는 거 아닙니까?
0: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나둘 쓰러지고 진짜 많이 다치고 막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은조가 그걸 봤잖아요. 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에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 대비와 중전의 도움을 받게 한 다음에 그 이규가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기녀들을 빼돌리게 됩니다. 네, 빼내게 돼요. 네. 정신을 차린 이규는 완전히 대노했죠. 자기 계속 연회를 해야 되는데
1: 기녀들이 정신 없는 와중에 그건 기억을 네, 하네요.
0: 그렇죠. 그래서 기녀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말을 타고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막 기녀들을 뒤쫓게 돼요.
1: 아이고, 네.
0: 그래서 은조가 이제 기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루터에 다다르는데 이규가 지척의 당도에서는 그 군사들에게 시키는 거죠. 불화살을 당기라고. 그래서 불화살이 이렇게 쫙 날아가는 순간에 절벽 위에 이제 열이 나타납니다. 은조의 혼이 깃들어 있으니까 화살을 잘 쏠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열이 나타나서 그 촉이 없는 손뭉치 그 화살로 이렇게 그 불꽃이 붙은 화살들을 하나하나 꺼버리게 돼요.
1: 말도 안 되지만.
0: 신궁이에요. 네.
1: 네. 대단합니다. 네. 네.
0: 그래서 이규가 그 모습을 보고서 그 멀리서 화살을 명중시킬 자는 일전에 나를 죽이려 했던 암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1: 이규가 그럼 무조건 잡으려고 하겠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측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사영을 다시 이제 불러들이게 됩니다.
1: 네.
0: 네. 네. 한편 열의 영혼이 깃든 은조는 더 이상 그 은조가 이제 도적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내가 만들고 싶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조의 혼이 깃든 열에게 변고가 생기거든요.
1: 네.
0: 열이 그 종친들의 연회가 열린다는 그런 전가를 받고 이제 말을 타고 그 산중턱의 절벽으로 향하는데 그때 그 검은 삿갓이 나타나요. 그 병사로 위장을 했는데 네. 그 검은 삿갓 특검이 열을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열이 등에 칼을 맞고 강물에서 추락을 하게 돼요. 이제 임사영의 첫째 아들 승재가 그 흑검을 부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주를 한 건데 뭐 실은 임사영이 시킨 거겠죠.
1: 네네네. 네.
0: 그래서 열이 그렇게 강물에 추락하는 그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
1: 바뀌잖아요.
0: 네, 은조와 열의 영혼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1: 네.
0: 열이 그 짐작은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그러니까요. 이제 영혼이 바뀐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절벽에서 추락한 열이 어떻게 됐는지 만나보겠습니다.
1: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2: 열이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3: 어느 밤이었다. 너와 혼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질문을 찾았던 밤.
2: 은조가 강가로 달려오고 있다.
3: 그때 나는 알았던 걸까? 너와 혼이 바뀌고 어쩌면 난 너의 수모와 싸우고 너의 사람을 지키고.
2: 과거 열이 은조에게 서신을 쓴다.
3: 너와 세상을 훔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리고 언젠간 너의 죽음도 대신할 날이 올 거라고. 나의 답은.
2: 열이 고개를 들고 다짐하듯 읍조린다.
3: 기꺼이.
2: 현재.
4: 안 돼! 은조가 열이 검은 삿갓에 칼을 맞고 추락한 절벽으로 달려온다. 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고 바닥엔 선명했던 핏자국도 지워져 있다. 은조가 무릎을 꿇고 흙바닥을 손으로 훑는다.
5: 지워졌어.
4: 몇 발짝 떨어진 곳에 흙으로 혈흔을 덮은 흔적이 있다. 검붉은 흙빛이 절벽 끝으로 이어지고 그 너머엔 지푸른 강물이 넘실거린다. 까마득한 아래를 내려다보는 은조의 눈에 절망이 어린다. 강물에 뛰어든 은조가 아래로 아래로 헤엄친다. 강바닥 가까이에 열의 갓이 둥둥 떠있다. 은조가 손을 뻗어 갓을 붙잡는다. 임사영의 집, 잘 손질된 보랏빛 관복이 정갈하게 내걸려 있다. 승재가 관복을 탐욕스레 매만지며 열을 해친 순간을 찬찬히 떠올린다. 과거, 절벽 위.
6: 대군의 시신은 어찌할까요?
7: 이대로 강에 묻어라. 물고기 밥으로 적격이도다.
4: 나인과 병사.
8: 서희에게 한 약속 지켜주십시오.
4: 현재 승재가 잔인한 미소를 띤 채 보랏빛 관복을 더듬는다. 그의 입에서 황홀경에 가까운 탄식이 터진다. 관복을 갖춰 입은 임승재가 득이양양 캔마루로 나온다.
9: 채비하라!
7: 걸러갈 것이다.
4: 강길 쓸고로 걸어 나오는 은조의 손에 물에 흠뻑 젖은 갓이 들려 있다.
8: 하류로 쓸려가기엔 강의 흐름이 약해 벼랑에서 떨어졌다면 이 부근에 있어야 하는데 빠져나온 걸까?
4: 수풀 사이에 길이 나 있다.
8: 길. 도움을 요청하려면 사람이 다니는 길로 향했어요.
4: 수풀길을 지나자 소나무 숲이 펼쳐진다.
10: 여기 있어요! 들리면 나빼요! 제발요!
4: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열이 쓰러져 있다. 은조가 갓을 내던지고 달려가 일으키는데 흥건한 피가 손에 묻어난다.
1: 열이 괜찮아야 될 텐데요.
0: 네, 이제 네. 은조가 이 의식이 없는 열을 구질막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이제 그 움막에서 지극정성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요. 약재가 없으니까 이제 해림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약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또 부탁도 하죠. 그렇게 치료를 하던 은조가 이제 열의 손을 꼭 잡고 잠시 잠들었을 때 열이 이제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다시 만나서 반가워 홍은조 넣습니다. 네.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은조에게 열은 자꾸 내가 이 설화 속의 왕자님에게 가까워지면 곤란하다. 난 원래 왕자님인데 이런 농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조가 눈물이 핑 돌면서도 그 농담을 하는 게 이제 그 괜찮은 거잖아요.
1: 그렇죠. 살아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농이 나오냐고 하자 열이 이렇게 가까이
1: 어머
0: 대고 다가와서
1: 입은 어떻게 하고 갈까요?
0: 아니요. 일단 얼굴만 바라보죠. 얼굴만. 네, 가만히 얼굴을 바라보는데요. 그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1: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11: 나오지. 네가 그렇게 웃는데.
4: 은조가 당황한 듯 입술을 달싹이자 열이 그녀를 애틋한 눈길로 지그시 바라본다.
9: 마마!
4: 대추가 들이닥친다.
9: 일어나신 겁니까?
4: 열이 은조의 손을 잡고 있다.
9: 아무래도 제가 반시즌 늦게 도착했어야 됐나 봅니다.
10: 아니요. 잘 오셨어요.
4: 은조가 자세를 고쳐 앉는다.
12: 넌 뭐하다가 얘를 혼자 벼랑으로 가게 뒀어?
9: 송구합니다. 노을이랑 기녀를 찾으러다 잠깐 두 분...
4: 해림이 뛰어온다.
10: 선배님 같이 좀... 은조야!
4: 해림이 열의 손을 와락 잡는다.
10: 사경을 헤맨다더니 깬 거야? 곧 어이가 당도할 거야.

0: 대체 어쩌다 자기에게 닿은 거야?
1: 아,
2: 은조를 그게... 돌아보는 해림.
0: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대군마마?
3: 아, 저 아씨 제가 은조예요.
0: 어?
1: 오랜만이요. 이 얼굴로는.
0: 어머머, 두 사람 돌아온 거야?
3: 예.
1: 보다시피.
0: 어, 송구합니다. 어, 제가 그 사이 습관이 들어서.
1: 이해하오.
0: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돌아왔다니 잘 됐어.
4: 죄송한데 감격은 잠깐 미루시죠. 지금 그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놈이 겁도 없이 마마께 검을 겨눴습니까?
2: 열이 풀어진 옷고름을 묶는다.
5: 대추, 넌 지금 오고 있는 어의 입단속 시키고 처소에 놀러 나갔다 외박한 것처럼 둘러대.
3: 잠깐, 회복이 먼저예요.
2: 열이 괜찮다는 듯 은조를 보고 성큼성큼 자리를 뜬다.
3: 두 분 잠시만 계세요.
2: 은조가 움막 밖으로 따라 나온다.
3: 뭘 하려고요?
1: 더는 도망치지 않으려고. 내가 본의 아니게 한 여인의 눈으로 조선을 봤거든. 빼앗기기만 하는 소작인들, 해민서 병자들, 죽어가는 거리의 아이들, 고통조차 멸시받는 기녀들, 모두 그 여인의 눈으로 본 조선의 백성들이야.
2: 열이 측은함이 가득한 눈으로 은조를 본다.
1: 이젠 알아. 그 여인이 어떤 심정으로 도적질을 했을지.
3: 그 말은...
1: 너랑 가보려고. 그 끝이 어디든.
2: 은조가 울컥 치미는 감정을 참으며 열을 보다가 단단해진 눈빛으로 생각에 잠긴다.
3: 처소의 외박으로 둘러대려는 이유 있는 거죠?
1: 날 죽이려던 자가 내가 진짜 죽었다고 믿게 해야 돼.
3: 원래 몸으로 돌아오면서 자객을 본 거예요?
1: 어.
3: 누구예요? 얼굴 기억해요?
1: 진정하고. 칼 맞은 사람은 나야. 분노를 해도 내가 해.
3: 칼은 나도 맞았어요. 그 몸일 때.
1: 그러네. 내 분노에 네 집은 있어?
2: 순간 은조의 표정이 굳는다.
3: 혹시 도승지 가문이에요?
6: 아, 이제 열이랑 은조가 네. 임사영이 벌인 일이라는 걸, 꾸민 일이라는 걸 다 알게 됐네요.
7: 그렇죠.
6: 네.
7: 그리고 이제 이규가 임사영을 다시 걸로 불렀잖아요. 네. 근데 그 직전에 이제 제이가 아버지가 죽을까 봐 이 복면을 쓰고 거기에 가서 그 관역에 묶여 있는 임사영을 구하긴 했어요. 근데 풀려난 임사영이 당장 그 같이 묶여 있던 기녀 노우를, 왜냐면 임금이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노우를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이가 그냥 도망치게 놔둡니다. 이때 이제 의금부 지사가 당도해서 복귀를 하라는 어명을 전하게 돼요. 그러자 임사영은 의금부 지사에게 그 노을 기녀를 찾아서 당장 죽이라고 그러면서 제의를 의금부에 가둬버려요.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숨을 걸고 자기를 구하러 왔는데도.
6: 세상에. 예. 네.
7: 그렇게 무섭고 매정한 아버지예요. 칼을 맞고 강물에 추락해서 이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열이 그 임사영 부자를 어떻게 할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6: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지금까지 화면의 설 작가 권성아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7: 네, 고맙습니다.
6: 자, 마지막 곡으로요. 성시경이 부르는 당신은 참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가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판사복을 벗은 뒤에야 깨달은 것들. 정재민 지음, 성우 김용효 읽음. 나는 중규와 조서를 읽고 경찰에게 몇 가지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서를 나서니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중규는 나에게 여자친구와 친형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당부사항을 전해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새벽, 또 비가 내렸다. 텅 빈 도로를 달리며 중규의 여자친구에게 전화해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중규의 여자친구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울기만 했다. 그 다음에는 중규의 친형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형은 경찰에게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중규한테 들었다면서 중규가 금세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경찰이 상당한 근거 없이 긴급 체포를 했을 리 없다며 일이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풀리지 않을 수 있으니 너무 섣불리 큰 희망을 품지 말라고 애둘러 말했다. 무엇보다 중규가 어린 시절 오토바이를 훔쳤을 때처럼 내 도움을 받으면 쉽게 풀려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할까 봐 걱정되었다. 자신이 진짜 사기 조직의 총책이면서 나를 변호사로 선임해 풀려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다. 전화를 끊고 컴컴한 도로를 달리며 중규 아버지와의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중규가 오늘 한 말들을 곱씹으며 과연 판사가 믿어줄까 생각하기도 했다. 곧 결혼할 예정이라는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언제가 될지 모를 중규의 석방 시점까지 반려견 두 마리를 키우며 혼자 살 수 있을까 걱정하고 동생 옥바라지를 하려는 친형을 염려하기도 했다. 예상대로 바로 다음 날 경찰은 중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긴급 체포를 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이를 다시 법원에 청구한다. 법원에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 담당 판사가 심문기일을 정해 알려준다.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설명을 들은 터라 나는 영장이 법원에 청구되었는지 신문기일이 언제 어디로 잡혔는지를 확인하려고 직원을 통해 수원법원에 거듭 전화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6시가 지나자
1: 업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니 용무가 있으신 분은 다음날 업무 시간에 전화하기 바랍니다.
0: 라는 자동 응답기 멘트만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밤 11시가 넘어도 연락이 안 되어 혹시나 하고 사무실에 가보니 팩스 기계 위에 구속영장 청구서가 도둑 고양이처럼 숨죽인 채 엎드려 있었다. 신문기일은 다음 날인 토요일 오후 2시였다. 나는 자정이 가까운 그 시간부터 새벽까지 사무실에 앉아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의견서를 썼다.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수사 기록을 볼 수 없다. 따라서 영장 심문 절차에서 변호인은 아무 수사 자료를 보지 못한 채 변호를 해야 한다. 경찰과 검사가 판사에게 제출한 자료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지 못한 채 변호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도 위험한 일이다. 변호사가 자신 있게 어떤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판사 앞에 제출된 기록에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판사가 변호사의 말을 믿어줄 리 없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사가 어떤 증거를 제출했을지 추측하고 가정하면서 그에 대한 가상 반박을 제시해야 할 때도 많다. 이때처럼 한밤중에

0: 구속영장을 받아들게 되고 바로 다음날 낮에 영장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사이 의뢰인과 접견해 의뢰인에게 수사기관 입장에서 의심할 만한 부분들을 물어볼 시간도 충분치 않다. 이것은 마치 캄캄한 밤에 불빛도 없이 그 길을 한번 가본 사람,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말만 듣고 대리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 앞에 뚜껑 거친 맨홀이 있을지 딴 장애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엑셀을 밟지 못하고 저속으로 조심조심 가게 된다. 그만큼 기록을 다 보면서 하는 공판 때의 변론에 비해 변호사의 변론에 힘이 덜 실리게 된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도 모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로서 허점을 찾아낼 가능성도 높다. 다만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세한 문제를 지적하는 대신 전체적인 수사 방향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 어? KBS 오디오북.
2: KBS 뭐?
1: KBS 오디오북!
0: 코인을 발행한 재단의 대표들을 변호해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적이 있다. 코인을 발행한 지 3개월 만에 가격이 100분의 1로 폭락해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 검찰의 공소요지는 그 원인이 대표들이 처음부터 아무런 실체가 없는 스캠 코인이라는 사기 코인을 발행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의 영장심사에서 나는 스캠 코인이 되려면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코인이어야 하는데 그 코인은 거래소의 정상적인 심사를 통해 상장되었으므로 당초부터 스캠 코인은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그 코인은 발행 후 3개월 동안 다른 코인보다 높은 가격을 시중 유지해 오다가 발행 3개월 되는 시점에 갑자기 누군가가 코인을 해킹해 수많은 코인을 탈취했고 그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폭락이 시작되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코인 가격 폭락으로 인한 피해를 안겨준 것은 코인을 해킹해서 탈취한 해킹범이지 코인을 발행한 의뢰인들이 아니고 오히려 이들은 해킹으로 가장 큰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변론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나 경찰은 먼저 해킹범을 잡아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사건 발생 이후 3년이 지나도록 그 해킹범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구라도 잡아넣으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그 책임을 모두 가장 큰 피해자인 코인 발행인들에게 전가해 이들을 구속함으로써 희생양 삼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킹범을 잡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의뢰인들이므로 이들을 석방해 경찰과 함께 해킹범부터 잡는 것이 순리라고 변론했다. 그 결과 이런 코인 사기 사건에서 드물게 두 대표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영장심사에서 변호를 할 때는 이처럼 변호사에게 상당한 집중력과 순발력이 필요하다. 준규의 영장심문도 바로 다음 날로 잡혔기 때문에 나는 미리 정해져 있는 일정들을 죄다 연기하거나 취소했다. 영장심문 기일에 법정에 나가서는 박준규가 사기 조직의 총책이라고 하기에 아직은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조직원들을 한 명씩 구속하며 가장 윗선을 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윗선이 되어 책임을 덮었을 거다 하는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 현재 구속된 이들 중 우두머리가 윗선이 박준규라고 허위 진술을 해 책임을 덜려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박준규에게도 윗선이 누군지 묻고

박정인의 이름을 대며 그가 윗선이 아닌지 물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박준규가 총책이 아님을 경찰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준규가 사기 조직의 총책이 되려면 그 모임의 수직적 서열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휘체계가 있어야 하고 그 최상층에 박준규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구속된 L등의 무리가 수직적 서열관계가 있는 조직이란 증거부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 조직원들이 모두 박준규보다 나이가 적게는 2살, 많게는 7살 많은 고향 선배들이므로 정서적으로 어린 박준규가 총책이 되기는 어렵다. 경찰이 너무 급하다. 증거가 더 확보되면 그때 구속하면 되니 지금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풀어달라며 변론했다. 판사 앞에 제출된 수사기록의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피의자는 결백하니 절대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높지 않고 오히려 판사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대신 아직은 구속하기에 이르다고 하면 판사가 수긍할 만한 여지가 좀 더 생길 것 같았다. 박준규를 긴급 체포하고 조사한 그 수사관은 조사하는 내내 또 그 이후에도 내가 전화할 때마다 나를 존중해 주었다. 나는 비록 그 수사관이 내 의뢰인을 처벌하려고는 하지만 똑똑하고 정중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수사관이 피의자인 박준규 뒤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미흡했고 구속영장이 잘못 청구되었다는 취지로 변론하는 것이 다소 불편했다. 하지만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 외에도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같은 요건도 있다. 구속은 처벌이 아니다.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혐의자가 도망가 버리거나 증거물을 다 없애버리거나 증인들을 협박하거나 매수에 입을 막아놓으면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재판을 하고도 형을 집행할 수 없으니 구속해두는 것이다. 그래서 구속기간 동안에는 수용자가 미결수로서 무죄로 추정되고 노역도 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속되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본인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기각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도망갈 이유도 증거인멸을 할 이유도 없다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반면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시켜줄 것을 요청한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경찰은 준규가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들고 다니고 타인 명의의 차를 타며 수상한 현금 1억이 차에서 발견되었고 수상한 휴대폰이 있는데 주운 것이며 비밀번호를 잊었다고 하고 주민등록 내역과 다른 지역에 살고 있고 자주 이사를 다니며 집 앞에 CCTV를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경찰이 오면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다며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는 이렇게 변론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타인 명의의 휴대폰과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타인은 피의자의 어머니입니다. 박준규가 오래전부터 신용불량자이므로 자기 명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현금 1억을 들고 다니는 것도 자기 명의 계좌를 만들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피의자가 현재 사는 집에서 임대차 계약, 가스 설치는 다 박준규 본인 이름으로 했습니다. 자신을 숨기려고 했다면 그마저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했을 것입니다. 피의자가 휴대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는 본권과 무관한 다른 불법적인 거래가 있고
그 관계자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준규에게 휴대폰을 주었다고 말하면 누구도 안 믿는다. 내가 판사라도 그냥 영장 발부다 라고 하니 털어놓은 입장이었다.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묵비권과 같은 피의자의 권리이므로 이런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다른 사건으로 현재 목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목포경찰서가 소환할 때마다 그 먼 곳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없습니다. 경기청에서 그냥 불렀어도 조사를 받으러 갔을 텐데 경기청은 한 번도 피의자를 소환한 적 없이 그냥 긴급체포를 한 것입니다. 피의자가 이대로 구속되어 버리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자기가 관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데 이렇게 갇혀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방어권을 보장해 주셔서 억울함을 밝힐 기회를 주십시오. 변호사도 어떤 경우에는 의뢰인이 무죄라는 또는 유죄라는 확신이 들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잘 모를 때가 있다. 준규도 후자의 경우였다. 준규가 총책일 수도 있고 총책이 아닐 수도 있었다. 준규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절대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울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준규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준규의 말을 믿기 어려운 정황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었다. 재판을 하면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피의자나 피고인 본인이 범행을 부인할 경우 자백하는 경우에 비해 형량이 높아진다. 이런 점까지도 준규에게 충분히 설명했으나 준규는 계속 무죄를 강변했다. 이 경우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형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피의자의 입장이 달라지기도 하기에 계속해서 피의자의 입장을 묻고 들어야 한다. 판사는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준규는 그 길로 수원의 어느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서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머물게 되었다. 나는 일요일인 바로 다음 날 준규를 만나기 위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휴일이라고 아무도 받지 않았다. 결국 오후에 무작정 그 경찰서를 찾아갔다. 의외로 직원들이 많았다. 변호인이 접견을 왔다고 하자 유치장 시설로 안내해 주었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민 변호사의 에세이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 정재민이 변호사 사무실, 경찰서, 구치소, 법정을 오가며 기록한 우리 사회 이야기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지금까지 성우 김용효였습니다.

0: 넌 그게 문제야. 언제나 감정이 앞서. 이건 그냥 멍청한 짓이고 손해보는 짓이야. 누구의 이득도 되지 않는 헛수고일 뿐이라고.
1: 그치만 살면서 꼭 똑똑한 짓만 해야 돼? 절대 손해보지 않고 이득만 보면서 살 수 있어? 살 수 있다고 해도 그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 잘한 거야. 잘했어. 가만, 손전등이. 야, 김재현!
2: 어? 누구야?
1: 나, 류미야!
2: 너 안 갔어?
1: 안 갔어! 그냥 진절을 베풀고 싶어서.
2: 야, 씨! 너 헛소리하지 말고 빨랑 벙커로 돌아가!
1: 싫어!
2: 말 들어! 거기 혼자 있으면 위험해. 들깨가 돌아다닐 수도 있다고!
1: 네가 지금 내 걱정해주는 거야? 땅 밑으로 추락한 애가?
2: 너 같으면 걱정 안 되겠냐? 여자애가 나 때문에 길에서 밤샌다는데!
1: 너 자존심 상하냐?
2: 뭐래? 사람을 뭘로 보고, 씨.
1: 야, 됐고! 내가 도움될 거 있나 주변 좀 둘러보고 올게!
2: 류미야!
1: 왜?
2: 조심해!

0: 어? 내가 밧줄에다 봉지 묶어서 내려보낼 테니까 봉지 받으면 소독약이랑 반창고 꺼내서 이마 다친 데 소독하고 반창고 붙여.
1: 어. 아! 고맙다. 근데 이거 어디서 찾았어?
0: 근처 철물점에서 밧줄이랑 지렛대랑 톱도 구해놨어.
1: 그걸로 뭐 하려고?
0: 그냥 나도 모르겠어.
1: 얘기나 하자. 길에서 자면 안 되니까.
0: 무슨 얘기?
1: 아무 얘기나 해. 가족 얘기도 좋고.
0: 뭔 얘기를 하지? 아, 자, 나한테 언니가 있어. 싸우고 헤어졌는데 본 사람이 있대. 곧 만날 것 같아. 근데 넌 친구들하고 어떻게 벙커에 오게 된 거야?
1: 축구 아카데미에서 같이 합숙하던 애들이야. 세상 망하고 나서 넷이 이리저리 헤매다가 예전에 벙커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나서 여기까지 왔어.
0: 야, 근데 왜 니네들끼리만 뭉쳐다녀?
1: 니들이 우릴 먼저 따시켰으니까.
0: 따시켰다고?
1: 딴 지역에서 왔다고 텃세 엄청 하던데? 문제야 취급하고 위험한 일은 우리한테만 시키고 뭔 말을 해도 개무시하고.
0: 무슨 말을 했는데?
1: 에이조 있을 때 싱크홀 사고가 났거든. 난 계속 바닥에 금가는 게 보여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했는데 조상이 듣는 척도 안 하는 거야. 결국 무너졌을 때 우리만 살아남았어.
2: 어느새 비는 그치고 적막한 거리엔 김재현과 내 목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었다.
1: 야, 너무 말을 많이 했더니 피곤하다. 배도 고프고.
0: 나도 그래. 우리 좀 쉬자.
2: 우리는 침묵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혼자일 때와 혼자가 아닐 때의 어둠과 침묵은 분명 다른 거였다. 누군가와 함께라는 안도감 속에서 나는 어느새 잠이 들었다.

0: Lumia! Lumia!
1: . 번쩍이던 선전등 빛이 한 곳에 멈췄다. 저기도 맨널이. 가만,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맨널이 땅 밑으로 이어져 있잖아. 야, 너 내 손 보여?
0: 보여?
1: 저쪽으로. 그러니까 네 왼쪽으로 20m쯤 가면 맨홀이 하나 더 있어. 거기로 가.
0: 알았어.
1: 나는 지렛대를 잡고 다른 맨홀로 달려가 맨홀 뚜껑에 지렛대를 끼웠다. 라서 그런가? 에이씨, 뚜껑이 땅에 붙어 있나? 어떡하지? 아니야, 해내야 돼. 내가 못하면 재현이가 죽어.

꿈쩍도 안 해. 아이씨, 어떡하지? 그럼 들어올리지 말고 흔들어 볼까? 그래, 뚜껑을 흔들면 가장자리에 틈이 좀 생겨.

0: 거기 있어.
1: 좋아, 거기 있어. 이제 내가 뚜껑을 열기만 하면 돼.
0: 물이 목까지 찼어.
1: 어떡해. 잠깐만. 내가 맨홀 뚜껑을 지렛대로 위에서 들어올릴 테니까 넌 머리로 뚜껑을 밀어 올려.
0: 알았어.
1: 자, 하나, 둘, 올려!
0: 안 열려! 꼼짝도 안 해!
1: 야! 버텨! 지금 포기하면 죽어! 놔둘 수 없어. 내가 할 거야.

0: 이 고난을 통과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될 거야.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류미아로.
1: 잊었던 꿈의 속삭임이 천둥처럼 들려왔다. 어느 순간 눈앞이 하얗게 반짝이며 내가 내 몸 밖으로 튕겨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낡은 육체를 벗고 허공에 번개가 되는 느낌, 날아오르는 느낌, 눈알이 노랗게 빛나는 느낌. 재현을 땅 위로 끌어올리자 팔다리가 부들거리며 무릎이 꺾였다. 더는 손가락 까딱할 힘도 없었지만 김재현이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됐다. 숨 쉰다. 심장도 뛰고

0: 이제 정신 들어?
1: 어떻게 된 거야?
0: 정신 차려보니까 네가 내 옆에 뻗어있더라. 너 죽은 줄 알았어.
1: 그건 좀 전에 널 보고 내가 할 소린데.
0: 그런가? 암튼 일어나. 왜? 아파?
1: 온몸이 아파. 어깨 박살난 것 같아. 팔뚝이랑 허리도 욱신거리고.
0: 일어날 수 있겠어? 벙커 가야지.
1: 너무 아파.
0: 안 되겠다. 업혀. 내가 업어줄게.
1: 됐어. 지금 죽다 살아났으면서.
0: 그럼 나한테 기대서 가.
1: 그래 뭐. 야, 근데
0: 어?
1: 우리 손을 잡고 있네.
0: 아, 그러게. 아, 언제 잡았지?
1: 네 뜻대로 됐네. 네 손 잡으면 후회하지 않는다며.
0: 아, 야, 잊어버려. 야, 근데 너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들어올렸어?
1: 모르겠어.
0: 와, 초능력자라더니 진짜였네.
1: 야, 진짜 초능력자면 처음부터 열었겠지. 과분하게.
0: 그런가.
1: 여튼 마음은 가볍다. 몸은 아프지만. 날아갈 것 같은 느낌?
0: 야야야, 손 그만 흔들어. 어깨 아프다며.
1: 야, 내 손 잡으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0: 아, 그만하라니까. 사람 놀리고 있어.
1: 내 말은 너처럼 그런 거창한 말 없이 그냥 이렇게 손 잡는 것도 괜찮지 않냐, 뭐 이런 거지.
0: 그래, 괜찮은 것 같다.

0: 덩치는 3마리 갖고 줄줄 짜고 있어.
1: 너 죽은 줄 알았잖아, 새끼야.
2: 재현아.
0: 야야야. 류미야한테 고맙다 그래. 얘 아니었으면 나 죽었을 거야.

0: 미아랑 재원이는 의무실로 가야 돼. 나머지는 수색 나갈 준비해.
1: 알았어.
2: 일어났어?
3: 아, 나 얼마나 잔 거야? 야, 여기 너랑 나 둘뿐이야?
2: 다 나갔어.
3: 어머.
2: 저기, 너 아니면 죽었을 거야. 목숨값은 꼭 갚을게.
3: 아, 됐어. 난 그냥 예전에 한 약속 때문에 남은 거였어.
2: 약속?
3: 그런 게 있어. 너도 나한테 갚고 싶으면 나중에 도움 필요한 다른 사람 도와줘.
2: 그건 싫은데. 내가 빚진 건 넌데 왜 다른 놈을 도와? 난 너한테 갚을 거야.
3: 야, 그건 이런 원리야. 친절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애는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런 식으로 세상에 친절이 퍼지는 거지.
2: 난 다른 놈한텐 관심 없어. 두고 봐. 언젠가 네가 날 구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줄 테니까.
3: 치, 언제는 뭐 자기 손 안 잡은 거 후회하게 될 거라더니. 이제 가자, 조원들한테.
2: 그래, 그러자. 나한테 시킬 거 없어?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구해다 줄게. 말만 해.
3: 아, 됐어. 문이나 열어.
2: 넌 뭐 좋아해? 음식이나 물건이나 뭐 아무거나. 아, 좋아하는 색깔은 뭐야? 갖고 싶은 거 있어? 누구 귀찮거나 마음에 안 드는 놈은?
3: 야, 시킬 거 없고 필요한 것도 없어. 그리고 지금 귀찮은 놈은 너야.
2: 아, 그러지 말고 뭐든 말해봐. 나 능력 있어.
3: 이 허세 어쩔 거야.
2: 루미야.
3: 왜? 뭐?
2: 우리 친구하자.
3: 친구? 또 네 밑으로 들어오라고?
2: 아, 아니. 아, 그거 아니고. 이번엔 정식으로 악수 청할게. 손 잡아. 친구하자. 진짜 친구. 응?

0: 그날 선배들이랑 헤어지고 나서 저도 생각 많이 했는데요.
1: 도련님을 쓰다듬고 있던 현우가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뭔가 자신도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0: 돌이켜보니 란주 선배가 저한테 한 말이 다 사실인 거예요. 전 매번 연희 뒤에 숨고 남의 덕 보기만 했더라고요.
2: 현우야, 그게 내가 화가 나서 한 말이라.
0: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내가 내 몫을 안 하니까 연희가 그만큼 해야 했던 거예요. 며칠 전에 도련님이랑 동네 애들을 도와주고 고양이 맨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제야 저도 당당하게 소초모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다섯이서 한 팀이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은데.
1: 현우가 말끝을 흐렸다. 도련님은 현우의 무릎 위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3: 이 이야기를 같이 들어야 할 사람이 하나 없네.
1: 유라가 말했다. 채령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었던 현우는 그 말에 눈을 내리깔았다.
0: 연희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생각인 걸까? 연희 없는 소초모는 소초모가 아닌데.
2: 나 연희한테 마지막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 너무 후회돼.
1: 란주의 말에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현우는 란주가 한 말을 곱씹었다.
2: 넌 애초에 소초모도 아니었어. 초인도 아닌 게.
1: 초인이란 오해를 받아서 그토록 좋아하는 양궁을 못하게 된 연희에게 이번엔 초인이 아니라서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고 하다니 잔인한 말이었다. 하지만 현우는 굳이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이미 란주도 자신이 뱉은 말의 잔혹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2: 초인이 아니어도 진짜 초인처럼 활약했던 앤데 그냥 말이라도 한번 들어줄걸. 너무 몰아붙였어.
3: 나도 사실 나도 속인 거 매한가지였는데 그 애한테만 왜 그렇게 비아냥거렸는지.
1: 란주의 말에 유라가 덧붙였다.
2: 휴대폰이 안 돼서 연락도 못하고 연희한테 돌아오라고 하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 오늘 여기서 밤새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범처분에 쫓겨서 이렇게 집에도 못 들어가는 건가?
1: 피곤한 듯 란주의 눈 아래에 짙은 그림자가 드려져 있었다. 제대로 잠을 못 잤으니 그럴 법도 했다. 현우는 곰곰이 생각해보다 입을 열었다.
0: 유라 선배네 근처 나무를 읽고 오는 건 어때요? 범초본 요원들이 다녀갔거나 근처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범초본에 흔적이 없으면 유라 선배네로 가요.
1: 현우의 말에 소초모들은 생각이 잠겼다. 정말 그래도 되는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소초모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얼마 없었다. 휴대폰을 충전해서 연희와 연락해야만 했고 무기도 더 만들어야 했다. 무엇보다 다들 지쳐 있었다. 현우는 선배들이 동의해 줄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3: 그래, 일단 란주랑 내가 우리 집 근처를 돌아보고 있을게.
0: 아니에요, 란주 선배랑 제가 다녀올게요. 괜찮으면 도련님을 보내면 되니까요.
4: 오, 언제 그렇게 도련님이랑 일심동체가 됐어?
1: 효석이 신기한 듯 물었다. 현우는 도련님을 쳐다봤다. 어둠 속에서 보니 안 그래도 커다란 도련님의 덩치는 더 산만해 보였다.
0: 날 도와주던 선배들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 히어로로 살아남으려고 도련님이랑 둘이서 발버둥을 쳤달까.
1: 현우가 웃으며 말했다.
4: 이 자식 자주 혼자 떨어뜨려놔야겠다.
0: 다녀올게요.
1: 유라의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란주는 곧장 주변의 나무를 더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곧 밤 산책을 나온 동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란주는 화단을 헤집고 다니며 나무마다 손을 얹었고 그 옆을 졸졸 따라다니는 현우 주위로 온 동네 고양이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5: 선배, 좀 빨리 읽어봐요. 온 동네 사람들 다 우리만 쳐다보는 것 같아. 뭐 없어요?
2: 야, 뭐 없는데? 도련님 보내서 애들 데려오라고 해.
1: 아파트 초입에 커다란 은행나무에 손을 얹고 도닦는 사람처럼 눈을 감은 채 한참 서있던 란주가 말했다. 현우는 머릿속에 최대한 자세히 체육관 그림을 그리려 애쓰며 도련님을 바라봤다.
0: 가서 선배들이랑 채령이를 데려와. 도련님, 할 수 있지?
1: 도련님은 크게 하품을 한 뒤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새침하게 울고는 뒤돌아 달려나갔다. 얼마 뒤 다섯 사람은 완전히 지친 모습으로 유라의 집 현관에 들어섰다. 유라는 어지간히 걱정이 됐는지 끝까지 집 밖을 두리번거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경계를 풀고 마루와 소파에 드러누워 버렸다. 유라의 휴대폰은 충전기를 꽂아도 반응이 없었다. 고장이 난 것 같았다. 유라와 현우는 충전된 란주의 휴대폰을 들고 곧장 연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0: 연휘, 큰오빠의 어시스트. 소초모들과 다투고 집에 돌아오는 길, 연휘는 도장에 들렀다. 글러브를 끼고 땀을 뚝뚝 흘리며 죽어라 샌드백을 쳤지만 자꾸 란주의 말이 떠올랐다.
1: 하긴 넌 애초에 소초모도 아니었어. 처인도 아닌 게.
0: 별거 아닌 말이라 생각했는데 그 말과 자신을 붙들던 현우를 떠올리면 자꾸 눈물이 흘렀다. 연유는 울면서 샌드백만 15라운드를 쳤고 작은 오빠 찬유가 무섭다며 말리고 나서야 도장을 나왔다. 오빠들은 웬만해서는 울지 않는 동생이 펑펑 눈물을 쏟자 이유를 캐물었지만 연유는 한마디도 않고 통곡했다. 보통 그렇게 몸을 쓰고 나면 감정이 좀 풀리는 연이었으나 이번만큼은 달랐다. 연이는 동네 분식점에 들러 떡볶이를 잔뜩 샀다. 방에 들어가 입술이 퉁퉁 붓도록 매운 떡볶이를 먹은 연이는 현우에게서 연락이 오는 휴대폰을 꺼버리고 침대 위에 엎어졌다. 아무런 생각이 안 나도록 깊게 잠들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연유의 얼굴은 엉망이었다. 퉁퉁 부어 얼굴이 흔적기관이 되어버린 눈을 비비며 연유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양궁도 친구도 없이 맞이하는 방학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양궁부에 돌아가면 될 일이었지만 왠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다. 가만히 있으면 소초모가 떠올랐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소초모들과 함께한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미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억울함과 서운함만이 살아났던 까닭이었다. 연희는 활과 화살을 챙겨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으로 갔다. 공장 주인인 아버지는 공장 건물 뒤편의 너른 부지에 연희의 양궁 연습장을 만들어놨다. 어렸을 때부터 연희를 봐온 공장 직원들은 연희를 반갑게 맞아줬다. 연희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관역에 활을 쐈다. 관역을 마치는 게 지겨워지면 담장 위에 캔이나 작은 쓰레기들을 올려놓고 마치기도 했다. 생각만큼 화살은 잘 맞지 않았다.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다. 세상이 곧 멸망해도 상관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의 출근길에 따라 나선 지 이틀째 되던 날, 큰오빠 준이가 연희를 불러세웠다.
2: 오늘도 활 쏘러 가?
3: 어.
2: 내가 데려다 줄게. 얘기 좀 하자.
0: 연희는 모든 상관없다는 태도로 고개를 까딱거렸다. 준이는 입맛이 없다는 연희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 먹이고 상을 치웠다. 울적한 표정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는 연희의 입에 아이스크림을 물려준 뒤 준이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2: 무슨 일인데? 애들이랑 싸웠어?
3: 어떻게 알았어?
2: 아무도 훈련을 안 오잖아, 바보야.
0: 준이가 건넨 아이스크림 아랫부분에 초코 시럽과 과자까지 다 먹어치우고 나서야 연희는 겨우겨우 입을 뗐다. 그때 들은 말들을 복기하는 것만으로도 서러웠고 배신감이 밀려와 화가 났다. 초인으로 오해받아 양궁을 못하게 되었을 때와는 또 다른 색깔의 분노였다. 사이사이 울컥하는 감정을 나름 눌러가며 연희는 이야기를 마쳤다. 그런데 준희는 아무 말이 없었다.
3: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이럴 거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왜 물어본 거야?
0: 연희는 더 짜증이 났다.
2: 그래? 알겠어. 그런 일이 있었고.
0: 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을 걸었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공장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공장에 차를 댄 준희는 저녁 때 집에서 보자는 말만 남긴 뒤 차를 몰고 돌아가 버렸다. 덩그러니 공장에 남겨진 연유는 눈앞의 캔을 발로 걷어찼다.
3: 뭐 하자는 거야 진짜. 기껏 말해줬더니.
0: 연유는 툴툴거리며 화를 들었다.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온종일 화살만 쐈다. 휴대폰을 켜볼까 잠깐 생각했지만 아직 현우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소초모들과 다툰 지 나흘째가 되던 날이었다. 연희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켰다. 현우와 유라에게서 온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눈에 띄었다. 란주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씁쓸한 마음으로 연희는 유라의 메시지를 눌렀다. 제대로 사과하고 다시 네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말, 숨겨온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말, 마음이 풀리면 연락을 달라는 말까지. 유라의 메시지는 연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들이었다. 현우의 메시지 역시 대화와 화해를 원하는 말과 돌아와달라는 말로 가득 차 있었다. 연희는 현우의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어떻게든 연희의 입장을 이해해주려는 현우의 애정이 듬뿍 담긴 메시지들에 연희는 이상하게 마음이 저릿했다.
3: 나는 유라 선배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현우에게도 내 마음을 말할 수 있을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줬는데도 나는 왜 아무것도 할 마음이 들지 않는 걸까?
0: 어울리지 않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연희는 도로 휴대폰을 꺼버렸다. 그날은 아버지의 공장에 가는 것마저 그만뒀다. 도저히 화를 잡을 마음이 들지 않았다. 연희는 침대에 누워서 예능 프로와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보냈다. 다음 날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연희를 본 준이는 아버지와 통화를 한 뒤 연희에게 말을 걸었다.
2: 서연이, 오늘 저녁에 어디 안 가지?
0: 침대 위에 길쭉한 팔다리를 쫙 펼친 채 드러누운 연희가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2: 엄마 할머니 댁에서 모레 온대서 아빠가 저녁에 양갑이 사준대. 갈 거지?
3: 아, 몰라.

0: 모르긴 뭘 몰라. 이 자식 하루 종일 집안만 있고 안 가면 가만 안 둔다 너.
1: 아 왜 지랄인데.
0: 지랄도 할 만하니까 아직. 아, 6시에 도장 닫고 데리러 올 테니까 딱 준비하고 기다려. 알았어?
1: 서준이 짜증나. 아.
2: 준이는 발끝으로 연유의 옆구리를 콱 찔렀다. 아프다고 악을 써대는 연희를 본 준이는 씩 웃으며 문을 닫았다. 늘 웃으며 다정하게 대해주는 큰오빠 준이였지만 그런 그도 미쳐 날뛰는 순간이 있었다. 연희의 휴대폰이 꺼진 것을 알고 한 시간마다 집에 있는 작은오빠 찬유에게 전화를 걸어 연희를 바꿔달라고 한 뒤 양갈비를 먹으러 갈 준비를 하라고 독촉하는 준이를 보고 연희는 지금이 그때라는 것을 알았다.
1: 서준이 상 또라이.
2: 연희는 중얼거리며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었다. 힘든 이야기를 꺼내게 만들어 놓고 위로의 한마디 해주지 않은 것이 연희가 준이에게 가장 열받는 지점이었다. 옷을 갈아입은 연희는 찬이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갔다. 준이의 차가 앞에 도착해 있었다.
0: 결국 나올 거 곱게 좀 나오지. 애초에 생 때는 왜 부렸냐?
2: 뒷좌석에 앉은 연희는 팔짱을 끼고 준이를 노려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입맛이 없어 얼마 먹지 못할 것 같았는데 막상 구워지는 양고기를 보고 있자니 연희는 식욕이 살아났다. 연희는 불판 위에서 맛있게 구워진 양갈비를 전투적으로 뜯어먹었다. 한참 먹다 고개를 드니 준이가 내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0: 패버린다 진짜.
1: 큰 오빠한테 패버린다가 뭐니? 응? 싸우시지 마라.
2: 다익은 고기를 연희의 접시 위에 놓아주며 아버지가 말했다.
1: 연희, 봄초본에서 초인 테스트 결과 나왔던데 왜? 다시 양궁 안 가니?
2: 아버지의 질문에 연희는 말없이 고기만 씹었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3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들은 잠시 개찰구를 나가더라도 15분 안에 재탑승하면 환승철이 돼 운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교통카드만 해당하고 일회권과 정기권을 이용하는 고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출시를 앞둔 청년 미래적금의 가입 대상과 절차 등이 공개됐습니다. 청년 미래적금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으로 일정 소득 및 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초 가입 기간인 이달 22일부터 8월 7일까지는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 사이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 최대 6년이 연령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 점검을 벌여 온라인 게시물 225건을 적발했습니다. 일반 식품의 영양제, 면역력 강화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시킨 광고가 10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지 106일 만에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는 19일 이란과의 종전 MOU 서명식이 이루어지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 작업이 진행될 것이며 석유는 중동과 전 세계를 위해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도 오는 19일 종전 양해각서 체결과 전쟁 중단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 외환당국 고위 관계자가 원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했다가 어제 귀국한 문지성 재경부 차관보는 방미 기간 미국 재무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반도체 산업 호황 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최근 원화 약세는 정당화하기 어려우며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내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2026 프랑스 K-박람회가 열린다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17일에는 몬스타엑스 등 프랑스에서 인기 있는 K-팝 가수들이 출연하는 K-팝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 투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 수뇌부 4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특검은 김 전 합참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사물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정용진 회장을 포함한 이마트 부문 임직원과 스타벅스 코리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시행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 이후 마련된 재발 방지 대책 차원입니다. 역사 인식 교육은 오재현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가 맡아 1950년대 이후 발생한 한국의 주요 근현대사 사건을 강의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주변 토지를 민간 투자 유치 방식으로 호텔과 업무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공시지가 기반으로 임대료와 임대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고 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2도로 평년보다 3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입니다. KBS 3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거리가 점점 더 푸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길가의 나무들이 어느새 짙은 초록으로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눈에는 어느 날 문득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나무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봄부터 조금씩 싹을 틔우고 또 비바람을 견디면서 긴 시간 차곡차곡

곡 정성을 쌓은 끝에 비로소 무성한 그늘도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 만나는 시원한 그늘은 어쩌면 인내와 노력의 결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없더라도 매일 쌓아가는 작은 노력들이 언젠가 분명 시원한 그늘이 돼줄 테니까 말이죠. 자, 오늘 첫 곡 가현입니다. 한 걸음씩.

여름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사실 달력보다는 우리 일상에서 먼저 여름을 만나게 되죠. 한낮에 시원한 그늘이 생각나고 또 점심 식사 후에 아이스 커피 주문하고 퇴근길 아직도 환한 거리를 보면서 우리는 반갑게 여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6월도 어느새 전반전을 마쳤는데요. 이번 한 주는 조급해하기보다는 나만의 시원한 그늘을 만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차분하게 시작해보면 좋겠죠. 자, 강원의 노래 선물 매주 월요일에는 신나는 수다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요병은 수다와 함께 떨쳐버리시고요. 또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시면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이와 레이나가 함께 부르는 한여름밤의 꿀, 이 노래 듣고 수다방 시작해보겠습니다.

0: 활기찬 월요일에 함께하는 수다만찬 한국의 휘트니 휴스턴 발라드계 아이유 원미연 씨 나와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미연입니다.
0: 그리고 리프트계의 깜찍이 전수현 씨도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한동안 무척 더웠는데 기온이 이제 6월에 평년 기온을 차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하기도 하고 그렇죠?
2: 네.
0: 또 낮에는 가끔은 이제 좀 따가운 햇살이 있기도 하고 이제 초여름 날씨인데 이럴 때 뭘 하면 좋을까요? 초여름 날씨 때.
2: 초여름 날씨 때?
0: 그것도 바다 가기엔 좀 약간 좀.
2: 그러니까 산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0: 산책.
2: 네, 산책. 아. 네. 되게 푸른 걸 보기가 어려운데. 네.
1: 저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오후 날씨가 습도가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2: 맞아. 약간 쌀쌀한.
1: 예. 뭐 산책 나갈 때도 뭐 하나 좀 걸치고 나갈까 이럴 정도에.
2: 저
1: 예.
2: 밤에는요 가을 날씨 같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2: 창문을 열면 산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막 약간 습도 있어서 불편한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0: 구름 없고 깨끗한 날씨 때는 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햇빛 좀 쬐는 거.
1: 맞아요.
0: 너 뭐 하니?
2: 비타민 D
0: 광합성. 광합성.
2: 따뜻해.
0: 슬슬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지난주라고 그래야 되나? 며칠 전이라고 해야 되나?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이라고 그러죠? 월드컵 국가대표 경기. 세 분 보셨나요? 아, 두 분 보셨나요?
2: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네. 뭐 많은 분들이 뭐 32강, 16강 얘기할 때 네. 너무 왜냐면 멕시코가 지금 남미까지 막 되게 넓어졌다고 그래서
1: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 아 이번에는 어렵겠다 32강도 어렵겠다 했는데 갑자기 역전승으로 또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1: 첫 경기에서 그것도
2: 그 저는 완전 그 라이브로는 못 보고 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만
1: 그렇죠.
2: 봤거든요. 너무 멋있다. 그렇지,
0: 저는 KBS를 통해서 이용표 해설위원의 아주 똑똑한 그 뭐랄까 판단
2: 네.
0: 이렇게 해가지고 또 특히 누가 오늘 한 골을 넣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까지 딱 맞으면서 네.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원미연 씨도 생방으로?
1: 생방으로 못 봤습니다. 저도.
0: 네. 이런 건 생방으로 봐요.
2: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제가 보면 지더라고요.
0: 아, 그래요?
2: 제가 그래갖고 제가 보고 싶어서 참고 안 봤던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이상하게 뭐 제가 야구 좋아하잖아요. 야구 경기도 그렇고 제가 응원하러 가면 지는 거예요.
1: 아니 저는 그날 너무 아파갖고 병원을 가는데 좀 멀리 갔어요. 전문의를 찾으러. 근데 길이 너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난 그 생각을 못하고 오늘 웬일이야. 길이 뻥 뚫렸네.
2: 오브제인가?
0: 알고 보니까 월드컵 경기였어요.
1: 그러니까요. 아.
0: 6월 12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오전 11시에 있었고 이번 주 19일 금요일 네. 오전 10시에는 멕시코와 대결이 있습니다. 근데 멕시코가 홈경기라서
2: 쉽지 않을 것 같은데.
0: 근데 멕시코 선수들이 또 멕시코 시민들이 우리나라 선수를 반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1: 뭐죠? 요번에 엄청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0: 응원 열심히 하고 네네. 특히 손흥민 선수를 많이 박수 쳐줬던 네. 이유가 맞더라고요. 우리가 얼마 전 좀 꽤 됐죠. 독일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
1: 아, 네네.
0: 2대 0으로.
1: 예.
0: 2패 후에 1승 있었는데 그 1승 덕분에 멕시코가 3대 0으로 졌지만 16강에 진출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덕분에. 그리고 막판에 또 손흥민 선수가 50m를 질주해서 한 골을 딱 넣으면서 멕시코 전국이냐.
2: 저 기억나요. 그럴 때 이영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캐스트 분이 이해하셨어요. 네 손흥민 선수 역시 손흥민 선수 막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0: 그러니까 아무튼 이번 주 금요일날 있고 또 25일날은 목요일날은 또 남아프리카공화국하고 경기가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모여가지고 정말 그 분들께 우리 국가대표 선수도 코칭 스텝 다 들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외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1: 진짜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2: 지금 한번 할까요? 대한민국.
0: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아유, 그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다방에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 풀기 재미를 해보는 심리 테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두 분 준비되셨죠?
2: 네.
0: 상황 드립니다. 학생들은 날씨가 더워질수록 마음이 설렙니다. 왜냐하면 야, 좀 있으면 방학이다. 우와. 자, 오늘은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름 방학이 시작하던 날, 이제부터 내 세상이다 싶었는데, 만약 여러분이 여름 방학 첫날 아침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뭘 할 겁니까? 가 질문이에요. 자, 보기 주세요.
1: 1번, 일단 실컷 늦잠부터 잔다. 2번, 친구 만나러 바로 놀러 나간다. 3번 방학 계획표부터 꼼꼼하게 만든다.
2: 이런 사람도 있어요? 꼼꼼하게 만드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네요.
1: 있죠.
0: 첫날이니까.
2: 공부 잘하지.
0: 첫날인데 늦잠 자고 싶은데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야. 그래서 뭐 할 거 없는데 아, 계획이나 그렇게 세워볼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1: 그 옛날에 이렇게 시계 바늘 돌아가듯이 해갖고 1시에 뭐 일어나서 점심, 숙제,

0: 없어.
1: 일단은
0: 잠이 많기 때문에.
2: 맞아요.
1: 푹 자고 시작한다.
2: 네.
1: 자, 전수현 씨는 2번, 3번 중에 몇 번을 고르실
0: 거예요? 친구 만나러 바로 놀러 간다.
1: 바로 놀러 간다. 아침 일찍.
0: 시간 떨러 나가야죠.
1: 야, 아침 한 7시 일어나가지고 나가면 친구가 있을래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들뜬 마음에
0: 그렇습니다.
1: 친구 만나러 간다. 그럼 저는 이제 계획표 한번 세워볼게요.
0: 너무 안 어울린다.
1: 네? 제가 또 계획표를 잘 세워요.
0: 아,
2: 아니, 나는 왠지 강원래 씨는 그림도 잘 그려서 네. 계획표도 약간
0: 아,
2: 컬러별로 해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0: 그라데이션 막 만들면서
2: 뭔가
0: 파스텔 톤으로 쫙.
1: 원면 씨가 학창 시절 때 오락부장이었다면 저는 학창 시절 때 미화부장 쪽.
2: 그러니까
1: 조금 몇 번 더 도움 좀 있어가지고 그래요. 자, 이 심리 테스트는 뭘 알아보는 겁니까?
0: 사람보다 마음의 충전기가 좀 다르죠.
1: 네.
0: 나를 다시 충전해주는 방법은 어떤 건지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라고 합니다.
1: 진짜 우리가 휴대폰처럼 충전이 돼가지고 다시 100%까지 올라가면 얼마 좋을까 했는데 이제
2: 아프지 않고
1: 30%,
0: 맞아요. 30%. 이제 받아
1: 방절이 돼서 아예 배터리를 교환해야 될 정도인데 자, 나를 다시 충전해주는 방법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과 알아볼게요. 1번 우리 원면 씨가 골랐죠. 방학이 된다면 늦잠부터 잔다를 선택한 당신은?
2: 당신은 지금 쉼과 회복이 가장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실 늦잠을 잔다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싶다는 마음의 신호일 수 있는데요.
1: 네.
2: 요즘 당신은 책임질 일도 많고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평소 당신은 성실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이제는 남을 챙기듯 스스로도 조금 챙겨줄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1: 아, 맞습니다. 좀 쉬어야 된다는데.
2: 맞아요.
0: 아, 늦잠부터 잔다고 했는데 이렇게
2: 깊은 뜻이
0: 선배님한테 너무 맞는.
1: 그런 친구도 가끔 있잖아요. 야, 나 진짜 잠 한번 푹 잡았으면 좋겠다. 원민 씨 그런 마음이에요.
2: 네, 전 그런 마음이에요.
1: 아.
0: 그동안 너무 챙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늘 긴장하며 사셨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 딸도 뒷바라지 하더라고.
2: 나 꼭 늦잠 자야지 그랬는데도
0: 아, 이게 그렇죠.
2: 생체리 되면 6시만 되면 일단 눈이 한 번 딱 떠졌다.
0: 이거 안 깨고 자야 되는데 자꾸 중간에 한 번씩
1: 뭔가 그러니까 예민하니까 저쪽에서 부시럭 소리에 잠이 깨는
2: 맞아요.
1: 거죠.
2: 맞아요.
1: 그냥 푹 잤으면 좋겠는데 진짜 아무리 푹 자려고 그래도 잠 못 자는 분들이 있는데 어메시지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자, 2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방학을 한다면 아침 일찍 첫날 친구부터 만나러 바로 놀러 나간다를 고른 우리 전수현 씨는?
0: 당신은요 지금 즐거움과 새로운 에너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경험을 쌓을 때 더 큰 행복을 느끼는 타입인데요. 당신은 원래 호기심이 많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 낯선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새로운 사람들과 금세 친해지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 있으면 평범한 하루도 재미있는 추억으로 바뀌곤 합니다.
1: 아유, 맞네.
2: 너무 잘 맞아.
0: 아니, 어떻게 그러죠?
1: 그렇죠.
2: 와, 이 심리 테스트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1: 우리 방송 들어오기도 전에 밖에서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근데 뭔가 이게 조용한 것보다는 뭔가 분위기가
2: 맞아요.
1: 이렇게 네. 시끄럽지만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막 왁자지껄하는 그런 것도 좀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거. 그렇죠. 특히 월요일 시작은 이래야 돼.
0: 아, 그럼요. 네, 그래야지 에너지가 넘쳐요.
1: 차분한 것보다 좀 신나게. 자, 3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원래 강원래가 골랐죠. 아, 여름방학이 시작된다면 첫날 계획표부터 만든다는 당신은?
2: 당신은 지금 성장과 성취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놀기 전에 계획부터 세우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분명한 경우가 많은데요. 당신은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1: 네.
2: 책임감이 강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힘도 가지고 있죠. 덕분에 주변에서는 아, 저 사람은 결국 해낼 것 같다라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다만 가끔은 계획표 한쪽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도 적어두세요. 그건 역시 소중한 방학의 일부이니까요.
0: 맞아요. 너무 달리면 큰일 납니다.
1: 아무것도 하지 않기 하고 괄호 푹 자기 가로닫고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요. 뭔가 방학이라는 거 있어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푹 잘 수도 있고 친구도 만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여름방학 때 상상만 하니까 기분이 그냥 확 좋아지네요.
2: 아, 그러네요.
1: 휴가랑은 또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0: 아, 그럼요.
1: 한 달 이상을 쉬게 되니까. 하지만 여름방학 숙제가 있었다라는 거.
0: 탐구생활.
2: 일기도 써야 된다.
1: 곤충 채집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요. 자, 재미로 해보는 심리 테스트니까 좋은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자,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오늘도 재치있는 두 여자 가수 원미의 식으로 리포터 전수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다 주제 과연 무엇인지 시민들의 이야기로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저는 여름 하면 바닷가나 이제 그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워터파크 이런 곳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물놀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집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제 아이들이 물놀이를 워낙 좋아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싶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설렘이 있어서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번 다녀오긴 했었는데 너무 늦은 여름에 갔다 와서 이제 아이들이 추워서 잘 놀지 못해서 그래서 올해는 깊이 있고 꼭 가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이제 뭐 설악에 있는 이제 워터파크나 이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네, 좋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미나 하미나 올해는 너무 늦지 않게 엄마 아빠가 잘 서둘러서 잘 준비해서 우리 재밌게 물놀이하고 재밌는 시간 많이 보내고 오자. 사랑한다.
2: 그냥 모기 하도 물려가지고.
3: 모기?
2: 예, 해마다. 그래서 오. 모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더운 건도 더운 건데 네. 모기 물리면 잠을 잘 못 자가지고.
3: 그냥 시원했으면 좋겠다. 시원한 바다, 산. 더우니까 여름은 일단. 올 여름도 너무너무 덥다고 하니까 아, 지금부터도 막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가끔 가는 강원도 캠핑장이 있어요. 거기는 물도 있고 바람도 있고 산도 있고 다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시원하게 지낼 계획이에요. 거기서 뭐 밥도 해먹고 친구들도 만나서 수다도 떨고 뭐 가족들도 같이 즐기지도 못했던 그런 즐거움도 찾아가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재밌게 즐겁게 한때를 지내고 나면 시원하고 바람도 부는 더 좋은 가을이 올 것 같아요.
4: 저는 한강 밤침에 있다 아, 여름에 한강 가면 시원하고
3: 네.
4: 아, 가끔 가요.
5: 치맥
4: 네. 그냥 이렇게 막 한강에다 같은 데 앉아서 치맥 먹으면 분위기도 좋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앉아서 먹으면 시원하고 더위도 싹 가시는 기분이고 진짜 대단하고 쌉쌀한 게 이렇게 목에 넘어가는 순간 진짜 짱이에요.
0: 그렇습니다. 오늘 수다 주제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것
3: 너무 많죠.
0: 아까 어떤 분이 모기 얘기를 해가지고 야 여름하면 모기를 또 먼저 생각하는 분도 계시구나.
3: 너무 물리면 진짜 근데 이상하게 모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0: 그래요?
3: 근데 제가 B형이거든요. 네. B형 피를 좋아하나 봐요. 집에서
6: 유난히
3: 아니 아무도 안 보는데 저만 불러요 그렇게. 아,
6: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3: 희한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절대 안 물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하는 얘기가 젊은 피만 좋아하나 봐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있어요 좀 그런 게.
0: 자 여름하면 생각나는 것 어떠세요? 두 분은 모기 말고 여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6: 저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네. 예전에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계곡을 여름방학만 되면 데리고 다녔어요. 송추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물 좋고 산 좋은 데는 가면 텐트를 치고 그 옛날에 아.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라면도 끓여주시고 김치찌개 고기 구워주고 이러는 걸 아빠가 직접 다 딸넷을 그 튜브에다가 그냥 그 바람을 넣어가지고 애들을 다 띄워놓고 애들을 일단 그 튜브에다 다 띄워놓고 수박 하나 먼저 담궈놓고 그렇게 해서
0: 맞다, 이제 수박을 물속에 다 담갔었어.
3: 꽃게니 뭐 복숭아니
6: 그러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근데 계곡물은 아이들한테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3: 등대 차갑잖아.
6: 너무 차가워가지고 발부터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물을 뿌려줬어요. 온도를
3: 맞춰야 되니까.
6: 아, 맞춰갖고. 그래서 충분히 바깥에서 그 물을 좀 이렇게 막 이게 온도를 해본 다음에 이제 뛰어들. 그래도 추워.
3: 벌써
6: 물놀이 오래 못해.
0: 안 돼. 진짜로 우리 어렸을 때 캠핑 가족들과 함께 가가지고 그 여름날 입술이 파래질 정도 덜덜덜덜 떨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6: 맞아요.
0: 물이 너무 차니까.
6: 그러다가 비 오잖아요. 텐트 다시 또 그거 접고 막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깜짝깜짝 놀랐는지.
0: 맞아요. 여름하면 그런 건 추억도 생각납니다. 전수연 씨는 어떠세요?
3: 아니 진짜 저희는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학교 말고 저는 여학교인데 그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같이 이제 서로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는 데인데 거기에 가면 그 오빠들이 그렇게 장난을 쳐서 들고 여자고 남자 상관없이 무조건
6: 맞아 물에다가
3: 물에다가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그 차가운 물에. 한 세 번 거기 들어왔는데 정말
0: 바닷가 물은 또 약간 미지근할 때도 있고
3: 어머 근데 그걸 사정없이 막 이렇게 들어서 자기들은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당한 사람들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6: 아, 나 대학교 때 한번 그래 들려서 물에 빠졌거든요. 와, 어떤 동계가 내 목을 지그시 누르고 있는 거야.
3: 아 못 올라오게
6: 못 올라오게 아주 그냥
3: 아우.
6: 나와가지고 진짜 그냥 모패듯이 그냥 얼마나 내가 걔를 때렸는지 그 와중에 또 걔 다리를 봤잖아요 물속에서 어떤 놈이지 어떤. 막 이러면서 날 누르고 있는
0: 누가 날 누르고 있지
5: 어. 야. 근데 그런 거 요즘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예전에는 진짜 그런
6: 진짜 그런 장난하면 안 돼요
5: 되게 위험한 물 잘못 먹으면 장난이더라고요 큰일 나는 거예요
0: 물놀이 조심해야지 돼요 맞아. 그리고 또 여름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 또 더위잖아요 더위. 아우, 지난 여름도 진짜 꿉꿉하게 너무 덥고 심지어는 대만이 좀 습도가 많은 나라거든요. 근데 대만 친구가 와서 아, 한국이 습도가 더 많은 것 같다 할 정도로 맞아요. 또 저는 여름하면 생각나는 게 열대야예요.
5: 열대야.
0: 아니 밤에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밤 온도가 막 27도 28도 심지어는 29도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한낮에 그 더운 거 보고 하고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더위도 생각이 나는데
5: 아, 지금 얘기하셔서 생각이 나는데 네. 열대가 너무 심하니까 우리 방에는 에어컨이 없는 거였던 그 거실에 에어컨 너무 크니까 그것 좀 또 엄마한테 혼날 것 같고 이래서 네. 제가 드디어 그냥 그 물 차가운 물을 넣어서 만든 냉풍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 샀어요. 좀 비싸게 한 40만 원도 되더라고요. 아싸 그냥 시원하겠다 생각했는데 습도가 높으면 이게 얼음 물로 이게 시원하게 되는 거니까 너무 더 습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히려 더 더워지는 거예요. 아. 그 습도를 없애려고 샀는데 여러분 냉풍기는 절대 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진짜 너무 아니더라고요.
6: 전 선풍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5: 아 선풍기가 또 열대하는 게 또
6: 그렇죠. 또 더운 바람이 계속 도니까
0: 우리 예전에 진짜 선풍기도 구하기 힘들던 시절에는
6: 있었죠.
0: 그냥 찬물에다가 물 묻혀가지고 그냥 등목하기도 하고 수건에다 찬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닦기도 하고
6: 선풍기에 올려놓기도 하고 막.
0: 아무튼 두 분은 여름이라는 계절 좋아하세요?
5: 근데 저도 좋아요.
0: 아 그래요? 아, 두 분 다 좋아하시네요.
5: 엄청 네. 좋아요. 아. 그 추운 거보단 전 더운 게 좋더라고요.
0: 전 더운 거보다 추운 게 나아요.
5: 네. 아, 왜 추운 게 좋아요? 네? 추우면 막 몸이 막 떨려가지고 막 어깨 이런 데가 너무 아프더라고. 하도 떨어.
0: 왜 더운 게 좋아요? 땀나고 뭐 모기가 달려들 텐데.
5: 아 죄송합니다.
0: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사는 큰 복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계절을 그래요.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있으니까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DJ DOC입니다. 여름 이야기.

0: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오늘도 지치는 두 여자 가수 원미연 씨, 그룹 리포터 전소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다 주제, 여름하면 생각나는 거. 여름하면 생각나는 거. 그래 뭐 휴가지도 생각나고 바다도 생각나고 방학 숙제도 생각나고. 그죠? 여름 방학.
1: 저는 방학 숙제 일기요. 아, 일기? 진짜.
0: 일기를 항상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오늘.
1: 나는 오늘.
2: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다.
1: 예, 예, 예.
2: 근데 왜 그때
1: 메밀을 잡으러 나갔다. 아, 뭐
2: 제가
1: 이런
2: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들이 날씨를 쓰라고 했던 이유는
1: 그래요.
2: 매일매일 쓰는지 안 쓰는지를 확인하기 그래요.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1: 지금은 이렇게 일기 뭐 몇 년 전까지도 볼 수 있지만
2: 예전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1: 그래서 일기는 안 쓰고 날씨만 써놨어. 월요일 비가 왔다. 화요일 날 늦게 비가 왔다. 지금은 장마 3일 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아니 근데요. 그렇게 날짜를 적고 날씨를 적으면 일기를 쓰면 되는데 왜 그걸 안 쓰고 그것만 썼을까?
1: 일기 쓰는 게 옛날에 그림 일기가 있었거든요.
2: 그림 일기. 아니,
0: 그림 일기고 뭐가 아니라 일단은 TV를 봐야 되잖아요. 보던 TV를 끊을 수가 없어.
1: 맞아.
0: 하는 게 뭐 놀던 거를 끊을 수가 없으니까.
1: 하여튼. 그리고 일기 쓰려면 잠이 와. 하종일 놀다가 그때 일기를 하려면 첫 글자 나는 오늘 아침에 쥐쥐쥐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0: 방학 때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친척 집에 놀러 가던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시골에 가서 며칠 있다가 온 그런 경험 없으세요?
1: 저는 그걸 한 번도 못 해봤어요.
0: 못하셨구나.
1: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 때만 해도 시설이 시골이 참 부족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렇죠. 큰데 그러면 우리 엄마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딸 넷인데 화장실을 그렇게 무서워했어. 예전에는. 그 시골 화장실을.
2: 시골 화장실.
1: 그래서 못 보낸 거예요. 잘못했고.
0: 그런 걸 경험 한번 했어야 되는데.
1: 그러니까.
0: 저는 부산이라는 동네 중에 단감동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1: 물론 단감동 지금, 알죠?
0: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네, 모르지만
1: 있어요.
0: 언덕백이 지금 이제 아파트 개발이 됐다는데 올라가면 이렇게 개울이 흐르고 좀 약간 다 주택이라고 해야 될까? 여러 사람들이 한 동네에 이렇게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리고 TV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라디오를 하나 틀어놓으면 동네 한 서너 집에서 나와가지고 라디오를 같이 듣고
1: 어머.
0: 막 그랬던 기억이고 그리고 한 10집이 화장실 하나를 사용했어요.
1: 이야, 뭔지 알겠다.
0: 공용 화장실.
1: 공용 화장실.
0: 공용 화장실.
1: 집 안에는 없고.
0: 네, 집 안에는 없고.
1: 맞아요.
0: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되게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생소했지만 내가 뭐 넉넉하게 살았다기보다도 생소한 곳에서 그 사촌들과 함께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게 우리 아이에게는 그런 경험을 왜 못 해줄까라는 그런 나는 좀 느낀 게 많고 배운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방학 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2: 진짜
0: 생각이.
2: 재밌어요. 저도 뭐 많이는 안 갔지만 초등학교 때 한 두 번 정도 이제 봄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두 번 다녀봤는데 우리 할머니네는 그 충청도 합덕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갔는데 이제 친구들이 너무 그 시골 친구들을 오랜만에 이제 뭐 진짜 도시 친구들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막 진짜 몇 감으로 간다고 그래 쫓아가서 발도 담가보기도 하고 막 그래서 고구마도 구워먹고 막 이런 걸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그 친구들하고 오랫동안 같이 막 붙어있다 보니까 할머니가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왔는데 네. 일을 얼마 왔다고.
1: 아 일을
2: 아니 너는 왜 일을 얼마 왔냐면서 그래갖고 제가 그 찬빈 아세요? 찬빈
1: 알죠. 찬빈 할머니가 가지고 다니시는
2: 그 빚으로 제 빚으로 완전 머리를 왜냐면 일을 다 없애야 된다고. 엄마님 엄마한테 이제 저 올려보내면 혼날 테니까. 그래서 그냥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일을 찬빛으로 이렇게 다 벗겨냈던 기억이 나네요. 아 정말.
0: 또 여름하면 생각나는 음식도 있어요. 보양식도 있고.
1: 여름하면 음식이 수박을 예전에 얼음을 맞아, 덩어리로 맞아, 샀잖아요.
0: 맞아, 수박.
1: 덩어리를 이제 가게 가서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 너무 옛날 사람 같다. 새끼줄 같은데
0: 새끼줄 맞죠?
2: 새끼줄이요?
1: 새끼줄이에요. 어머. 그게 이제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녹으면서 밑에다가 매듭을 묶은 새끼줄에다가
0: 새끼줄로
2: 처음 봤어요.
0: 새끼줄로 얼음도 그 포장하기도 했고.
1: 아, 그럼요.
0: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삼겹살 이런 거 포장지가 다 신문지였어.
1: 그러면 그게 녹기 전에 빨리 뛰어와야 되는 거야. 햇빛이 그 얼음을 덩어리를 갖고 오니까 그러면 이제 아빠가 장돌이
2: 장돌이 예. 뭐예요?
0: 망치
1: 그
0: 망치하고 정 가지고 얼음을 깨는 거지.
2: 장돌이
1: 그래서 물에다가 한번 헹궈. 그래갖고 수박을 미리 썰어놓은 거를 거기다 설탕물을 넣어가지고
0: 아 맞아
1: 온 집안 식구가 진짜 그거를 맞다. 배불리 먹었어요. 진짜.
0: 여름하면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수박, 토마토, 참외 이런 걸 설탕에 찍어 먹었어.
1: 설탕에 찍어 먹었어. 나는 당이 부족한.
2: 토마토를 보면 저희 엄마 이렇게 끓여주는 거 생각나.
0: 과일이 얼마나 안 달았으면.
1: 그때 워터파크 없잖아요.
2: 없죠.
1: 큰 그런 예전에 그런 걸 이제 다 그걸 뭐라 그러지? 물통, 드럼통 같은 거 거기다가 이제 튜브가 있어요. 바람 넣는 튜브. 거기다가 호수로 물을 받아. 호수.
2: 네.
1: 그래 애들끼리 저희 네 명이 수영복을 집에서 갈아입고 수영복을 집에서 갈아입고 거기서 노는 거예요.
0: 아니
1: 호수로 막 물 뿌려가면서.
0: 우리는 어렸을 때 그 주부를 웃기라고 그랬어. 웃기. 근데 웃기가 일본 말인지 알고 내가 찾아봤더니 경상도 말로 사투리라고.
1: 아 사투리.
0: 사투리라고 그렇게 써있는데. 하여튼 저는 어렸을 때 그 포항에 송도 해수욕장 있거든요. 송도 해수욕장 가운데 다이빙대가 있었어요. 근데 다이빙대가 굉장히 깊어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어른들이고 수영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지. 너 송도 해수욕장 다이빙대 가봤냐? 난 못 가지. 난 갔다 왔잖냐? 예수만한테 폰 잡고 막 그랬던 기분도 있는데. 아유,
2: 저 아주 어렸을 때 진짜 다른 건 지금 얘기하신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그 아이스 아주 진짜 우리
1: 아이스
0: 팥빙수 팥빙수 팥빙수
1: 네모난 통에다가 아저씨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2: 그거 먹고 싶어갖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막 했는데 막 그때 10원 20원 막 이랬던 거
1: 맞아요.
2: 같아요.
0: 아니 예전에 팥빙수는 그 제빙기인데 네. 지금 생각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약간 그 에펠탑처럼 생겼어요. 에펠탑 생긴 그 가운데다가 얼음을 넣고 빙빙 돌리면 이게 갈려.
1: 갈려.
0: 거기고 그리고 아저씨가 지금 이 통 색깔이 초록색 통, 빨간색 통,
1: 빨간색 통,
0: 뭐 이렇게 노란색
1: 통, 노란색 있어. 뭐 이런 거 있어 맛이다.
0: 그러면 그걸 이렇게 찍찍 뿌리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게 무슨 시럽일까라는 생각 안 나는데.
1: 불량식품.
0: 그리고 거기다 우유 한 바퀴 돌리고, 그렇죠.
2: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0: 근데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1: 맛있었어.
2: 아니 약간 그 제빙기가 옛날에는 약간 재봉틀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0: 아니 에펠탑처럼 생겼다니까.
1: 에펠탑처럼.
2: 저는 재봉틀처럼 보이더라고요.
1: 그래갖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손으로 돌리는데. 애기들 꼬마들이 이제 그 팥빙수를 못 먹잖아요. 그 얼음기를 돌리면 그 남아있는 얼음 조각이 막 터져.
2: 그 애들이 가서 거기로 태가 양쪽에 퍼지면
0: 혓바닥 내리면
1: 얼굴 떨어지니까 애기들이 와가지고 아저씨를 돌리면 막 그 얼음이 튀니까 나 그 생각도 나. 아 시원해. 애들이 그러면서
0: 야 그러니까 여름이라는 주제 가지고도 이렇게 어렸을 때 추억을 살릴 수 있다는 게
2: 아 진짜 재밌네요.
0: 기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곤충 채집이라는 게 좀 너무 야 진짜 사람이 못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지금은 잠자리 한 마리 이렇게 길거리에서 보더라도 나비를 보더라도 깜짝깜짝 놀라고 와 이쁘다 이쁘다 그런데 그때는 막 메뚜기 잡아가지고 막 아유 참
2: 잠자리 잡아서 뭐 채집하고 막 귀뚜라미 잡아서 채집하고 막
0: 괴롭히고 막
1: 동네에 좋아하는 남자친구 애들 있으면 걔네들 메뚜기 꼭 두 개 세 개씩 잡잖아. 미연아 나 메뚜기 잡았어.
2: 아 잘하네.
1: 나눠주고 싶어 죽어.
2: 내가 너 하나 줄게. 누가
0: 참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래요. 올여름 어떻게 또 보내실지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계획 잘 세워보시고 자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오늘은 여름하면 생각나는 것이란 주제로 수다 나눠봤습니다.
2: 잠깐만요. 네, 끝난 거예요?
1: 네.
2: 아니, 무슨 얘기를 아니, 노래 듣고 나 하는 거 아니에요?
0: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는 수다 준비해 주세요.
2: 네, 고맙습니다.
0: 그래요. 두 분 보내드리면서 신재평이 피처링한 유희열의 여름날 전해드립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뇌성마비인의 권익옹호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당사자 중심의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 뇌성마비인의 삶 자조모임 네트워크가 출범했습니다. 이 과거에는 뇌성마비인들이 많았지만 갈수록 그 숫자도 줄어들고 다른 장애 유형으로 통합되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체계에서 멀어지게 됐는데요. 지금도 뇌성마비인들은 사회적인 제약과 구조적인 배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의사소통이나 이동이 어려운 것은 물론 교육과 노동에서도 밀려나 있고 생애 전반에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제도는 그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모든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집중돼 있는데요. 그동안 대한민국의 장애인 운동과 자립운동은 수많은 뇌성마비인의 헌신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앞으로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존재로서 정책 요구는 물론 당사자 주도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박기영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블루 스카이.

박희영이 부른 블루 스카이,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시사복지에서는 지방선거가 우리 삶의 복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짚어보고요. 이창훈의 행복뉴스에서는 울산 지역 처음으로 울산 북구장애인복지관이 현장중심 직업재활활동을 시작했다는 내용과 울릉군 시각장애인 생활지원센터가 맞춤형 컨설팅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버비바비다에서는 여름에 주의해야 할 식중독 대처법 알아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뮤지컬도 올리고 가창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안소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그 합창단에서 강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한 30명 정도 되는 그 단체였었거든요. 천안에 있었던 단체였는데,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그 아이들에게 뮤지컬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소프라노에서 아이들 소리도 같이 해주고 악보도 알려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뮤지컬을 가르쳐주면서 안무 같은 것도 약간씩 가르쳐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서클 오브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같이 하고, 그리고 다른 합창 공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안무 같은 거 할 때 또 해주고, 또 그룹으로 소리 만들 때도 같이 또 서포터 해주고. 실력적 향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느릴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선생님을 믿고 따르는 거, 그리고 신뢰하는 것들은 무엇보다 아이들이 되게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되게 잘 따라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꼭 무대에서 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운 건데 이렇게 할까, 동작 아니면 조금 더 쉬운 걸로 바꿔줄까 했을 때도 아이들이 한 명도 바꿔주세요 하는 친구들 없이 집에서 연습해 올게요 해가지고 어머님들께서 연습한 거를 저한테 영상으로 보내주시기도 하고 너무 뿌듯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활동했을 때도 되게 감사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되게 이 음악이 되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이 또 들었지만, 이 교육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는 것들,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화이트의 네모의 꿈입니다.

0: 복지 시사 이슈를 쉽게 해설하는 시사복지 시간입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졌는데요. 네. 지방선거가 우리 삶의 복지와는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1: 네네. 지방선거는요, 우리 그 일상 속 복지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선거입니다. 네, 어르신의 돌봄이라든지 또 장애인의 활동 지원, 보육, 뭐 이런 이제 시민들이 매일 체감하는 그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시도 또 시군구를 통해서 제공되기 때문이죠.
0: 네.
1: 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복지국가의 큰 방향을 정한다면 지방선거는 그 방향이 우리 동네에서 실제 서비스로 구현될지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복지 예산을 어디에 먼저 쓸지, 또 돌봄센터를 어디에 둘지, 또 현장의 어려움을 얼마나 빨리 반영할지도 지방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는 단순히 그 지역 일꾼을 뽑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 우리 동네 돌봄 수준과 생활 안전망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그 복지는 주민이 사는 곳에서 바로 체감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의지와 역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0: 예. 네. 그 이번 선거 결과가 앞으로 지역 복지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1: 네. 사회복지 관점에서 이제 가장 먼저 볼 부분은, 이 정책의 연속성, 그리고 실행력을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이번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치러진 전국 단위의 지방선거 아닙니까? 그만큼 중앙정부의 그런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의 사업 계획이 서로 이렇게 맞물릴 그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0: 네.
1: 네. 복지정책은 중앙정부가 제도를 만들더라도 실제 그 주민을 만나고 서비스를 연결하는 곳은 바로 지역 현장이죠. 네, 중앙의 방향과 지역의 실행이 이제 따로 움직이면 서비스가 분절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 피해는 돌봄이 절실한 그런 어르신이나 장애인 또 위기 가구에게 먼저 돌아갈 가능성이 크죠. 예. 그래서 이번 선거 또 하나 이제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지방선거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의 이 삶과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졌다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죠.
0: 네.
1: 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관심이 선거 이후에도 이어지는 것이죠. 네. 투표가 어떤 출발점이라면 이제 공약을 확인하고 실행을 지켜보는 일은 지역 복지를 성숙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네. 그 사회복지 관점에서 당선인들의 공약을 봤을 때 가장 네. 공통적으로 두드러진 의제는 어떤 거였습니까?
1: 네네. 이번 당선인들의 공약을 보니까요, 지역별로 이제 교통이나 개발 또 산업 분야의 이런 공약 비중이 상당히 컸는데, 네, 그렇지만은 복지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두드러진 의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대였습니다.
0: 아, 예.
1: 네. 네,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죠.
0: 그렇죠.
1: 네, 많은 시민들은 병원이나 시설에 오래 머무는 방식보다 자기가 살던 그런 집과 동네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0: 네.
1: 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그래서 이제 의료, 요양, 주거 이런 것들을 각각 따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한 사람의 생활을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그런 접근입니다.
0: 네.
1: 이제 독거 노인에 대한 이제 안부 확인, 또 방문 건강 관리, 재가 서비스 확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 흐름 안에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 새로운 시설을 뭐 많이 짓는다는 그런 것보다는 지역 안에 있는 기존의 복지관, 또 보건소, 주거지원기관 이런 곳들을 서로 잘 연결하도록 하는 일이죠.
0: 네.
1: 통합돌봄은 그래서 행정의 사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을 중심에 놓는 그런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그 우리가 또 좀 눈여겨봐야 할 복지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청년과 그 신혼부부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주거복지 네.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저출생과 가족지원에 관한 것도 중요한 복지 공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네, 이 의제들은 이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 안정된 주거가 없으면 그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기가 좀 어렵죠.
0: 예.
1: 또 양육 부담이 크면 가족의 삶도 쉽게 이제 불안정해지기 마련이고요. 예, 그래서 이 청년 공공주택 또 월세 지원, 전세 자금 부담 완화 이런 그 공약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 위에서 이제 출산 지원이라든지 예, 공공 보육 확충 또 아이돌봄 확대 이런 그 가족 정책이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0: 네.
1: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그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이런 일시적인 지원이 도움은 되지만 삶의 구조를 바꾸기는 좀 어렵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주거와 일자리 또 돌봄이 함께 설계될 때 이 청년과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저출생 대응도 결국에는 이 지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조건을 만드는 그런 문제로 봐야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 지역에 따라 복지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도 좀 걱정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1: 네, 뭐 사실 그 지방자치 복지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말씀하신 그 지역 간의 격차입니다.
0: 예.
1: 네, 지방 정부가 복지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다 보면 이제 재정이 넉넉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죠.
0: 네.
1: 예, 같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이제 복지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예, 주민등록지가 어딘지에 따라서 최소한의 안전망이 달라져서는 안 되겠죠.
0: 그렇죠.
1: 예, 새 지방 정부는 그래서 이제 눈에 띄는 그런 신규 사업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기보다 기본적인 그런 돌봄과 안전망을 보장하는데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예, 그 중앙 정부도 어떤 그 재정 조정 또 어떤 표준 서비스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지역 간의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0: 네.
1: 네, 지방자치는 이런 그 지역의 창의성을 잘 살리되 이런 그 기본권의 차이를 키우는 그런 방식이 돼서는 안 되겠죠.
0: 네. 그리고 네. 이제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공약은 네. 많지만 또 이 실제로 네. 지켜지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뭐 아, 맞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복지 공약은 이렇게 이제 듣기 좋은 그런 표현들보다는 실행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죠.
0: 네.
1: 사실은 네 선거 때는 많은 공약이 이게 제시되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이게 뒤로 밀릴 수도 있고,
0: 예.
1: 네, 또 중앙정부 제도가 좀 맞지 않아서 추진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약을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가 보다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봐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매니페스토 관점인데요.
0: 네.
1: 다 아시는 것처럼 매니페스토는 공약을 좀 구체적인 그런 목표, 또 예산 일정으로 제시하고 또 시민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죠.
0: 네.
1: 예를 들면은 그 돌봄을 확대하겠다 이런 말보다는 뭐 언제까지 또 어느 지역에 어떤 대상을 위해 확대하겠다 이런 이런 구체적인 약속이 더 책임 있는 공약입니다.
0: 네.
1: 예, 사실 뭐 복지 공약은 선의만으로는 실현되지가 않죠.
0: 그렇죠.
1: 예, 예산과 이런 전달 체계 또 평가 계획이 함께 있어야지 실제 서비스가 됩니다. 그리고 예, 시민에게 공개되는 어떤 이행 점검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약은 더 책임 있는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공약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죠?
1: 네, 물론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우선 이제 내 지역의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0: 예.
1: 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은요, 공약들, 당선인 공약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나 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사실은 뭐 이렇게 약속을 알아야 나중에 이행 여부도 점검할 수 있으니까요.
0: 그렇죠.
1: 네. 또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도 중요한 이제 그 통로입니다. 네, 주민이 직접 필요한 그런 복지 사업을 제안하고요. 또 예산의 우선순위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 동네에 뭐 이제 그 독거노인의 돌봄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이동 지원이라든지 아동의 어떤 돌봄 공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하면 이렇게 이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0: 네.
1: 제도이죠. 뭐 그 외에도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제 의견을 제안할 수도 있고 또 지역 공청회나 지방 의회 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0: 예.
1: 근데 이렇게 이제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질 때 이런 공약은 그 선거 때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제 서비스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결국에는 이제 생활 속에 이런 감시 또 참여 시민들의 참여가 지역 복지의 품질을 높이게 됩니다.
0: 예. 자, 끝으로 새 지방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네. 아, 지금 이제 새 지방 정부는 7월 1일 날 출범을 앞두고 있죠. 지금 한참 그 공약을 예산과 사업 계획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0: 네.
1: 이때 그 준비하는 분들이 좀 가장 먼저 들어야

0: 청취자분들께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지역복지를 만드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새 지방정부가 약속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잘 지켜보시고 필요한 것은 제안해야 합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새 지방정부의 앞으로 4년이 우리 지역의 돌봄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또 주민의 삶을 조금 더 든든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시사복지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였습니다. 베이비복스의 노래 이어드리죠. 우연.

0: 이창훈의 행복 뉴스.
1: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울산 북구 장애인복지관이 울산 지역 처음으로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를 시작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실제 사업 현장에서 적응하도록 직무 훈련을 지원하고 취업 연계와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훈련에는 전문 인력 3명이 투입돼 중증장애인이 실제 근무 환경에서 직무를 경험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단양장애인복지관 소속 진평 히어로즈팀이 충북발달장애인 요리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충북발달장애인 요리경연대회는 발달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키우고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마련된 행사로 매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집니다. 진평 히어로즈팀은 재료 손질부터 조리, 플레이팅까지 모든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릉군 시각장애인 생활지원센터가 도서지역 소규모 시설의 단계를 넘어 체계적인 운영기반을 다지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컨설팅에는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관 운영 전반을 꼼꼼히 진단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비전 수립, 핵심 사업 정립, 조직 진단과 재설계 등이 다뤄졌고 현장에 바로 적용할 자문이 이어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긍정행동지원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도전적 행동으로 일상생활이다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전행동이 나타나는 원인과 환경을 분석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개인별 도전행동의 원인을 찾고 학생에게 맞는 대안 행동을 익히도록 돕습니다. 김해시 복지재단이 장애 지원 체계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놓인 장애인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신규 회원 상담과 유관기관 의뢰, 지역 주민 추천 등 다양한 경로로 대상자를 찾고 가정 방문과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을 조기에 발굴해 개발 욕구에 맞는 통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회적 기업 소소한 소통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쉬운 정보 권리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쉬운 정보와 권리를 배우는 당사자 중심 권리 교육입니다. 그동안 기관 실무자나 지원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면 이번 교육은 발달장애 당사자가 직접 쉬운 정보와 권리를 배운다는 게 특징입니다.
2: 기분 좋은 장애계 뉴스를 전하는 이창훈의 행복 뉴스. 이창훈 씨의 진행으로 주요 소식 먼저 들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울산 지역 처음으로 현장 중심의 직업재활센터가 문을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울산 북구 장애인복지관이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를 열고 이달부터 운영이 들어갔는데요. 중증장애인이 실제 일터에서 일하면서 또 적응하도록 돕는 곳이라서 울산 지역 장애인 일자리에 뜻깊은 첫 걸음이 됐습니다.
2: 그렇군요. 센터가 어떻게 문을 열게 된 거죠?
3: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올해 진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에 북구장애인복지관이 선정이 되면서 열게 된 겁니다.
2: 네. 그럼 구체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3: 쉽게 말씀드리면 시설 안에서만 훈련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사업체에서 직무를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일을 배우는 직무 훈련부터 또 일자리를 이어주는 취업 연계 그리고 취업한 뒤에도 잘 적응하는지 봐주는 사후 관리까지 이어서 지원하는 게 특징입니다.
2: 예.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물론이고 그 지역의 인력 부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3: 맞습니다. 전문 인력 3명이 함께하면서 중증장애인이 실제로 근무 환경에 적응하고 또 고용을 꾸준히 이어가도록 돕고 있는데요. 장애인에게는 일할 권리를 주고 또 지역 사업체는 든든한 일손을 이어주는 의미 있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2: 네. 자, 다음은 충북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요리대회 소식이네요.
3: 반양장애인복지관 소속의 진평 히어로즈팀이 최근 열린 충북 발달장애 요리경연대회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2: 오, 예. 그 충북 발달장애인 요리대회가 상당히 인기가 많은 행사라면서요.
3: 그런가 봅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하고 복권위원회가 후원하는 이 대회는 발달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좀 키우고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해마다 열리고 있는 대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충북 지역 발달장애인이 실력을 겨루는 자리라서 해마다 경쟁도 매우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2: 네. 그 대상을 받은 진평 히어로즈 팀의 평가도 궁금합니다.
3: 뭐 재료 손질부터 조리 그리고 음식을 보기 좋게 담아내는 플레이팅까지 모든 과정을 안정적으로 해냈다고 하고요. 특히 역할을 나눠서 서로 손발을 맞춘 협업이 자연스러웠다. 이런 부분들이 대상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2: 예, 발달장애인들이 요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발달장애인들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3: 예, 충분한 연습과 협력만 있으면 발달장애인들도 얼마든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는 걸 보인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대상을 받은 노석용, 김준남 씨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서 기쁘다면서 환하게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2: 그래요.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울릉 시각장애인 생활지원센터가 맞춤형 컨설팅을 받았다고요?
3: 네, 울릉군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가 섬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더 체계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작은 섬마을의 복지시설이 전문가의 손길을 받았다는 점에서 좀 더 반가운 소식입니다.
2: 예, 그 컨설팅을 어떻게 받게 된 겁니까?
3: 경상북도 사회복지사협회가 진행하는 마루 배움터라는 소규모 복지시설 컨설팅 사업에 이 센터가 최종 선정이 되면서 이루어지게 된 건데요. 네. 많은 분들이 큰 의미도 있네요. 네.
2: 컨설팅 내용도 궁금합니다.
3: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센터를 찾아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기관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번 세우고요. 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조직을 새롭게 좀 짜는 그런 일까지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조언들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2: 그 외형 확장보다는 뭐 내실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고 들었습니다.
3: 무작정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센터 크기와 인원에 맞는 알찬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고요. 울릉도라는 지역 특성을 살려서 오래도록 이어갈 복지 서비스를 같이 고민했고요. 또 센터는 이동을 돕는 일과 또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살피는 일들 그리고 마음을 보살피는 심리 정서 지원처럼 섬 지역 장애인에게 좀 더 꼭 필요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 네. 자, 계속해서 강원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긍정행동지원실 소식 들어볼까요?
3: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긍정행동지원실 참가전 이달 말까지 모집을 하는데요. 도전적 행동으로 일상생활이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돕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2: 아, 그러면 이 긍정행동지원실은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3: 도전적 행동이 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그 원인과 환경을 차근차근 분석하는 데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원인을 찾아낸 다음에는 학생에게 맞는 바른 행동을 익히도록 도와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는 거죠.
2: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 자격은 도전적 행동이 있는 초, 중, 고등학교 재학 발달장애 학생인데요. 참여를 원하는 당사자나 가족은 복지관을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요. 전화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예, 이 참가자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될까요?
3: 먼저 기초 면접과 행동 관찰로 시작을 해서요. 그 행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분석하는 단계를 이끌어갑니다. 이어서 주변 환경을 바꿔주고 대체 행동을 익히도록 또 학생 한 명 한 명에 맞춘 단계별 지원 계획이 함께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2: 예. 자, 이어서 김해시 복지재단 소식 들어볼까요?
3: 김해시 복지재단이 정보가 부족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던 장애인들까지 찾아 나서면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복지의 손

0: 손길이 닿지 못했던 사각지대 가구를 먼저 발굴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1: 그 복지관 두 곳이 협력해서 대상자를 찾아 나서는 거죠?
0: 예, 재단 산하의 두 복지관, 그러니까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부장애인복지관이 나서고 있는데요. 새로운 회원 상담이나 또 관련 기관의 소개라든지 또 지역주민 추천처럼 여러 경로로 대상자를 찾고 있고요.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면서 꼭 맞는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0: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일찍 찾아내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복지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분들을 먼저 발굴해서 가장 형편에 맞는 그런 통합 서비스를 이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1: 네. 그 올해부터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펼친다고 하는데 그 접근성이 훨씬 높아지겠군요.
0: 예전에는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다면 올해 도입된 원스톱 지원 사업은 상담부터 신청 연계까지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고요. 장애 검사비나 심리 상담비, 주거 환경 개선비 같은 맞춤형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어서 한결 좀 더 편리해진 것도 맞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소소한 소통에서 발달 장애를 대상으로 쉬운 정보 권리 교육을 진행한다고요?
0: 사회적 기업 소소한 소통이 발달장애 당사자를 위한 쉬운 정보 권리 교육 참여자를 모집을 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쉬운 정보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직접 배우는 교육입니다.
1: 네, 그러면 그동안의 교육과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그동안의 쉬운 정보 교육은 주로 기관 실무자라든지 지원인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번 교육은 발달장애 당사자가 직접 쉬운 정보와 권리를 배운다는 점에서 차이입니다. 정보를 그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도록 돕는 겁니다.
1: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지도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0: 그러니까 쉬운 정보라는 게 어려운 내용은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자료를 말하잖아요.
1: 네.
0: 교육에서는 이 쉬운 정보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 또 알 권리를 실현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좀 중심으로 해서 쉬운 정보가 일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함께 배우게 되는 겁니다.
1: 예. 자, 끝으로 참여 신청 방법 정리해 주시죠.
0: 참여는 이달 17일까지 신청인데 서울 서둘러서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선착순 30명을 모집을 하고요. 교육비는 한 사람당 3만 원입니다. 소소한 소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되고요. 오프라인 교육은 이달 25일 서울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의 행복 뉴스였습니다. 솔리드의 음성으로 듣죠. 천생연분.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의 법률을 쉽게 해설하는 법이 밥이다 시간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고은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강헌의 정윤호 변호사와 함께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날이 부쩍 더워졌습니다. 오늘은 더운 날씨에 가장 주의해야 할 식중독 얘기 준비하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여름철 불청객이 여럿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정말 악명 높은 식중독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매년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벌써 지금도 한낮 기온이 높을 때는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날들이 맞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한여름 더위가 일찍 찾아온 건데 이런 날씨에는 음식이 상온에 뭐 두세 시간 정도만 나와 있어도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중독 문제는 통계로도 확인이 되는데 식약처 통계를 보면 한 해에 식중독 사고가 25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고 환자도 7,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0: 네. 이 뉴스로 가끔 접하다 보니까 간헐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1: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생각보다 식중독 환자 수가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1년에 고르게 퍼져 있는 게 아니고 7월부터 9월 여름 석 달에 발생 건수의 약 40% 환자 수의 절반이 고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식중독의 절반 이상이 가정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 먹은 음식 때문에 탈이 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부 식당에서 식중독이 걸린 경우에 손님은 뭐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 또 음식점 사장님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0: 예, 우리가 뭐 식중독이라고 하면은 보통 상한 음식 먹고 배탈 나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름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게 따로 있습니까?
1: 식중독은 계절마다 그 주범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겨울철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 이게 대표적이고요. 여름철에는 세균성 식중독이 기승을 부립니다. 대표적으로는 살모넬라.
0: 들어봤어요.
1: 네, 최근 통계에서도 원인균 1위가 살모넬라였는데요. 주로 달걀이 문제가 되죠. 김밥에 들어가는 지단이나 아니면 반찬으로 자주 시켜 먹는 달걀말이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쉽게 생길 수 있는 음식으로 지목이 됩니다. 살모넬라균은 보통 달걀 껍데기에 묻어 있는데 이 균들이 이제 조리 과정에서 다른 음식까지 옮겨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캠필로박터라는 균이 있는데 이거는 생닭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복날에 삼계탕 끓이려고 생닭을 씻는 과정에서 그 물이 주변 채소나 그릇에 튀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이 올해 초복인데요.
0: 그렇죠.
1: 이제 초복날 삼계탕 드시는 건 좋은데 집에서 조리할 때 이런 위생에 특히 조심하시는 편이
0: 도마 따로 써야 돼요. 네.
1: 맞습니다. 네. 세 번째는 병원성 대장균입니다. 예. 익히지 않은 채소나 육회 같은 데서 잘 생깁니다. 이런 식중독 균들은 전부 열에 약하다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리 과정에서 충분히 익혀서 먹는다면 대부분 막을 수 있겠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조리

0: 과정에서 이곳저곳으로 균이 옮겨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네, 도마를 따로 쓰는 것처럼 위생에 특히 신경을 쓰면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음식 먹고 탈이 났을 때 이게 식중독인지 아닌지도 헷갈리고요. 어디 어떻게 알려야 할지도 좀 막막하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순서를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증상이 일단 있으면 병원부터 가야 됩니다.
1: 아, 예.
0: 구토, 설사, 복통, 발열 이런 것들이 대표 증상인데 이럴 때 지사제나 설사약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균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설사를 억지로 맞게 되면 오히려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1순위입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일단 식중독이 의심이 되면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식당의 식재료나 조리도구를 수거해서 균을 검사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역학조사가 중요한 이유가 이 조사 결과가 나중에 배상을 받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참고로 환자를 진단한 의사나 학교 급식소 같은 집단 급식소 운영자의 경우에는 식중독이 의심되면 신고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래서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증거 자료들을 챙겨둘 필요가 있는데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결제한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남은 음식이 있다면 사진, 그리고 진단서와 진료 기록, 적어도 이렇게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챙겨둬야 될 필수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병원 가고 보건소 신고하고 증거를 챙겨야 한다는 거군요.
0: 네.
1: 자, 이렇게 한 다음 식당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겁니까?
0: 네, 손해배상 청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음식점은 기본적으로 손님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거든요.
1: 예.
0: 조리도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식재료를 상하지 않고 신선하게 제대로 보관해야 될 그런 주의 의무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의무를 게을리해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식당에 과실이 있는 것이고요.
1: 네.
0: 치료비는 뭐 당연하고 식중독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됩니다.
1: 아하.
0: 근데 이게 법리는 참 간단해 보이지만 현실 세계로 들어오면 또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문제가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1: 네네.
0: 결국 손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 식당의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 이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1: 네.
0: 문제는 우리가 하루에 한 끼 식사만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 그렇죠.
0: 아침, 점심, 저녁은 물론이고요. 또 식사 사이사이에 간식도 챙겨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지
1: 맞아요.
0: 않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 결국 뭘 먹고 탈이 난 건지를 증명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역학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한 여러 사람이 같이 발병을 했고 만약 그 식당 도마나 행주에서 같은 균이 검출됐다. 이러면 인과관계가 사실상 입증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아.
0: 그래서 혹시라도 혼자 식사를 한 이후에 배탈이 난 것 같더라도 제때 신고를 해야만 또 다른 피해자들하고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예, 그러면 실제로 배상까지 이어진 사건도 있었습니까?
0: 그럼요.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021년 사례가 있습니다.
1: 네네.
0: 당시 경기도 분당의 김밥집 두 곳에서 집단식 중독이 터졌는데요. 김밥을 먹은 손님 무려 276명이 한꺼번에 탈이 나는
1: 기억납니다.
0: 네, 고열과 설사로 입원한 분들이 줄을 이었고 당시 뉴스에도 크게 나왔던
1: 그러게요.
0: 사건입니다.
1: 예.
0: 근데 이제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를 나가보니까 행주, 도마, 그리고 달걀 담아둔 물통에서 살모넬라 균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철 위생관리가 무너졌던
1: 네네.
0: 거죠. 피해자 121명이 회사와 가맹점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요. 2023년에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입원 치료를 받은 분에게는 1인당 200만 원, 통원 치료를 받은 분에게는 100만 원 이렇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결론이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회사와 가맹점이 배상해야 할 돈이 총 1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1: 네네.
0: 당시 법원은 이제 해당 음식점들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김밥 프랜차이즈의 직영점, 가맹점으로 식품 안전의 중요성이 더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식당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짚었고요.
1: 네.
0: 또 이 식중독 사건이 당시에 큰 문제기도 했던 것이 프랜차이즈 김밥집이다 보니까 지하철역 인근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점포가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영유아나 임산부를 포함한 가족 단위 피해자들
1: 아유.
0: 그리고 미성년자나 고령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었습니다.
1: 네, 그리고 1억 6천만 원이면 가게 입장에서도 정말 큰돈 아니겠습니까?
0: 네.
1: 배상 말고도 식당이 받는 불이익이 더 있나요?
0: 네, 이런 경우에는 식당을 운영한 사장님의 경우 배상 문제는 물론이고요. 행정하고 형사 문제도 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 조사에서 그

0: 식당 음식이 식중독의 원인으로 확정이 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거든요. 한창 장사할 이제 여름 성수기에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타격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런 행정처분에도 정상참작이라는 건 있는데 사고 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스스로 영업을 중단하고 뭐 소독하고 시설 개선을 하는 등과 같이 자체적인 노력을 했다면 영업정지 처분도 감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숨기려고 막 들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가게 사장님한테도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1: 예.
0: 그래야만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이 가능하고 다음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는데 위생기준 위반이 드러나게 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문제가 되고요. 피해가 크고 과실이 무겁게 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그 이 손해배상은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0: 네, 그래서 요식업 하시는 분들께 꼭 권해드리는 것이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이렇게 보험을 들어두면 만에 하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도 보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급식 얘기도 한번 해보죠. 학교나 회사 급식은 어떻습니까?
0: 네, 학교나 회사 구내식당 같은 집단 급식소는 규제가 한층 더 엄격합니다. 바로 보존식 보관 의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 집단 급식소의 경우에는 급식소에서 조리해서 제공한 음식을 매회 1인분씩 144시간 그러니까 6일 동안 영하 18도 이하에서 냉동해서 보관을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나중에 식중독이 터지면 보존식을 검사해서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려는 목적입니다.
1: 예.
0: 그리고 식중독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남은 음식이나 식재료를 함부로 폐기하면 안 되고요.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
1: 네.
0: 위반할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보다 식중독 문제에 훨씬 민감한 것이 바로 집단 급식소인 거죠.
1: 그렇죠. 그러면은 배달 음식은 어떻습니까?
0: 배달 음식도 일반 음식점하고 똑같습니다. 배달이라고 달라질 게 없는데 다만 배달 음식은 증거 확보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식당에서 직접 식사를 한 경우보다 입증 문제가 한층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 예.
0: 그래서 먹기 전에 음식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시고 주문 내역 안 지우는 게 좋습니다. 앱에 남는 주문 기록이 영수증 역할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1: 예. 끝으로 피해를 입은 손님 입장에서 소송 말고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은 없을까요?
0: 네, 사실 소송이 꼭 필수적인 거는 아니거든요. 우선 식당하고 직접 합의를 시도해볼 수가 있고 또 식당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와도 얘기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소송 전에 이렇게 원만하게 합의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만 이런 합의가 잘 안 된다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도움을 청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어허.
0: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식중독 같은 위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상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한다면 소송 없이도 합리적인 배상을 받는 경우가 또 많이 있고요.
1: 예.
0: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소송을 생각하는 것이어서 가급적이면 소송 없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법이 밥이다. 법무법인 강헌의 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 시간 안내드리죠.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심으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성수가 부르는 동행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지 106일 만에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는 19일 이란과의 종전 MOU 서명식이 이루어지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 작업이 진행될 것이며 석유는 중동과 전 세계를 향해 위해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정부도 오는 19일 종전 양해각서 체결과 이에 따른 전쟁 중단을 확인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국가안보위원회가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체결 합의에 따른 전쟁 종료를 현지 시각 15일 확인했습니다. 이란 최고안보위는 성명을 통해 이란과 미국 간 종전협상 관련 MOU 문안이 안보위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됐다며 오는 19일 공식 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합의하자 국제사회는 일단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환영 성명에서 이번 평화 합의를 중동 전쟁 해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은 공동 성명에서 이번 MOU 발표를 환영한다며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조치를 취할 경우 대이란 제재를 해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도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2년차 국정이 본격 시작된다며 2년차 국정은 핵심 과제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이탈리아 로마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삼중고가 매우 심각하다며 청년정책 전담 기구 설치 검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주권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이 선관위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모두 선관위가 자초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정조사, 특검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장 만나서 특검 재선거를 논의하자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제안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형식이든 누가 참석하든 가리지 않고 다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동수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포함한 합참 관계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전 의장에 이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 차장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 중이며 오후에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김웅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한 심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오전 이 전 지검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겠고 기온이 오르며 덥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서울은 33도, 대전 32도, 광주와 대구가 3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산지와 영호남 내륙에는 소나기에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내일 남해 동부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알겠습니다. KBS 3라디오 도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예전에는 노인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공경이라는 말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부터는 노인 공경이라는 말은 퇴색하고 그 자리를 노인 학대 예방이라는 말이 대신하게 됐죠. 그러니까 노인 공경은 못할 망정, 노인 학대는 예방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나 할까요? 초고령 사회를 접어들면서 노인 인권 보호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노인 학대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없이 노인 부부만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배우자 돌봄과 부양 부담 때문에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모두 피해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요. 특히 장애인과 노인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지,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는데요. 그게 무시되면은 존엄하게 살 권리가 침해받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고 장애가 있더라도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이 노인 학대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멋진 인생을 위해 스스로 격려하는 시간, 박창수의 뉴 브라보 마이 라이프. 소리로 느껴보는 한문 고전, 박종우 교수의 라디오 서당, 그리고 우리 가요 속에서 찾아보는 역사 이야기, 박혜상의 역사인 가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지난해 실제 노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8천 건에 육박하며 전년보다 11% 늘었습니다. 전체 신고 건수는 2만 6천여 건으로 17% 증가했고 학대 발생 장소는 대부분 가정이었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가장 많았고 아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노인 가운데 절반 이상은 75세 이상 고령층으로 노인 부부 가구에서의 학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고 활성화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과 신고 앱 개선, 고위험 가정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해 어르신이 익숙한 공간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은 낙상 위험도가 높은 재가수급자로 1인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손잡이, 문턱방지 경사로, 조명 개선 등 13개 품목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1만 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해 개선점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최근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의 건강정보 영상이 확산하고 있어 고령층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올해 4월 한 달 동안 유튜브에 올라온 노인 건강 관련 영상 가운데 조회수 상위 10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42건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중 24건은 전문가를 사칭했고 실제 전문가가 출연한 영상은 6건에 불과했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은 고령자의 97%가 동영상을 즐겨보는 만큼 출처와 날짜 확인, 다양한 정보원 비교 등 건강정보 이용 수칙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 남진과 장윤정이에요. 당신이 좋아.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박창수의 뉴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작가 박창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우리 박창수 씨가 중장년층 이상 노년층에게 드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준비해 오셨는데 제목을 보니까 유머 감각 있습니까? 라고 돼 있어요.
2: 네. 제가요. 네. 요즘 간절하게 다니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요.
1: 네.
2: 혹시 어느 대학인지 아세요?
1: 네. 아니 뒤늦게 또 왜 대학을 가고 싶으시는지 다시 공부를 더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2: 해병대입니다.
1: 해병대. 네,
2: 해피하게 네. 평생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대학입니다.
1: 아마 지금 해병대라는 말을 듣고 군대 해병대를 떠올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2: 네. 제가 요즘 노년층 사이에 유행하는 유머 중 네. 노년에 꼭 다니고 싶은 대학에 대해서 찾아봤거든요.
1: 네.
2: 해병대는 그중 하나고요. 또 어떤 분은 동경대라고 했어요.
1: 네.
2: 동네 경로당으로 가는 대학.
1: 네.
2: 또 다른 분은 전국대라고 했는데요.
1: 네.
2: 전철과 국철로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1: 아, 그냥 그럭저럭 시간 보내라고 할 때하고 나 전국대 다녀 할 때하고 느낌이 다른데요.
2: 그렇죠.
1: 네.
2: 노년기에도 어딜 가든 인기 많은 분들의 공통점 하나를 꼽는다면 이렇게 유머 감각이 있다는 거죠.
1: 네네.
2: 유머 감각이 풍부한 사람들은 젊은 층과 어울려도 상대를 웃게 만들고요.
1: 네.
2: 설령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툴 일이 생겨도 유머로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오늘은 중장년층, 노년층에게 유머 감각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통해서 노년기일수록 유머 감각이 필요한 이유와 또 어떻게 해야 유머 있는 사람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1: 네, 정말 유머 감각이 풍부한 분들 만나면은 웃을 일도 많고 그래서 누구나 그 친구하고 함께하고 싶거든요.
2: 그렇습니다.
1: 네, 네.
2: 그래서 유머는 흔히 행복 바이러스, 행복 비타민이라고도 하죠.
1: 네, 네.
2: 유머가 있는 곳엔 웃음이 있잖아요.
1: 그럼요.
2: 그래서 요즘은 강연도 유머가 풍부한 사회자가 이끄는 즐겁게 소통하는 강연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 네.
2: 또 유행하는 동영상 중에서도 조회수가 높고 인기를 끄는 동영상을 보면 만능 엔터테인먼트라고 하죠.
1: 네.
2: 이 개그맨이나 개그우먼들이 활약이 돋보입니다.
1: 네, 네.
2: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유머로 신도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1: 네, 네.
2: 유머 감각이 풍부한 신부님이나 스님 또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하면요. 종교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찾아간다고 합니다.
1: 네, 네.
2: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그만큼 웃는 시간이 행복하다는 이 반증인 거죠.
1: 실제로 자주 웃어야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스트레스나 고민 때문에 웃을 일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2: 그렇습니다. 일단 유머를 말하는 사람은 자신도 즐겁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웃게 만들거든요.
1: 네, 네.
2: 그래서 웃음은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라고도 했습니다.
1: 네.
2: 실제로 웃는 자체로 우리의 건강은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1: 네.
2: 우리 몸의 긴장과 스트레스 완화, 근육 인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1: 네, 근육 이완에도
2: 네. 스트레스까지 확 날려버리거든요.
1: 그럼요.
2: 의학적으로 한번 쾌활하게 웃으면 몸속에 650개의 근육 중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1: 아.
2: 얼굴 근육만도 15개가 움직여서요. 에너지 소모가 많다고 하는데요.
1: 네.
2: 그래서 하루에 10분에서 15분 동안 웃으면 약 40칼로리를 태울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1: 네, 네.
2: 웃는 것만큼 쉬운 유산소 운동이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1: 네.
2: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바보라 프리드릭슨 교수는요. 유머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유머는 스트레스 지우개다 이렇게 말했어요.
1: 네.
2: 실제로 유머는 불안, 스트레스, 공포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죠.
1: 네, 네.
2: 또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웃음은 억압된 적대감을 해롭지 않은 방식으로 정화한다. 그래서 유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아한 방어 기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1: 네, 네.
2: 실제로 유머 감각이 풍부한 분들은요. 조금 불편한 상황에서도 타인에게 공격하거나 빈정되지 않고 불쾌감과 불안감을 유쾌하게 떨쳐버리거든요.
1: 네, 네.
2: 그래서 누군가와 다툴 일도 또 화낼 일도 없어요.
1: 네. 유머는 나도 타인도 함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웃음을 통해서 인간관계에서도 상대와 한결 빨리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유머 감각 있는 분들이 부럽죠.
2: 그렇습니다. 네. 저도 유머 감각은 그다지 남다르지 못해서 네. 유머가 풍부한 시니어들 만나면 즐거우면서도 그 재치와 입담이 좀 부러울 때가 있는데요.
1: 네, 네.
2: 제가 강의하는 수필교실 회원 중에 유머 감각이 풍부하고 아주 재밌는 분이 계셔요.
1: 네.
2: 올해 73세 여성분인데요.
1: 네.
2: 이분은 아이돌 붐을 하고 계시거든요.
1: 네.
2: 성격이 평소 분위기나 이 겉으로는 그렇게 또 뭐 유머스럽게 느껴지는 분은 아니에요.
1: 네.
2: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경험을 글로 솔직하게 재미있게 써서 발표를 하거든요.
1: 아, 네, 네.
2: 그럴 때마다 함께 습작하는 회원들이 그야말로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1: 네.
2: 이분이 쓰신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어느 날 돌봄을 하는 6살짜리 남자아이와 TV를 보는데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왔다.
1: 네.
2: 그러자 아이가 내게 나이를 물어본다. 선생님 몇 살이에요? 100살? 100살요? 그런데 왜 안 죽고 살아있어요? 120살까지 살 건데? 왜요? 너도 돌봐야 하고 갓난 아기인 네 동생도 돌봐주려고.
1: 네.
2: 나름 재치 있고 좀 유머스럽죠?
1: 네, 네.
2: 이분 특징이 아이 눈높이에 맞게 유머를 구사하는 거예요.
1: 아.
2: 또 다른 글에서는 이런 대화가 또 나옵니다.
1: 네.
2: 4살짜리 연희와 내가 거실에서 블록으로 만든 총놀이를 했다. 빵빵빵. 아이는 곧장 울면서 방에서 쉬고 있는 엄마에게 달려가 고자질했다. 엄마, 선생님이 나 죽였어. 엉엉.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너도 총으로 나 쐈잖아. 그러자 아이의 심각한 표정도 모른 채 하고 아이 엄마와 나는 배꼽을 잡고 웃었다.
1: 오, 정말 센스와 위트가 남다른 분이시네요. 글로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할 정도면은 평소에 주변 분들과 대화에서도 유머 감각을 발휘해서 많은 분들을 웃게 해줄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흔히 유머스럽게 말해서 남을 잘 웃기는 분들을 보면 억지로 꾸며내거나 만들어서 말하지 않아요.
1: 네.
2: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도 조용히 없는 듯 있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툭 던지듯 한마디 하거든요.
1: 네.
2: 그런데 그 말에 다들 한바탕 웃잖아요.
1: 네, 네.
2: 가까이 지내는 67세 선배님이 있는데요.
1: 네.
2: 2년 전에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1: 네.
2: 나 이름 바꿨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뒤늦게 이름을 왜 바꾸셨냐, 뭐라고 바꾸셨냐 했죠. 그러자 하시는 말이 국가에서 자격증을 주니까 바꿨지. 지공선사라고.
1: 네.
2: 듣고 보니 65세 돼서 지하철 무료 승차한다는 말이었어요.
1: 네, 네.
2: 그래서 또 한바탕 웃었죠.
1: 네.
2: 또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요즘 저녁만 되면 우리 집에 도둑놈이 자주 오는 것 같아.
1: 오.
2: 냉장고에 넣어둔 게 자주 없어진대요.
1: 네, 네.
2: 그래서 저는 또 심각하게 아 그럼 빨리 신고를 하셔야죠. 그랬더니요.
1: 네.
2: 곧장 하신 말이. 자네라면 마누라 교도소 보낼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저녁 무렵이면 일주일에 두세 번은 냉장고에 소주를 사다 놓는데요. 아내분이 이걸 종종 숨겨 놓는 겁니다.
1: 아.
2: 자칫하면

0: 급하거나 조급한 사람에게서는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1: 네.
0: 그런 일단 내가 세상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마음이 긍정적이고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네.
0: 둘째, 적당한 시점과 반전이 중요하다입니다.
1: 네, 네.
0: 대화를 나눌 때 유머 감각 지닌 사람들은 흔히 타이밍을 잘 잡는다고 하죠.
1: 네.
0: 같은 말이라도 이 말할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말할 때 상대 예상을 뒤집는 결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전이 있으면 그 놀라움과 재미가 더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폭수가 터지죠.
1: 네, 네.
0: 셋째, 유머가 풍부한 사람과 어울려라입니다.
1: 아, 네네.
0: 고민이나 걱정거리만 늘어놓는 사람, 또 뭐든지 꼬치꼬치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지나치게 이성적인 논리만 펴는 사람과 대화하면요, 웃을 일이 없어요.
1: 네네.
0: 아무래도 말 잘하는 사람, 재미있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면 삶에 유익한 얘기도 많이 듣고 기분도 즐거워집니다.
1: 네네.
0: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유머를 배우게 될 거예요.
1: 네.
0: 넷째는 책을 읽어보자입니다.
1: 아.
0: 유머 관련 책을 읽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일례로 유동훈 저자가 펴낸 문화의 배반자 유머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요.
1: 네.
0: 이 책은 기존의 문화를 거부하고 창의적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새로운 유머를 즐기라고 전합니다.
1: 네.
0: 책 속에는 전 세계 유명한 철학자, 정치가, 예술가, 문학인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언급한 적재적소의 유머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1: 아, 네, 네.
0: 여기서 뭐 몇 가지만 기억해도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1: 열심히 외우시면 되겠네요.
0: 네.
1: 아인슈타인이 나의 천재성은 유머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자유로운 사고 속에서 유머도 생겨난다는 걸 텐데요. 매사에 너무 급히 서두르기보다는 여유 있는 마음과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즐거운 생각을 하면은 유머 감각도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아재 개그만 계속하셔도 안 됩니다. 네, 박창수의 New Bravo My Life 오늘은 유머 감각 있습니까? 라는 희망의 메시지 전해드렸습니다. 작가 박창수 씨였어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해란입니다. 100세 인생.

FM 104.9 메가헤르츠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신청하세요. 상원에 뽑히시면 참자연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립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선물이 있는데요. 전희수 작가의 최근 작품을 포함해 원화 60여 점과 페어링 텍스트를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전희수 특별전 인 고향에 초대합니다. 고향 어울림놀이 어울림미술관에서 열리고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원하시는 날짜에 안내 문자 확인 후에 관람이 가능하니까 모두 7분에게 두 장씩 드립니다. 원하시면 지금 전화주세요. 서울 368-1040입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박정우 교수의 라디오 서당 이어집니다. 옛소리로 느껴보는 한문 고전 명심보감편. 오늘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박정우 교수를 모시고 삶의 좋은 교훈서 명심보감을 배우고 즐겨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했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라디오 서당 이번 주에 읽어볼 명심보감 명구는 어떤 건가요?
1: 네, 이번 시간에는 명심보감 입교편 제4장의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이 장은 인생의 매 단계에서 시작과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말씀인데요.
0: 네.
1: 지금 읽어봐도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0: 네.
1: 그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명심보감 입교편 제4장. 고흥자 삼계도의 운허대, 일생지계는 제어유하고, 공자 삼계도에 이르되, 일생의 계획은 어릴 적에 있고, 일년지계는 제어춘허고, 일일지계는 제어인이니, 일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으니.
0: 네, 그럼 뜻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공자 삼계도에 이르되 일생의 계획은 어릴 적에 있고, 이건 무슨 말인가요?
1: 네, 이 본문의 출처는 공자 삼계도로 되어 있는데요.
0: 네.
1: 현재는 전하지 않아서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내용을 이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네.
1: 본문의 내용은요, 모든 일은 시작이 가장 중요하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0: 네.
1: 사람의 인격과 지식의 기틀은 어린 시절에 대개 형성됩니다.
0: 네.
1: 그래서 어릴 때 올바른 습관을 기르고 배움에 힘써야 평생

0: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 네, 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이자 학문과 덕을 쌓는 토대가 되는 어린 시절이다라는 얘기거든요.
0: 네, 그렇습니다.
1: 다음 구절입니다.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으니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0: 네, 우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다는 말씀은요. 농경사회에서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 네네.
0: 어떤 일을 시작하는 초기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1: 네.
0: 그리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는 말씀은요.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그날 할 일을 미리 생각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1: 네, 네.
0: 앞에 내용과 종합해서 보면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비무환의 자세와 성실함을 함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 네.
0: 인생이라는 큰 목표든 하루라는 작은 목표든 간에 그 성패는 얼마나 일찍 그리고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1: 네, 네. 한 해를 기획하는 데는 한 해의 시작이자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인 봄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에 좋고 하루를 기획하는 데는 하루의 출발점인 새벽이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장 알맞다는 거니까 결국은 모든 일은 준비의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일찍 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네. 자, 그럼 이번 주에 배워볼 고사성어는 어떤 건가요?
0: 네, 이번 주는 일거양득인데요.
1: 네.
0: 한자씩 보면은 한일, 들거, 두양, 얻을득입니다.
1: 네.
0: 글자 그대로 풀면요. 하나로 둘을 얻는다는 뜻인데요.
1: 네.
0: 한 가지 일로서 두 가지 이익을 한 번에 얻는다는 말입니다.
1: 네.
0: 이 성어의 출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국 진나라 역사서 진서 속석전이 대표적입니다.
1: 네, 네.
0: 여기에 나오는 일거양득 고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1: 네, 네.
0: 진나라 해제 때 저장랑이라는 벼슬을 지냈고 진나라 역사서 진사를 편찬했던 속석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1: 네.
0: 하루는 그가 농업 정책에 관하여 진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는 이때 위나라 때 개척지인 양평지방으로 들어가 살게 했던 백성들을 다시 서쪽으로 이주시키자고 제안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에 대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을 서주로 이주시킴으로써 병방 지역을 보충하고 10년 동안 부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이주시킨 일을 위로합니다. 이렇게 하면 밖으로는 실제적인 이익이 있게 되고 안으로는 관용을 베푸는 일이 되어서 일거양득이 됩니다라는 고사입니다.
1: 아, 그러니까 백성을 서주로 이주시키면은 두 가지 득이 되는 일이 된다는 거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전국시대 역사를 다룬 전국책 진책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 네.
0: 진나라 해문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1: 네.
0: 폐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던 왕에게 당시 재상이었던 장의라는 인물은 중원 진출을 주장했고요. 중신이었던 사마조는 이에 반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1: 네.
0: 무릇 나라가 부유하기를 바라는 군주는 국토를 넓힘을 우선으로 해야 하며 병사들이 강력하기를 바라는 군주는 무엇보다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야 하며 패자가 되기를 바라는 군주는 먼저 덕을 쌓는 데 힘써야 한다고 합니다.
1: 네.
0: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폐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진나라의 국토는 협소하고 백성들은 빈곤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먼저 강력한 우리 진나라 군사로 하여금 총나라 땅의 오랑캐를 정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0: 국토는 넓어지고 백성들의 재물은 쌓이게 됩니다. 한 가지 일로서 두 가지 이익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고사인데요.
1: 네네.
0: 해문왕은 타마조의 주장에 따라서 오랑캐를 정벌하고 국토를 넓히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1: 아, 여기서도 오랑캐 정벌이 두 가지 득이 되는 일이 된다는 거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더 소개해드리겠는데요.
1: 네네.
0: 춘추후어라는 책에서 변장자라는 이야기가 일거양득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네.
0: 이 고사를 소개해드리면요. 하루는 힘이 장사인 변장자라는 사람이 여관에 투숙하였습니다.
1: 네.
0: 밤이 깊자 밖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1: 네.
0: 이 말을 듣고 그가 호랑이를 잡으러 나가려고 하자 여관에 사동아이가 말리면서 지금 호랑이 두 마리가 나타나서 서로 소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잡으십시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0: 과연 사동의 말대로 변장자는 힘 안 들이고 한꺼번에 호랑이 두 마리를 잡았는데요.
1: 네.
0: 여기에서도 일거양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 네, 네.
0: 오늘날에도 일거양득은 한 번에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는 뜻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네. 이거는 어부질의 상황에서 일거양득의 결과를 낸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네, 네. 오늘 배운 고사성어는 한 번 들어서 두 가지를 얻다라는 뜻으로 한 가지 일을 해서 두 가지 이익을 얻음을 이루는 말 일거양득이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오늘 배워본 명심보감 명구를 함께 성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박정우 교수님 따라서 큰 소리를 성독을 해보시지요.
0: 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명심보감 입교편 제4장 공자 삼계도에 운허되 일생지 개난 채어 유어고 공자 삼계도에 이르되 일생의 계획은 어릴 적에 있고 일년지 개난 채어 춘허고 일일지 개난 채어 인이니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으니.
1: 네, 명심보감 입교편 4장 전반부입니다. 공자 삼계도에 이르되 일생의 계획은 어릴 적에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으니. 금주의 명구였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요 매거진에 있는 박종우의 라디오 서당에 매주 배운 명심보감이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큰 소리로 성독을 해보시면서 뜻을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서당 옛소리로 느껴보는 한문 고전 명심보감편 오늘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박종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어지는 노래 이진관이에요. 인생은 미완성.

0: 박희상의 역사인 가요 이어집니다. 대중가요 들어있는 그 시대 사회상 그리고 역사 얘기를 함께하는 시간 한국가요해석자협회 박희상 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희상입니다.
0: 오늘 준비한 역사인 가요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6.25 전쟁 중에 태어난 전시 가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포탄 자욱이라든가 화약 냄새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향긋한 바다 내음을 담고 있는 노래가 있죠. 1952년작 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인데요. 황금심 선생의 삼다도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0: 네, 제주도 하면은 예로부터 돌, 바람, 여자 많다 해서 삼다도. 한편 도둑, 거지, 대문이 없다 해서 삼무도라고 됐는데 네. 그럼 삼다도 소식이 태어난 6.25 전쟁 중에 제주도로 가보죠.
1: 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36일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납니다. 낙동강의 최후 방어선을 구축하지요.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합니다. 9월 28일 수도를 탈환하고요. 그리고 기세를 몰아서 청진 해산까지 점령을 합니다. 북진 정말 대단했었죠. 통일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듯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상황이 다시 역전이 됩니다. 인해 전술에 밀리고 밀려가지고 수도를 다시 내줍니다. 일사후퇴죠. 자, 이때쯤인데요. 이때쯤에 대구시 산격동에 있던 제25교육연대가 제주도로 제1훈련소 본부를 이전을 한 겁니다.
0: 네. 전투가 가장 치열했고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는데 피난민은 피난민대로 힘들었고 훈련병들도 전장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훈련인들 제대로 받지 못했겠죠.
1: 그럴 여유가 없죠. 아닌 말로 방아쇠 뭐 손가락만 걸리면 전장으로 그냥 투입시켰다라고 할 만큼 인력이 부족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마 임시 수도를 부산으로 옮겼을 정도로 그렇게 위기 상황에서 그 제주의 신병 교육대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소가 두 가지의 특이점을 갖고 있는데요. 첫째는 제주도의 서남쪽 끝 모슬포 해안가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움을 그때는 느낄 겨를이 없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1훈련소 내에 군예대를 창설을 했다는 겁니다.

0: 모슬포는 모래가 있는 폭우라는 뜻의 모살개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도 하고요. 또 세찬 바람에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서 못살포라고 분리돼서 유래됐다는 말도 있는데 지금은 제주도 남서부의 대표적인 어항이자 관광 명소죠.
1: 그렇습니다. 특히 그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100만 년 전의 화산 활동. 그래서 그 용머리 해안이라는 지형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나옵니다. 용머리를 닮았다고 그래서. 그리고 또 최남단 마라도 가파도 형제섬이 눈앞에 성큼 다가오죠. 송악산 그냥 등선만 딱 타도 말이죠. 그리고 그 앞에 태평양이 쫙 펼쳐집니다. 그렇게 참 많은 그 관광 재원으로 참 유명한 그런 곳인데 그곳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하멜 표류기. 조선을 서양에 처음으로 알렸던 네덜란드의 난파 선원이죠. 하멜이 쓴 책. 그 책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표식비가 거기 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곳에 훈련장이 만들어졌고 군예대가 창설이 됐던 겁니다.
0: 그렇게 부대 안에 군예대로 창설이 됐으니까 임시로 조직이 돼서 단발적으로 위문 공연하는 단체와는 좀 다를 텐데 대원들은 어떤 분들이었나요?
1: 아, 그럼요. 정말 달랐죠. 일단 뭐 존칭 생략하고 소개를 해드리면 작사가 유호, 작곡가 박시춘, 가수 남인수, 황금심, 금사 양, 코미디언 구봉서 등등 이 무대 연예인들 약 160여 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활약이 정말 대단했어요. 일단은 영내에서 훈련병을 대상으로 위문 공연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리고 군가를 가르치고 또 무엇보다도 훈련병들의 정신전력 강화 시간을 꽉꽉 메워서 교육을 했습니다. 사기가 정말 하늘을 찔 수밖에 없었죠. 그곳에서 단단하게 정신무장을 받고 전선으로 투입된 병사들이 풍전동화 같은 이 나라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때 전투에서 정말 삼천리 이곳저곳 야산에 쓰러져서 흙이 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0: 네, 그렇게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지키셨죠. 절로 이제 고개가 숙여지는데. 근데 군예대의 규모가 엄청난데요. 네. 네로라는 연예인들이 모두 모였는데 대원이 160여 명이면은 군대 편제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1: 그 일반적으로 이제 보병 중심으로 봤을 때 일개 중대 병력을 약 130명에서 150명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연예 중대급에 해당되는 그런 규모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일 군예대 병력으로는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라고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제 작사가 작곡자, 배우, 가수, 코미디언, 연주인, 무용수까지 그러니까 뭐 언제 어디서 어떤 무대를 열더라도 정말로 브라이어티한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연예 부대였다라는 사실 그걸 우리가 꼭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제작자가 또 어떤 흥행업자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만큼 큰 규모의 쇼단을 꾸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건 오로지 불타는 충성심입니다. 특히 남성 연예인이 아니고 여성 연예인들 참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정말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0: 대단한데요. 군예대 대장은 아무래도 전시니까 지도력을 충분히 갖춘 분이었을 텐데 어떤 분이었나요?
1: 작곡가 박시춘 선생이었습니다. 이 박시춘 선생의 권위는 그 당시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박시춘 선생이 음악뿐만 아니라 배우로서도 감초로 역할을 했었고 또 주역으로도 활약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예술계통에서는 그 인품 을 널리 벌써 인정을 받고 계시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 통해 그 막중한 임무를 맡아서 잘 해내실 수 있었죠.
0: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전시 가요인데도 이 삼다도 소식은 화약 냄새 대신에 바다 내음이 있고 전쟁 통해도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진 감성적인 서정이 담겨 있어요.
1: 그렇죠. 정말 딱 그러셨을 거예요. 어느 하루 박시춘 선생이 합주 연습이 끝나고 개인 연습을 독려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유호 선생을 불러내가지고 영내 쪽문을 났었어요. 쪽문을 밀치고 나오면 바로 모슬포 해변이거든요. 두 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변을 걷는데 저 눈앞에 하얀 소라껍질이 하나 보이더랍니다. 그 소라껍질을 보는 순간에 박시춘 선생의 머리가 활짝 열린 거예요. 우와, 그동안 이걸 잊고 있었던가 지금? 내가 아니면 의식을 못하고 있었던가? 아, 맞다. 이어가 제주도 아이가, 모슬포 아이가. 유 선생, 우리가 어찌어찌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하나 남겨야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유호 선생이 그 자리에서 구슬로 줄줄줄줄 그냥 시어들이 줄줄 나오는 겁니다. 두 분이 그걸 기억을 하셨다가 바로 정리를 했죠. 며칠 후에 삼다도 소식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소개를 할까요?
0: 삼다도라 제주에는 아가씨도 많은데 바닷물에 씻은 살결 옷같이 귀엽구나. 미역을 따오릴까 소라를 딸까 비발의 하소연이 물결 속에 꺼져가대.
1: 네, 지금 1절을 여러분들 들으셨는데 모슬포 해안 해녀들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은요 가사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주에는 돌멩이가 겉옷체일 만큼 많다 그러면서 겉옷체이는 사랑은 왜 없냐고 투덜투덜 푸념하는 그런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참 노랫말이 맛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박시춘 선생이 당시의 군예대장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노래는 나오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를 취입한 경로를 보면 취입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10시간 배를 타고 부산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다시 육로로 대구 오리엔트 레코드사까지 와서 녹음을 했습니다. 이건 군예대 대장의 권위가 아니면 사실 그 뱃길도 그렇고 육로도 그렇고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죠. 전시에. 그래도 천만 다행으로 대구에서는 녹음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전시 가요를 생산을 해서 대중 가요의 맥을 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금사양 선생의 임기에 신 전선도 함께 녹음을 했었다고 합니다.
0: 네, 군예대 하면은 영내 훈련병들을 위한 위문 공연을 통해서 정신 전력 강화 시간을 수시로 가졌다고 하는데 전장으로도 파견을 나갔나요?
1: 그럼요. 사선을 넘나드는 우리 장병들이 있는데 어찌 그 영내에만 머물겠습니까? 총포탄 떨어지는 전장에서 사기를 북돋워주기도 하고 또 고향을 잃은 피난민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연예활동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이 군예대 대원들이 모두 각서를 쓰고 전장으로 나섰다는 겁니다. 그 각서를 당시에 먹물도장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내용은요 위문공연 활동 중에 목숨을 잃더라도 국가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 각서를 말합니다. 충정이가 어떻게 흉내를 내겠습니까? 오늘 삼다도 소식을 통해서 먹물도장의 힘을 현재 복무 중인 우리 자랑스러운 현역 장병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0: 네, 우리는 6.25 전쟁 중에 군사 조직의 으뜸이자 기본인 훈련소를 옮겨야 했을 만큼 심각한 위기를 겪어야 했는데요. 그 위기를 이겨내고 휴전 이후 73년 동안 이 나라를 잘 지키고 잘 가꿔서 오늘날의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네.
0: 우리 스스로도 참 자랑스럽죠. 오늘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육군 제1훈련소 군예대에서 만들어져서 황금심의 구성진 목소리를 타고 전쟁터에 울려 퍼지면서 탄생한 요행가 황금심의 삼다도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황금심의 삼다도 소식을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가요해석협회 박혜상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자,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첫 단추 아주 잘 끼웠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로 월드컵은 KBS. 네, 덕분에 지난 주말 내내 즐겁고 다음 월드컵 예선전이 기다려졌는데요. 이렇게 뭐 하나 즐거운 일, 기대되는 일을 만들면 늘 즐겁고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황금심의 삼다도 소식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덕분에 아무 때나 사진을 찍고 저장하고 지우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인류 최초의 사진에는 어떤 장면이 담겼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인 1826년 프랑스의 발명가이자 사진술의 선구자 조제프 니세포르 니에프스가 찍은 게 최초의 사진이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서재 창문 너머로 보이는 여름날의 풍경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얻기 위해 무려 8시간의 노출이 필요했고 아주 흐릿한 풍경일 뿐이지만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사진이 됐지요. 인류 역사는 그렇다 치고 누구에게나 개인적으로 아끼는 사진들이 있겠지요. 사진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오히려 빛바랜 사진이 주는 향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노래도 그런 매력 때문에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거겠지요. 자, 오늘 첫 곡은 박강성의 노래입니다. 내일을 기다려.

최태준 작가의 수필 첫사랑 중에서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였다. 형수의 방문 앞을 지나는데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열린 방문 사이로 하얀 칼라의 중학생 교복에 단발머리를 한 뽀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나의 기척에 소녀가 흘끔 돌아봤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첫눈에 그녀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소녀는 나보다 2살 연상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이모인 나의 형수에게 인사차 온 것이었다. 그때 생전 처음 가슴이 콩닥거리는 야릇한 경험을 했다. 그녀를 보면 무슨 죄라도 지은 양 가슴이 먹먹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주위의 하찮은 사물들, 이를테면 나무, 꽃, 구름, 조약돌 같은 것들이 정겹게 다가왔다. 갑자기 훌쩍 커버린 느낌이었다. 그녀는 매년 여름이나 겨울 우리 집에 왔다. 그녀는 댁에 며칠간 머물렀으므로 내가 말을 붙이려고 뜸을 들이다 겨우 마음을 열면 벌써 떠날 채비를 했다. 그녀가 가고 나면 마음이 몹시 허전했다. 그녀가 곁에 잠시 머물다 가는 일은 마치 손꼽아 기다리던 첫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닿자마자 녹아버리는 것처럼 안타깝고 감질나는 것이었다. 그녀에 대한 감정은 점점 깊어만 갔다. 그녀가 그리울 때면 언제나 대학 노트에다 편지를 썼다. 대학 입시를 앞둔 여름, 직장에 다니던 그녀가 휴가를 얻어왔다. 그녀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그녀에게 써온 편지가 대학 노트 한 권을 채울 무렵이었다. 그녀가 떠나는 날 노트를 손에 쥐어주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내게 소중한 일들이 남들에게는 얼마나 시시콜콜한 얘기일까. 그러므로 여분의 이야기는 이쯤에서 줄이는 게 묻어날 것이다. 그녀는 결혼을 하였고 나도 가정을 이루었다. 사랑이라는 어휘와 마주치면 그녀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 앉았다. 그러나 첫사랑의 애틋함은 세월이 갈수록 차츰 사위여 갔다. 장은숙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첫사랑.

학창시절 음악 시간 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십니까? 요즘 아이들은 전용 음악실에서 전자피아노나 컴퓨터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저희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 선생님 교탁 옆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낡은 악기가 생각납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풍금에 관한 추억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피아노를 닮은 풍금은 바람을 이용해 소리를 내는 관악기 성격의 건반 악기지요. 오르간에 포함되는 악기로 오르간 자체는 기원전 3세기경 물의 힘으로 공기를 보내 파이프를 울리게 한 수력 오르간에서 출발했으니까 역사가 아주 오래됐지만요. 우리가 아는 형태의 풍금은 19세기 유럽에서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풍금이 들어온 건 1890년대 중후반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였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는 교회 예배뿐 아니라 학교 음악 교육에도 널리 쓰이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한동안 풍금은 아이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서양 악기였습니다. 졸업식장에서도 학예회 무대에서도 늘 풍금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충남 공주에 있는 한 교회에는 오래된 풍금 한 대가 남아있는데 유관순 열사가 다니던 교회에 있던 풍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23년에는 서울에 풍금 전문 교습소가 생겼고 이듬해인 1924년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풍금이 탄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노래 들어보시죠. 김정구의 뒤져본 사진첩, 백설이의 추억은 영원히, 그리고 조미미의 선생님 세 곡입니다.

네, 조미미의 노래 선생님 들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 김정구의 뒤져본 사진첩 그리고 백설이의 추억은 영원히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풍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풍금은 꽤 오랫동안 학교 음악 시간에 쓰였습니다. 아마 1990년대 초중반까지 사용된 것 같은데 당시 피아노 가격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풍금을 많이 활용했지요. 음악실이나 전담교사도 따로 없던 시절에는 담임 선생님이 직접 페달을 밟으면서 풍금을 연주했고 그 반주에 맞춰서 아이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나마 이 풍금도 교실마다 다 있진 않았습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달랐겠지만 보통 층별로 몇 대만 배치돼서 음악 시간이 되면 옆반 교실에 가서 무거운 풍금을 끙끙대며 옮겨오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부주의하게 교실 문턱을 넘다가 풍금 바닥에 부딪히면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했지요. 이 풍금은 생각보다 다루기 까다로운 악기였습니다. 연주자 혼자 손으로는 건반을 치고 발로는 페달을 밟아서 공기를 쉼 없이 넣어줘야 했습니다. 페달을 밟는 타이밍이 안 맞으면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나곤 했지요. 이 풍금 연주가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음악 시간마다 아주 진땀을 흘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건반을 치는 동안 옆에 앉아 페달을 대신 밟아주는 역할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 역할을 맡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우쭐할 만한 일이었지요. 풍금을 떠올리면 가창시험도 자연스럽게 생각나는데요. 수십 명의 반 친구들 앞에서 독창을 하면 선생님이 점수를 매겨주셨는데 긴장한 나머지 염소 목소리를 내거나 음정이 틀려서 교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반이 돌렸었던 풍금이 어쩌다 마지막 시간까지 자기 반에 남아있으면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횡재한 기분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어쩌면 방과 후

정주연의 자주색 가방,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이용복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풍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기 연주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방과 후나 점심시간에 교실에 남아 풍금을 연주하고 놀았겠지만 장난기 많은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선생님 안 계실 때 풍금 뚜껑을 열고 아무 건반이나 쾅쾅 누르며 장난치다가 걸려서 혼난 친구들도 많았지요. 이런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뛰어놀아도 혼내지 않고 조용히 풍금 앞에 앉아 동요 몇 곡을 연주해 주셨지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교실이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풍금 소리에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풀꽃이란 시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그분은 43년간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였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익숙한 악기는 역시 풍금이었지요. 6.25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시골 분교 운동장에서 처음 풍금 소리를 듣게 됐을 때 6살 소년이었던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풍금 소리는 햇빛이 부서져서 나는 소리가 아닐까. 또 초임교사 시절에는 풍금을 못 치면 음악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방학 때 쉬는 걸 포기하고 학교 풍금을 하숙방에 옮겨와서 꾸준히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충남 공주에 있는 풀꽃문학관에 가면은 풍금 석대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목에 힘을 주던 거만한 사람도 풍금 반주로 동요 몇 곡만 들려주면 대번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고 나태주 시인이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감회를 갖고 계시겠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추억의 악기 풍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펄 시스터즈의 노래 지난날 그 시절, 예민의 아에이오우, 장필순의 내 마음의 풍금, 그리고 강한철의 마지막 교정 네 곡 듣겠습니다.

네, 오늘 읽어볼 옛날 신문은 1992년 6월 15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원하는 남자, 자판기서 고른다. 최근 서울 시내에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교제 대상 남성의 신상, 명세 등을 알아낼 수 있는 이른바 미팅 자판기가 등장했다. 이 자판기는 기존 대학가에서 유행하던 007 미팅이나 엘리베이터 미팅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것으로 지난 4월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공중전화기 모양을 한 이 자판기는 현재 명동과 종로, 강남 등 번화가와 대학가 주변에 50여 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용 방법은 우선 여성과 교제를 원하는 남성이 자신의 나이, 직업, 특기 등을 적은 신상명세서를 자판기를 운영하는 만남정보센터에 보내면서 시작된다. 센터 측은 접수를 확인한 뒤 남성의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해 곳곳에 설치된 자판기로 보급하며 여성들은 이 자판기에 500원을 넣고 원하는 연령층을 선택해 상대방의 정보를 얻게 된다. 출력된 정보가 마음에 들면 여성이 직접 전화를 걸어 데이트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의 조상님 같은 상품이었네요. 미팅 자판기라. 당시 대학가의 007 미팅이나 엘리베이터 미팅 같은 상대의 신상을 전혀 모르고 나가는 미팅 방식이 유행하기도 했지요. 어찌 보면 그 이전에 유행했던 펜팔도 전혀 모르는 상대와 접선을 하는 방식이었으니까 이 자판기는 조금 더 기발하게 발전한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번님들의 노래입니다. 당신만이.

벚님들의 당신만이 듣고 왔습니다. 누군가는 6월에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으로 해질 무렵에 불어오는 선선한 저녁바람을 꼽기도 했습니다. 한낮에는 땀이 날 정도로 꽤 덥지만요. 해가 넘어갈 무렵에는 쾌적한 바람이 땀을 식혀주지요. 그래서 저녁 드시고 나서 가족 단위로 가볍게 산책 즐기는 분들 많이 보이시던데 이 계절이 주는 소소한 행복들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혜은이의 새벽비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노유섭 씨 변연주곡 약속입니다. 바리톤 김종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미숙아 망막병증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생길 수 있는 눈 건강의 위험입니다. 하지만 미숙아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망막병증의 위험이 있는 건 아니고요. 미숙아 망막병증으로 진단된다고 해서 모두 치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아실명 질환으로 지적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선별 검사를 통해서 제때 잘 치료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미숙아 망막병증은 왜 생기는지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365 아바의 I have a dream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난 미숙아들에게는 건강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소아 실명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미숙아 망막병증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때 발견해서 잘 관리하면 시력에 문제 없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숙아 망막병증 어떤 상태인 걸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안과 임한웅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미숙아 망막병증은 자체로 보면 실명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1: 아,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 맞습니다.
0: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1: 네. 아기가 너무 일찍 태어나서 망막 혈관 성장이 도중에 멈추게 되면 이런 병이 생기는데요.
0: 네.
1: 이때 혈관이 자라지 못한 부위에 비정상적인 불량 혈관과 흉터가 막 생겨서 이런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0: 네. 그럼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면 실명은 막을 수 있을까요?
1: 네.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아. 적절한 시기에 발견해서 레이저나 주사 치료를 해주면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고
0: 네.
1: 아기의 소중한 시력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럼 미숙아로 태어나자마자 검사를 하나요? 위험군이 있는 건가요?
1: 네,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지는 않고요.
0: 네.
1: 저희가 망막 혈관이 발달하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0: 네.
1: 보통 출생하고 4주에서 6주 사이에 첫 검사를 합니다. 주요한 위험군은 출생 체중이 1,500g 네. 이하거나 임신 주수가 30주 미만으로 태어난 아기들인데요.
0: 네.
1: 이런 아이들이 좀 위험군에 속합니다.
0: 네. 그럼 그렇게 저체중아들에게 위험이 큰 이유가 있는 건가요? 또 체중이 어느 정도일 때를 저체중아로 결정하는지도 궁금한데요.
1: 네, 의학적으로 보면 출생 체중 2,500g 미만을 저체중아, 1,500g 미만을 극소체중아라고 하는데요.
0: 네.
1: 이런 저체중아 애들이 위험한 이유는 엄마 뱃속에서 머문 기간이 짧아서 망막 혈관이 그만큼 덜 자라서 출생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혈관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출생해서 산소치료 등을 받게 되면 이것이 눈 안에 있는 망막이라고 필름 역할하는 곳을 자극해서

0: 정상적인 혈관 증식을 유도하게 됩니다.
1: 네. 어떤 검사로 확인을 하는 건가요?
0: 말씀드린 망막을 보는 검사인 안저 검사로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1: 네.
0: 저희가 아이들 눈 안에 망막이라는 곳이 눈 겉에 있는 흰자 까만자가 아니고 눈 안에 있는 조직이라서 동공이라는 걸 저희가 키워서 눈 안쪽에 빛을 넣어서 안쪽에 망막을 검사하게 되는 안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1: 네. 근데 동공을 키워서 이제 그 안을 본다고 하셨는데 근데 검사가 쉽진 않겠어요. 과정도 좀 힘들지 않을까요?
0: 네, 사실 저희 어른들도 망막 검사를 하게 되면은 요새는 그 무산동 안저 카메라가 있어서 쉽게 검사하는 편이긴 하지만
1: 네.
0: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검사를 시행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일단 동공을 키우는 동공 확장대를 넣은 다음에
1: 네.
0: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 또 협조가 안 되니까 눈을
1: 그렇죠.
0: 꼭 감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저희가 억지로 눈을 이렇게 클립 같은 걸 눈을 벌려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면 아기들이 막 울고 그래서
1: 네.
0: 어머니들이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안저 검사가 이제 신생아도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의료진이 붙잡고 있기도 한다면서요?
0: 네, 그래서 일단은 관찰하는 의사가 필요하고요.
1: 네.
0: 옆에서 그 눈을 벌려주는 의사나 아니면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아기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아기 이렇게 머리나 몸을 잡을 수 있는 한 3, 4명 정도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일단 검사할 때요.
1: 네. 그럼 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0: 검사 시간은 사실 어느 정도로 자세히 보느냐 그리고 주변부를 많이 봐야 되냐에 따라 다른데요.
1: 네.
0: 일단 간단하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눈 벌리고 뭐 1, 2분이면 금방 볼 수 있는데
1: 네.
0: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좀 이렇게 위험군에 속하거나
1: 네.
0: 조금 위험한 게 막막 방리로 진행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정확히 판단하려면
1: 네.
0: 한 5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1: 네.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0: 추가 검사로는 저희가 망막 안저 검사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
1: 네.
0: 요새는 그 안저 카메라라고 해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남겨두는 기계가 있어서
1: 네.
0: 그런 안저 촬영 기계를 할 수도 있고 다른 걸로는 저희가 초음파를 이용해서 망막
1: 네.
0: 방리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위험군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0: 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1500g 미만 극소체중아들이 한 30에서 50% 정도에서 망막병증이 관찰되고요.
1: 네.
0: 이러한 비율이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이 중에서 치료가 좀 필요한 심각한 단계는 10명 중에 1명, 10% 정도에 내에 불과합니다.
1: 네. 그럼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가 망막병증으로 확인되는 건 어느 정도인 건가요?
0: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체중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1: 네.
0: 뭐 1500g 미만인 경우에는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관찰되는데
1: 네.
0: 만약 1500g보다 더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그 주수가 뭐 미숙아라고 하면 저희가 뭐 예를 들어 36주, 40주가 안 된 아이들 다 미숙아라고 하는데
1: 네.
0: 36주, 32주, 한 30주 이상 태어난 애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체중이 미숙아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체중이 그만큼 중요한가 보죠?
0: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저체중아에서 엄마 뱃 속에 머문 게 좀 짧게 되면은
1: 네.
0: 망막 혈관이 안자라게 돼서 혈관이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체중이 적을수록 발생 빈도랑 심각도가 좀 높아지게 됩니다.
1: 네. 그렇게 체중과 관련이 있고요. 그럼 원인은 아무래도 신체 기관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게 문제인 걸까요?
0: 네, 정확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1: 네.
0: 핵심은 망막 혈관의 미성숙인데요. 신체 기관이 다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일찍 세상에 나오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1: 네. 망막 혈관의 미성숙 지적을 하셨는데 그 망막 혈관이 성장하지 못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정상 혈관이 끝까지 자라지 못해서 망막이라는 곳에 이렇게 저희가 모든 기관에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망막에도 필요한데요.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아기 몸속에서 혈관을 만들라는 신호를 너무 과도하게 보내게 돼서 이 과도한 신호 때문에 오히려 정상적인 혈관이 아니고 좀 약하거나 쉽게 피가 날 수 있고 혈관벽이 좀 약한 불량 혈관들이 마구 증식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1: 네.

0: 망막혈관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망막혈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1: 네, 망막혈관이 모양을 보고 저희가 이 미소망막병증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1단계에서 5단계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1, 2단계 정도는 정상혈관도 있고 네. 그 혈관이 없는 부분도 있고 이쪽에 경계선이나 둑이 이렇게 좀 생기는 걸 보이는 단계 1, 2단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 단계 3단계는 그 둑 위로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자라나는 좀 위험한 단계. 그리고 그 다음 좀 위험한 단계인 4단계, 5단계는 망막이 결국 떨어져 나가서 망막 박리가 발생한 단계를 저희가 이렇게 망막 혈관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혈관의 질이 건강한가를 보는 거네요.
1: 네네.
0: 네. 안저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육안으로는 이상을 의심할 수는 없고 검사로 알게 되는 거죠?
1: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기들 눈을 보면은 뭐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까만자 흰자가 이렇게 보이는데 네. 그거는 그걸 그 모양으로 저희가 망막을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 동공을 키워서 눈 안쪽을 들여다봐야지만 즉 안저라고 망막 부분을 저희가 안저라고 하는데 네. 안저검사를 통해서만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럼 임신 중에도 의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1: 네. 일단 태어난 다음에 저희가 판단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어난 다음에 미숙아로 태어나서 산소치료 같은 것을 받게 됐을 때 그 네. 망막에 불량 혈관들이 자라나는 것을 저희 미수망막증이라고 해서 저희가 임신 때 미리 알 수 있거나 그런 건 없고 최대한 그 주수를 최대한 이렇게 늦게 태어나게 할수록 더 좋습니다.
0: 네. 뭐 1단계에서 5단계 앞서 말씀 주셨지만 병기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1: 병기는 혈관 모양을 보고 구분이 되는데 네. 말씀드렸던 1에서 5단계 그 혈관 모양을 혈관 불량 혈관이 생기는지 보는 것도 있는데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3단계 정도에서 저희가 봤을 때 혈관이 좀 이렇게 구불구불해지면서 저희가 모양이 좀 안 좋아지는 플러스 징후라고 하는데 이런 혈관이 굵고 구불구불하게 되는지를 저희 모양을 보고 종합적으로 단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0: 네, 그런 단계를 안저 검사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1: 네, 안저 검사가 필수 검사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안저 검사를 통해서만 저희 단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0: 네, 이 혈관의 굵기나 모양을 보는 건가요?
1: 굵기 모양도 보고. 정상적인 혈관이 어디까지 자라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태어났을 때 사실 정상적인 혈관이 망막 끝까지 이렇게 다 자라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미숙아들 같은 경우에 망막 혈관이 자라지 않은 부위가 있거든요. 그럼 그쪽에 혈관이 없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될 수가 없는데 그러한 부위에 혈관이 점점점 잘 자라 들어가는지 자라지 못하고 이상한 혈관들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안전검사로 판단하게 됩니다.
0: 네. 치료는 몇 단계부터 필요할까요?
1: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1, 2단계는 치료하지 않고 진행력을 보는데요. 네. 저희가 3단계 정도 이상부터 혈관이 심하게 구불구불하게 되는 플러스 징후가 동반되게 되면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혈관에 변화가 생긴 범위라든지 혈관 상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하는 거네요.
1: 네. 네.
0: 치료법은 다양한가요?
1: 다양하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은 네. 뭐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혈관의 상태랑 침범된 구역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법을 결정하는데 다행히 과거보다 치료법이 다양해지고 발전하고 있는데 크게는 레이저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레이저나 주사 이제 수술 치료 말씀하셨는데 치료 시기를 놓치면 레이저나 이런 항체 치료로는 안 되고 수술이 진행이 되는 거네요.
1: 그래서 조기 검진이 좀 중요한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보다가 어느 정도 혈관이 좀 자라나지 않고 좀 불량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저희가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고 네. 레이저 치료를 하는데도 계속 진행하게 되면은 주사 치료 아까 말씀하신 항체 치료를 통해서 좀 더 그런 불량 혈관들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치료도 계속 진행하게 돼서. 네. 망막 박리 즉 주변의 망막 조직이 원래부터 좀 이렇게 박리가 된 떨어지는 병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는 레이저 주사 치료는 효과가 없어서 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안과정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0: 네, 레이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1: 레이저는

0: 아기들 눈에 주사하게 됩니다.
1: 네.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수술법은 다양한가요?
0: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수술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1: 네, 그렇죠.
0: 수술까지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수술하게 되는데요. 네. 망막이 떨어진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망막 박리를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눈 바깥쪽에서 눈을 눌러서 망막을 밀착시키는 공막 돌륭술이라는 수술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눈 안쪽에서 유리체를 제거하고 망막을 붙여는 유리체 절제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네. 일단은 실명을 부모님들은 가장 걱정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실명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걸까요?
0: 네. 제때 검진 잘 받고 네. 치료만 잘 받으면 어떤 시기 지난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 실명할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1: 네.
0: 대신 미성원 망막병이 일었던 아기들이 좀 크면서 고도 근시나 뭐 사시, 약시 등이 좀 생길 확률이 네. 미성원 망막병이 없던 아기들보다 좀 높기 때문에 실명 위험은 넘겼더라도 계속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꾸준히 받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시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
0: 아무래도 망막 쪽 발달이 좀 느리거나 치료를 받아서 망막이 좀 약한 상태라면은 시력 발달이 좀 늦어지게 되는 약시가 발생 가능성은 조금 더 높습니다.
1: 네. 그래서 조기 발견과 치료가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다행히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0: 네, 말씀드렸던 체중이 1500g보다 더 높고 그리고 주수가 한 28주보다 높은 주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80에서 90% 정도는 치료를 안 해도 초기 단계에서 저절로 멈추고 좋아지기 때문에 미수망박증 진단을 받았다고 무조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1: 네. 그럼 이거는 기다리면서 그냥 지켜만 보면 되는 건가요?
0: 네. 저희가 이렇게 예를 들어 저희가 NICU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미수가들 저희가 검진을 뭐 아이들 상태에 따라서 2주나 뭐 2주 간격의 망막 상태를 보면서
1: 네.
0: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태어나는 아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1: 그럼 조산이 예상될 때 이런 미수가 망막병증에 대한 검사나 치료 계획을 세운다거나 이러면 좀 더 빨리 발견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네, 요새는 의료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조산이 예상되거나 아기가 좀 일찍 태어나게 되면 소아청소년과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과 안과 의료진 간의 협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출생 주수와 체중을 계산해서 정확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검사 날짜랑 치료 계획 등을 병원에서 다 이렇게 세팅해 주기 때문에
1: 네.
0: 너무 서두르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네. 그런데 또 미수가 망막병증인 줄 모르고 있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나요?
0: 대부분 미수가로 태어나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사실은 요새 신생아 중환자실에 이렇게 안과 협진 잘 되는지도 중요한데
1: 네.
0: 대부분 안과 협진 잘 되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미수가 망막병증으로 진단된다고 해도 저절로 좋아지거나 또 여러 치료를 통해서 실명에 대한 걱정은 덜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인데요. 부모들에게도 조언을 좀 주신다면은요.
0: 네, 저희 미수가 아이들을 보면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주사바늘 여러 개 꽂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눈을 벌려가면서 눈 검사까지 이렇게 받는 걸 보시면은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하실 때가 많은데요.
1: 그러시죠.
0: 근데 미수망막병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사치료나 이런 게 좀 개발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때 발견만 되면 충분히 고치고 시력을 지킬 수 있는 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들은 부모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들을 자책하기보다는 저희 의료진을 믿고 병원에서 이렇게 하는 정기검진 날짜나 검사를 이렇게 믿고 신뢰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 네. 그럼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수가 망막병증의 치료를 경험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조심할 부분은 없을까요?
0: 말씀드렸던 약시나 사시 그리고 뭐 고도 근시, 굴절 이상 등이 좀 이렇게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일반적인 아이들은 눈에 별 문제 없으면 3돌 정도 됐을 때부터 안과 검진을 받으라고 이렇게 권유를 드리거든요.
1: 네.
0: 그런데 미수망막병증은 일단은 그 정상적인 아이들보다는 좀

0: 번씩 그리고 뭐 한 달이나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검진을 저희가 권유합니다. 그런 네. 검진 날짜를 잘 지켜주시고 아이들 눈에 문제가 있는지 계속 잘 관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소아실명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미숙아 망막병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안과 임한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서인영의 신데렐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50대 남성이 주신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듣고 말씀 나눌게요.
2: 제가 건선이 조금 있는데 심각한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이거 완치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수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좋아지는 방향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한 5년, 6년? 조금씩 생기다가 좀 심해져서 제가 병원을 한 2년 정도 다니면서 조금 좋아는 졌는데 완치는 안 돼서 건선 생긴 부위가 좀 간지럽거나 그런 게 좀 불편해요. 이게 건조하거나 신체적으로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 그럴 때 좀 악화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샤워나 하면 꼭 바디로션 발라서 건조한 상태가 안 되도록 하는 거랑 물을 좀 많이 마시는 거 그 정도랑 햇빛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서 맨날 낮에 한 30분 정도라도 산책을 꼭 하고 있습니다. 또 약을 끊으면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0: 일산 생활에서 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 네. 건선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건선이라고 하면 일단 외적으로 보이는 상태에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피부 경계도 뚜렷하지 않나요?
2: 네, 이제 건선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부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뚜렷한 질환입니다.
1: 네.
2: 특히나 이제 경계가 비교적 명확한 이제 붉은 반점 위에 하얀 각질이 좀 덮이는 형태가 특징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 건조한 피부라든지 습진과는 달리 병변의 모양과 경계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변화 때문에 외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는 질환입니다.
1: 그런데 건선에도 가벼운 정도부터 심한 상태까지 좀 다양한가 보죠?
2: 그러니까 건선은 이제 경증부터 중등도, 중증까지 이제 다양한 좀 스펙트럼을 보이는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국소적으로 좀 작은 병변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경우에는 이제 전신에 넓게 퍼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증상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관절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질환의 범위가 이제 피부에만 국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선은 단일 형태가 아니라 개인에 따라서 증상의 범위라든지 심한 정도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1: 그중에서 사연 주신 분은 경증인 것 같은데요. 스스로도 심하진 않다고 하셨습니다. 경증인 경우도 많죠.
2: 실제로 건선 환자 중에서는 사연처럼 이렇게 경증 형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부위에만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일상생활에 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컨디션 변화라든지 뭐 계절 스트레스에 따라서 증상이 좀 악화되거나 그러니까 호전되는 그런 특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좀 사라지는 경우보다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건선은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 만성 질환의 특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1: 건선을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2: 의학적으로는 이제 면역 반응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1: 그러니까
2: 정상적인 피부는 일정한 주기를 갖고 세포가 생성되고 이제 탈락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건선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각질이 굉장히 과도하게 쌓이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세포가 굉장히 예민하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부의 염증 반응이 또 지속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건선이라는 거는 단순 피부 건조라든지 외부 자극이 아니라 몸 안에 어떤 면역 시스템하고 관련된 질환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질환이 치료가 잘 안 되고 면역 이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진행되고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1: 각질도 문제가 되고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건선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2: 일단은 가장 특징은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이제 붉은 병변하고 그 위에 이제 덮여 있는 이제 하얀 각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팔꿈치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제 두피와 같이 마찰이 좀 많은 부위에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질이 생각보다 좀 두껍게 쌓이면서 그러니까 비늘처럼 보이는 것도 좀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증상이 한번 생기면 이제 사라졌다가도 반복적으로 이제 재발하는 만성 경과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건선이라는 거는 단순 피부 변화가 아니고 특징적인 모양을 가지고 반복되는 그런 만성 질환으로 보셔야 됩니다.
1: 뭐 경증이면 이제 특정 부위에만 제한적으로 좀 생긴다고는 하셨는데 그럼 증상에서도 경증과 심한 상태는 물론 다르겠죠?
2: 그렇죠. 이제 심한 상태라고 하면은 이제 전신에까지 다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증 건선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굉장히 크고 훨씬 더 가렵고 그다음에 각질도 훨씬 더 두꺼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가려움이라든지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심하신 분들은 이제 관절 증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 건선의 범위라든지 증상의 강도라든지 그다음에 일상에 주는 영향까지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증, 중증, 중증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1: 증상이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그런가요?
2: 네, 맞습니다. 이제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상이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하는 경과를 좀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피부 병변이 조금 좋아졌다가 그러면도 이제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아니면 이제 계절이 바뀌거나 그러면 다시 올라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날씨가 좀 건조하거나 뭐 술을 좀 드셨다거나 뭐 최근에 피로하다거나 그럼 또 이런 것들이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선은 한 번 치료해서 완전히 끝나는 질환은 아니고요. 그 증상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0: 따라서 악화되지 않게 관리하는 질환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 네. 그럼 건선이 생긴 부위가 아토피 피부염과 혼동하기도 하나요?
0: 그러니까 이제 건선은 아토피 피부염하고요. 찐하고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붉어지고 가렵고 각질이 생기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건선은 이제 경계가 비교적 뚜렷하고 하얗고 이제 두꺼운 각질이 덮이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가 좀 건조해지면서 가렵고 그러니까 접히는 부위에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실제로는 이제 병변만으로는 구분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반복되거나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피부과 진료를 받으시고 이게 아토피인지 아니면 건선인지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1: 네. 사연 주신 분은요. 건선이 생긴 부위에 가려움증이 불편하다고 하시는데요.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런가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건선에서는 이제 가려움증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증상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피부가 건조하거나 각질이 좀 두꺼워진 부위는 자극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가려움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게 되면은 이제 면역 반응이라든지 염증 반응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병변이 더 붉어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병변이 또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연처럼 뭔가 몸이 힘들거나 컨디션이 떨어질 때는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선이라는 거는 이제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면역 상태라든지 이제 생활 리듬에 영향을 받는 질환으로 보셔야 됩니다.
1: 뭐 건조하고 가렵고 해서 그런지 보습제도 열심히 바르고 햇빛 아래 산책도 하신다고 하는데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0: 네, 실제로 이제 보습제 사용하시고 햇빛을 좀 자주 쐬시고 하는 거는 건선 관리에서 이제 도움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선이 있는 피부는 이제 장벽 기능이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습제를 좀 꾸준히 사용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건조가 좀 줄어들고 각질이 생기는 걸 좀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샤워하신 다음에 바로 보습제를 바르시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좀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햇빛에 노출되는 거는 이 피부의 면역 반응을 또 조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선 변병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너무 과도하게 자외선을 좀 노출을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좀 자극이 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규칙적으로 노출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습하고 가벼운 햇빛 노출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1: 다행히 경증이고 계속 관리는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꼭 지켜야 하는 부분이 뭘까요?
0: 그러니까 경증 건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꾸준히 관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환경을 좀 피하시고 보습에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긁는다든지 자극을 주는 행동은 이 병변을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데 스트레스는 이제 면역 반응하고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음주라든지 그다음에 흡연하시는 경우도 이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어서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증 건선인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보다 이런 일상에서 자극을 좀 줄이시고 피부를 좀 관리하시게 되는 게 관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도 들어보시죠.
2: 최근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 근육이 자꾸 빠지는데 왜 그런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볼이 깊어져서 그리고 손에 근육도 많이 빠져서 이렇게 젓가락 집는 거가 되게 불편해서요. 그거는 한 두세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젓가락 집는 거에 좀 불편해서 포크로 사용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어서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검색해보면 나와 있는데 정확한 거는 잘 몰라서 일단 단추 끼는 것도 어렵고요. 그 일단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집던 거가 좀 불편하고요. 네.
1: 네. 50대 여성이 주신 사연인데요. 신경의 압박이 문제인 걸까요? 손가락 사이 근육이 빠지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어떨까요?
0: 이 엄지하고 검지 사이 근육이 좀 꺼지듯이 보이고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라고 하면은 신경 문제를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부위에 있는 근육은 이제 손의 미세한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인데 그러니까 특정 신경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근육이 빠졌다기보다는 신경 자극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그 근육이 위축되는 경우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연처럼 몇 달 사이에 변화가 생기고 뭐 젓가락질이라든지 단축 끼우기 같은 동작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면은 단순한 근육 감소로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경 압박이나 신경 손상 가능성을 포함을 해가지고 평가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1: 그럼 이게 힘이 없어지는 걸까요? 마비나 감각 이상일 수 있는 걸까요?
0: 그러니까 단순하게 힘이 빠졌다기보다는 운동 기능 저하와 함께 신경 기능 이상이 동반된 상태로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초기에는 힘이 좀 약해지는 느낌으로 시작을 하게 되지만 진행이 되게 되면은 어떤 미세한 손동작이 어려워지고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감각보다는 이제 운동 기능 저하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비라고까지 표현되지는 않더라도 기능적으로는 부분적인 신경 마비에 가까운 상태로 좀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단순 근력 저하가 아니라 신경계 이상이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1: 미세한 손동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분도 젓가락 사용도 불편하고 단축 끼우는 일이나 종이를 집어올리는 것도 힘들다고 하세요. 어떤 검사를 받아보면 될까요?
0: 그러니까 이처럼 손 기능이 떨어지고 근육 위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경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신경전도 검사하고 근전도 검사를 통해 가지고 신경이 제대로 신호를 전달하는지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근육이 잘 반응을 하는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통해 가지고 어느 부위에서 신경이 눌리거나 손상이 됐는지 아니면 이게 말초 신경 문제인지 아니면 더 상위 신경 문제인지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목이라든지 팔쪽 신경을 보기 위해서 MRI 같은 영상 검사를 이제 추가하기도 합니다.
1: 그런데 신경 압박으로 인한 질환들이 참 많잖아요. 손목 터널 증후군도 그렇고 말초 신경 병증도 그렇지 않나요?
0: 네, 이제 손에 나타나는 신경 압박 질환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제 정중 신경이라는 게 눌리면서 손이 저리고 이제 기능 저하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꿈치 부위에 이제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는 손가락 사이 근육 위축과 같이 어떤 특정 근육 변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초 신경 병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신적인 원인으로서 뭐 신경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손이 불편하다 다른 이제 증상만 가지고도 어떤 신경이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 양상이 좀 달라지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위해서는 증상 위치하고 패턴에 맞춰가지고 신경학적 평가를 좀 하셔야 됩니다.
1: 사연 주신 분은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의 증상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손가락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고 그런 역할이 크죠?
0: 그렇죠. 이제 손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좀 많고 정교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손가락 중에서 엄지하고 검지는 물건을 짚거나 잡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짚기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손가락 사이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은 단순하게 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손의 어떤 정밀한 움직임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작은 물건을 잡거나 방향을 조절하는 동작에서 먼저 불편감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손가락 기능이라는 거는 신경하고 근육이 함께 좀 작동하는 이제 정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작은 변화가 생기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증상이 2, 3개월 정도 이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비교적 초기로 볼 수 있을까요?
0: 사실 증상이 2, 3개월 정도 지속됐다면 완전히 초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직은 좀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평가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근육이 눈에 보이게 꺼지는 변화하고 기능 저하가 동반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순한 경과 관찰만 두기로는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신경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로 가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치료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간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기능 저하가 동반되었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늦었다라기보다는 지금 평가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운동 기능 저하도 봐야 되고 신경 기능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분은 정형외과를 가야 할지 통증 의학과를 가야 할지도 고민인 것 같은데 어디든 상관없을까요?
0: 일단 뭐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진료를 이제 먼저 고려하는 게 적절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정형외과에서는 뭐 신경 압박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를 좀 평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신경 검사로 연계가 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신경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신경과에서 뭐 신경 기능 자체를 평가하고 그 말초 신경 병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하게 되거든요. 네. 뭐 통증외과도 도움이 될 수는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현재처럼 기능 저하가 있고 근육 변화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런 정형외과라든지 신경외과

0: 치료가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신경 압박이 원인이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0: 그러니까 압박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는 이제 압박을 줄이고 신경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초기라고 하면은 손의 사용을 좀 줄이고 보조기를 착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 치료를 통해 가지고 신경 자극을 좀 줄여주는 방법을 먼저 시행을 하게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진통제라든지 신경통을 이제 조절하는 좀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통해 가지고 뭐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도 이제 고려를 하게 되고요.
1: 네.
0: 근데 다만 근육이 위축되거나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로 압박을 해소하는 또 치료를 고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아무래도 방치하면 점점 심해질 텐데요. 그런데 손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데 되도록 안 쓰는 게 좋긴 한가요?
0: 사실 손을 아예 쓰지 않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반드시 또 좋은 방법도 아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완전히 사용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경에 부담이 되는 동작을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손에 힘을 주시거나 손목을 과도하게 꺾는 동작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셔야 되고요.
1: 네.
0: 일상적인 가벼운 사용은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보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끼시고 부담을 조금 줄이시면서 일상적인 가벼운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일단 검사를 받고 원인부터 찾아야 되겠네요. 조심할 부분은 없을까요? 관절 변형으로 이어지거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원인을 확인한 게 가장 우선이고요.
1: 네.
0: 특히 이제 근육이 꺼지고 기능 저하가 동반된 경우에는 신경 상태를 정확하게 좀 평가를 해야 됩니다.
1: 네.
0: 조심해야 될 부분은 손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좀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너무 강하게 쥐거나 손목을 꺾거나 아니면 장시간 같은 동작을 유지하는 거는 신경 압박을 좀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셔야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통증이 있거나 불편이 있는 경우에 계속 사용하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관절 변형 자체는 뭐 주된 문제는 아니지만
1: 네.
0: 이 신경 문제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근육이 더 위축이 될 수가 있고 기능이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무리한 사용을 조금 줄이시고 얼른 평가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맞는 게 가장 중요한 관리일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자랑 끝에 쉬 쓴다, 자랑 끝에 불 붙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쉬 쓴다는 동사 쉬 쓸다의 활용형인데, 원래 쉬 쓸다는 파리가 알을 여기저기에 낳다라는 뜻입니다. 이 속담은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 말썽이나 화가 생김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 또 너무 잘난 체 하며 거들먹거리면 일을 그르치게 됨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에 시험 한번 잘 봤다고 너무 거만 떨지 마. 자랑 끝에 쉬 쓴다고 그렇게 다 아는 척 놀고만 있으면 이번엔 망치게 될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 뜻풀이에 나온 말썽이란 말은 일을 들추어내 트집이나 문제거리를 일으키는 말이나 행동을 뜻하는 우리 고유어 표현입니다. 보통 말썽을 부리다, 말썽을 피우다 같이 쓰지요. 이와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고유어 표현으로 일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말썽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는 바탕이나 원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큰일 앞두고 일집 버리지 말고 좀 더 두고 보세요. 괜히 나서서 일집만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말썽과 일집은 모두 첫 음절을 길게 발음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죠?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보조기기 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문성현입니다. 보조기기 관리사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기를 깨끗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공구를 다루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긴장됐지만 지금은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많은 배우들이 말하는 좋은 연기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것이라고 하죠. 노래도 목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부르는 사람이 고수라고 하는데요. 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독자에게 곱씹어보게 하는 글이 힘을 빼고 쓴 좋은 글일 텐데요. 오늘 문학이야기에서 만나볼 작품, 무라카미 하루키의 초기 대표작 오후의 마지막 잔디, 그런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재즈 이야기,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레이첼 야마가타의 No Direction.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 읽기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감상할 작품 나른한 일상에서 만나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야기 무라카미 하루키의 오후의 마지막 잔디입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 교수 허이 씨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마치 에세이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초기의 대표작이죠.
2: 네, 무라카미 하루키가 1979년에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라고 하는 소설로 데뷔를 했는데요.
1: 네,
2: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초기 단편집 중국행 슬로우보트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저는 네. 이 작품집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이 작품도 읽어봤었는데
1: 네.
2: 이번에 한 출판사에서 이걸 아예 단행본 형태로 이제 출간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읽게 된 거예요.
1: 네.
2: 근데 이런 소설이었나? 싶으면서 저도 굉장히 낯설고 네. 그리고 이게 일러스트가 함께 들어가 있어서
1: 맞아요.
2: 아 정말 그 한 편의 단편 소설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저한테 굉장히 좀 독특한 감흥도 줘서 이번에 네.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1: 그 일러스트가 굉장히 평화롭기도 하고 워낙에 또 일러스트 작가 또한 하루키 모치하는 유명한 분이어서 책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 네. 이 안자이 미즈마루라고 하는 일러스트레이터인데요. 하루키와 비슷한 세대이고요. 또 오랫동안 하루키와 공동작업을 하면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1: 네.
2: 특히 에세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1: 맞아요.
2: 그걸 안자이 미즈마루가 그렸습니다. 이 작품 역시 그러한데요. 이 오후의 마지막 잔디를 위해서 그린 한 20여 점 정도의 일러스트를 원래는 이제 1987년에 한 잡지에 발표를 했는데 이제 안자이 미즈마루가 그 타계 10주기를 2024년에 예, 이제 맡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글과 그림이 딱 한 권의 책 책으로 얽힌 이 일러스트 픽션북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1: 네.
2: 한국에도 번역이 되면서 또 이번에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1: 이 소설이 특별했던 게 평범한 일상의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인데 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에 빠져들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무라카미 하루키만의 필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2: 네.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읽다 보면 왠지 나도 소설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1: 네.
2: 어떤 작가의 경우에는 아 이건 나는 진짜 작가는 못 되겠다. 이렇게 좀 압도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키는 그러진 않아요. 되게 친근감이 느껴지고 아 이거 그냥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네. 쓰고 있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사실은 그게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받았던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1: 네.
2: 근데 저는 진짜 대단한 능력은 그리고 프로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힘 빼고 뭔가를 하는데 되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1: 맞아요.
2: 왜 윤정 아나운서께서도 아나운서라고 하는 이제 직업을 택해서 좀 오랫동안 경력을 쌓아오셨잖아요. 근데 보면 윤정 아나운서께서는 되게 편안하게 진행하시잖아요. 힘을 줘서 내가 이 부분은 되게 강조해야지. 이렇게 다 네. 의도하고 한다기보다는 네. 자연스럽게 그게 경험이 몸에 체득되어서 이렇게 힘을 뺄 부분과 줘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을 딱 짚어내시잖아요.
1: 무라카미 하루키하고 또 비교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2: 근데 하루키는 그런 능력이 좀 탁월한 사람 같습니다.
1: 맞아요.
2: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평범한 일상의 별거 아닌 이야기. 이게 제목부터가 오후의 마지막 잔디인데
1: 네.
2: 이거 내가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아르바이트했던 이야기. 잔디 깎는 아르바이트했던 그렇죠. 이야기거든요.
1: 네.
2: 너무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다 읽고 나면 아, 별거가 있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이 네, 하루키 소설의 특징이고 그래서 네. 저는 이 작품을 좋아합니다.
1: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는 사실 일본을 넘어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작가이고 많은 작가에게 영향도 줬고 또 많은 사람의 인생에도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요.
2: 네.
1: 무라카미 하루키 때문에 결혼한 사람도 있고 다니엘 헤니.
2: 맞아요.
1: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분들이 몰랐던 분들도 또 무라카미 하루키를 찾아 읽고.
2: 그렇죠.
1: 근데 참 데뷔부터가 참 소설 같은 분이죠.
2: 네. 1979년에 데뷔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전까지 하루키는 재즈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1: 네.
2: 대학 때 결혼도 했고 아 근데 내가 뭔가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래도 회사원은 못 되겠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재즈, 뭐 클래식을 들으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바를 네. 운영해야지 라고 해서
1: 말 안 했으면 그걸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네.
2: 그래서 하루키가 열심히 정말 네. 일을 했다고 SA에 여러 군데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1: 맞아요. 네.
2: 그리고 이제 바 영업이 끝난 다음에 밤부터 새벽까지 하루키가 퇴근하지 않고 남아서 글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낸 작품이 바로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인데 네. 이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은 좀 소설의 형식이 독특하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소설이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단상처럼 1, 2, 뭐 3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짧게 짧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줄거리는 있지만 왜 이렇게 짧게 짧게 서술이 되어 있지? 이거 정말 독특하다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하루키의 말을 빌리면 매일 퇴근 후에 조금씩 글을 썼기 때문에 형식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네. 말을 합니다. 근데 하루키는 그 이후에 완전히 이제 전업 작가로서 본인의 삶을 꾸려나가게 되고요. 정말 작가로서의 프로페셔널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고 한 에세이도 펴냈는데 거기에 보고 있으면 소설가는 아무나 될 수 있다. 링에 올라오세요. 근데 여기서 버텨내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중성과 뭐 작품성을 고루 갖췄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지금 이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1: 네.
2: 뭐 노벨문학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1: 네. 자, 오늘 감상할 작품 5호의 마지막 잔디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2: 네, 이 소설은 30대 중반의 주인공이 19살 무렵의 여름에 이 잔디깎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을 회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가 멀리 살고 있는 애인과 헤어진 뒤에 이제 내가 여자친구와 원래는 여행 떠나려고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는데 헤어져 버렸네? 그럼 난 이제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 라는 생각으로 잔디깎이 일도 그만두려고 해요. 네. 하지만 사장이 이번에 한 일주일 정도만 더 일을 해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되고 이제 언덕위의 한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중년 여자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미 잔디가 짧게 정돈 되었는데 더 짧게 깎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1: 네.
2: 당연히 주인공인 나는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도 평소처럼 꼼꼼히 잔디를 깎고 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가 내어준 샌드위치도 먹고 하며 이제 그 여자의 이야기를 조금 듣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하루 동안 벌어진 일 안에 자기의 끝나버린 연애 그리고 누군가의 부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서서히 밀려 들어오는 작품이 바로 이 오후의 마지막 잔디입니다.
1: 네. 그 일러스트 그림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뭔가 여유로움 같은 것도 느껴지고 일본 작가가 쓴 건데 캘리포니아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2: 맞아요.
1: 그런 작품인데
2: 네.
1: 정말 그 여자친구와 이별했다고 해서 잔디 깎는 일을 안 한다는 그 사고 자체도 참 여유롭지 않나요?
2: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 하루키 소설의 인물들이 보면 뭔가 현실적이지만 동시에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도 있어요.
1: 맞아요.
2: 이 잔디깎기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도 돈을 모은다. 근데 그 돈을 모은다라고 하는 건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기 위해서였다. 근데 여자친구와 헤어졌으니 나는 이제 이 일을 그만두겠다. 그 되게 논리정연한데
1: 네.
2: 그래도 어쨌든 여자친구랑 뭐 여행 안 가더라도 그 돈은 필요할 거 아니겠어? 뭐 계속 알바하면 좋잖아.
1: 네. 네.
2: 저라면 그렇게 생각할 네. 텐데 아르키의 주인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별을 했다라는
1: 네.
2: 것이죠. 근데 소설에서는 이게 좀 담담하게 제시가 돼요.
1: 네.
2: 이별 편지를 이제 받은 다음에 보통 같으면 막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라면서 상대를 막 원망하고
1: 네.
2: 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한데 이 주인공은 그냥 맥주 마시고 그리고 자기의 화풀이로서 연필을 부러뜨리는 정도?
1: 네.
2: 그리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갑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하루키적인 정서인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저는 이 인물들이 감정이 없어서

0: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받아들이는 감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당장에 어쩌지 못하고 그냥 놔두었다가 나중에 그걸 곱씹게 되면서 천천히 그걸 음미해가는 주인공들. 그 상실을 뒤늦게 체험하는 사람들이 하루키 소설의 인물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마인드로 잔디 깎으면 대충 깎을 것 같은데 네. 또 굉장히 우수 직원이란 말이에요.
0: 그렇죠.
1: 잔디를 너무 잘 깎아서 예. 그 회사도 좋아하고 고객마저도 더 만나고 싶어하고 네. 예, 그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0: 제가 하루키 소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의 전작을 읽어본 사람으로서 하루키 소설의 주인공들은 다 일을 잘합니다.
1: 그러니까요. 대충 네. 하는데. 네.
0: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들이 뭐 대다수인데
1: 그렇죠?
0: 이 남자 주인공들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희한하게도 여자친구를 잘 만듭니다.
1: 하루키가 글 쓰는 거랑 비슷한데요?
0: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뭘 이렇게 네. 힘들이지 않는 것 같은데 다 잘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주인공 입장에서 본인이 진짜 열심히 일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 대충하지 않는다. 라고 하며
1: 다른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뭔가 여유로워 보이는데 굉장히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철두철미한 거.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 잔디깎기 알바생들은 기계를 먼저 많이 돌리고
1: 네.
0: 손으로 하는 건 최대한 적게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야 이제 같은 시간 대비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하루키 소설의 주인공은 기계에는 최소한으로 하고 네. 손으로 많이.
1: 장인이에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데 네. 아, 꼼꼼하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벌초 작업 저는 떠올렸는데
1: 네. 네,
0: 손으로 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이 사람은 땡볕에서 바로 그 일을 해냅니다.
1: 마지막으로 만난 고객 그 중년의 여주인은 남편이 죽은 뒤로 계속 업자를 불렀는데 이제 가장 마음에 든다. 그런데 이제 계속 뭔가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신경 쓰이게 하는 행동들을 하죠. 그래서 그게 좀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예, 이 중년의 여주인과 만나게 되는 것이 이 작품에서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인데요. 그냥 마지막 길인 있고 아 뭔가 좀 독특해 보이는 사람이네 정도의 인상을 처음에는 줘요.
1: 네.
0: 그런데 점점 지나게 되면서 아 이 여자가 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1: 네.
0: 뭔가 이 여자의 삶이 그다지 좀
1: 사연이 있다.
0: 네, 순탄치 않은 것 같다.
1: 네.
0: 공허함이 있구나라고
1: 맞아요.
0: 짐작이 되고 그다음에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딸은 정작 지금 집에 없습니다.
1: 맞아요.
0: 그리고 이 뒤에 언급이 되지만 집 주인이 좀 보여줄 게 있다라고 하면서 집 안으로 주인공을 이제 불러들이고 딸 방을 보여주게 됩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 방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좀 얘기해봐라라고 하는 기묘한 주문도 하게 되는데
1: 그러게요.
0: 어쨌든 남편이 사망을 했으니 상실을 겪은 사람이고 딸이 부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그런 상실감을 안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이 여주인이 잔디가 충분히 짧은데도 다시 그 잔디 깎는 일을 의뢰한 것을 보면 뭔가 이 여자에게 결핍이 존재하고 있고
1: 네.
0: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의 그런 꼼꼼한 잔디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추억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있지 않았나라는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1: 네. 근데 이제 그 사실 그렇게 낯선 사람 집에
0: 네.
1: 쉽게 들어가는 것도 보통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인데
0: 네.
1: 이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천적인 마인드를 가진 것 같기도 하고
0: 요즘 네. 같으면 그렇죠.
1: 네.
0: 뭔가 해코지를 당할지도 몰라
1: 그렇죠.
0: 뭐 이런 생각도 들고
1: 처음 보는 사람 집인데 어쨌든
0: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작품이고요 네.
1: 그렇죠.
0: 그리고 지금과는 좀 시대적인 간극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루키 소설이 기본적으로 환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키 소설을 리얼리즘 소설의 계열, 그러니까 현실적인 작품도 없는 건 아닌데 거기에도 뭔가 좀 현실이지만 좀 비현실적인 느낌이 뒤섞여 있어요.
1: 네.
0: 이 작품도 마찬가지인 거죠.
1: 맞아요.
0: 분명 아주 현실적으로만 보면 빨리 알바 끝났으면 돈 받고 가야지.
1: 맞아요.
0: 이게 마인드인데 그러지 않는 거죠.
1: 맞아요.
0: 이 주인이 뭔가 이 성실해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조금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주인공 역시 앞에 이별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1: 그러니까
0: 서로가 서로의 결핍을 좀 알아봤다는 점에서 저는 그 개연성을 하루키가 소설에 좀 마련해뒀다는 생각도 들고요.
1: 네.
0: 그리고 이 여주인이 그 2층에 잠긴 방을 열어서 보여주게 되는데 거기에 뭐 소설의 표현에 의하면 전형적인 10대 여자의 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학생용 책상이나 작은 침대나 화장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또 사용되지 않는 방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 여주인이 옷장도 열어보라고 하고 서랍도 열어보라고 하고 막 그럽니다. 네. 근데 이래도 되나? 싶은데 도대체 왜 이런 걸까?
1: 독특하긴 해요. 네. 예.
0: 그래서 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물어봐요. 근데 최대한 성실하게 막 이 주인공이 답을 하게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저는 이것 또한 사실은 여주인이 딸을 그 잃어버린 어떤 부재를 이런 방식으로 견디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지 자기 안의 상처를 아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정말 서로의 아픔을 구구절절 토로하지 않지만 네. 충분한 교감을 나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 그렇죠. 아까 제가 주인공이 여자친구와 이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주인의 집에서 그녀의 딸의 방을 구경하는 아주 기묘한 상황에서 나는 동시에 그 자기 여자친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은 내가 상처를 받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또 알게 되고
1: 네.
0: 그리고 내가 여자친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희한하게도 여자친구의 모습이나 이런 게 또 잘 떠오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자기를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절을 통과해내야만 하는 그러니까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아픈 기억과 대면해야 되는 상황. 그게 지금 이 주인에게는 딸의 방을 보는 것 그리고 주인공에게는 여자친구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통과 의례를 해나가게 되는 아주 느슨한 연대 이런 것을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제목이 말하는 오후의 마지막 잔디는 어떤 의미일까요?
0: 이 작품의 시간, 분위기, 상실감 이게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오후라고 하면 이제 낮 12시가 지난 이후의 시간인 거잖아요.
1: 네.
0: 그런 점에서 오후는 분명 환하지만 동시에 이제 기울기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마치 그 청춘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그게 되게 한창이고 뭔가 아름답지만 동시에 이제 절정이 지나서
1: 네.
0: 이렇게 떨어져가는 시기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30대 중반의 주인공이 자기의 10대 후반의 시절을 추억하면서 이제는 청춘의 시절을 지나버린 사람이 아, 그때가 바로 내 오후. 가 시작되는 지점이었고 그때 나는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지. 근데 나는 여자친구와 이별을 한 상황이었고 뭔가 기묘한 여자 그 의뢰인을 만나게 되면서 이런 일을 겪었지. 이렇게 회상을 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이라는 말 역시 되게 의미심장하게 여겨집니다. 우선 당연히 아르바이트의 마지막으로 맡은 임무니까
1: 네.
0: 마지막 정원의 잔디가 맞는데 실은 그 마지막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끝을 의미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일의 끝만이 아니라 어떤 관계의 끝, 여자친구와의 관계의 끝 그리고 이 여자 주인에게 있어서는 딸이나 남편과의 이제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하려고 하는
1: 네.
0: 그런 상징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잔디라고 하는 것도 좀 저는 이상한 사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깎으면 말끔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잔디가 정리는 맞아요. 예. 정리는 안 되는데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건 기억과 저는 좀 그 공통점을 이룬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인공이 그날의 잔디를 마지막으로 깎았다고 해서 여자친구의 기억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1: 네.
0: 다만 그 기억과 관계 맺는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건데 이렇게 오후와 마지막 잔디가 결합하면서 이 제목은 어떤 한 시절의 끝을 가리키게 됩니다.
1: 네. 하루키가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0: 상실은 끝까지 해낸 작은 일 가운데 지나간다. 이 점을 좀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루키에게 어떤 메시지를 이 소설에 담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건 독자 여러분의 몫이죠.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1: 네.
0: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1: 네.
0: 하루키는 거의 모든 작품에서 이런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오죽하면 왜 그 노르웨이의 숲
1: 상실의 시대.
0: 그렇죠.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의역돼서
1: 맞아요.
0: 번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나에게서 떠나버린 그 무언가를 뒤늦게 붙잡으면서 그걸 천천히 곱씹는 행위들. 근데 그 상실감을 견뎌내는 것은 결국 작은 일, 뭐 이렇게 잔디를 깎는 일이라든가 뭔가 자기 일상의 루틴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그걸 서서히 자기 안으로 좀 견딜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하루키는 초기작부터 그에 대한 주제의식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무라카미 하루키 초기 대표작 오후의 마지막 잔디 문학평론가 허이 씨와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

0: 다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지난 한 대략 뭐 짧게 잡아도 20년 동안 한국 재즈는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뭐 워낙 연주자의 숫자가 양쪽으로도 늘어났고 또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국내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너무 환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뮤지션들을 종종 볼 수 있고요. 또 아울러서 재즈 팬들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재즈 클럽의 숫자뿐만 아니라
1: 네.
0: 전국적으로도 뭐 지자체 단위에서 벌어지는 재즈 페스티벌이
1: 많더라고요.
0: 좀 몇십 개 되거든요.
1: 이런 무대별로 또 따로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 뮤지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숫자도 참 늘어나고 있고
1: 네.
0: 그래서 정말 재즈가 이제는 한국 사회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정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 음악을 좀 독특한 취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좀 소수가 듣는 그런 음악이라는 인식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중화의 문턱을 많이 넘어섰다라는 그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이 만약에
1: 네.
0: 한국 정말 한국 무대에 와서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커다란 인상을 받고 가는 해외 거장 뮤지션들 많거든요. 일단은 청중들의 나이가 굉장히 젊습니다. 해외에는 재즈를 좋아하게 된 연수가 오래되었다는 그런 점은 참 어떻게 보면 장점이지만 대부분 연령층들이 좀 고령화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1: 그렇군요.
0: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가 짧은 만큼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의 연령층들이 굉장히 젊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이제 연주를 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SNS 보면 나 락스타 된 것 같아. 이게 한국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한국을 안 좋아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글도 막 올리시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한국에 이렇게 젊은 재즈 팬들이 많은데 한국은 독자적인 재즈가 있어? 이런 질문도 외국 연주자 또는 한국에 관심이 많은 재즈 팬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을 오늘 이제 화두가 되는 K-재즈라는 말로 제가 좀 표현해 본 건데요. 우리나라 이제 K-팝이란 말은 거의 이제 완전히 일반 명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단지 음악이 한국에서 출발했다라는 점을 넘어서서 사실 K-팝은 미국이나 영미권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만들 수 없는 독특한 우리만의 정서와 기법이 있거든요.
1: 네.
0: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음악적으로 K-POP이라고 하는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재즈에도 과연 그런 점이 있느냐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 뮤지션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 뮤지션들과 손쉽게 이제 녹음도 가능하고 연주도 가능하고 이 정도의 이제 우리가 실력을 갖췄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한국 재즈만의 독특한 맛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는 뮤지션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최근에요 베이스 연주자 김성배 씨의 앨범이 발표가 되었는데
1: 네.
0: 원래는 이제 2013년도에 CD로 발매되었던 음반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걸 이 앨범이 다시 LP로 재발매가 되었는데 지금 주변인 일본과 그리고 또 중국의 재즈 팬들이 이 음악을 듣고서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받고 있고 굉장히
1: 그렇군요.
0: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한국에서 우리 국내에서 좀 반응이 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김성배 씨의 곡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이스턴 레스토랑이라는 곡인데 이 곡은 듣기 전에 그 곡의 제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이스턴 레스토랑 그러면 뭐 동양의 식당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분이 뒤늦게 재즈 연주를 시작하면서 원래 집이 천안이었던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데
1: 네.
0: 그래서 천안에서 연주를 하고 싶으니까 밤늦게 이제 서울 재즈 클럽에 와서 연주를 하고 다시 이제 천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미 이제 내려가는 기차가 다 끊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차까지 기다렸다가 그 차를 타고 이제 내려가서 천안역에 내리면 자기 집으로 가는 버스를 또 기다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버스 올 때까지 시간 텀이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어느 비 오는 날이었는데 천안역 앞에 불이 이렇게 켜 있는 그 동부 식당이라는 식당 이름을 봤대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스턴 레스토랑인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연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아, 이렇게까지 연주 활동을 해야 하나라는 여러 가지 상념들이 있었겠죠.
1: 네.
0: 이런 느낌이 이제 이 음악 안에 녹여져 있는데, 전 들으면서, 아, 굉장히 한국적인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 그러니까 꼭 국악을 떠나서,
1: 네.
0: 우리만, 연주자들만이 갖고 있는 정서가 묻어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한번 김성배 씨의 이스턴 레스토랑 들어보시죠.
1: 네.

0: 네, 우리 전통가요의 무슨 전주 같은 느낌도 살짝 있으면서
1: 그렇습니다.
0: 말씀하시는 예. 뭐 한국적인 재즈라는 느낌 뭔지 알 것 같네요.
1: 예, 그러니까 뭐 꼭 한국적인 재즈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제 또 많은 그런 시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재즈와 우리나라 민속음악, 국악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해서 섞어서 음악을 만들어 보는 시도들도 있는데
0: 그렇죠.
1: 꼭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좋은 또 음악적인 결과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만
0: 네.
1: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요에서 이렇게 은연 중에 이렇게 사용되는 어떤 코드나 멜로디를 가지고서 그와 비슷한 그러니까 한국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정서 같은 것들을
0: 맞아요.
1: 음악적으로 잘 포착해서 만들면 그것이 곧 K-재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스턴 레스토랑은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부 식당인데
0: 그러게요.
1: 예. 예. 그런 한국인의 어떤 정서 같은 게 잘 묻어 있는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다음은 어떤 뮤지션인가요?
1: 예. 저희 이 문화공감을 통해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 보컬리스트인데요. 바로 전송희 씨입니다. 사실 전송희 씨는 국내에서 음악 활동을 오래 한 적은 없었고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에서 클래식 작곡과 재즈 보컬을 연마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의 활동이 음악적인 출발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적인 것이 더욱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좀 깨우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0: 네.
1: 발표하는 음반마다 물론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뛰어난 보컬리스트이고 그 점이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한국적인 정체성을 찾기 위한 음악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분입니다. 최근에는 정말 또 우리의 국악과 또 그 재즈 사운드를 섞어서 아주 탁월한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0: 그렇군요.
1: 그 이전부터 사실 한국적인 정서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한 보컬리스트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0: 네.
1: 그 이전에 이제 비니시우스 고메즈라고 하는 또 해외 기타리스트와 함께 듀엣곡을 앨범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0: 네.
1: 여기에 보면 Expecting Spring 그러니까 봄을 기다리며 봄을 희망하며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에서는 전송희 씨가 노랫말을 완전히 우리말로 작곡해서 딱 들어보면 한국인만이 역시 느낄 수 있는 어떤 음악적인 정취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이 음악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0: 네.
1: 한번 전송희 씨와 비니시우스 고메즈의 연주 들어보시죠.

0: 네. 아, 이 곡도 해외 재즈 전문가들이 들으면 굉장히 독특하다고 할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국적인 재즈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그렇습니다. 이런 노래는 결코 무슨 미국 뮤지션들이나 또는 유럽 뮤지션들이 쓸수 있는 곡들이 아니죠. 이거는
0: 맞아요.
1: 오로지 한국 뮤지션이 쓸수 있는 그런 멜로디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다 넓은 의미에서 K재즈의 범주에 들어가는 그런 곡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이 한국적인 재즈라는 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될까요?
1: 사실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서 재즈가 제일 처음에 녹음된 곡들은 1939년도에 소위 일제강점기 시대였죠.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재즈 녹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물론 아주 소수였습니다. 이때 이제 대표적으로 김혜송이라는 뛰어난 작곡가 겸 밴드 리더가, 그때 이 재즈를 녹음하기 시작했는데요. 청춘계급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창작곡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당시에 이제 한국 대중음악의 주류였던 트로트와 재즈가 이게 교묘하게 섞여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같은 해에 손목인 선생이 부른 그 베니 굿맨의 곡 싱싱싱이라는 곡도 번안가요로 나왔기 때문에 해외 음악을 그대로 옮겨 놓는 그런 작업도 있었습니다만 독특하게 우리의 정서를 담은 그런 재즈도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 음악이 한국에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한국적인 풍토와 섞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0: 아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고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1: 그렇겠죠.
0: 그런데 이제 오히려 우리와 이제 미국 또는 유럽과의 음악들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여러 정보가 들어오면서 재즈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해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또는 유럽이라는 훨씬 재즈가 선진화되어 있는 나라의 것들을 답습해가는 과정에서 한국적인 정서가 점차 사라지는 것도 좀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재즈가 70, 80년대 소위 한국 재즈의 1세대 선생님으로 불리었던 분들이 연주한 음악보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 한국적인 그런 좀 모습들이 사라지면서 더 국제화됐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한국적인 그 개성은 좀 옅어졌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좀 한국적인 그런 측면들도 되살리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한편에서는 있지 않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1: 네.
0: 중요한 점은 사실 뭐 한국적인 느낌, 너무 민족적인 정서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한국 뮤지션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아티스트의 개성을 갖는 것, 개성을 살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K-재즈 또는 한국재즈가 갖춰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네. 끝으로 한 곡 더 들어보죠.
0: 예, 피아니스트 이민건 씨의 연주를 준비했는데요. 이분은 1980년대에 피아니스트로서 활동하기 이전에
1: 네.
0: 조동진 씨, 포크 가수 조동진 씨 밴드에서 또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다양한 음악으로 음악을 연마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1: 네.
0: 이후에 이제 재즈를 연주하면서도 그 음악적인 그 바탕에 한국적인 정서가 자연스럽게 묻어나 있죠. 아주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연주한 우리들의 여행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은 기대되는 K-재즈를 중심으로 한 음악 만나봤습니다. 황덕구 선생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1: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콩으로 들으실 수 있으며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덫에 걸린 쥐에게 에리 캐스트너. 원을 긋고 달리면서 너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느냐? 알겠느냐? 내가 달리는 것은 헛일이라는 것을. 정신 차려. 열린 출구는 단 하나밖에 없다. 내 속으로 파고 들어가거라. 어쩌면 우리 모두는 출구 없는 덫을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달리는 목표를 생각하면 덫이 출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에리 캐스트너의 덫에 걸린 쥐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파울라 코르텔레시 감독의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와 함께합니다. 1946년 이탈리아 로마. 흑백 화면 속에서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침대에서 살며시 눈을 뜬 델리아가 먼저 일어나 있던 남편에게 인사합니다. 잘 잤어요? 돌아오는 것은 남편 이바노의 다정한 화답이 아닌 그의 커다란 손바닥.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따귀를 맞은 델리아는 대수롭지도 않다는 듯 툭툭 털고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머리를 빗고 반지하집의 창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 델리아의 모습으로 프랑카 레이몬디의 곡 아프리테 르 피네세트레, 즉 창문을 열고 라는 뜻의 제목을 지닌 노래가 흐릅니다. 불행해 보이는 델리아의 상황과 달리 가사말은 어쩐지 희망찹니다. 내일의 행복이 기다려요. 은빛 구름과 기다림 속에서. 달은 이미 약속을 잡아놓았어요. 창문을 열고 새로운 태양을 맞이해요. 델리아의 집에는 남편뿐 아니라 가족이 더 있습니다. 딸 마르첼라, 아빠와 할아버지를 따라 입만 열면 욕부터 하는 어린 아들 형제 둘이 거실 식탁으로 모여듭니다. 건넌방에는 침대에 누워만 있는 시아버지도 있죠. 요즘 이 가족의 최대 관심사는 마르첼라의 결혼입니다. 부잣집 아들과의 혼담이 오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첼라는 결혼을 통해 어서 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은 염원으로 가득해 보입니다.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라는 분연한 결심과 함께요. 가족들의 식사와는 별개로 시아버지의 식사를 따로 챙겨야 하는 것도 델리아의 몫입니다. 일을 나가기 전 서둘러야 하는 일과입니다. 사사건건 델리아를 무시하며 큰소리만 떵떵 치는 시아버지는 오늘도 말합니다. 내 아내는 여왕처럼 살았어. 그 말을 들은 델리아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죠. 어머니는 결국 5층에서 뛰어내리셨잖아요. 집 바깥은 곧 열릴 국민투표로 매일 소란합니다. 하지만 델리아의 머릿속은 그저 돈을 모아 딸에게 웨딩드레스를 마련해주려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보니까 모델 출신 이소라 씨가 출연을 했는데 새 있잖아요. 날아다니는 새. 이 새를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나는 새와 소통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과장이나 농담이 아니라요. 진짜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교육이 필요한데요. 국가유산청에서 시각장애인 자연유산 전문가 양성교육, 나도 자연유산 전문가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국내 최초로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이 자연유산 조사와 보존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인데요. 참가자들은 천연기념물 조류의 생태와 새 소리의 특징, 새 소리로 종을 구별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요, 우수 참여자를 선발해서 국가유산청에서 실시하는 조류 음향 모니터링 자료 분석 분야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교육은 7월부터 8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서울과 국가유산청이 있는 대전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이 6월 21일 일요일까지이긴 합니다만 선착순 50명까지만 받는다고 하니까요. 새를 좋아하는 분들, 새 소리에 관심 많은 분들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착순이에요. 자, 자세한 사항은요. 전화 042-610-764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6월 15일 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시인과 촌장이 부릅니다. 사랑일기.

네, 우리 난가족 월요일 순서 안내해드릴게요. 다양한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문화센터 A입니다. 자, 이번 6월에는 문화예술을 감상하기 위해 미술관, 전시관 등으로 이동할 때 겪게 되는 일상 속 접근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횡단보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횡단보도가 뭐가 문제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 나도 횡단보도에 대해서 할 말 많다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는 화면에서 드라마를 감상하는 생생TV가 준비되어 있죠. 어쩌다 천하제일의 도적이 된 여인과 그녀를 쫓던 조선의 대군, 두 남녀의 영혼이 바뀌면서 서로를 구원하고 마지막엔 백성을 지켜내는 위험하고 위대한 로맨스, KBS 주말 드라마 은혜하는 도적님화를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해 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옥상 달빛과 신재가 함께 부른 칵테일 사랑.

0: 문화예술 속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센터장님,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자, 오늘은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횡단보도 접근성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우리는 어디를 가든 늘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죠.
0: 그쵸.
1: 공연이나 전시를 보러 가는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이 횡단보도가 시각장애인에게는 여전히 쉽지 않은 길이에요. 아, 문화예술을 향유한다는 건 공연장이나 이제 전시장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역시 함께 갖춰져야 이제 가능하겠죠.
0: 네네네.
1: 문화예술 경험은 그곳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은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느끼는 횡단보도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0: 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1: 네.
0: 최근에 혹시 그런 좀 위험한 경험이랄까? 이렇게 하신 건가요?
1: 사실 네. 기본적인 어려움은 전 여전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횡단보도와 민도의 턱이 높은 곳이 아직 여전히 있거든요.
0: 아, 네.
1: 그래서 건너려다가 이렇게 놀라기도 하고요.
0: 네.
1: 또 처음 가는 길에서는 횡단보도 위치를 찾지 못해서 헤매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위험했던 건 자전거 문제였어요.
0: 어떻게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랑 부딪히신 거예요?
1: 사실 예전에 그런 적도 한번 있기는 한데 이번에 겪은 일은
0: 진짜?
1: 그건 아니고
0: 네.
1: 아, 극장 가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그 신호등을 음성 안내해 주는 신호 유도 버튼이 있잖아요.
0: 네.
1: 이제 그것을 누르려고 횡단보도의 기둥 쪽으로 가서 이렇게 손을 뻗었는데 그 앞에 자전거가 주차가 돼 있던 거예요.
0: 근데 사람은 없고.
1: 네. 근데 정말 또 기가 막히게 주차를 하셔서 손잡이가 딱 버튼을 가리게. 그래서 제가 그 주차가 돼 있는 걸 모르고 손을 뻗었다가 덩덩덩덩 소리가 나면서
0: 네네.
1: 자전거가 제 쪽으로 넘어질 뻔했어요.
0: 아우, 이거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 요즘 특히나 이제 공유 자전거 많고
1: 네.
0: 킥보드까지 있고 이런
1: 맞습니다.
0: 거를 문제는 아무데나 세워두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1: 특히
0: 네.
1: 대학로 같은 곳에는 그 자전거나 킥보드 이용자가 많거든요.
0: 많죠.
1: 그래서
0: 네.
1: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횡단보도 주변은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 공간인 만큼 이제 보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은 좀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0: 제발요.
1: 또 네. 시각장애인들은 이동할 때 공간을 손이나 흰 지팡이로 탐색하면서 걷기 때문에 그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작게는 놀라거나 크게는 사고를 겪을 수도 있거든요.
0: 맞습니다. 예, 예. 아,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 네. 저 과한 저의 바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1: 전 이번에는 번화가에 있는 긴 횡단보도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기 여의도도 그렇지만 뭐 광화문이라든가 서울시청 쪽에 있는 문화공간을 갈 때 폭이 넓고 긴 횡단보도를 건널 때가 있거든요.
0: 네네.
1: 근데 저는 이제 흰 지팡이로 이제 방향을 확인하고 길을 탐색하고 또 사람들이랑 좀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면서 걷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느릴 때가 있거든요.
0: 네, 어쩔 수 없죠.
1: 네, 네. 그래서 이런 긴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좀 마음이 초조해지더라고요.
0: 특히나 이제 중간에 걷기 시작했을 때 더 그럴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예.

0: 그리고 이런 횡단보도 중간에는 그 버스 정류장으로 이어지는 섬식 인도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자주 가는 길이면 괜찮은데 가끔 가는 이제 문화 공간에 갈 때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섬식 인도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단가 사람들이 다 갔나? 나만 남았나?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1: 네네네. 여의도에도 있는데 국회 앞쪽에도 그쵸. 네. 아무래도 그 걸음이 느린 어르신 네. 요즘 진짜 많잖아요.
0: 맞습니다.
1: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좀 뭐랄까요. 시간 여유를 좀 더 줬으면 좋겠다.
0: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라 핸드렌이라는 작가의 다른 몸들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이 기억이 나요. 네. 참고로 이 책은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도 읽으실 수 있는데요. 싱가포르에는 그린맨 플러스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1: 그린맨 플러스?
0: 네. 네. 교통약자가 지급받은 카드를 횡단보도 옆 단말기에 이렇게 대면 녹색 신호 보행 시간이 조금 늘어나는.
1: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천재네요. 아, 누가 기획했는지.
0: 아, 그런가요?
1: 네네.
0: 보통 3초에서 한 12초 정도 추가된다고 하더라고요.
1: 세상에.
0: 네, 그래서 전체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1: 와, 제가 지금 왜 기가 막히냐면 제가 20살 때 다리를 좀 심하게 다친 적이 있어요.
0: 아, 네.
1: 그래갖고 그 보조기기를 한 6개월 찼나?
0: 네.
1: 목발을 짚고 식은땀이 미치겠더라고요.
0: 그렇죠.
1: 특히 겨울에. 땅 얼어있잖아요. 저는 덜덜덜인 거예요.
0: 그렇죠.
1: 네. 근데 막 빨리, 뭐, 빠를, 걸을 수도 없고.
0: 네.
1: 너무 공감이 됩니다.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왜 안 할까요?
0: 했으면 좋겠어요.
1: 제발. 예.
0: 네. 그래서 정말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보행이 어려운 사람들도 그러니까. 있을
1: 예.
0: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네. 너무 공감이고요. 횡단보도에서 겪은 또 다른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고요.
0: 네. 사실 최근에 KBS 오는 길에 겪은 일이긴 한데요.
1: 일단 듣기 전인데 KBS가 잘못했습니다.
0: 아닙니다. 네. KBS는 아니야, 잘못이었고. 네. 사실 저의 성급함 때문이기도 한데요.
1: 네. 네,
0: 다른 분의 무단횡단 때문에 좀 위험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횡단보도에 막 도착을 했는데 제가 신호유도 버튼을 누르기 전이죠. 근데 앞에서 누가 건너가는 소리도 들리고 희미하게 좀 움직이는 형체도 보이길래 아, 녹색불인가 보다 하고 따라 건넜어요. 근데 뻥 소리가 나는 거예요.
1: 빵?
0: 네. 빨간 불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무단횡단 중이었던 거죠.
1: 저 근데 순간적으로 빵이 사람 치는 빵이었는 줄 알고 좀 살짝 놀란 거 아시죠?
0: 멀리서 이렇게 차가 소리를 내줬어요.
1: 네, 다행입니다.
0: 네, 그리고서 네. 보니까 빨간 불이더라고요.
1: 아이고, 네.
0: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절대 다른 사람만 믿고 건너진 않지만 네, 그 순간은 진짜 아찔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부분 긴 횡단보도에선 그래도 무단횡단 안 하시는데 짧은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저도 좀 조심하겠지만 여러분도 무단횡단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전에 그 KBS에서 방영된 그 시사 프로그램을 보는데
0: 네.
1: 어르신들이 무단횡단 많이 하는 거 아셨어요 혹시?
0: 사실은 방송에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무단횡단을
1: 저희 어머니도 하세요. 그렇게 하십니다.
0: 네. 그러면서 항상 저한테 규칙을 지키라고 하시는 왜 그러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1: 근데 그때 시사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인터뷰를 들었냐면
0: 네.
1: 다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없다 싶으면 그냥 빨리 가고 싶은 거죠.
0: 그렇죠.
1: 야, 그냥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0: 그런 또 그런. 네.
1: 그리고 요즘 특히 이제 스마트폰 보면서 걷는 사람들 많잖아요. 부딪히는 경우 있을 것 같거든요.
0: 그거 정말 위험하거든요.
1: 네,
0: 제가
1: 네,
0: 예전에 아 작년입니다.
1: 네.
0: 공연 연습을 하러 다니는 길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길을 건너다가 스마트폰 보고 걷는 분이랑 부딪혔어요. 근데 이제 흰지팡이가 날아간 거예요.
1: 어머.
0: 정말 너무 놀랬고 사색이 됐어요. 도로 중간에서 네. 그런 일을 겪으니까 너무
1: 네.
0: 놀랍더라고요.
1: 네.
0: 근데 한 1시 방향 저 멀리서 어떤 청년이 흰지팡이를 들고 와줬어요.
1: 그래도 고맙네요.
0: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유 참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 마지막 좀 네. 마무리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
0: 하고 싶은 얘기는
1: 네.
0: 마지막으로 그 여러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기다릴 때요. 같이 기다리는 시각장애인을 너무 오래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많이 보는 경우. 네.
0: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와 시각장애인이다라고 외칠 때도 있어요.
1: 외치는,
0: 네, 낯설고 네. 신기한 건 이해하지만 사실 저와 같은 시각장애인들은 그런 시선을 하루에도 여러 번 마주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선이 여러 번 겪어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멋져서 쳐다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낯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 어떤 기본적인 예의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누구나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늘어나서 시각장애인들도 더 편하게 문화공간을 찾아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1: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입장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역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로제가 부르는 On the Ground. My life's been magic, seems fantastic. I used to have a hole in the wall with a mattress. Funny when you want it, suddenly you have it. You find out that you're gone.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천구에 사는 금천 시각교회 소속 양형근입니다. 지금 올해 나이 67세인데요. 이제 61세까지 정신없이 살았어요. 저는 시각장애이지만 시각장애 자체를 모르고 많이 제가 중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에 바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일을 한 40몇 년을 안 쉬고 일을 했고, 이제 은퇴를 하고, 둘째가 딸아인데 딸아의 손녀딸에서 한 2년을 봐줬어요. 다시 이제 내가 현장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눈이 좀 더 나쁘고. 근데 우연히 가다가 이제 간판에 제가 안 보이는데 우리 아내가 시각주의라고 써있다. 한번 가보래요. 당연히 같은 사람이 있다고. 가보니까 이런 천국이 없는 거야. 내가 느껴보지 못한 자유. 지금까지 얽매했던 모든 삶에서 거기를 가니까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대화도 하고. 이게 뭔 천국 같은 세상 있나. 내가 딱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적극 지금부터 2년 반 전에 제가 이제 참여를 하고, 특히 저는 이제 이런 구청 일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일자리를 이제 합격해서 처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아주 제가 이게 참여하게 된 거예요. 자유가 너무 행복해. 자유롭고 이제 밖에서 보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 마음을 싹 비우고 대화하고.

0: 화제 TV 드라마를 화면 해설로 감상하는 생생TV 시간입니다. 화면 해설 에세이 눈에 선하게의 저자 권성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화면 해설 원고는 네. 최종 영상을 기준으로 써야 하는데 네네. 완성이 안 된 영상을 받을 때도 있다는데. 와, 그래요?
1: 그럴 때도 있어요. 뭐 다큐멘터리는 그런 경우도 좀 꽤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편집된 게 아니고 좀 가영상을 좀 받을 때도 있어요. 시간이 촉박하면.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최종본을 받아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동물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편집 전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원고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구간은 삭제라고 막 계속 써 있는 거예요. 삭제, 블러 처리 막 이런 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흐리게 처리해달라는. 그게 뭐였냐면은 그 뭐 열정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동물의 열정. 네. 그래서 주로 우리 동물의 사랑에 관한 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짝짓기 장면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가 좀 너무나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가지고 어머머. 그걸 이제 다 삭제하거나.
0: 아, 그러니까 열정이 너무 지나쳤구나.
1: 네, 뭐 아마 이제 원 영상에는 그렇게 다 촬영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다 블러 처리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삭제해달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그대로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은 해설을 안 할 거잖아요. 삭제된다고 하면 아니면 이제 블러 처리가 됐다 그러면 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거나 네, 이럴 텐데 네, 네. 이게 나중에 이제 방송이 될 때 확인을 해보면 그 살아있는 구간이 있어요.
0: 아~
1: 그럼 이제 화면 해설 없이 나가는 거죠. 아마 그 편집자가 이제 그 편집을 할 때 뭔가 필요하니까 이제 삽입을 했을 텐데 저희는 일단 안 된다고 알고 있었으니까 해설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좀 그럴 때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이제 TV 영화, TV에서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 스킨십 장면 이런 게 좀 나오면
0: 요즘 특히 좀 많잖아요.
1: 네, 대부분 좀 또 이렇게 삭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지 못하면은 막 썼는데 삭제가 되거나 화면에서 열심히 썼는데 삭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삭제된다고 안 썼는데 또 살아있을 경우는 네, 또 해설 없이 나가기도 하고.
0: 아 근데 그 해설 없이 나가는 상황이 됐을 때 네. 제작자들이 그거를 다시 추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어렵나요?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다시 좀 제 요청이 오면 좋은데 안 그런 경우들이 조금 더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요즘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제가 처음 시작했던 한 십몇 년 전보다는 거의 많이 줄었는데
0: 네네.
1: 그래도 아직도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사전 협의 가 되면 참 좋을 텐데 네, 아직도 좀 네. 가끔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0: 그러니까 제작자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우리를 좀 생각을 해서
1: 그렇죠.
0: 네. 예, 좀 완성도 있게 만들어줬으면 그쵸. 좋겠어요. 네. 거기까지가 진짜 내 제작의 끝이다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1: 네,
0: 좋겠어요.
1: 네. 그런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KBS 드라마 은혜하는 토정님아 감상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열과 은조의 영혼이 바뀌었어요.
1: 네.
0: 그 상황에서 수기홍 씨가 도월대군 열을 새로운 왕으로 만들려고 세력을 모으는 장면까지 네. 만나봤습니다.
1: 그리고 또 그 자리에 그 규합하는 그 비밀 회합 자리에 열의 영혼이 깃든 은조가 참석을 하게 됐고 이제 그걸 다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열이 다 그걸 보게 된 거죠.
0: 주인공인데 내 얘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그렇죠.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1: 내가 지금 이제 영모의 부두머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막 사색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합이 끝난 뒤에 그 은조와 수기홍 씨가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 장면을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0: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감상해 볼게요. 화면 해설의 김정후 성우입니다.
2: 말씀대로 제가 도월대군을 아는데 영모엔 가담하지 않을 겁니다.
3: 대군에겐 우리의 존재를 철저히 모르게 할 거예요. 반정에 성공하면 그때 왕위를 권할 거예요.
2: 어째서입니까?
3: 대군을 거사에 합류시켰다가 실패했다간 그 즉시 참수겠지요. 안 될 일이에요. 우리의 다음을 위해.
2: 왕이 될 대군은 다음 반역을 위해 살아있어야 한다.
4: 홍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은조의 표정이 무거워진다.
2: 오늘 모인 소수의 사대부와 유생들로

0: 여러분은 패멸입니다. 죽음뿐입니다.
1: 그렇다고 해도 싸웁니다. 우리의 끝이 죽음일지라도. 그대도 길동으로 각오한 바 아닌가요?
2: 홍 씨가 멍에 있는 은조를 남겨둔 채 걸음을 옮긴다. 은조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가마가 멀어지는 걸 지켜보다가 이내 눈빛이 단호해진다.
3: 틀렸습니다, 수기마마. 전 이 몸을 그리 죽게 못합니다.
2: 열에게 온 은조 모습이 영혼이 바뀌기 전 열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3: 가자. 걸로부터 멀리. 이 조선으로부터 멀리.
2: 열이 은조의 손을 잡고 나가려는데 은조가 망부석처럼 버틴다. 열이 불안한 표정으로 찬찬히 돌아본다.
0: 난 못 가요.
2: 은조의 눈빛이 단호하다.
3: 알고 있었구나.
2: 은조는 담담하게 열을 올려다본다.
3: 열심히 섰어. 넌 이미 그들 곁에 서 있었어.
2: 열이 체념한 듯 은조의 손을 스르륵 놓는다. 은조는 다가올 운명을 예비하듯 담담한 표정이다.
0: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요. 저들이 왜 세상을 바꾸려 했는지, 대감마님께서는 왜 죽음을 감내하고 전학계 향했는지 알 시간이 필요했어요.
3: 그래서?
0: 저들은 살아가기 위함이고, 대감마님께선 저들과 같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3: 그래서?
0: 각자의 몸으로 돌아가면 난 길동으로 함께할 거예요.
3: 너를 백성이란 명분으로 이용하려는 거야.
0: 알아요.
3: 역당으로 잡히면 산채로 사지가 찢겨 죽을 거야.
0: 각오했어요.
2: 열의 눈빛이 흔들린다.
3: 어떻게 내 앞에서 죽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해.
2: 상처받은 열의 눈빛에 은조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인다.
0: 저들이 세우려는 왕이 대군이니까요.
2: 열의 눈이 커다래진다.
0: 그러니 대군도...
3: 아니, 너도 틀렸어.
0: 틀렸다뇨?
3: 네가 길동으로 역당이 되겠다면 난 대군으로 왕실편에 설 거란 얘기야. 선왕들께서 지켜온 종묘사직을 거스르고 체제를 무너뜨리고 현 왕조에 반역하는 자들 난 용납 못해. 그게 내 배움이거든.
2: 은조의 표정이 다급해진다.
0: 그치만
3: 내가 역당들의 왕이 되는 일은 없어. 그러니 이 반역은 반드시 실패야. 내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4: 열은 반역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5: 그런 거죠. 이제 왕가의 혈통이고 또 은조가 또 위험에 처해지는 것이 싫기도 했을 그
4: 은조랑
5: 것 같아요.
4: 은조가 가담을 했으니까.
5: 그렇죠. 집으로 돌아온 은조는 그러니까 열의 영혼이 깃든 은조죠. 그 비밀 교합에서 봤던 사람들 이름을 그 명단을 종이에 적습니다.
4: 아, 네.
5: 그리고 다른 날 이제 새치점에서 열을 만나요. 은조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 편에 선다는 너의 각오를 없던 일로 하면은 내가 이 명단을 전하에게 전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발고를 하지 않겠다고.
4: 너 나가라.
5: 단념을 해라. 이런 거죠.
4: 너 빠져라.
5: 그 계획을. 그래서 딱 하루에 말미를 줄 테니 그 안에 결정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열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 후 새책점을 나서던 열은 검은 삿갓을 쓴 사내와 부딪혀 그게 흑검이라는 사람인데 네. 그 사내의 손등에 이렇게 긴 화상한 흉터 같은 게 있었거든요. 어? 근데 그거를 전에 본 적이 있었어요. 은조랑 열이. 뭐냐면 과거 그 가짜 길동이 왜 이렇게 죽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무덤이 파헤쳐져서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이제 그 흑검이었거든요.
4: 네. 그 열이 그러면 뒤쫓아가나요?
5: 그렇죠. 그 존재를 알았으니까 네네. 뒤쫓는데요. 그자가 임사용의 집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은 과거 그 대사관을 죽인 그 감옥에 갇힌 대사관을 죽인 범인을 가짜 길동으로 막 이렇게 몰아가서 그 가짜 길동이 죽게 되고 그리고 무덤에서 또 시신도 사라졌던 그 사건을 네. 유추해 보면서 아, 그 대사관을 죽인 게 임사용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열이 이제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 임사영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요. 은조의 열이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숨어들었는데 소복 차림의 여인이 그 대들보에 목이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대롱대롱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제 발이 다을락말락 하는 그 상태로 매달아 놓은 거예요.
4: 그 누구예요?
5: 네. 그 왕의 후궁인 금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록이 그 임금 침전의 향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괘씸해서 이제 그 임사영이 금록을 겁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매달아 놓은 거였습니다. 열은 금록을 구해서 임사영의 집을 빠져나오고 그 금록은 그 길로 궁에 들어가서 이규에게 그 향에 관한 진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4: 그냥 얘기해버리는군요.
5: 네.
4: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2: 이규가 향로를 빤히 보고 있는데 침전문이 열리고 임사영이 들어온다. 이규의 손에는 활과 화살이 들려있다.
6: 전하.
2: 임사영이 고개를 조아린다.
6: 앉아. 저 어좌에.
2: 임사영이 제자리에 굳어있자 이규가 느릿하게 활을 겨눈다.
6: 명이다.
2: 임사영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주춤주춤 어좌로 다가간다. 그리고는 이규를 돌아보는데 이규가 활시위를 팽팽히 당긴다. 한 걸음 물러서는 임사영의 발이 계단에 부딪힌다. 임사영은 두려움에 온몸이 굳은 채 뒷걸음질로 계단을 지나 어좌에 앉고야 만다.
6: 마셔라. 폐부 깊이.
2: 어좌 옆에 향이 피워져 있다.
6: 전하.
2: 임사영이 일어나려는 순간 붉은 깃 화살이 날아와 어좌에 꽂힌다. 사색이 된 임사영은 눈치를 보며 무릎을 꿇는다.
6: 모두 전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낡은 변명이로다. 충실한 개였다. 너의 역할은. 대서 소신, 이 조선 최고의 간신이 되었나이다. 그로 막후의 권위를 누렸으니 겸허히 세상서 하직하라.
2: 이규가 준비한 화살을 집어 임사영을 향해 활시위를 당긴다. 임사영이 피식 웃더니 연기를 들이마신다.
6: 이런 나를 원하는 것은 너였다.
2: 임사영이 일어난다.
6: 너를 위해 굴복한 사대부들로 대전을 치우고 너를 위해 세상 모든 향락을 걸러드렸다. 아니더냐?
2: 이규의 손이 덜덜 떨린다.
6: 유언이 궁핍하구나. 저주구나 그 떨리는 손에. 독초를 반나절은 끊었더냐? 오늘 밤이면 온몸에 천둥지진이 일고 내일이 오기 전 독초를 달라 애골복걸할 것이다. 이미 수차례 그랬지. 곧 온 조선이 너의 광기를 목격하겠구나. 너에게 등 돌린 사대부들에게 미쳐버린 왕만큼 완벽한 명분이 없을까.
2: 활시위가 파고든 이규의 손에 피가 맺히고 임사영이 빙긋 웃는다.
6: 반정이다. 알겠느냐. 이 조선에서 네가 이 어조를 지키길 바라는 사람은 오색냐뿐이다. 네 유일한 충신이 바로 나일 것이다.
2: 이규가 활시위를 놓자 임사영이 눈을 감으며 죽음을 예비한다. 하지만 아무 일 없이 다시 눈을 뜬다. 화살이 어좌에 박혀있다. 이규는 혼란과 충격에 잠식된 채 숨을 헐떡인다. 병사들이 임사영을 포박해 끌고 간다. 제이가 멀찍이서 이를 지켜보며 한숨을 내쉰다. 한낮의 숲속, 임사영이 입에 재갈을 한 채 관역 앞에 묶여있다. 양옆에는 소복 차림의 금록과 노을이 같은 모양으로 묶여있고 의금부 병사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서 있다. 임사영이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응시한다.
4: 아니 뭐 임사영 뭐예요? 네. 임금한테 너라고 그런 거죠. 대단하네요. 네. 예.
5: 임사영의 생사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전해드릴게요. 네. 한편 이규는 그 침전에 기녀들을 가득 불러가지고 연주를 시키고 춤을 추게 해요.
4: 이 상황에서요? 네.
5: 그 연회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지금 조금 혼미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게 하고요. 잠도 안 재워요. 그러면서 그 버선에 하얀 버선에 피가 밸 정도로 춤을 추게 하고 그 악기를 연주하는 기녀들은 손이 막 이렇게 베어져서 피가 흐를 정도로 네네네. 이제 그렇게 춤을 추게 해요. 그리고는 은조를 불러드립니다. 홍민직의 진정을 내가 떠올리고 나를 위한 충신은 그밖에 없다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홍민직의 진정을 떠올리기 위해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은조에게는 열의 영혼이 깃들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부디 간신이 아닌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기울이라고 그것이 어자에 앉은 자의 책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 네.
5: 뭐 이규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기녀들에게 춤만 추라고
4: 뭐 제정신이
5: 하고
4: 아니잖아요. 네. 예.
5: 그래서 이제 술만 그 아주 눈빛엔 광기가 어려 있고요. 술만 계속 먹게 됩니다.
4: 근데 진짜 그러다 다 죽는 거 아닙니까?
5: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나둘 쓰러지고 진짜 많이 다치고 막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은조가 그걸 봤잖아요. 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에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 대비와 중전의 도움을 받게 한 다음에 그 이규가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기녀들을 빼돌리게 됩니다. 네, 빼내게 돼요.
4: 네.
5: 정신을 차린 이규는 완전히 대노했죠. 자기 계속 연회를 해야 되는데.
4: 아,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건 기억을
5: 네,
4: 하네요. 또.
5: 그렇죠. 그래서 기녀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말을 타고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막 기녀들을 뒤쫓게 돼요.
4: 아이고, 네.
5: 그래서 은조가 이제 기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루터에 다다르는데 이규가 지척의 당도에서는 그 군사들에게 시키는 거죠. 불화살을 당기라고. 그래서 불화살이 이렇게 쫙 날아가는 순간에 절벽 위에 이제 열이 나타납니다. 은조의 혼이 깃들어 있으니까 화살을 잘 쓸 거잖아요.
4: 네, 네, 네.
5: 그래서 열이 나타나서 그 촉이 없는 송뭉치 그 화살로 이렇게 그 불꽃이 붙은 화살들을 하나하나 꺼버리게 돼요.
4: 말도 안 되지만.
5: 신궁이에요. 네. 네.
4: 대단합니다. 네. 네.
5: 그래서 이규가 그 모습을 보고서 그 멀리서 화살을 명중시킬 자는 일전에 나를 죽이려 했던 암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4: 이규가 그럼 무조건 잡으려고 하겠네요.
5: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측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사영을 다시 이제 불러드리게
4: 네.
5: 됩니다.
4: 네.
5: 네. 한편 열의 영혼이 깃든 은조는 더 이상 그 은조가 이제 도적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내가 만들고 싶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조의 혼이 깃든 열에게 변고가 생기거든요.
4: 네.
5: 열이 그 종친들의 연회가 열린다는 그런 전가를 받고 이제 말을 타고 그 산중턱의 절벽으로 향하는데 그때 그 검은 삿갓 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병사로 위장을 했는데 네. 그 검은 삿갓 특검이 열을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열이 등에 칼을 맞고 강물에서 추락을 하게 돼요. 그 이제 임사영의 첫째 아들 승재가 그 흑검을 부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주를 한 건데 뭐 실은 임사영이 시킨 거겠죠.
4: 네네네. 네.
5: 그래서 열이 그렇게 강물에 추락하는 그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
4: 바뀌잖아요.
5: 네, 은조와 열의 영혼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4: 네.
5: 열이 그 짐작은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4: 그러니까요.
5: 이제 영혼이 바뀐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절벽에서 추락한 열이 어떻게 됐는지 만나보겠습니다.
4: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7: 열이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8: 어느 밤이었다. 너와 혼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질문을 찾았던 밤.
7: 은조가 강가로 달려오고 있다.
8: 그때 나는 알았던 걸까? 너와 혼이 바뀌고 어쩌면 난 너의 수모와 싸우고 너의 사람을 지키고.
7: 과거 열이 은조에게 서신을 쓴다.
8: 너와 세상을 훔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리고 언젠간 너의 죽음도 대신할 날이 올 거라고. 나의 답은.
7: 열이 고개를 들고 다짐하듯 읍조린다.
8: 기꺼이.
7: 현재.
9: 안 돼.
7: 은조가 열이 검은 삿갓에 칼을 맞고 추락한 절벽으로 달려온다. 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고 바닥엔 선명했던 핏자국도 지워져 있다. 은조가 무릎을 꿇고 흙바닥을 손으로 훑는다.
0: 지워졌어.
7: 몇 발짝 떨어진 곳에 흙으로 혈흔을 덮은 흔적이 있다. 검붉은 흙빛이 절벽 끝으로 이어지고 그 너머엔 지푸른 강물이 넘실거린다. 까마득한 아래를 내려다보는 은조의 눈에 절망이 어린다. 강물에 뛰어든 은조가 아래로 아래로 헤엄친다. 강바닥 가까이에 열의 갓이 둥둥 떠 있다. 은조가 손을 뻗어 갓을 붙잡는다. 임사영의 집, 잘 손질된 보랏빛 관복이 정갈하게 내걸려 있다. 승재가 관복을 탐욕스레 매만지며 열을 해친 순간을 찬찬히 떠올린다. 과거, 절벽 위.
9: 대군의 시신은 어찌할까요?
10: 이대로 강에 묻어라. 물고기 밥으로 적격이도다.
7: 나인과 병사.
0: 서희에게 한 약속 지켜주십시오.
7: 현재 승재가 잔인한 미소를 띤 채 보랏빛 관복을 더듬는다. 그의 입에서 황홀경에 가까운 탄식이 터진다. 관복을 갖춰 입은 임승재가 득이양양 텐마루로 나온다.
11: 채비하라!
10: 걸러 갈 것이다.
7: 강길 슬그로 걸어 나오는 은조의 손에 물에 흠뻑 젖은 갓이 들려 있다.
0: 하류로 쓸려가기엔 강의 흐름이 약해 벼랑에서 떨어졌다면 이 부근에 있어야 하는데 빠져나온 걸까?
7: 숲을 사이에 길이 나 있다.
0: 길. 도움을 요청하려면 사람이 다니는 길로 향했어요.
7: 숲을 길을 지나자 소나무 숲이 펼쳐진다.
12: 여기 있어요! 들리면 나세요! 제발요!
7: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열이 쓰러져 있다. 은조가 갓을 내던지고 달려가 일으키는데 흥건한 피가 손에 묻어난다.
4: 열이 괜찮아야 될 텐데요.
5: 네, 이제 네. 은조가 이 의식이 없는 열을 구질막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이제 그 움막에서 지극정성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요. 약재가 없으니까 이제 해림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약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또 부탁도 하죠. 그렇게 치료를 하던 은조가 이제 열의 손을 꼭 잡고 잠시 잠들었을 때 열이 이제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다시 만나서 반가워 홍은조 넣습니다. 그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은조에게 열은 자꾸 내가 이 설화 속의 왕자님에게 가까워지면 곤란하다. 난 원래 왕자님인데 이런 농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조가 눈물이 핑 돌면서도 그 농담을 하는 게 이제 그 괜찮은 거잖아요.
4: 그렇죠. 살아있다는 거죠.
5: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농이 나오냐고 하자 열이 이렇게 가까이
4: 어머
5: 대고 다가와서
4: 입은 어떻게 하고 갈까요?
5: 아니요. 일단 얼굴만 바라보죠. 얼굴만. 네, 가만히 얼굴을 바라보는데요. 그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4: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13: 나오지. 네가 그렇게 웃는데.
7: 은조가 당황한 듯 입술을 달싹이자 열이 그녀를 애틋한 눈길로 지그시 바라본다.
11: 마마!
7: 대추가 들이닥친다.
11: 일어나신 겁니까?
7: 열이 은조의 손을 잡고 있다.
11: 아무래도 제가 반시즌 늦게 도착했어야 됐나 봅니다.
12: 아니요. 잘 오셨어요.
7: 은조가 자세를 고쳐 앉는다.
13: 넌 뭐하다가 얘를 혼자 벼랑으로 가게 뒀어?
11: 송구합니다. 노을이랑 기녀를 찾으러다 잠깐 두 분.
7: 해림이 뛰어온다.
12: 서평가님 같이 좀. 은조야.
7: 해림이 열의 손을 와락 잡는다.
12: 사경을 헤맨다더니 깬 거야? 고, 너희가 당도할 거야. 대체 어쩌다 자기에게 당한 거야?
8: 아,
7: 은조를 그게... 돌아보는 혜림.
12: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대군마마?
5: 아, 저...

0: 제가 은조예요.
1: 오랜만이요. 이 얼굴로는.
2: 어머머, 두 사람 돌아온 거야?
0: 예.
1: 보다시피.
2: 송구합니다. 제가 그 사이 습관이 들어서.
1: 이해하오.
2: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돌아왔다니 잘 됐어.
3: 죄송한데 감격은 잠깐 미루시죠. 지금 그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놈이 겁도 없이 마맞게 검을 겨눴습니까?
4: 열이 풀어진 옷고름을 묶는다.
5: 대추, 넌 지금 오고 있는 어의 입단속 시키고 처소에 놀러 나갔다 외박한 것처럼 둘러대.
0: 잠깐, 회복이 먼저예요.
4: 열이 괜찮다는 듯 은조를 보고 성큼성큼 자리를 뜬다.
0: 두 분 잠시만 계세요.
4: 은조가 움막 밖으로 따라 나온다.
0: 뭘 하려고요?
1: 더는 도망치지 않으려고. 내가 본의 아니게 한 여인의 눈으로 조선을 봤거든. 빼앗기기만 하는 소작인들, 해민서 병자들, 죽어가는 거리의 아이들, 고통조차 멸시받는 기녀들, 모두 그 여인의 눈으로 본 조선의 백성들이야.
4: 열이 측은함이 가득한 눈으로 은조를 본다.
1: 이제 알아. 그 여인이 어떤 심정으로 도적질을 했을지.
0: 그 말은?
1: 너랑 가보려고. 그 끝이 어디든.
4: 은조가 울컥 치미는 감정을 참으며 열을 보다가 단단해진 눈빛으로 생각에 잠긴다.
0: 처소에 외박으로 둘러대려는 이유 있는 거죠?
1: 날 죽이려던 자가 내가 진짜 죽었다고 믿게 해야 돼.
0: 원래 몸으로 돌아오면서 자객을 본 거예요?
1: 너.
0: 누구예요? 얼굴 기억해요?
1: 진정하고. 칼 맞은 사람은 나야. 분노를 해도 내가 해.
0: 칼은 나도 맞았어요. 그 몸일 때.
1: 그러네.
5: 내 분노에 네 집은 있어?
4: 순간 은조의 표정이 굳는다.
0: 혹시 도승지 가문이에요?
6: 아, 이제 열이랑 은조가 네. 임사영이 벌인 일이라는 걸, 꾸민 일이라는 걸 다 알게 됐네요.
7: 그렇죠.
6: 네.
7: 그리고 이제 이규가 임사영을 다시 걸로 불렀잖아요. 네. 근데 그 직전에 이제 제이가 아버지가 죽을까 봐 이 복면을 쓰고 거기에 가서 그 관역에 묶여 있는 임사영을 구하긴 했어요. 근데 풀려난 임사영이 당장 그 같이 묶여 있던 기녀 노우를, 왜냐면 임금이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노우를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이가 그냥 도망치게 놔둡니다. 이때 이제 의금부 지사가 당도해서 복귀를 하라는 어명을 전하게 돼요. 그러자 임사영은 의금부 지사에게 그 노을 기녀를 찾아서 당장 죽이라고 그러면서 제의를 의금부에 가둬버려요.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숨을 걸고 자기를 구하러 왔는데도.
6: 세상에. 예. 네.
7: 그렇게 무섭고 매정한 아버지예요. 칼을 맞고 강물에 추락해서 이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열이 그 임사영 부자를 어떻게 할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6: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권성아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7: 네, 고맙습니다.
6: 자, 마지막 곡으로요, 성시경이 부르는 당신은 참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가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뇌성마비인의 권익옹호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당사자 중심의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 뇌성마비인의 삶 자조 모임 네트워크가 출범했습니다. 이 과거에는 뇌성마비인들이 많았지만 갈수록 그 숫자도 줄어들고 다른 장애 유형으로 통합되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 체계에서 멀어지게 됐는데요. 지금도 뇌성마비인들은 사회적인 제약과 구조적인 배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의사소통이나 이동이 어려운 것은 물론 교육과 노동에서도 밀려나 있고 생애 전반에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제도는 그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모든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집중돼 있는데요. 그동안 대한민국의 장애인 운동과 자립운동은 수많은 뇌성마비인의 헌신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앞으로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존재로서 정책 요구는 물론 당사자 주도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박기영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블루 스카이.

박희영이 부른 블루스카이,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시사복지에서는 지방선거가 우리 삶의 복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짚어보고요. 이창훈의 행복뉴스에서는 울산 지역 처음으로 울산 북구장애인복지관이 현장중심 직업재활 활동을 시작했다는 내용과 울릉군 시각장애인 생활지원센터가 맞춤형 컨설팅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바비바비다에서는 여름에 주의해야 할 식중독 대처법 알아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뮤지컬도 올리고 가창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안소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그 합창단에서 강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한 30명 정도 되는 그 단체였었거든요. 천안에 있었던 단체였는데,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그 아이들에게 뮤지컬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소프라노에서 아이들 소리도 같이 해주고 악보도 알려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뮤지컬을 가르쳐주면서 안무 같은 것도 약간씩 가르쳐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서클 오브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같이 하고, 그리고 다른 합창 공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안무 같은 거 할 때 또 해주고, 또 그룹으로 소리 만들 때도 같이 또 서포터 해주고. 실력적 향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느릴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선생님을 믿고 따르는 거, 그리고 신뢰하는 것들은 무엇보다 아이들이 되게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되게 잘 따라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꼭 무대에서 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운 건데 이렇게 할까, 동작 아니면 조금 더 쉬운 걸 바꿔줄까 했을 때도 아이들이 한 명도 바꿔주세요 하는 친구들 없이 집에서 연습해 올게요 해가지고 어머님들께서 연습한 거를 저한테 영상으로 보내주시기도 하고 너무 뿌듯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활동했을 때도 되게 감사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되게 이 음악이 되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이 또 들었지만, 이 교육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는 것들,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화이트의 네모의 꿈입니다.

0: 복지 시사 이슈를 쉽게 해설하는 시사복지 시간입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졌는데요. 네. 지방선거가 우리 삶의 복지와는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1: 네네. 지방선거는요, 우리 그 일상 속 복지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선거입니다. 네, 어르신의 돌봄이라든지 또 장애인의 활동 지원, 보육, 뭐 이런 이제 시민들이 매일 체감하는 그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시도 또 시군구를 통해서 제공되기 때문이죠.
0: 네.
1: 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복지국가의 큰 방향을 정한다면 지방선거는 그 방향이 우리 동네에서 실제 서비스로 구현될지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복지 예산을 어디에 먼저 쓸지, 또 돌봄센터를 어디에 둘지, 또 현장의 어려움을 얼마나 빨리 반영할지도 지방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는 단순히 그 지역 일꾼을 뽑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 우리 동네 돌봄 수준과 생활 안전망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그 복지는 주민이 사는 곳에서 바로 체감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의지와 역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0: 예. 네. 그 이번 선거 결과가 앞으로 지역 복지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1: 네. 사회복지 관점에서 이제 가장 먼저 볼 부분은, 이 정책의 연속성, 그리고 실행력을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이번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치러진 전국 단위의 지방선거 아닙니까? 그만큼 중앙정부의 그런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의 사업 계획이 서로 이렇게 맞물릴 그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0: 네.
1: 네. 복지정책은 중앙정부가 제도를 만들더라도 실제 그 주민을 만나고 서비스를 연결하는 곳은 바로 지역 현장이죠. 네, 중앙의 방향과 지역의 실행이 이제 따로 움직이면 서비스가 분절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 피해는 돌봄이 절실한 그런 어르신이나 장애인 또 위기 가구에게 먼저 돌아갈 가능성이 크죠. 예. 그래서 이번 선거 또 하나 이제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지방선거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의 이 삶과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졌다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죠.
0: 네.
1: 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관심이 선거 이후에도 이어지는 것이죠. 네. 투표가 어떤 출발점이라면 이제 공약을 확인하고 실행을 지켜보는 일은 지역 복지를 성숙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네. 그 사회복지 관점에서 당선인들의 공약을 봤을 때 가장 네. 공통적으로 두드러진 의제는 어떤 거였습니까?
1: 네네. 이번 당선인들의 공약을 보니까요, 지역별로 이제 교통이나 개발 또 산업 분야의 이런 공약 비중이 상당히 컸는데, 예, 그렇지만은 복지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두드러진 의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대였습니다.
0: 아, 예.
1: 네. 예,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죠.
0: 그렇죠.
1: 예, 많은 시민들은 병원이나 시설에 오래 머무는 방식보다 자기가 살던 그런 집과 동네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0: 네.
1: 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그래서 이제 의료, 요양, 주거 이런 것들을 각각 따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을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그런 접근입니다.
0: 네.
1: 이제 독거 노인에 대한 이제 안부 확인, 또 방문, 건강 관리, 재가 서비스 확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 흐름 안에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 새로운 시설을 뭐 많이 짓는다는 그런 것보다는 지역 안에 있는 기존의 복지관, 또 보건소, 주거지원기관 이런 곳들을 서로 잘 연결하도록 하는 일이죠.
0: 네.
1: 통합돌봄은 그래서 행정의 사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을 중심에 놓는 그런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그 우리가 또 좀 눈여겨봐야 할 복지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청년과 그 신혼부부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주거복지
1: 네.
0: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저출생과 가족 지원에 관한 것도 중요한 복지 공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네, 이 의제들은 이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안정된 주거가 없으면 그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기가 좀 어렵죠.
1: 네.
0: 또 양육 부담이 크면 가족의 삶도 쉽게 이제 불안정해지기 마련이고요. 네, 그래서 이 청년 공공주택, 또 월세 지원, 전세 자금 부담 완화, 이런 그 공약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 위에서 이제 출산 지원이라든지, 공공 보육 확충, 또 아이돌 보험 확대, 이런 그 가족 정책이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1: 네.
0: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그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이런 일시적인 지원이 도움은 되지만 삶의 구조를 바꾸기는 좀 어렵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주거와 일자리, 또 돌봄이 함께 설계될 때이 청년과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저출생 대응도 결국에는 이 지역 안에서 좀 안정적으로 살아갈 조건을 만드는 그런 문제로 봐야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그 지역에 따라 복지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도 좀 걱정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0: 네, 뭐 사실 그 지방자치 복지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말씀하신 그 지역 간의 격차입니다.
1: 예.
0: 네, 지방 정부가 복지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다 보면 이제 재정이 넉넉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죠.
1: 네.
0: 네, 같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이제 복지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네, 주민등록지가 어딘지에 따라서 최소한의 안전망이 달라져서는 안 되겠죠.
1: 그렇죠.
0: 네. 새 지방 정부는 그래서 이제 눈에 띄는 그런 신규 사업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기보다 기본적인 그런 돌봄과 안전망을 보장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네, 그 중앙 정부도 어떤 그 재정 조정 또 어떤 표준 서비스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지역 간의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1: 예.
0: 네, 지방자치는 이런 그 지역의 창의성을 잘 살리되 이런 그 기본권의 차이를 키우는 그런 방식이 돼서는 안 되겠죠.
1: 예. 그리고 이제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공약은 많지만 또이 실제로 지켜지는지가 더 중요한 거
0: 네,
1: 아니겠습니까?
0: 뭐, 맞습니다. 예.
1: 예.
0: 그래서 이제 복지공약은 이렇게 이제 듣기 좋은 그런 표현들보다는 실행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죠,
1: 네.
0: 사실은. 네, 선거 때에는 많은 공약이 이게 제시되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이게 뒤로 밀릴 수도 있고,
1: 그러게요, 예.
0: 네, 또 중앙정부 제도가 좀 맞지 않아서 추진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약을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가 보다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봐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매니페스토 관점인데요.
1: 네.
0: 다 아시는 것처럼 매니페스토는 공약을 좀 구체적인 그런 목표, 또 예산 일정으로 제시하고 또 시민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죠.
1: 네.
0: 예를 들면은 그 돌봄을 확대하겠다 이런 말보다는 뭐 언제까지 또 어느 지역에 어떤 대상을 위해 확대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약속이 더 책임 있는 공약입니다.
1: 네.
0: 예, 사실 뭐 복지 공약은 선의만으로는 실현되지가 않죠.
1: 그렇죠.
0: 예, 예산과 이런 전달 체계 또 평가 계획이 함께 있어야지 실제 서비스가 됩니다. 그리고 예, 시민에게 공개되는 어떤 이행 점검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약은 더 책임 있는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공약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도 있겠죠?
0: 네, 물론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할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우선 이제 내 지역의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아주
1: 아,
0: 중요하죠.
1: 예.
0: 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은요, 공약들, 당선인 공약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나 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사실은 뭐 이렇게 약속을 알아야 나중에 이행 여부도 점검할 수 있으니까요.
1: 그렇죠. 예.
0: 네. 또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도 중요한 이제 그 통로입니다. 네, 주민이 직접 필요한 그런 복지 사업을 제안하고요. 또 예산의 우선순위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 동네에 뭐 이제 그 독거노인의 돌봄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이동 지원이라든지 아동의 어떤 돌봄 공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하면 이렇게 이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네. 제도이죠. 뭐 그 외에도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제 의견을 제안할 수도 있고 또 지역 공청회나 지방 의회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예.
0: 이렇게 이제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질 때 이런 공약은 그 선거 때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제 서비스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결국에는 이제 생활 속에 이런 감시 또 참여 시민들의 참여가 지역 복지의 품질을 높이게 됩니다.
1: 예. 자, 끝으로 새 지방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네. 아, 지금 이제 새 지방 정부는 7월 1일 날 출범을 앞두고 있죠. 지금 한참 그 공약을 예산과 사업 계획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1: 네.
0: 네, 이때 그 준비하는 분들이 지금 가장 먼저 들어야 할 것은 바로 현장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요.
1: 그렇죠.
0: 네, 돌봄을 기다리시는 어르신이나 활동 지원 시간이 부족한 뭐 장애인이나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청년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의 출발점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1: 네.
0: 네, 복지는 어떤 화려한 그런 새로운 사업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제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하고요.
1: 네.
0: 예, 기존 제도에서 또 누가 빠져 있는지 서비스가 어디에서 끊기는지 이런 것도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청취자분들께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지역복지를 만드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1: 예.
0: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새 지방정부가 약속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잘 지켜보시고 필요한 것은 제안해야 합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새 지방정부의 앞으로 4년이 우리 지역의 돌봄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또 주민의 삶을 조금 더 든든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시사복지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였습니다. 베이비복스의 노래 이어드리죠. 우연.

0: 이창훈의 행복 뉴스.
1: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울산 북구 장애인복지관이 울산 지역 처음으로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를 시작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실제 사업 현장에서 적응하도록 직무 훈련을 지원하고 취업 연계와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훈련에는 전문 인력 3명이 투입돼 중증장애인이 실제 근무 환경에서 직무를 경험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단양장애인복지관 소속 진평 히어로즈팀이 충북발달장애인 요리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충북발달장애인 요리경연대회는 발달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키우고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마련된 행사로 매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집니다. 진평 히어로즈팀은 재료 손질부터 조리, 플레이팅까지 모든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릉군 시각장애인 생활지원센터가 도서지역 소규모 시설의 단계를 넘어 체계적인 운영기반을 다지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컨설팅에는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관 운영 전반을 꼼꼼히 진단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비전 수립, 핵심 사업 정립, 조직 진단과 재설계 등이 다뤄졌고 현장에 바로 적용할 자문이 이어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긍정행동지원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도전적 행동으로 일상생활이다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전행동이 나타나는 원인과 환경을 분석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개인별 도전행동의 원인을 찾고 학생에게 맞는 대안행동을 익히도록 돕습니다. 김해시 복지재단이 장애 지원 체계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신규 회원 상담과 유관기관 의뢰, 지역주민 추천 등 다양한 경로로 대상자를 찾고 가정 방문과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을 조기에 발굴해 개발 욕구에 맞는 통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회적 기업 소소한 소통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쉬운 정보 권리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쉬운 정보와 권리를 배우는 당사자 중심 권리 교육입니다. 그동안 기관 실무자나 지원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면 이번 교육은 발달장애 당사자가 직접 쉬운 정보와 권리를 배운다는 게 특징입니다.
2: 기분 좋은 장애계 뉴스를 전하는 이창훈의 행복 뉴스. 이창훈 씨의 진행으로 주요 소식 먼저 들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울산 지역 처음으로 현장 중심의 직업재활센터가 문을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울산 북구 장애인복지관이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현장 중심 직업재활센터를 열고 이달부터 운영이 들어갔는데요. 중증장애인이 실제 일터에서 일하면서 또 적응하도록 돕는 곳이라서 울산 지역 장애인 일자리에 뜻깊

0: 10분 첫 걸음이 됐습니다.
1: 그렇군요. 센터가 어떻게 문을 열게 된 거죠?
0: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올해 진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에 북부장애인복지관이 선정이 되면서 열게 된 겁니다.
1: 네. 그럼 구체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0: 쉽게 말씀드리면 시설 안에서만 훈련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사업체에서 직무를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일을 배우는 직무 훈련부터 또 일자리를 이어주는 취업 연계 그리고 취업한 뒤에도 잘 적응하는지 봐주는 사후 관리까지 이어서 지원하는 게 특징입니다.
1: 예,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물론이고 그 지역의 인력 부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0: 맞습니다. 전문 인력 3명이 함께하면서 중증장애인이 실제로 근무 환경에 적응하고 또 고용을 꾸준히 이어가도록 돕고 있는데요. 장애인에게는 일할 권리를 주고 또 지역 사업체는 든든한 일손을 이어주는 의미 있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1: 네. 자, 다음은 충북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요리대회 소식이네요.
0: 단양장애인복지관 소속의 진평 히어로즈팀이 최근 열린 충북 발달장애 요리경연대회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1: 오, 예. 그 충북 발달장애인 요리대회가 상당히 인기가 많은 행사라면서요.
0: 그런가 봅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하고 복권위원회가 후원하는 이 대회는 발달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좀 키우고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해마다 열리고 있는 대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충북 지역 발달장애인이 실력을 겨루는 자리라서 해마다 경쟁도 매우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그 대상을 받은 진평 히어로즈 팀의 평가도 궁금합니다.
0: 뭐 재료 손질부터 조리 그리고 음식을 보기 좋게 담아내는 플레이팅까지 모든 과정을 안정적으로 해냈다고 하고요. 특히 역할을 나눠서 서로 손발을 맞춘 협업이 자연스러웠다. 이런 부분들이 대상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1: 예. 발달장애인들이 요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발달장애인들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0: 예, 충분한 연습과 협력만 있으면 발달장애인들도 얼마든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는 걸 보인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대상을 받은 노석용, 김준남 씨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서 기쁘다면서 환하게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1: 그래요.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울릉 시각장애인 생활지원센터가 맞춤형 컨설팅을 받았다고요?
0: 네, 울릉군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가 섬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더 체계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작은 섬마을의 복지시설이 전문가의 손길을 받았다는 점에서 좀 더 반가운 소식입니다.
1: 예, 그 컨설팅을 어떻게 받게 된 겁니까?
0: 경상북도 사회복지사협회가 진행하는 마루배움터라는 소규모 복지시설 컨설팅 사업에 이 센터가 최종 선정이 되면서 이루어지게 된 건데요.
1: 네.
0: 많은 분들이 큰 의미도 있네요. 네.
1: 컨설팅 내용도 궁금합니다.
0: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센터를 찾아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기관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번 세우고요. 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조직을 새롭게 좀 짜는 그런 일까지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조언들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1: 그 외형 확장보다는 뭐 내실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고 들었습니다.
0: 무작정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센터 크기와 인원에 맞는 알찬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고요. 울릉도라는 지역 특성을 살려서 오래도록 이어갈 복지 서비스를 같이 고민했고요. 또 센터는 이동을 돕는 일과 또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살피는 일들 그리고 마음을 보살피는 심리 정서 지원처럼 섬 지역 장애인에게 좀 더 꼭 필요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 네. 자, 계속해서 강원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긍정행동지원실 소식 들어볼까요?
0: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긍정행동지원실 참가자 이달 말까지 모집을 하는데요. 도전적 행동으로 일상생활이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돕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 아, 그러면 이 긍정행동지원실은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0: 도전적 행동이 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그 원인과 환경을 차근차근 분석하는 데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원인을 찾아낸 다음에는 학생에게 맞는 바른 행동을 익히도록 도와서

0: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되게 되는 거죠.
1: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0: 자격은 도전적 행동이 있는 초, 중, 고등학교 재학 발달 장애 학생인데요. 참여를 원하는 당사자나 가족은 복지관을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요. 전화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예. 이 참가자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될까요?
0: 먼저 기초 면접과 행동 관찰로 시작을 해서요. 그 행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분석하는 단계를 이끌어갑니다. 이어서 주변 환경을 바꿔주고 대체 행동을 익히도록 또 학생 한 명 한 명에 맞춘 단계별 지원 계획이 함께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1: 예. 자, 이어서 김해시 복지재단 소식 들어볼까요?
0: 김해시 복지재단이 정보가 부족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던 장애인들까지 찾아 나서면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복지에 손길이 닿지 못했던 사각지대 가구를 먼저 발굴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1: 그 복지관 두 곳이 협력해서 대상자를 찾아 나서는 거죠?
0: 예, 재단 산하의 두 복지관, 그러니까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부장애인복지관이 나서고 있는데요. 새로운 회원 상담이나 또 관련 기관의 소개라든지 또 지역주민 추천처럼 여러 경로로 대상자를 찾고 있고요.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면서 꼭 맞는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0: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일찍 찾아내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복지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분들을 먼저 발굴해서 가장 형편에 맞는 그런 통합 서비스를 이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1: 네. 그 올해부터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펼친다고 하는데 그 접근성이 훨씬 높아지겠군요.
0: 예전에는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다면 올해 도입된 원스톱 지원 사업은 상담부터 신청 연계까지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고요. 장애 검사비나 심리 상담비, 주거 환경 개선비 같은 맞춤형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어서 한결 좀 더 편리해진 것도 맞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소소한 소통에서 발달 장애를 대상으로 쉬운 정보 권리 교육을 진행한다고요?
0: 사회적 기업 소소한 소통이 발달장애 당사자를 위한 쉬운 정보 권리 교육 참여자를 모집을 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쉬운 정보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직접 배우는 교육입니다.
1: 네, 그러면 그동안의 교육과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그동안의 쉬운 정보 교육은 주로 기관 실무자라든지 지원인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번 교육은 발달장애 당사자가 직접 쉬운 정보와 권리를 배운다는 점에서 차이입니다. 정보를 그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도록 돕는 겁니다.
1: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지도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0: 그러니까 쉬운 정보라는 게 어려운 내용은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자료를 말하잖아요.
1: 네.
0: 교육에서는 이 쉬운 정보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 또 알 권리를 실현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좀 중심으로 해서 쉬운 정보가 일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함께 배우게 되는 겁니다.
1: 예. 자, 끝으로 참여 신청 방법 정리해 주시죠.
0: 참여는 이달 17일까지 신청인데 서울 서둘러서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선착순 30명을 모집을 하고요. 교육비는 한 사람당 3만 원입니다. 소소한 소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되고요. 오프라인 교육은 이달 25일 서울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의 행복 뉴스였습니다. 솔리드의 음성으로 듣죠. 천생연분.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의 법률을 쉽게 해설하는 법이 밥이다 시간입니다. 성남시장애인 권리증진센터 고은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강헌의 정윤호 변호사와 함께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날이 부쩍 더워졌습니다. 오늘은 더운 날씨에 가장 주의해야 할 식중독 얘기 준비하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여름철 불청객이 여럿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정말 악명 높은 식중독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매년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벌써 지금도 한낮 기온이 높을 때는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날들이 맞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한여름 더위가 일찍 찾아온 건데 이런 날씨에는 음식이 상온에 뭐 두세 시간 정도만 나와 있어도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중독 문제는 통계로도 확인이 되는데 식약처 통계를 보면 한 해에 식중독 사고가 25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고 환자도 7천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0: 네. 이 뉴스로 가끔 접하다 보니까 간헐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1: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생각보다 식중독 환자 수가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1년에 고르게 퍼져 있는 게 아니고 7월부터 9월 여름 석 달에 발생 건수의 약 40% 환자 수의 절반이 고려됩니다. 그리고 여름철 식중독의 절반 이상이 가정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 먹은 음식 때문에 탈이 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부 식당에서 식중독이 걸린 경우에 손님은 뭐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 또 음식점 사장님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0: 예, 우리가 뭐 식중독이라고 하면은 보통 상한 음식 먹고 배탈 나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름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게 따로 있습니까?
1: 이제 식중독은 계절마다 그 주범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겨울철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 이게 대표적이고요. 예. 여름철에는 세균성 식중독이 기승을 부립니다. 대표적으로는 살모넬라.
0: 예, 들어봤어요.
1: 네, 최근 통계에서도 원인균 1위가 살모넬라였는데요.

0: 주로 달걀이 문제가 되죠. 김밥에 들어가는 지단이나 아니면 반찬으로 자주 시켜 먹는 달걀말이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쉽게 생길 수 있는 음식으로 지목이 됩니다. 살모넬라균은 보통 달걀 껍데기에 묻어 있는데 이 균들이 이제 조리 과정에서 다른 음식까지 옮겨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캠필로박터라는 균이 있는데 이거는 생닭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복날에 삼계탕 끓이려고 생닭을 씻는 과정에서 그 물이 주변 채소나 그릇에 튀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이 올해 초복인데요.
1: 그렇죠.
0: 이제 초복날 삼계탕 드시는 건 좋은데 집에서 조리할 때 이런 위생에 특히 조심하시는 편이
1: 도마 따로 써야 돼요. 네.
0: 맞습니다. 네. 세 번째는 병원성 대장균입니다. 예. 익히지 않은 채소나 육회 같은 데서 잘 생깁니다. 이런 식중독균들은 전부 열에 약하다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리 과정에서 충분히 익혀서 먹는다면 대부분 막을 수 있겠고요. 다만 드린 것처럼 조리 과정에서 이곳저곳으로 균이 옮겨다닐 수 있기 때문에 네, 도마를 따로 쓰는 것처럼 위생에 특히 신경을 쓰면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음식 먹고 탈이 났을 때 이게 식중독인지 아닌지도 헷갈리고요. 어디 어떻게 알려야 할지도 좀 막막하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순서를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증상이 일단 있으면 병원부터 가야 됩니다. 구토, 설사, 복통, 발열 이런 것들이 대표 증상인데 이럴 때 지사제나 설사약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균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설사를 억지로 맞게 되면 오히려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1순위입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일단 식중독이 의심이 되면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식당의 식재료나 조리도구를 수거해서 균을 검사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역학조사가 중요한 이유가 이 조사 결과가 나중에 배상을 받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참고로 환자를 진단한 의사나 학교 급식소 같은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경우에는 식중독이 의심되면 신고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래서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증거자료들을 챙겨둘 필요가 있는데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결제한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남은 음식이 있다면 사진, 그리고 진단서와 진료 기록, 적어도 이렇게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챙겨둬야 될 필수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병원 가고 보건소 신고하고 증거를 챙겨야 한다는 거군요.
0: 네.
1: 자, 이렇게 한 다음 식당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겁니까?
0: 네, 손해배상 청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음식점은 기본적으로 손님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거든요.
1: 예.
0: 조리 도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식재료를 상하지 않고 신선하게 제대로 보관을 해야 될 그런 주의 의무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의무를 게을리해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식당에 과실이 있는 것이고요.
1: 네.
0: 치료비는 뭐 당연하고 식중독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법리는 참 간단해 보이지만 현실 세계로 들어오면 또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문제가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1: 네네.
0: 결국 손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 식당의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 이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1: 네.
0: 문제는 우리가 하루에 한 끼 식사만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 그렇죠.
0: 아침, 점심, 저녁은 물론이고요. 또 식사 사이사이에 간식도 챙겨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지
1: 맞아요.
0: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결국 뭘 먹고 탈이 난 건지를 증명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역학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한 여러 사람이 같이 발병을 했고 만약 그 식당 도마나 행주에서 같은 균이 검출됐다. 이러면 인과관계가 사실상 입증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혼자 식사를 한 이후에 배탈이 난 것 같더라도 제때 신고를 해야만 또 다른 피해자들하고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예, 그러면 실제로 배상까지 이어진 사건도 있었습니까?
0: 그럼요.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021년 사례가 있습니다.
1: 네네.
0: 당시 경기도 분당의 김밥집 두 곳에서 집단식 중독이 터졌는데요. 김밥을 먹은 손님 무려 276명이 한꺼번에 탈이 나는 사건이
1: 기억납니다.
0: 네, 고열과 설사로 입원한 분들이 줄을 이었고 당시 뉴스에도 크게 나왔던
1: 그러게요.
0: 사건입니다.
1: 예.
0: 근데 이제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를 나가보니까 행주, 도마, 그리고 달걀 담아둔 물통에서 살모넬라 균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철 위생관리가 무너졌던
1: 네네.
0: 거죠. 피해자 121명이 회사와 가맹점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요. 2023년에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입원 치료를 받은 분에게는 1인당 200만 원, 통원 치료를 받은 분에게는 100만 원 이렇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결론이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회사와 가맹점이 배상해야 할 돈이 총 1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네네. 당시 법원은 이제 해당 음식점들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김밥 프랜차이즈의 직영점, 가맹점으로 식품 안전의 중요성이 더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식당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짚었고요.
1: 네.
0: 또 이 식중독 사건이 당시에 큰 문제기도 했던 것이 프랜차이즈 김밥집이다 보니까 지하철역 인근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점포가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영유아나 임산부를 포함한 가족 단위 피해자들 그리고 미성년자나 고령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었습니다.
1: 네, 그리고 1억 6천만 원이면 가게 입장에서도 정말 큰돈 아니겠습니까?
0: 네.
1: 배상 말고도 식당이 받는 불이익이 더 있나요?
0: 네, 이런 경우에는 식당을 운영한 사장님의 경우 배상 문제는 물론이고요. 행정하고 형사 문제도 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 조사에서 그 식당 음식이 식중독의 원인으로 확정이 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거든요. 한창 장사할 이제 여름 성수기에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예.
0: 이게 타격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런 행정처분에도 정상참작이라는 건 있는데 사고 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스스로 영업을 중단하고 뭐 소독하고 시설 개선을 하는 등과 같이 자체적인 노력을 했다면 영업정지 처분도 감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숨기려고 막 들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가게 사장님한테도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1: 예.
0: 그래야만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이 가능하고 다음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는데 위생기준 위반이 드러나게 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문제가 되고요. 피해가 크고 과실이 무겁게 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그 이 손해배상은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0: 네, 그래서 요식업 하시는 분들께 꼭 권해드리는 것이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이렇게 보험을 들어두면 만에 하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도 보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급식 얘기도 한번 해보죠. 학교나 회사 급식은 어떻습니까?
0: 네, 학교나 회사 구내식당 같은 집단 급식소는 규제가 한층 더 엄격합니다. 바로 보존식 보관 의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 집단 급식소의 경우에는 급식소에서 조리해서 제공한 음식을 매회 1인분씩 144시간 그러니까 6일 동안 영하 18도 이하에서 냉동해서 보관을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나중에 식중독이 터지면 보존식을 검사해서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려는 목적입니다.
1: 예.
0: 그리고 식중독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남은 음식이나 식재료를 함부로 폐기하면 안 되고요.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
1: 네.
0: 위반할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보다 식중독 문제에 훨씬 민감한 것이 바로 집단 급식소인 거죠.
1: 그렇죠. 그러면은 배달 음식은 어떻습니까?
0: 배달 음식도 일반 음식점하고 똑같습니다. 배달이라고 달라질 게 없는데 다만 배달 음식은 증거 확보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식당에서 직접 식사를 한 경우보다 입증 문제가 한층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 예.
0: 그래서 먹기 전에 음식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시고 주문 내역 안 지우는 게 좋습니다. 앱에 남는 주문 기록이 영수증 역할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1: 예. 끝으로 피해를 입은 손님 입장에서 소송 말고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은 없을까요?
0: 네, 사실 소송이 꼭 필수적인 거는 아니거든요. 우선 식당하고 직접 합의를 시도해 볼 수가 있고 또 식당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와도 얘기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소송 전에 이렇게 원만하게 합의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만 이런 합의가 잘 안 된다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도움을 청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어허.
0: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식중독 같은 위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상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한다면 소송 없이도 합리적인 배상을 받는 경우가 또 많이 있고요.
1: 예.
0: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소송을 생각하는 것이어서 가급적이면 소송 없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법이 밥이다. 법무법인 강헌의 정연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 시간 안내해 드리죠.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심으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성수가 부르는 동행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판사복을 벗은 뒤에야 깨달은 것들. 정재민 지음, 성우 김용효 읽음. 나는 중규와 조서를 읽고 경찰에게 몇 가지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서를 나서니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중규는 나에게 여자친구와 친형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당부사항을 전해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새벽, 또 비가 내렸다. 텅 빈 도로를 달리며 중규의 여자친구에게 전화해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중규의 여자친구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울기만 했다. 그 다음에는 중규의 친형에게 전화했다.

0: 너의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형은 경찰에게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준규한테 들었다면서 준규가 금세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경찰이 상당한 근거 없이 긴급 체포를 했을 리 없다며 일이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풀리지 않을 수 있으니 너무 섣불리 큰 희망을 품지 말라고 애둘러 말했다. 무엇보다 준규가 어린 시절 오토바이를 훔쳤을 때처럼 내 도움을 받으면 쉽게 풀려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할까봐 걱정되었다. 자신이 진짜 사기 조직의 총책이면서 나를 변호사로 선임해 풀려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다. 전화를 끊고 컴컴한 도로를 달리며 준규 아버지와의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준규가 오늘 한 말들을 곱씹으며 과연 판사가 믿어줄까 생각하기도 했다. 곧 결혼할 예정이라는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언제가 될지 모를 준규의 석방 시점까지 반려견 두 마리를 키우며 혼자 살 수 있을까 걱정하고 동생 옥바라지를 하려는 친형을 염려하기도 했다. 예상대로 바로 다음 날 경찰은 준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긴급 체포를 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이를 다시 법원에 청구한다. 법원에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 담당 판사가 심문기일을 정해 알려준다.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설명을 들은 터라 나는 영장이 법원에 청구되었는지 신문기일이 언제 어디로 잡혔는지를 확인하려고 직원을 통해 수원 법원에 거듭 전화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6시가 지나자
1: 업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니 용무가 있으신 분은 다음날 업무 시간에 전화하기 바랍니다.
0: 라는 자동 응답기 멘트만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밤 11시가 넘어도 연락이 안 되어 혹시나 하고 사무실에 가보니 팩스 기계 위에 구속영장 청구서가 도둑고양이처럼 숨죽인 채 엎드려 있었다. 신문기일은 다음 날인 토요일 오후 2시였다. 나는 자정이 가까운 그 시간부터 새벽까지 사무실에 앉아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의견서를 썼다.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수사 기록을 볼 수 없다. 따라서 영장 신문 절차에서 변호인은 아무 수사 자료를 보지 못한 채 변호를 해야 한다. 경찰과 검사가 판사에게 제출한 자료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지 못한 채 변호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도 위험한 일이다. 변호사가 자신 있게 어떤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판사 앞에 제출된 기록에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판사가 변호사의 말을 믿어줄 리 없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사가 어떤 증거를 제출했을지 추측하고 가정하면서 그에 대한 가상 반박을 제시해야 할 때도 많다. 이때처럼 한밤중에 구속영장을 받아들게 되고 바로 다음날 낮에 영장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사이 의뢰인과 접견해 의뢰인에게 수사기관 입장에서 의심할 만한 부분들을 물어볼 시간도 충분치 않다. 이것은 마치 캄캄한 밤에 불빛도 없이 그 길을 한번 가본 사람,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말만 듣고 대리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 앞에 뚜껑 거친 맨홀이 있을지 딴 장애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엑셀을 밟지 못하고 저속으로 조심조심 가게 된다. 그만큼 기록을 다 보면서 하는 공판 때의 변론에 비해 변호사의 변론에 힘이 덜 실리게 된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도 모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로서 허점을 찾아낼 가능성도 높다. 다만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세한 문제를 지적하는 대신 전체적인 수사 방향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어? KBS 오디오북.
3: KBS 뭐?
2: KBS 오디오북!
0: 코인을 발행한 재단의 대표들을 변호해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적이 있다. 코인을 발행한 지 3개월 만에 가격이 100분의 1로 폭락해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 검찰의 공소요지는 그 원인이 대표들이 처음부터 아무런 실체가 없는 스캠 코인이라는 사기 코인을 발행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의 영장심사에서 나는 스캠 코인이 되려면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코인이어야 하는데 그 코인은 거래소의 정상적인 심사를 통해 상장되었으므로 당초부터 스캠 코인은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그 코인은 발행 후 3개월 동안 다른 코인보다 높은 가격을 시중 유지해 오다가 발행 3개월 되는 시점에 갑자기 누군가가 코인을 해킹해 수많은 코인을 탈취했고 그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폭락이 시작되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코인 가격 폭락으로 인한 피해를 안겨준 것은 코인을 해킹해서 탈취한 해킹범이지 코인을 발행한 의뢰인들이 아니고 오히려 이들은 해킹으로 가장 큰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변론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나 경찰은 먼저 해킹범을 잡아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사건 발생 이후 3년이 지나도록 그 해킹범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구라도 잡아넣으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그 책임을 모두 가장 큰 피해자인 코인 발행인들에게 전가해 이들을 구속함으로써 희생양 삼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킹범을 잡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의뢰인들이므로 이들을 석방해 경찰과 함께 해킹범부터 잡는 것이 순리라고 변론했다. 그 결과 이런 코인 사기 사건에서 드물게 두 대표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영장심사에서 변호를 할 때는 이처럼 변호사에게 상당한 집중력과 순발력이 필요하다. 준규의 영장심문도 바로 다음 날로 잡혔기 때문에 나는 미리 정해져 있는 일정들을 죄다 연기하거나 취소했다. 영장심문 기일에 법정에 나가서는 박준규가 사기 조직의 총책이라고 하기에 아직은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조직원들을 한 명씩 구속하며 가장 윗선을 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윗선이 되어 책임을 덮었을 거다 하는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 현재 구속된 이들 중 우두머리가 윗선이 박준규라고 허위 진술을 해 책임을 덜려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박준규에게도 윗선이 누군지 묻고 특정인의 이름을 대며 그가 윗선이 아닌지 물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박준규가 총책이 아님을 경찰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준규가 사기 조직의 총책이 되려면 그 모임의 수직적 서열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휘 체계가 있어야 하고 그 최상층에 박준규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구속된 L등의 무리가 수직적 서열관계가 있는 조직이란 증거부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 조직원들이 모두 박준규보다 나이가 적게는 2살, 많게는 67살 많은 고향 선배들이므로 정서적으로 어린 박준규가 총책이 되기는 어렵다. 경찰이 너무 급하다. 증거가 더 확보되면 그때 구속하면 되니 지금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풀어달라며 변론했다. 판사 앞에 제출된 수사 기록의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피의자는 결백하니 절대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높지 않고 오히려 판사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대신 아직은 구속하기에 이르다고 하면 판사가 수긍할 만한 여지가 좀 더 생길 것 같았다. 박준규를 긴급 체포하고 조사한 그 수사관은 조사하는 내내 또 그 이후에도 내가 전화할 때마다 나를 존중해 주었다. 나는 비록 그 수사관이 내 의뢰인을 처벌하려고는 하지만 똑똑하고 정중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수사관이 피의자인 박준규 뒤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미흡했고 구속영장이 잘못 청구되었다는 취지로 변론하는 것이 다소 불편했다. 하지만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 외에도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같은 요건도 있다. 구속은 처벌이 아니다.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혐의자가 도망가버리거나 증거물을 다 없애버리거나 증인들을 협박하거나 매수에 입을 막아놓으면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재판을 하고도 형을 집행할 수 없으니 구속해두는 것이다. 그래서 구속기간 동안에는 수용자가 미결수로서 무죄로 추정되고 노역도 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속되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본인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기각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도망갈 이유도 증거인멸을 할 이유도 없다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반면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시켜줄 것을 요청한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경찰은 준규가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들고 다니고 타인 명의의 차를 타며 수상한 현금 1억이 차에서 발견되었고 수상한 휴대폰이 있는데 주운 것이며 비밀번호를 잊었다고 하고 주민등록 내역과 다른 지역에 살고 있고 자주 이사를 다니며 집 앞에 CCTV를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경찰이 오면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다며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는 이렇게 변론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타인 명의의 휴대폰과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타인은 피의자의 어머니입니다. 박준규가 오래전부터 신용불량자이므로 자기 명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현금 1억을 들고 다니는 것도 자기 명의 계좌를 만들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피의자가 현재 사는 집에서 임대차 계약, 가스 설치는 다 박준규 본인 이름으로 했습니다. 자신을 숨기려고 했다면 그마저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했을 것입니다. 피의자가 휴대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는 본권과 무관한 다른 불법적인 거래가 있고 그 관계자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준규에게 휴대폰을 주었다고 말하면 누구도 안 믿는다. 내가 판사라도 그냥 영장 발부다 라고 하니 털어놓은 입장이었다.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묵비권과 같은 피의자의 권리이므로 이런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다른 사건으로 현재 목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목포경찰서가 소환할 때마다 그 먼 곳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없습니다. 경기청에서 그냥 불렀어도 조사를 받으러 갔을 텐데 경기청은 한 번도 피의자를 소환한 적 없이 그냥 긴급체포를 한 것입니다. 피의자가 이대로 구속되어 버리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자기가 관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데 이렇게 갇혀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방어권을 보장해 주셔서 억울함을 밝힐 기회를 주십시오. 변호사도 어떤 경우에는 의뢰인이 무죄라는 또는 유죄라는 확신이 들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잘 모를 때가 있다. 준규도 후자의 경우였다. 준규가 총책일 수도 있고 총책이 아닐 수도 있었다. 준규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절대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울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준규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준규의 말을 믿기 어려운 정황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었다. 재판을 하면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피의자나 피고인 본인이 범행을 부인할 경우 자백하는 경우에 비해 형량이 높아진다. 이런 점까지도 준규에게 충분히 설명했으나 준규는 계속 무죄를 강변했다. 이 경우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형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피의자의 입장이 달라지기도 하기에 계속해서 피의자의 입장을 묻고 들어야 한다. 판사는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준규는 그 길로 수원의 어느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서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머물게 되었다. 나는 일요일인 바로 다음 날 준규를 만나기 위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보았지만 휴일이라고 아무도 받지 않았다. 결국 오후에 무작정 그 경찰서를 찾아갔다. 의외로 직원들이 많았다. 변호인이 접견을 왔다고 하자 유치장 시설로 안내해 주었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민 변호사의 에세이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 정재민이 변호사 사무실, 경찰서, 구치소, 법정을 오가며 기록한 우리 사회 이야기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지금까지 성우 김용효였습니다.

0: 그날 선배들이랑 헤어지고 나서 저도 생각 많이 했는데요.
1: 도련님을 쓰다듬고 있던 현우가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뭔가 자신도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0: 돌이켜보니 란주 선배가 저한테 한 말이 다 사실인 거예요. 전 매번 연희 뒤에 숨고 남의 덕 보기만 했더라고요.
2: 현우야, 그게 내가 화가 나서 한 말이라.
0: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내가 내 몫을 안 하니까 연희가 그만큼 해야 했던 거예요. 며칠 전에 도련님이랑 동네 애들을 도와주고 고양이맨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제야 저도 당당하게 소초모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다섯이서 한 팀이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은데.
1: 현우가 말끝을 흐렸다. 도련님은 현우의 무릎 위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3: 이 이야기를 같이 들어야 할 사람이 하나 없네.
1: 뮤라가 말했다. 채령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었던 현우는 그 말에 눈을 내리깔았다.
0: 연희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생각인 걸까? 연희 없는 소초모는 소초모가 아닌데.
2: 나 연희한테 마지막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 너무 후회돼.
1: 란주의 말에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현우는 란주가 한 말을 곱씹었다.
2: 넌 애초에 소초모도 아니었어. 초인도 아닌 게.
1: 초인이란 오해를 받아서 그토록 좋아하는 양궁을 못하게 된 연희에게 이번엔 초인이 아니라서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고 하다니 잔인한 말이었다. 하지만 현우는 굳이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이미 란주도 자신이 뱉은 말의 잔혹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2: 초인이 아니어도 진짜 초인처럼 활약했던 앤데 그냥 말이라도 한번 들어줄걸. 너무 몰아붙였어.
3: 나도 사실 나도 속인 거 매한가지였는데 그 애한테만 왜 그렇게 비아냥거렸는지.
1: 란주의 말에 유라가 덧붙였다.
2: 휴대폰이 안 돼서 연락도 못하고 연희한테 돌아오라고 하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 오늘 여기서 밤새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범처분에 쫓겨서 이렇게 집에도 못 들어가는 건가?
1: 피곤한 듯 란주의 눈 아래에 짙은 그림자가 드려져 있었다. 제대로 잠을 못 잤으니 그럴 법도 했다. 현우는 곰곰이 생각해보다 입을 열었다.
0: 이유라 선배네 근처 나무를 읽고 오는 건 어때요? 범초본 요원들이 다녀갔거나 근처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범초본에 흔적이 없으면 유라 선배네로 가요.
1: 현우의 말에 소초모들은 생각이 잠겼다. 정말 그래도 되는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소초모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얼마 없었다. 휴대폰을 충전해서 연희와 연락해야만 했고 무기도 더 만들어야 했다. 무엇보다 다들 지쳐 있었다. 현우는 선배들이 동의해 줄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3: 그래, 일단 란주랑 내가 우리 집 근처를 돌아보고 있을게.
0: 아니에요, 란주 선배랑 제가 다녀올게요. 괜찮으면 도련님을 보내면 되니까요.
4: 오, 언제 그렇게 도련님이랑 일심동체가 됐어?
1: 효석이 신기한 듯 물었다. 현우는 도련님을 쳐다봤다. 어둠 속에서 보니 안 그래도 커다란 도련님의 덩치는 더 산만해 보였다.
0: 날 도와주던 선배들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 히어로로 살아남으려고 도련님이랑 둘이서 발버둥을 쳤달까.
1: 현우가 웃으며 말했다.
4: 이 자식 자주 혼자 떨어뜨려놔야겠다.
0: 다녀올게요.
1: 유라의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란주는 곧장 주변의 나무를 더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곧 밤 산책을 나온 동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란조는 화단을 헤집고 다니며 나무마다 손을 얹었고, 그 옆을 졸졸 따라다니는 현우 주위로 온 동네 고양이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5: 아, 선배 좀 빨리 읽어봐요. 온 동네 사람들 다 우리만 쳐다보는 것 같아.

도련님은 크게 하품을 한 뒤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새침하게 울고는 뒤돌아 달려나갔다. 얼마 뒤 다섯 사람은 완전히 지친 모습으로 뉴라의 집 현관에 들어섰다. 뉴라는 어지간히 걱정이 됐는지 끝까지 집 밖을 두리번거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경계를 풀고 마루와 소파에 드러누워버렸다. 뉴라의 휴대폰은 충전기를 꽂아도 반응이 없었다. 고장이 난 것 같았다. 뉴라와 현우는 충전된 란주의 휴대폰을 들고 곧장 연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0: 연휘, 큰오빠의 어시스트. 소초모들과 다투고 집에 돌아오는 길, 연휘는 도장에 들렀다. 글러브를 끼고 땀을 뚝뚝 흘리며 죽어라 샌드백을 쳤지만 자꾸 란주의 말이 떠올랐다.
1: 하긴 넌 애초에 소초모도 아니었어. 처인도 아닌 게.
0: 별거 아닌 말이라 생각했는데 그 말과 자신을 붙들던 현우를 떠올리면 자꾸 눈물이 흘렀다. 연유는 울면서 샌드백만 15라운드를 쳤고 작은 오빠 찬유가 무섭다며 말리고 나서야 도장을 나왔다. 오빠들은 웬만해서는 울지 않는 동생이 펑펑 눈물을 쏟자 이유를 캐물었지만 연유는 한마디도 않고 통곡했다. 보통 그렇게 몸을 쓰고 나면 감정이 좀 풀리는 연이었으나 이번만큼은 달랐다. 연이는 동네 분식점에 들러 떡볶이를 잔뜩 샀다. 방에 들어가 입술이 퉁퉁 붓도록 매운 떡볶이를 먹은 연이는 현우에게서 연락이 오는 휴대폰을 꺼버리고 침대 위에 엎어졌다. 아무런 생각이 안 나도록 깊게 잠들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연유의 얼굴은 엉망이었다. 퉁퉁 부어 얼굴이 흔적기관이 되어버린 눈을 비비며 연유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양궁도 친구도 없이 맞이하는 방학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양궁부에 돌아가면 될 일이었지만 왠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다. 가만히 있으면 소초모가 떠올랐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소초모들과 함께한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미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억울함과 서운함만이 살아났던 까닭이었다. 연희는 활과 화살을 챙겨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으로 갔다. 공장 주인인 아버지는 공장 건물 뒤편의 너른 부지에 연희의 양궁 연습장을 만들어놨다. 어렸을 때부터 연희를 봐온 공장 직원들은 연희를 반갑게 맞아줬다. 연희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관역에 활을 쐈다. 관역을 마치는 게 지겨워지면 담장 위에 캔이나 작은 쓰레기들을 올려놓고 마치기도 했다. 생각만큼 화살은 잘 맞지 않았다.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다. 세상이 곧 멸망해도 상관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의 출근길에 따라 나선 지 이틀째 되던 날, 큰오빠 준이가 연유를 불러세웠다.
2: 오늘도 활 쏘러 가?
3: 어.
2: 내가 데려다 줄게. 얘기 좀 하자.
0: 연유는 뭐든 상관없다는 태도로 고개를 까딱거렸다. 준이는 입맛이 없다는 연유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 먹이고 상을 치웠다. 울적한 표정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는 연희의 입에 아이스크림을 물려준 뒤 준희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2: 무슨 일인데? 애들이랑 싸웠어?
3: 어떻게 알았어?
2: 아무도 훈련을 안 오잖아, 바보야.

0: 준유가 건넨 아이스크림 아랫부분에 초코시럽과 과자까지 다 먹어치우고 나서야 연희는 겨우겨우 입을 뗐다. 그때 들은 말들을 복기하는 것만으로도 서러웠고 배신감이 밀려와 화가 났다. 초인으로 오해받아 양궁을 못하게 되었을 때와는 또 다른 색깔의 분노였다. 사이사이 울컥하는 감정을 나름 눌러가며 연희는 이야기를 마쳤다. 그런데 준이는 아무 말이 없었다.
1: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이럴 거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왜 물어본 거야?
0: 연희는 더 짜증이 났다.
2: 그래, 알겠어. 그런 일이 있었고.
0: 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공장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공장에 차를 댄 준이는 저녁 때 집에서 보자는 말만 남긴 뒤 차를 몰고 돌아가 버렸다. 덩그러니 공장에 남겨진 연희는 눈앞에 캔을 발로 걷어찼다.
1: 뭐 하자는 거야 진짜. 기껏 말해줬다니.
0: 연희는 툴툴거리며 화를 들었다.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온종일 화살만 쐈다. 휴대폰을 켜볼까 잠깐 생각했지만 아직 현우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소초모들과 다툰 지 나흘째가 되던 날이었다. 연희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켰다. 현우와 유라에게서 온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눈에 띄었다. 란주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씁쓸한 마음으로 연희는 유라의 메시지를 눌렀다. 제대로 사과하고 다시 네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말, 숨겨온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말, 마음이 풀리면 연락을 달라는 말까지. 유라의 메시지는 연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들이었다. 현우의 메시지 역시 대화와 화해를 원하는 말과 돌아와달라는 말로 가득 차 있었다. 연희는 현우의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어떻게든 연희의 입장을 이해해 주려는 현우의 애정이 듬뿍 담긴 메시지들에 연희는 이상하게 마음이 저릿했다.
1: 나는 유라 선배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현우에게도 내 마음을 말할 수 있을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줬는데도 나는 왜 아무것도 할 마음이 들지 않는 걸까?
0: 어울리지 않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연희는 도로 휴대폰을 꺼버렸다. 그날은 아버지의 공장에 가는 것마저 그만뒀다. 도저히 화를 잡을 마음이 들지 않았다. 연희는 침대에 누워서 예능 프로와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보냈다. 다음 날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연희를 본 준희는 아버지와 통화를 한 뒤 연희에게 말을 걸었다.
2: 서연이, 오늘 저녁에 어디 안 가지?
0: 침대 위에 길쭉한 팔다리를 쫙 펼친 채 드러누운 연희가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2: 엄마 할머니 댁에서 모레 온대서 아빠가 저녁에 양갑이 사준대. 갈 거지?
1: 아, 몰라.
2: 모르긴 뭘 몰라. 이 자식 하루 종일 집안만 있고 안 가면 가만 안 둔다 너.
1: 아, 왜 지랄인데?
2: 지랄도 할 말하니까 하지. 6시에 도장 닫고 데리러 올 테니까 딱 준비하고 기다려. 알았어?
1: 서준이 짜증나! 아!
0: 준이는 발끝으로 연희의 옆구리를 콱 찔렀다. 아프다고 악을 써대는 연희를 본 준이는 씩 웃으며 문을 닫았다. 늘 웃으며 다정하게 대해주는 큰오빠 준이었지만 그런 그도 미쳐 날뛰는 순간이 있었다. 연희의 휴대폰이 꺼진 것을 알고 한 시간마다 집에 있는 작은 오빠 찬유에게 전화를 걸어 연희를 바꿔달라고 한 뒤 양갈비를 먹으러 갈 준비를 하라고 독촉하는 준이를 보고 연희는

0: 지금이 그때라는 것을 알았다.
1: 서준이 상 또라이.
0: 연유는 중얼거리며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었다. 힘든 이야기를 꺼내게 만들어 놓고 위로의 한마디 해주지 않은 것이 연희가 준이에게 가장 열받는 지점이었다. 옷을 갈아입은 연희는 찬이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갔다. 준이의 차가 앞에 도착해 있었다.
2: 결국 나올 거 곱게 좀 나오지. 애초에 생 때는 왜 부렸냐?
0: 뒷좌석에 앉은 연희는 팔짱을 끼고 준이를 노려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입맛이 없어 얼마 먹지 못할 것 같았는데 막상 구워지는 양고기를 보고 있자니 연희는 식욕이 살아났다. 연희는 불판 위에서 맛있게 구워진 양갈비를 전투적으로 뜯어먹었다. 한참 먹다 고개를 드니 준이가 내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0: 패버린다 진짜.
1: 큰 오빠한테 패버린다가 뭐니? 응? 싸우시지 마라.
2: 다익은 고기를 연희의 접시 위에 놓아주며 아버지가 말했다.
1: 연희, 범처본에서 초인 테스트 결과 나왔던데 왜? 다시 양궁 안 가니?
2: 아버지의 질문에 연희는 말없이 고기만 씹었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3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오늘의 적을 살려보내면 반드시 내일의 적으로 돌아온다.
1: 빈손으로 30만이 한꺼번에 달려들기만 해도
0: 가스 공급은 물론 상수도 아니 우물물까지 완전히 폐쇄한다.
2: 저항을 하겠다더니 감히 우리군을 선전포고를 해.
3: 청야전술에 이어 유인작전을 펼치는 을지문당.

0: 와이파 한국인 행전전 여섯 번째. 풍월주 김유신 22번째.
1: 저기 문덕이가요.
2: 봐봐, 제 문덕이가 왜? 응? 예, 어디 보자. 여수에서 아 여수가 아 이게 아니네. 여수장 우중문.
0: 을지 문덕이 우중문에게 보낸 시를 확인하는 우문술.
2: 야, 이게 대박이네요. 아니야, 이걸 진짜 이게 을지 문덕이가 썼다고?
1: 아, 그 밑에 사인 있잖아, 사인.
2: 누가 죽었냐? 사인이겠지.
1: 죽을 다짜. 문덕.
2: 이거는 거의 노벨 문학상급이야.
1: 그 정도예요?
2: 야, 우중문이, 넌 이제 완전히 박제된 새 됐다.
1: 아이고. 아, 제가요? 아니, 고마워라. 마이 못다 아이가 이건데, 왜?

0: 여 수장 우중문. 을지문덕의 시 속으로 한 발자국 더 깊숙이 들어가 보자.
1: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 수장 우중문. 작자는?
2: 을지문덕!
1: That's right. 자, 이 시는 1년과 2년에서 수나라의 장수 우중문에게 일종의 선풀을 날린 거다. 선풀, 선풀 알지? 엄지 척 좋아요 눌러주면서 너의 책력은 진짜 하늘과 땅만 아는 신박한 계책이다 하는 거지. 자, 오늘 186화니까 186번.
3: 네, 186번입니다.
1: 자, 사면 전승공기고는 무슨 뜻이지?
3: 네, 전투마다 이겨서 공을 많이 세웠으니.
1: 자, 그럼 마지막 지족원언지는
3: 여기서 만족하고 이만 물러가라는 뜻입니다.
1: 오, 자, 그럼 이 시에서 을지문덕이 적장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진심은 뭐다?
3: 이쯤에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널 죽이겠다.
1: 오,
3: 이 뜻입니다.
1: That's right. 자, 여기까지는 살아서 잘 왔지만 한 발자국이라도 더 전진한다면 너에게 내일은 없다. 누가?
2: 우중문!
1: 누구한테?
2: 우중문!
1: 일개 고구려 장수가 말이야,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수나라의 대표 장수에게 딱 꼬나보면서 꺼져, 안 꺼져?

0: 자, 이게 기백이지. 이게 바로 찐 기백이야. 응? 최상급의 호연지기, 이 모름지기. 개기려면 센 놈한테 개기라고. 우리 라이트급은 건드리지 말자.
1: 홍길동의 저자 허균이 그의 저서 성서부 부고를 통해 을지문덕의 시가 정말 을지문덕이 직접 썼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다 라고 밝혔을 정도로 문학적으로도 그 완성도를 인정받는 을지문덕의 여수장 우중문.
0: 자, 진이지.

0: 울지 문덕이 날 소재 삼아 이 시를 통해 나에게 약을 배달했다 그겁니까?
1: 약이라니 여술 좋겠지. 야, 그 한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나왔다 들어갔다. 아이 그 문무를 겸비한 장수라고 하더니, 야 이제 그 명성을 알겠네.
2: 아니 지금 울지문덕을 찬송하는 거예요?
1: 칭송이겠지. 찬송이라니.
2: 아니 너무 울지문덕 적장 아닙니까?
1: 아니 적장이라도, 야 울지문덕이 칭찬했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데?
2: 이거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시 속에 저희가 있을 아니야.
1: 그래. 울지문덕에게 허풍을 떠는 것 같지는 않고.
2: 허풍 이건 봐고. 우리 쪽수가 30만입니다. 30만. 30만의 병력으로 못할 게 뭡니까? 평양성 수용 인원이 아마 1만도 안 될 거예요.
3: 그렇게 을지문덕에게 낚여 제대로 열받은 우정문?
2: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놈들과 7번 싸워 7번 다 이겼어요.
1: 이기긴 하지만 그 과연 그 승리가 이게 진정한 승리였나 내가 합리적인 의심이 드네.
2: 어쨌건 요강성 공격도 안 먹히는 마당이에요. 우리가 먼저 평양성을 함락하면 폐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1: 요동성이겠지.
3: 군량과 물자 공급에 문제가 생겨 요동성 공격 역시 성과가 없는 상황.
2: 이 우중문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장군.
1: 네가 선다고 선봉해?
2: 예, 울지문덕을 내 손으로 발라줘야지요.

0: 결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1: 요동성을 공격하고 있는 본대 역시 군량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본대에서 군량과 물자를 공급받는 일은 없겠군요.
0: 군량과 물자가 정말 바닥났다면
1: 게다가 압록강을 건너서 평양성 앞까지 우리 군을 추격하며 싸우느라 적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야.
0: 대단하지만 장군께서 보낸 시의 숨은 뜻을 이해했다면 오히려 열받아서 공격을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1: 우문술과 우중문은 목소리는 저래도 수나라 국대급 장수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승산 없는 싸움에 뛰어들 만큼 아마추어는 아니야.
2: 그럼 놈들이 퇴각을 결정한...
1: 우리는 마지막 작전에 돌입한다.
0: 작전이 아직 남았단 말입니까?
1: 오늘 살려보낸 적은 반드시 내일의 적으로 돌아온다.
2: 30만 대군입니다, 장군. 우린 그만큼의 총알도 없습니다.
1: 그러니까 총을 쓰지 말고 작전을 써야지.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작전뿐이다.
0: 대단한데.

0: 이러니 평양성의 코앞인데 평양성 정문에 대표 한 발 안 쏘고 이대로 물러간다니.
1: 대표라니? 어. 대포. 너 대포 안 있어? 어? 그 애들이 오는 길에 다 폐기했단 말이야. 그 애들이 식량만 버렸는 줄 알아? 제일 먼저 버린 게 대포하랴.
0: 이놈들을 그냥 내가
1: 을지문덕이가. 야, 취미로 너한테 시를 보낸 게 아니단 말이야.
0: 아, 그게 어? 아니면요.
1: 이거 봐, 오중근이. 응? 이 놈은 말이야. 응? 우리 군의 상황을 환히 꿰뚫고 있어.
0: 응?
1: 아, 그래서 우리에게 퇴각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 거야.
0: 아니,
1: 아, 싸워봐야 피차 피만 보게 될 테니까 말이야.
0: 그 몇 줄 안 되는 시 뭐 이렇게 많은 뜻을 담았어?
1: 자, 화답해.
0: 화답이요? 나 지금 나한테 시를 쓰란 얘기입니까?
1: 아, 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잠깐, 이게 아니고 가는 정이 고우면 오는 정도. 에이, 그냥 시를 받았으면 시를 화답하는 게 이 바닥의 매너냐?
0: 아, 비밀일기도 못 써본 사람이에요.
1: 뭐 노래 가사라도 그냥 베껴서 보내.
2: 결국
0: 갬성은 역시 LPG.
2: LPG? 오, 이번에 맞았네. 갬성이란 감성의 신조어다. LP판을 고르는 우정문.
0: 어디 보자. 어디야. 나훈아, 조용필, 윤수일. 뭐야, 명창 지병문? 자, 훈아 형이 대세긴 한데 그래도 개치는 용필이 형이지. 야, 울지문덕 듣고 있냐?

0: 을지문덕의 바람대로 수나라 별동대의 주의부는 퇴각을 결정하고
1: 이왕이면 말이야 와이파이 맵 최단시간으로

0: 어둠이 내리자 평양성의 성문이 서서히 올라가고 군마에 재갈을 물린 고구려 군들이 수나라 별동대보다 세 발 앞서서 움직인다. 살수, 지금의 청천강 상류에 도착한 군사들은 참고로 살수가 청천강이 아니라는 설도 있기는 하다. 포대로 흐르는 강물을 막고 하류 곳곳에서 군사들이 매복한다.
1: 적들은 반드시 와이파이 맵에 최단시간 쳐가지고 지름길로 온다. 바로 살수.

0: 을지문덕이 살수 근처에서 마지막 작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그 시각. 퇴각하는 수나라의 별동대. 살수라는 두 글자와 함께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안내 표지판을 발견하자.
1: 좌회전!
0: 대군이 우르르르르르르르르 수나라의 군사들이 살수를 향해 말고삐를 조이는 동안 선발대가 돌아온다.
2: 다행히 살수의 물이 깊지 않아 군마와 군사들이 충분히 건널 정도입니다.
3: 살수는 걸어서도 살 수 있는 강이다. 출발해!
1: 어이구, 아니에요. 너희는 왜 나한테 화가 나지만 출발!
0: 살수를 향해 달리는 수나라의 군사들.

0: 와이파이 한국인 좋아요 구독 That's right 국어쌤 이명홍
1: 아니, 저 허시여가지고 출석번호 맨날 40번이었음 허예은
2: 나는 이게 우시가 아니고 우문이신데 그러면은 이름이 수리네 아유 취한다 조민슬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는 부석사를 찾아갑니다. 영주시를 대표하는 문화유적지인 부석사는 우리나라 10대 사찰 가운데 하나인데요. 부석사가 터를 잡고 있는 곳은 태백산의 한 줄기인 봉황산 기슭입니다. 근처에는 봉황산뿐만 아니라 비봉산, 봉현면, 내중리 등과 같은 봉황과 관련된 지명이 많습니다.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때 당대의 고승인 의상조사가 창건했습니다. 오래된 사찰인 만큼 부석사 안에는 큰 법당인 무량수전을 비롯해서 많은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화재로는 통일 신라시대 당시에 뛰어난 조각미를 엿볼 수 있는 석등, 창건자 의상조사의 진영을 모신 조사당, 오래된 소조불상인 소조열의 좌상, 그리고 아름다운 채색 그림 가운데 하나인 조사당 벽화 등이 있는데요. 모두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문화재들 가운데서도 부석사 하면 무량수전이 가장 유명합니다.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아한 기품을 지닌 그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무량수전 안에는 고려 때의 불상인 소조열의 좌상이 봉안되어 있고요. 무량수전 편액은 고려 공민왕의 친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석사 창건과 관련된 재미난 전설도 하나 있습니다. 무량수전의 왼쪽 한 모퉁이에는 커다란 자연석 세 개가 뒤엉켜 있는데요. 삼부석이라고 불리는 이 바위들은 부석사 창건 당시 공중에 세 번이나 떠올랐다고 전해지는 명물입니다. 부석사라는 사찰 이름도 이들 뜬 돌, 즉 부석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무량수전 앞마당에 세워져 있는 석등은 의상조사가 부석사를 창건할 당시 만든 것으로 전해지는 귀중한 유물인데요. 8면의 화사석 가운데 4면에는 창이 나 있고요. 나머지 4면에는 각기 다른 형태의 정교한 보살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부석사 석등은 우리나라에 있는 석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석등으로 손꼽히는 수작인데요. 그 명성이 일본에도 잘 알려져 있어서 일본의 학자들은 물론 일반 관광객들도 석등을 보기 위해

일부러 부석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무량수전에서 오른쪽으로 150m쯤 떨어진 곳에는 의상조사의 진영을 모신 조사당이 있습니다. 별다른 치장을 하지 않은 고려때의 소박한 건축 양식이 돋보이는 전각인데요. 조사당 처마 밑에는 비와 이슬을 맞지 않고도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는 선비와 항구루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와는 튼튼한 철망으로 사방이 가려져 있습니다. 선비와의 잎을 삶아 마시면 아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속설 때문에 생긴 철망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비와 보존 차원에서 이 철망이 하루빨리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주 시내에서 부석사로 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선비촌도 아주 좋은 여행지입니다. 선비촌 안에는 한옥 건물들의 밀집지역인 한옥체험공간과 음식점, 특산품 판매장 등이 있는데요. 선비촌 바로 옆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이 있어서 함께 둘러보면 좋습니다. 소수서원은 조선 중종 때 신제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건립했는데요. 조선 명종 때인 1550년에 소수서원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는 부석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전쟁의 끝이 이제 손에 잡히는 듯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106일 만에 종전 양해각서를 맺기로 합의했습니다.
1: 양국이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서명하면 호르무즈 해협도 바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종전 합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려 이란과의 합의가 이제 완료됐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면 승인하고 미군의 봉쇄를 즉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놀라운 승리를 거뒀다며 합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쟁 개시 106일 만입니다.
3: 레바논을 포함해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끝내겠다는 선언이 명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입니다.
2: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은 오는 19일 미국과 이란이 그동안 민감한 현안을 조율해온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미국에선 벤스 부통령 참석이 확정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란에선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참석합니다.
3: 이란이 이 합의를 준수한다면 향후 50년 동안 중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합의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중동의 투자 가치를 더 높여줄 것입니다. 벤슨 미국 부통령입니다.
2: 합의 내용은 곧 공개될 걸로 보이는데 우선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교전이 중단됩니다. 이란은 핵무기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즉각 개방을 약속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서명 이후 60일 동안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이 열립니다. 이번 합의를 두고 미국에선 충돌을 멈춰 시장을 안정시킬 거란 기대감이 나오는 반면 핵심 쟁점이 유예된 불안정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0: 네, 양해각서 체결은 전쟁의 끝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란의 농축우라늄과 자산 동결 처리 문제를 다룰 협상 과정이 오히려 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핵심 쟁점이었던 이란의 핵 프로그램 문제는 60일간의 추가 협상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최대 60% 농축우라늄 약 400kg을 어떤 식으로 폐기할지 아니면 희석할지 농축 중단은 얼마나 할지 등을 이제부터 정해야 합니다.
3: 저는 이 모든 사안을 60일 안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4: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도 산 넘어 산입니다. 이란 측은 동결자금 절반인 120억 달러를 우선 해제해달라며 추가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3: 미국의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입니다.
4: 하지만 미국은 이란이 합의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3: 이란이 협상을 이행하기 전엔 어떤 자금도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란을 신뢰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검증할 것입니다.
4: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입니다.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멈추느냐도 종전 합의 유지의 관건입니다. 당장 이스라엘 내각에선 이번 합의는 이스라엘이 당사자가 아니라며 레바논에서 철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란 내 강경파도 종전 합의에 반대하는 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3: 갈리파파 그라치 우리 지도자의 피는 어떻게 할 것인가.
4: 미국과 이란의 치열한 신경전 속에 반전을 거듭했던 종전 협상. 양해각서 서명 이후가 가장 어려운 단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0: 우리로선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무엇보다 반갑습니다. 지금 해협 안쪽에선 우리 선박 24척을 포함해 수백 척이 나올 순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두바이로 갑니다. 자, 김경 특파원, 해협엔 지금 기류의 문제도 있는데요. 언제쯤 정상화될 걸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5: 네, 미국과 이란이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도 완전 정상화까지는 수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바다의 지뢰인 기뢰입니다. 현재 미 해군이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 접근로를 중심으로 소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고위험 작업이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미 국방부는 지뢰 완전 제거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의회에 보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협이 열려도 당분간은 안전이 확인된 좁은 항로로만 다녀야 합니다. 현재 페르시아만 안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대기 중인 선박이 350척이 넘는데요. 기뢰 위험 때문에 한 척씩 줄을 지어 통과해야 하는 병목 현상이 불가피합니다. 이란이 강력하게 주장하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도 정상화의 관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가 없을 거라고 했지만 이란 국영 매체들은 60일 동안만 유예하고 그 이후에는 통행료를 징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0: 네, 그래도 기대감에 국제유가가 떨어졌죠?
5: 네, 국제유가는 전 거래일보다 4-5%씩 하락했습니다.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이 1배럴에 83달러 선에서 거래됐고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은 81달러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이후 최저 수준이지만 전쟁 전과 비교하면 브렌트유 기준 72달러보다 15% 이상 높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유가도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가겠지만 역시 수개월이 걸릴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전쟁이 끝난다는 소식에 금융시장은 반색했습니다. 코스피는 5% 넘게 올라 8,500선을 회복했고 원달러 환율은 내려갔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2: 종전 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 개장한 코스피.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개장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이후로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장중 한때 8,600선을 넘었다 8,545.98로 마감. 하루 만에 5.2%, 4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시가총액 7천조 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호르무즈 개방 소식에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투자 심리가 살아났단 분석입니다. 대만, 일본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6: 유가 상승이 당분간 이렇게 지속된다고 하면은 향후

0: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좀 빠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되면서
1: 스페이스X의 상장으로 반도체 주가에 대한 우려도 누그러졌습니다. 삼성전자는 4% 넘게 오르며 33만 원대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도 6%대 상승하며 228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2: 자금들은 지난주에 이미 다 빠져나갔을 것이고 보통 공모주가 그렇게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의 온도계가 그래도 좀 뜨거운 편이다.
1: 24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던 외국인도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1조 원 가까이 사들이며 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 원달러 환율도 8원 70전 내리며 1511원 10전으로 낮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3: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내건 일본이 우승 후보 네덜란드와의 첫 경기에서 극적인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집념의 추격전으로 큰 인상을 남겼고 이 경기를 관람한 일본 관중들의 뒷정리 모습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무영 기자입니다.
4: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는 후반 6분 팀의 기둥 판다이크의 지능적인 헤더로 먼저 골문을 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높이에 선제골을 내준 일본은 6분 뒤 나카무라의 강력한 중거리포로 곧바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일본의 추격에 당황한 네덜란드는 스피드레이서 서머빌의 가마차기 골로 다시 한 발 앞서 나갔습니다.
5: 자, 이 서머빌 선수의 스피드와 개인 능력이 지금 일본의 왼쪽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4: 패배의 먹구름이 드리우던 후반 44분, 일본은 코너킥 기회에서 카마다의 극적인 동점 헤더골로 기사회생했습니다.
6: 다시 균형을 맞추는 일본입니다!
4: 우승후보 네덜란드를 상대로 무서운 뒷심을 자랑한 일본은 승점 1점을 챙기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7: 네덜란드를 상대로 이러한 월드컵 무대에서 승점을 따내는 팀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4: 경기가 끝난 뒤에는 일본 관중들이 좌석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떠나는 특유의 뒷정리 문화가 화제가 됐습니다.
7: 이 경기장이 온 게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 연막으로 만들고 그냥 떠나지 않기
4: 원해요. 일본 대표팀은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때도 락커룸을 치운 뒤 곱게 접은 종이약을 놓고가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3: 전차군단 독일은 월드컵에 처음 진출한 카리브의 섬나라 퀴라소에 그야말로 자비 없는 완승을 거뒀습니다. 7-1로 완파하며 독일은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나라가 됐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8: 경기 시작 6분 만에 독일이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9: 정말 무심한데 툭 건네주는 패스가 이렇게 완벽한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8: 그러나 코메넨시아의 강력한 슛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퀴라소.
9: 들어갔어요!
10: 이게 뭡니까? 퀴라소입니다!
8: 인구 15만의 작은 섬나라 퀴라소에 역사적인 첫 골이 나왔지만 이후 독일이 파상 공세로 앞서 나갔습니다.
9: 올라갑니다.
8: 곧이어 페널티킥까지 얻어내더니
9: 찍었어! 페널티킥!
8: 3-1로 시작한 후반, 저말 무시알라의 추가골에 이은 연속골이 터지며 스코어는 7-1까지 벌어집니다. 특히 후반 43분, 운다프의 절묘한 패스에서 나온 마지막 골은 독일의 월드컵 통산 239번째 득점. 238골의 브라질을 한 골 차로 제치고 역대 월드컵 최다골 1위로 올라섰습니다.
11: We had a very important set piece to get the lead again.
7: 앞서게 한 세트피스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경기 후 기차는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독일 대표팀 감독입니다.
8: 2006 월드컵 한국 사령탑이었던 아드보카트 퀴라소 감독은 결코 부끄러운 패배가 아니었다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3: 스웨덴도 엄청난 화력을 퍼부으며 튀니지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데뷔 무대에서 두 골이나 넣은 아야리 선수는 골을 넣고도 환하게 웃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이세연 기자입니다.
12: 경기 시작 7분 만에 수비수가 한 차례 걷어낸 공을 아야리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합니다.
13: 아야리 선수 첫 득점입니다. 야신 아야리.
12: 전반 30분엔 이사크의 기습적인 오른발 슈팅으로 한 발짝 더 달아난 스웨덴.
14: 수비 3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돌파하면서 골까지 만들어냅니다.
12: 전반 종료 전 튀니지가 레키크의 만회골로 반전을 시도했지만
13: 크로스 헤딩! 골!
12: 후반 들어 튀니지의 스키리가 머뭇거릴 때 가로챈 공을 요케레스가 세 번째 골로 마무리했고 후반 39분엔 오프사이드가 선언된 골이 득점으로 인정되며 스반베리가 역대 최단시간 교체 투입 12초 만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15: 앞에서 이삭 선수가 건드렸기 때문에 오프사이드 위치가 해제가 됩니다.
14: 이런 골을 또 보네요.
12: 신성으로 떠오른 아야리는 마지막 골을 추가했는데 크게 기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상대국이 아버지가 태어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7: This also my country. My father's from here. 나라고 우리 아버지 고향입니다. 그래서 첫 골을 넣었을 때 축하 세레모니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언입니다.
12: 올라선 스웨덴은 네덜란드와 튀니지는 일본과 각각 오는 21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3: 우리의 2차전 상대 멕시코가 강도 높은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남아공전과는 다른 선발진을 내세울 전망인데 특히 멕시코의 메시로 불리는 17살 신성의 출전 여부에 시선이 쏠립니다. 멕시코시티에서 김하영 기자가 전합니다.
16: 여유로웠던 지난 이틀과 달리 사뭇 비장해진 멕시코 대표팀의 훈련장. 대형 짐볼을 활용한 몸싸움과 공중볼 다툼 대비 훈련이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짧고 정교한 패스 훈련까지 이어지며 취재진에게 공개하는 15분의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17: 전술 훈련의 강도를 무섭게 끌어올린 아기레 감독은 한국전 승리를 향한 옥석 가리기에 돌입했습니다.
16: 멕시코 현지 매체들은 퇴장 징계로 결정하는 수비수 몬테스의 자리를 포함해 지난 남아공전에서 최대 3명의 선발 명단이 바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중원에선 17살 신성 힐베르토 모라의 선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탈압박과 드리블에 능해 멕시코의 메시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7: 굉장히 어린 선수인데 그 나이 답지 않게 아주 대담합니다. 상대 수비를 흔들고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데 두려움이 이번 없습니다.
16: 이번 대회 최연소 출전자인 모라가 골망을 가른다면 축구 황제 펠레에 이어 역대 월드컵 최연소 득점 2위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7: 멕시코에서 나라를 대표한다는 건 저와 동료로 모두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힐베르토 모라입니다.
16: 17살의 천진난만함 뒤에 숨겨진 천재적인 움직임에 우리 대표팀의 철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18: 우리 대표팀 역시 본격적으로 멕시코전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체코전 최우수 선수인 황인범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멕시코도 새로운 스타라며 경기하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박선우 기자입니다.
19: 무려 24번의 촘촘한 패스에 이은 황인범의 감각적인 마무리. 한국식 티키타카의 완성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에 가까웠던 황인범의 슈팅은 멕시코 언론은 명품 환상 골이라 묘사했고 이영표 해설위원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20: 왼발하고 접고 근데 그 골이 그거 진짜 때렸으면 안 들었어. 근데 딱 드니까 그게 각도가 난 거야. 와. 들어서.
19: 오연규의 역전 골을 도운 황인범의 정확한 크로스는 약속된 움직임이 만들어낸 뛰어난 호흡이 빛났습니다. 황인범은 체코전에서 94%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뽐내며 이니에스타를 연상시키는 축구 천재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대회 직전까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했던 황인범의 부활은 멕시코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21: Particularly the number six.
7: 등번호 6번인 선수 황인범은 수비에서 전환해 상대의 페널티 박스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매우 특별했습니다.
21: Something really special.
19: 패스마스터 황인범을 중심으로 대표팀은 빗속에서 간결한 패스 연습을 되풀이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0: 달콤했던 휴식을 뒤로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면서 훈련장에

0: 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1: 네, 공격의 황인범이라면 수비는 역시 골키퍼 김승규 선수에게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딸에게 선물하듯이 체코전에서 보여준 눈부신 선방수는 우리와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 멕시코 팬마저 사로잡았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멕시코의 조기 축구 현장에서 한글 팻말을 들고 있는 한 멕시코 여성 팬을 만났습니다. 팻말엔 한국어로 그 잘생긴 골키퍼는 누구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의 원정 유니폼까지 차려입은 이 팬은 김승규의 선방에 홀딱 반했습니다.
3: 축구전에서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승규 선수에 대해 좀 찾아봤는데 최근에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멕시코 축구 팬입니다.
4: 네, 이렇게 대표팀 최후방을 든든히 책임지고 있는 거미손 김승규의 존재는 태극전사들의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2: 김승규는 월드컵 준비로 몸 만들기에 한창이었던 지난 4일 아빠가 됐습니다. 아직 갓난아기를 안아보지도 못했지만 엄청난 선방쇼로 태어난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됐습니다.
5: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이나마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3: 김승규 축구 국가 대표입니다.
2: 2년 전 십자인대가 두 번이나 끊어지는 비운 속에 선수 인생 위기까지 찾아왔지만 기적적으로 그라운드에 복귀했고 월드컵에서 다시 힘차게 몸을 날렸습니다.
5: 1년 전까지만 해도 뭐 월드컵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이제 축구를 다시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시기였는데 그런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내서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2: 대표팀의 수호신 김승규가 멕시코전에서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을지 거미손 본능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1: 아직 초반이긴 합니다만 이번 월드컵에선 아시아 국가들 돌풍이 거셉니다. 우리가 체코를 꺾었고 일본은 강호 네덜란드와 비기는 등 무패 행진 중입니다. 보도에 김기화 기자입니다.
6: 자, 이토준이야 코너킥 올려줍니다. 올라갔다.
7: 경기를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자, 일본의 힘이네요.
6: 경기 끝났습니다. 앞서갔던 네덜란드 그러나 끈질기게 쫓아갔던 일본.
8: 일본이 네덜란드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아시아 국가의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
9: 국제 수준의 경쟁력 속에서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 기준에서 실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 일본의 실력을 키웠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야 사지메 일본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10: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8: 대한민국이 체코를 2-1로 물리친 것을 시작으로 카타르는 스위스와 극적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호주가 튀르키예에 두 골을 넣고 집념의 승리를 거두는 등 아시아 국가들은 2승 2무를 기록 중입니다. 한때 나돌았던 아시아 축구는 약하다는 편견도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본선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본선 경기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번 월드컵은 아시아 국가들이 초반 돌풍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시아 국가의 경기는 사우디아라비아,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합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1: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축구공, 이 공인구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인구인 트리온다는 첨단 센서를 단 이른바 스마트 축구공입니다. 이 트리온다의 비밀을 신익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 2026 북중미 월드컵 공인구 트리온다입니다. 공동 개최 3개국의 화합을 담은 물결 무늬 바탕에 캐나다의 단풍잎, 멕시코의 독수리, 미국의 별 문양을 각각 새겼습니다. 특히 역대 공인구 중 가장 적은 단 4개의 패널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느질 이음새를 최소화해 공을 완벽에 가까운 구형으로 구현해냈습니다. 그 결과 공기 저항은 줄어들고 역대 가장 빠른 비행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공 내부에는 초당 500번씩 움직임을 감지하는 첨단 센서도 탑재됐습니다. 실제 스웨덴과 튀니지의 경기에서 스웨덴 스반베리의 추가골이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지만 같은 팀 이사크 선수의 발에 공이 닿은 게 센서에 감지돼 온사이드 득점으로 인정됐습니다.
12: 이번 대회의 변수, 바로 고지대 환경입니다. 멕시코 일부 경기장은 해발 1500m가 넘는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지에선 공기가 브레이크처럼 공의 속도를 줄여주지만 공기가 희박한 고지대에선 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트리온단은 특정 속도에서 공기 저항이 뚝 떨어졌습니다. 대표팀 골키퍼 조현우 선수도 훈련 후 공이 살아서 날아오는 느낌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13: 흔들리는 그 불규칙한 그 레인지가 조금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다는 걸 특징으로 들 수가 있고 이제 공의 방향에 따라서 그 저항값이 크게 변화하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12: 더 빠르고 더 예측하기 힘든 궤적을 그리는 트리온다. 화려한 공격 축구를 예고하는 동시에 골키퍼들에겐 험난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1: 네, 오늘 시선을 사로잡았던 명장면 감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월드컵 함께 보시죠.
6: 자, 이터주냐 코너킥 올려줍니다.
7: 네, 올라갔어요.
6: 다시 균형을 맞추는 일본입니다. 자. 2대2 동점. 교체 카드 적정.
7: 것으로 기대했던 그곳이 아니라 뒤쪽으로 빠지면서 지금 크로스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장신의 이 네덜란드 루비 이 네덜란드 수비수들이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6: 자이언츠 킬러 일본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한 번의 동점골로 보여줍니다. 2대 2 동점.
7: 지금 네덜란드 축구 팬들의 저 표정이 자, 이 모든 상황을 대변해 주네요.
6: 레인더러스가 가운데 올려줍니다. 전반전 두 차례 유효 슈팅 모두 스즈키 자이온이 막아내고 있습니다.
7: 자, 이런 것들이 이 오픈 플레이 외에도 얼마나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 네덜란드가 위협적인가를 지금 보여줄 수 있는 단적인 장면입니다.
6: 예.
14: 자, 그리고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퀴라소의 월드컵 첫 경기 첫 골이 나왔지만 역시 독일답게 7골을 기록하면서 7대1로 경기가 끝납니다.
6: 이삭 그리고
15: 네, 좋은 상황이에요.
6: 알렉산드르 이삭과
15: 합니다.
6: 알렉산드르 이삭과 중앙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대 슛!
15: 저게 이삭의 능력이에요. 수비 3명 있었는데 그것을 돌파하면서 골까지 만들어냅니다.
6: 이삭크 왼쪽 터치라인 따라 들려오다가 중앙으로 방향 바꿔서 본인이 직접 슈팅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시에 들어갑니다. 자, 왼쪽 펼쳐졌습니다. 레버스텝 슈팅!
16: 이때 근처로 더 이 골이 들어갈 뻔했어요.
6: 그렇습니다.
16: 자, 또 가나요?
6: 자, 비테가 다시
16: 살아있어요? 지금은 기가 막히게 수비 뒷공간 패스. 딱 오른발 슈팅을 또 한 차례 보였던 민다 선수도 예.
6: 헤더!
16: 지금 뭐 예. 190cm의 장신 아. 수비수가 좀 유연하게 오버헤드킥까지 보여줬습니다.
6: 그렇습니다.
16: 네.
6: 공간을 확보하고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16: 아, 좋아요.
6: 속도를 좋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16: 됐어요?
6: 중앙에서 왼발 골! 디알로입니다. 아마드 디알로. 팽팽한 균형을 깨는 디알로의 천둥 같은 골이 터집니다. 자,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코트 디부아르가 1대0으로 승리하면서 귀중한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 중앙에서 날아갈 듯한 MLS 파의 감독이었고요.
17: 네,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선 열흘 넘게 봉쇄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펜싱 선수들이 대회 출전을 위해 출국해야 하는데 사무실에서 장비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업무 마비 사태에 대한체육회가 공권력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오늘로 열 하루째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9: 어디 기업이에요?
20: 아니 저희 다 직원 단체인데 왜 못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21: 다
18: 경기장 안에는 펜싱과 핸드볼 등 9개 종목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무실로 향하는 모든 출입

0: 협회를 비롯해 이번 업무마비 사태로 인한 체육단체 피해액은 60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대한체육회는 일부 참가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공권력 행사도 요청했습니다.
1: 가능한 빨리 공권력을 투입해서 우리 사무처가 원활하게 최선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권력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경찰 역시 불법 행위엔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중위력범죄는 무겁게 처벌된다며 불법 행위에 동조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2: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사흘간의 선관위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태 누가 의도적으로 개입한 건 아닌지 살펴보는 가운데 고의성 입증 여부가 관건입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3: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주요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입니다.
4: 어떤 자료 좀 확보하셨나요?
5: 어떤 부분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계시는지.
3: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누군가 투표용지를 의도적으로 적게 준비해서 선거에 개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선관위는 선거인수의 110% 수준까지 투표용지를 인쇄할 예산을 짜놨습니다. 그러고도 실제 인쇄율은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수사팀은 누가 어떤 근거로 인쇄 축소를 결정했는지 확보한 회의록과 메신저 등을 통해 규명할 계획입니다. 직무유기 혐의는 늑장 대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투표일 오전부터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가 모자랐는데도 선관위는 제때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6: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우리 사회 고령화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노인의 건강이나 빈곤, 고독사 같은 문제와 함께 최근에는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족 간의 학대는 단순한 가정 불화나 세대 갈등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오늘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데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 사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경기 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주 관장님 지금 만나봅니다. 네, 이현주 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소속 경기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이현주입니다.
0: 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장님이신데 이런 시설이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 정도나 있을까요?
1: 전국에는 39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0: 아, 39개 정도.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1: 아, 네. 저희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아, 이것은 학대인가? 신고를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의 근거에서 65세 이상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것을 접수받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그 옛날에 비해서는 사실 노인 돌봄과 관련된 기관이 많이 늘어났고 몫이도 좋아진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돌봄 체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1: 아, 네.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당연히 노인 돌봄 체계가 많이 늘어났고 또 제도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맞춰서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제도는 많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라든지 충분한 예산은 아직 확보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네, 이런 것도 같이 갖춰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아직 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보충할 게

0: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1: 네네.
0: 이 노인 보호 전문기관 전국 39곳 중에 이제 전체 협회장을 지금
1: 아, 네, 맞습니다.
0: 네, 관장님 맡고 계시죠. 예전에 비해서 이 노인 학대가 양상이 좀 어떤 편입니까? 달라지고 있나요?
1: 아, 양상이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설치가 되면서 이제 노인 학대라는 거가 이제 통계 수치화 되었고 그 이전에는 이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집안의 문제이다라고 해서 신고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노인 보호 전문기관 역할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대가 의심이 되는 그런 사례를 접수를 받고 시작하면서 일단 가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학대의 신고률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관장님, 노인 학대라고 하면은 요즘 이런 게 뉴스에도 많이 등장하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1: 저희가 이제 학대 발생 장소에 구분해서 가정 사례의 경우, 그다음에 어떤 시설의 경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정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칼을 이용해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0: 뭐 위협을 한다든가
1: 협박을 한다든지 어떤 정해진 공간에 감금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신체적 학대에 좀 포함이 되고요.
0: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데 정서적인 네. 학대는 어떤 게 있습니까?
1: 아, 정서적 학대라고 하면은 실은 이제 비난 이나 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노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매스컴에서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게 나가라, 죽어라,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그런 행위들이 네. 속하고 있습니다.
0: 아, 지속적으로 그런 말을 들으면 진짜 네.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경제적인 학대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1: 경제적 학대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학대 유형 중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0: 네.
1: 경제적 학대는 결국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를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0: 그 어르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든가
1: 네. 어르신의 통장을 이제 임의로 사용한다거나
0: 예.
1: 또한 어르신이 받는 기초연금을 또는 본인의 생활비용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또한 그런 것들이 경제적 착취에 속하고 있습니다.
0: 네네. 그 접한 그 현장 중에서 좀 가장 충격적인 노인학대 현장이라면 어떤 게 기억에 혹시 남으시는지요?
1: 저희가 이제 피해 노인을 만나게 되는 접점은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된 사례가 좀 다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의 몸을 살펴보면은 얼굴에 피멍이 든다거나 아니면은 갈비뼈를 발로 이렇게 밀쳐서 갈비뼈가 골절된다거나 손목에 깁스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를 만나게
0: 자식들이
1: 됩니다.
0: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1: 저희가 이제 학대 행위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0: 예.
1: 2022년 이전까지는 학대 행위자의 1순위가 실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부터는 저희가 노인 부부가구 세대가 많아짐으로써 지금은 네. 이제 학대 행위자 일부분은 배우자입니다.
0: 배우자가 네. 이게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그런
1: 맞습니다.
0: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1: 네.
0: 아마 뭐 힘들고
1: 네네.
0: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게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네, 결국에는 이제 돌봄하고 좀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해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좀 발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에 의하면은 학대 발생의 피해 노인의 가구 형태 안에서 노인 부부 가구가 이제 증가하고 있고 그 안에서는 치매 또는 치매 진단을 받은 피해 노인이 약 24%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치매를 돌보는 배우자로부터.
1: 네. 네, 그렇죠.
0: 예.
1: 그리고 학대 행위자가 치매의 증상으로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이 일단 피해 노인에게 가고 또 노인은 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0: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둘 다 피해자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아, 예. 네.
0: 그 아까 이제 자녀 아들이
1: 네.
0: 그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가족 중에서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1: 22년 이전까지는
0: 그 전까지는
1: 네.
0: 지금 이제 배우자가
1: 네, 맞습니다.
0: 많이 늘어났는데 물론 당연히 부모를 학대하는 거는 안 되는 일이지만
1: 네, 네.
0: 부모를 학대하는 자식들의 얘기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1: 아, 그렇죠. 여러 가지 좀 학대의 원인이 좀 분석되고 있는데 과거에 나도 부모님부터 충분하게 어떤 돌봄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0: 이제 가족의 부양은 더 이상 어떤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에서 좀 더 책임을 강화해 주기를 원하고 같이 동거하고 있는 그런 가정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제 나도 잘하고 싶었다. 나도 네. 잘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또 상황이 좀 있죠. 그럴 때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염려와 걱정쳐서 잔소리를 많이 이제 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학대 행위자는 실은 이제 알코올 중독 어떤 술을 네. 또 이제 반복해서 섭취하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유형에는 이제 조현병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일반적인 어떤 수준에서 우리가 대화하기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그만 자극에도 감정이 통제되지 않아서 이제 네. 그렇게 학대가 발생되는 경우도 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사실은 병을 앓고 있다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자식이 감당하기가 집에서 감당하기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죠. 네, 네.
1: 이게 반드시 가해자 보고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럴 경우는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르신을 폭행한다거나 욕설한다는 거는 이제 범죄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려면 이제 그분들이 어떤 치료의 과정을 좀 밟으셔야 되는데 치료할 수 있는 연기도 진행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돌보는 노인인 경우도 있고 가해자가 환자인 네네, 그런 경우들도 그렇죠. 있고 네네. 양쪽이 어떻게 보면 다 환자인 경우들이 있을 네네, 수가
0: 그렇습니다.
1: 있겠네요. 네. 아,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좀 사회적으로 손을 내밀면 어떤 도움을 주실 수가 있으신지요?
0: 사회적으로는 이미 이제 복지 서비스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이제 저희가 진행되는 이제 사례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어르신의 복지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사회적 안전망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어떤 신청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네. 국민기초생활 그 수급자 분이 될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받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의료급여를 받는다든지 그런 정보 제공을 하고 또 다른 게 어떤 우울이나 어떤 불안 증세에서는 전문 상담하고 좀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이제 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연결이 돼서 그분들의 또 심리적으로 조금 완치될 수 있는 그런 자원 연계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1: 네. 제도도 많이 있고 정보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도 네. 실제로는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0: 네. 그렇습니다. 네,
1: 그런 면에서 도움을 주시는군요. 근데 아동학대도 그렇지만 노인학대도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는 사실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네. 학대하는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고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실제로 보셨습니까?
0: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대이다라고 이제 판정되는 건수는 의심 사례가 되는 접수의 한 반 정도에 진행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일반 사례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안에서는 이제 다소 이제 거부의 사례도 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거부하시는 이유는 우리랑 어떤 서비스를 제공함의 그런 과정에서 학대 행위자 분들이 더 큰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라는 이제 부담감을 갖고 있고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거부라고 했을 때는 이게 가정의 이야기잖아요.
1: 네.
0: 가정 이야기고 나의 아들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 아이 남편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려움을 또 겪는 분들이 거부를 하고 계십니다.
1: 이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0: 결국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하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일이 생길 때에 실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처하는 거는 결국에는 학대 상황이 어떻게 조금 발생됐는지를 좀 기억을 하시고 어떤 촉발적인 사건을 좀 외적인 상황도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의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실은 잘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복지자나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자원 연결 통해서 소통하는 기술도 또 이렇게 연결해 드리고 좀 있습니다.
1: 네. 근데 당장 뭐 자식의 어떤 허물이 밖으로 드러날까 봐 그런 것도 있겠지만
0: 네.
1: 결국은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0: 네.
1: 신고를 했다가
0: 네, 맞습니다.
1: 뒤에 더 큰 탈이 날까 저 같아도 그게 더 두려울 것 같은데 그 보호 조치는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0: 보호 조치라고 하면은 이제 분리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쉼터는 무한정 이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0: 쉼터는 이제 근거 이상 4개월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한 반 정도 어른

0: 어르신들은 다시 온 가정 복귀하고 있습니다.
1: 그 4개월 후에는 원가정으로 가고 싶지 네. 않고 갈 수 없는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제 또 다른 어떤 공간을 그러니까 쉼터에서 4개월 계시면서 쉼도 얻으시면서 앞으로의 어떻게 그러면은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지 보호자랑 분리조치할 수 있는지가 결국에는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시다고 하면은 요양시설 가신다거나 양로시설도 잘 연결해드리고 있고 또 학대가 발생되고 나서야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고 계신지 몰랐다. 이제부터도 내가 잘 보양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주택을 별도로 만드는 그런 사례도 좀 다소 있습니다.
1: 부모님 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해도 따로 사는 자식들은 모를 수가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 네. 발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신고 절차, 노인 학대가 발생했다. 그럴 네. 때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0: 신고 절차는 이제 저희가 1577-1389번으로 24시간 상담 전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1577-1389가 전국에서 다 진행되고 그 번호를 누르시면은 좀 전에 제가 39개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노인보호 전문기관하고 전화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고 방법은 112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1: 112도 되는군요.
0: 네, 맞습니다.
1: 그 신고를 하면은 어떻게 경찰이랑 바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0: 네, 112를 신고하면은 이제 법에 근거해서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는 또 그 사례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사례를 통보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보받은 그 사례는 다시 가정을 방문해서 어떠한 일로 그런 일이 상황이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정보 수집하고 또 재학대 예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그 경기 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 학대 전담 경찰관과 협력 체계로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0: 네, 맞습니다.
1: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시는지요?
0: 일단은 저희가 많은 유관 기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찰서입니다. 6월 15일 날 매년 저희가 노인 학대 예방이나 캠페인을 같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저희가 이제 고위험군 같은 사례에는 이 사례를 어떻게 그러면은 같이 개입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사례 회의도 진행을 하고 또 제가 현장 조사를 가기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AFO 분들하고 동행을 요청해서 같이 가기도 하고 또한 학대 행위자를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대 행위자가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라든지 어떤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교육할 때는 또 경찰서 분하고 같이 동석해서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어르신들은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나만 참으면 되는데.
0: 맞습니다. 네. 네.
1: 나만 참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네네.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0: 네. 저는 이제 신고가 저요 필요하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에 그분들이 신고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내 목숨이 위협을 느낀다. 라고 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잠시 그 순간만큼은 행위가 멈추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찾아볼 때는 이제 가정이 약간 이제 표면적으로는 평안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이제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이제 학대 어떤 상담을 또 개입을 거부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신고해야 되는 거는 저는 두 가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집을 어느 누군가가 계속 오고 가고 하면은요. 학대 행위자분이 긴장하십니다.
1: 네.
0: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잘못돼 있음을 인식을 하고 또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어르신들도 나만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지관 직원도 오시고 경찰서 분들도 오고 가고 하시다가 별일 없으십니까? 아무도 여쭤보고 그렇게 되면 어르신은 심리적으로 든든함을 가지게 되시고 나도 위험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또 생각도 가지시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고립되는 게 제일 맞습니다. 위험한 거군요.
0: 네, 네.
1: 고립되지 않도록
0: 네, 네.
1: 바깥 연결고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런 게 필요하군요. 노인학대가 입증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0: 노인학대의 처벌은 이제 발생되는 공간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이제 가정 같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하고 또는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법적 처벌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인학대가 발생되는 시설 내에서 만약에 학대가 발생이 됐다. 그런데 그것이 학대이다라고 판정되면은 그 기간은 이제 그동안 열심히 물론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행정 처분을 좀 이렇게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이제 그 기간이 그동안 쌓아온 내용들이 뭐 영업이 정지가 된다거나 기간이 뭐 폐업이 된다거나 그런 조치들이 좀 따르게 됩니다.
1: 요즘은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0: 네네.
1: 말씀하신 것처럼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요. 이런 전문 시설에서의 학대가 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고 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0: 우리가 왜 학대가 발생되지? 라고 했을 때는 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 자금을 투입을 했으면 그건 공적 영역의 사회서비스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역을 담당하시는 분의 90% 이상은 영리 어떤 개인의 자격으로 현재 운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영리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다 보니까 그게 1순위가 되는 거군요.
0: 1순위라기보다는 그분들도 실은 더 자격을 갖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것이 공공 서비스로서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책임성이 조금 부족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좀 강화되고 그것이 직무 기술로도 또 이렇게 확대될 때에 노인학대는 예방될 수 있고 또한 2019년도부터 노인인권교육의 법적 의무화가 됐습니다. 어떤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고 그렇게 되면서 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도 좀 있습니다.
1: 근데 교육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잖아요. 굉장히.
0: 그렇죠. 제도는 많다. 하지만 그 좋은 제도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 인력과 예산이 좀 따라야 되는데 아직은 그 충분한 예산이 좀 따르지 못하고 열악한 처우에 좀 계십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처우는 결국은 서비스 질하고도 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학대 행위자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것들은 어떤 범죄 행위에 속했는데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하시게 됐냐 여쭤보면은 그것이 어떤 범죄 행위인지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학대 행위자가 되고 학대 행위자로 되면은 또 수사 기관에 또 어떤 이제 그런 자격을 어떤 범죄자 자격이 되고 취업이 제한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스템 구조가 좀 향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돌봄 인력에 대한 교육이 지금 충분하지 않은 실태다.
0: 네.
1: 예. 그런 얘기 하셨는데 CCTV 같은 게 요즘 많이 설치가 됐잖아요.
0: 네네.
1: 그거 막 통해서 자식들이 보고 울분을 터뜨리고 이런 경우도 봤는데 아직도 사각지대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CCTV 설치가 좀 완벽하게 되면은 좀 이런 그 노인학대율이 낮아질까요? 어떨까요?
0: 네네. CCTV가 설치가 된다는 거는 분명히 도움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어떤 학대 판정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CCTV만으로는 노인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인권 옹호자임을 내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권 옹호자로서 인식할 때에 우리가 노인학대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요즘은 그 돌봄 인력이 이제 외국분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예. 어느 정도나 지금 차지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간병인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0: 아, 네. 저희가 뭐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이제 알 수는 없는데 현장에서는 이제 요양병원에는 실은 다수인이 외국인으로 좀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교육을 진행한다라고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교육은 어떤 기술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돌봄은 어르신의 존엄성을 있다라는 걸 존중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정까지 조금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세심한 돌봄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노인 학대 문제, 이제 가정에서 네. 이루어지는 것도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0: 제가 좀 간단하게 했지만 사실 돌봄에 대한 짐이 가족들도 좀 본인한테 버겁다, 무겁다라고 느껴졌을 때 노인학대로 네,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짐을 좀 국가가 나눠줘야 되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앞으로 이 노인학대, 노인보호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지금 국가정책이 가고 있는지요?
1: 아, 네. 지금 이제 결국에는 노인 돌봄의 책임이 이제 누구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노인 돌봄은 이제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요. 치매 공공 후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0: 치매 공공 후견 제도.
1: 네, 치매 공공 후견 제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치매 어르신들에 대해서 신상 관리, 재산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고 또 새롭게 또 도입하고 있는 거는 개인의 어떤 재산을 어떤 이제 일정한 기간에다가 그걸 의탁이라고 하나요? 그걸 하고 그것에 내 금전을 어디 어디에다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정부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제도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경제적 학대, 노인의 경제적 학대 부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내 돈을 자식일지라도 함부로 네, 할 수 없도록 이제 네.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1: 네, 그렇죠.
0: 있군요.
1: 네네.
0: 예. 지금 이제 금전적인 부분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학대 피해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피폐해져 있을 네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1: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담을 진행한 과정에서 여쭤보는 게 있는데 어르신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혹시라도 자살을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난 자살까지도 생각했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자살 예방센터가 있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노인상담지원센터가 또 각 노인복지관 안에 상담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시거나 또 그 상담원이 가정까지 또 방문해서 하는 사례가 다소 있기는 합니다.
0: 찾아와 주시기도 하나 어르신들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한 네네.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요.
1: 네네. 아.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찾아가는 사례도 좀 있습니다.
0: 네. 이건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1: 일단은 저희 이제 복지제도가 다 신청주의예요. 그래서 어떤 저희가 관리하는 어떤 이제 사례자라고 하면은 저희가 신청을 의뢰해드리고, 물론 동의를 받아서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직접 그 기간에 내가 이런 지금 상황에 있는데 내가 상담을 받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은 신청하셔서 접수 받고 또 상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0: 이런 모든 도움을 받으려면 일단 노인학대 신고 접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1: 아, 그거는 아니에요.
0: 아닌가요?
1: 어떤 저희는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에 한해서
0: 예. 예,
1: 저희가 이제 접수받는 기간이고 내가 어떤 심리적으로 힘들어라고 하면은 실은 하나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복지로라고 있습니다. 복지로 검색 사이트에 복지로를 치시면은 내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신청하는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져 네. 있습니다.
0: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검색이 안 되시는 분들이
1: 네,
0: 많거든요.
1: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함께하고 있는 또 유관기관 또 종사자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지 않나 싶네요.
0: 네. 자, 오늘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이런 학대받는 노인들 편에서 지금 30여 년 가까이 일을 해오셨는데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좀 전해주시죠.
1: 아, 네. 내가 있는 권리가 상대방에게도 있고 그 권리는 노인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노인이 되듯이 어르신의 권리를 지켜나가는데 인권 옹호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권 옹호자라고 하면은 아, 저 일은 옳지 않아 라고 생각은 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 그것이 인권 옹호자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권 옹호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0: 네. 아, 의식도 큰 문제지만은 그걸 좀 뒷받침하고 도와줄 수 있는 네, 그런 제도들이 좀 촘촘히 예, 좀 성긴 그물이 아니라 좀 촘촘한 그물로 좀 잘 네. 짜여져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네,
0: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6월 15일 오늘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경기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치솟겠고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척 덥겠는데요. 내일 오후 한때 강원 북부 내륙과 전라권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달의 인력이 강한 기간인데다 내일 새벽과 밤 시간대 전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해수면이 더욱 높아지면서 폭풍 해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전국이 14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전국이 24도에서 34도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순을 유지하며 대체로 쾌적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9도, 현재 습도는 57%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서 디딤 씨앗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딤 씨앗통장은 아동이나 보호자, 후원자가 통장에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데요. 정부 지원금은 한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적립금액은 성인이 된 이후에 학자금과 취업, 창업,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과 장애인 거주시설의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 그리고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 가정의 아동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국립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번이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작은 저축이 내일의 큰 희망이 될 수 있게 아동들이 디딤시아 통장 제도를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계 이슈 진단 건강한 생활 아이러브 스포츠 취업과 일자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서울 동작구가 장애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동작형 장애등록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기존 저소득층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조기에 장애를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마련됐는데요.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동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신규로 장애등록을 완료한 주민입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진단 검사비 영수증을 지참해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를 하면 됩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오는 17일까지 부산형 장애인 미래 일자리 양성 프로젝트 AI 디지털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만 18세 이상 34세 미만의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25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분야 맞춤형 교육과 인턴까지 이어져서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요. 교육은 6월 29일부터 7월 31일

여기까지고요. 교육 후 8월부터 12월까지는 실제 업무 경험도 쌓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부산 장애인 일자리 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온라인 신청 후에는 센터를 방문해서 접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문화날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위기상황 안심키트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재난이나 응급상황 등 위기상황에 필요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안심키트를 지원해서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을 돕는 사업인데요. 모집인원은 등록장애인 20명이고 17일 오전 11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활동지원팀 02-816-3644번으로 전화상담 후 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로 안내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날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 띄워드립니다.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나는

0: 장애계 이슈 진단 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맹 윤다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장애인 건강 검진 관련 간담회가 있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건강검진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과 장애인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을 보면요. 장애인은 65.9%고요. 또 비장애인은 75.6%로 약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어떻게 하면 장애인이 더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지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0: 예, 장애인 수검률이 약 66%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하셨다고요?
1: 네. 현재 발표되는 건강검진 수검률 통계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장애인이거든요. 즉 가장 의료취약계층인 장애인이 빠진 상태에서 계산된 수치가 이 65.9%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10명의 장애인 중에 6명 이상이 검진을 받았다는 것인데 실제로 만나본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과 차이가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예. 또 공단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까지 포함해서 분석을 하면 좀 다른 수치가 나와서 장애인의 실제 건강검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의견을 들은 공단 담당자들도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하시면서 좀 새로운 시각 얻어서 그런 분석을 해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0: 예. 장애인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많이 부족한 건가요?
1: 네. 장애인이 건강검진 한번 받기 위해 몇 시간씩 이동해야 하는 현실은 여전한데요. 현재 장애인 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에 약 30여 곳 수준입니다. 2023년 법 개정을 통해서 공공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고 또 2026년까지 100여 개 기관을 운영하겠다라는 그 계획이 있었지만 아직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1: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112개소 운영 목표로 조정이 된 상황인데요. 이 부디 이번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서 지역마다 장애인이 가까운 곳에서 검진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병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요?
1: 네. 또 검진 기간 수만 늘린다고 해서 이 수검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집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하고 또 예약 접수를 하고요. 또 검진을 받고 결과를 설명 듣고 또 집에서 건강관리를 이어가는 이 과정이 하나의 서비스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과정들이 모두 분절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관계자가 이 점자 인쇄기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게 왜 검진기관 필수 장비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저는 반대로 좀 묻고 싶었습니다. 이 점자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이동지원이나 동행인력이 없으면 검진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건강검진은 병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아니라 병원에 가는 순간부터 집으로 돌아와 건강관리를 이어가는 것까지 모두 포함된 유기적인 서비스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좀 건강검진의 수만 많아진다고 해서 수검률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도 부족한 상황인가요?
1: 네. 현재 그 건강검진 항목은 이제 비장애인의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고 그것을 장애인이 이제 하다 보니까요. 이 예를 들어 하지절단 장애인은 체중계에 보조기기 없이 올라갈 수 없어서 체중 측정이 어렵고 또 시청각 장애인들은 시력검사나 청력검사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암검진 관련해서도요. 이 장애 당사자분들은 조기 노화와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다 못하는 연구들이 많은데도 뭐 대장암 검진은 뭐 50세, 뭐 폐암 검진은 54세 이상 등 그 보편적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검진 항목 개발 계획을 묻자 공단은 현재 별도의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앞으로는 장애인의 건강 특성을 반영한 검진 체계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또 강조드렸습니다.
0: 예, 의사소통 지원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적극성이 아쉽다고요.
1: 네, 실제 장애치나 건강검진기관 이용 후기를 보면요.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사소통 지원입니다. 이 청각장애 당사자분들이요. 수어토너사의 도움을 받아 검진을 받으면서 평생 병원에서 느꼈던 답답함이 해소됐다라는 후기도 있었는데요.
0: 예.
1: 이 병원의 수어토너사나 의사소통 조력인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대형 병원에 수어통역사 고용이 늘고 있습니다. 이 수어통역사를 고용한 병원은 장애치나 건강검진으로 등록해서 청각장애인만큼은 건강검진 시 의사소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유형별 특화 병원을 만들어 나가길 좀 제안 드렸습니다.
0: 예.
1: 사실 이런 내용은 다른 여러 간담회에서도 자주 좀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소관 부처의 적극성이나 그런 것들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0: 실제 이용자들의 경험은 어떤가요?
1: 네, 국립재활원에서는 이 친화병원 이용 후기에 대한 공모전을 하는데요. 그 공모전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한 장애인은 평생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집 근처 병원에 방문했지만 장애인 검진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려고 했었고요. 그러다가 인터넷을 통해 이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알게 되었고 장애치나 건강검진기관을 소개받아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용자분은 집 밖을 나서서 이동하는 것이 큰 걱정거리였는데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병원까지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었고 또 장애 특성에 맞춘 검진을 받으면서 일반 병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편안함을 느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용자분들의 경험 속에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방향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예.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히 장애인 건강검진 제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장애인의 건강권은 병원을 몇 곳 더 만드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는 이동 지원과 또 의사소통 지원, 또 검진 이후 건강관리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되어야 이 비로소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검진기간 개소수와 또 중증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 등이 성과지표로 세워져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라도 올해와 내년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 복지부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의료기관 장애인단체가 함께하는 그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또 듣고 개선해 나가는 구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장애 때문에 검진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병원 확대뿐만 아니라 이동지원과 의사소통 지원 그리고 맞춤형 검진체계까지 함께 꼭 갖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계 시진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박강성이 부릅니다. 내일을 기다려.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건강한 생활,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는 걸 노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이라고요.
2: 맞습니다. 또 우리가 노쇠, 노화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40대 초반인데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노화라고 하기도 어렵고 또 예전에는 50대 하면은 보통 늙어간다라는 표현이지만 50대 분들께 여쭤봐서 본인 당신께서 늙으셨나요? 그러면 화를 내실 겁니다. 근데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연구를 해봤더니 근육량 자체와 근육의 일한 능력, 이런 근력이 감소하는 근육 감소증이 큰 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온을 유지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보통 요즘에 부자 하면 근부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1: 예.
2: 실제로 근육 부자가 건강 부자라서 이 근육을 주는 걸 줄인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1: 그러면 단순한 노화와 근 감소증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구별할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0: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오는 노화는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신체 기능이 서서히 감소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근갑소증은 근육량과 근력이 건강 나이 평균 표준을 벗어날 정도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력이라고 하죠. 쥐는 힘이 떨어지거나 또는 같은 연령대 같은 체중의 사람 대비 의자에서 일어나기 어렵고 걷는 속도가 느리고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걸 근갑소증을 의심할 수 있고 특히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폐렴으로 입원을 했었다. 정형외과 진단으로 입원을 해서 한 일주일, 열흘 정도만 누워 있어도 50대 이상이면 이 하체 근육이 쭉쭉쭉쭉 빠지고 쉽게 피곤하고 앉았다 일어났는데 오, 균형 잡기 어렵고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근간섭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1: 예, 체중은 그대로인데도 예전보다 쉽게 지치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근감소증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0: 여기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바로 체중계의 비밀입니다. 체중계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체중은 그대로인데 쉽게 지친다. 근육량은 줄어드는데 혹시 지방이 늘어난 건 아닐까요? 체지방이 늘었을 가능성이 크죠. 이게 가장 안 좋은 건데요. 나이가 들면서 체중계 안에 숫자는 정상인데 정상 범위도 있고 그대로인데 쉽게 지치고 계단이 오르기 어렵다고 하면 복부 지방, 체지방, 피하 지방들이 늘어나고 근육이 줄면서 계단 오르기, 빠르게 걷기, 무거운 물건 들기 일상생활이 어려워져서 이건 근력 저하의 신호입니다. 따라서 체중계 숫자보다도 실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의 양과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저속 노화의 첫 걸음이 되겠습니다.
1: 예, 뭐 특히 장애인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활동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근감소증 위험이 더 큰 건가요?
0: 맞습니다. 활동량이 적은 분들, 즉 활동이 적을수록 근육 사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감소증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장애인 또는 만성 질환자, 장기 입원, 요양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근육량이 빠르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조금만 운동하고 단백질 섭취하면 근육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특정 연령이 지나면 그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치료하신 분을 대구로 부르거나 요양원을 불러서 우리가 자발적이진 않지만 도움을 받아서 근육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줄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좀 무리하지 않으면서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0: 네, 무조건 무거운 바벨을 들어야 되고 무거운 아령을 듣고 남들 하는 것처럼 무릎이 아픈데도 스쿼트를 하거나 쪼그려 앉아 일어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을 받고 의자에 앉았다가 움직이지 않는 의자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기. 그리고 서서 벽을 밀기. 그리고 우리가 고무줄 같은 탄력밴드를 발에 밟고 땡기기. 실내 걷기와 같은 저강도 근력 운동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관절 건강 상태에 맞춰서 운동을 정하는 거고요. 이 관절이 굳어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전문의 또는 물리치료사 선생님 또는 방문 물리치료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자발적 관절 근육 운동도 할 수 있지만 누워있을 때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을 풀어주는 훈련을 통해서 근감소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 예, 근육에는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이나 식습관이 있을까요?
0: 네. 저도 오늘 오전에 삶은 계란 2개, 닭가슴살 반쪽, 그리고 브로콜리, 밥 2숟갈, 이게 제 아침이었어요. 보면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근육 유지에 아주 중요한 기본입니다. 따라서 살코기나 생선, 달걀, 두부, 콩류, 저지방 우유 같은 식품들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인데요. 특히 어르신들은 한 끼에 손바닥 반 정도라도 그게 꼭 닭고기가 됐든 돼지고기 삶은 게 됐든 두부가 됐든 계란이 됐든 매 끼마다 단백질을 적은 양이라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예.
0: 한 번에 먹어야 드시는 게 아니라 한 끼에 하루 섭취할 양을 나눠 드시는 게 근육을 유지하고 키우는 데 도움이 더 좋습니다.
1: 예, 단백질 음료나 건강기능식품 광고도 많은데요. 이런

0: 단백질 보충 제품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마다 성분과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특정 광고에 따라 섭취하기보다는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당뇨라든지 신장 기능 등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권유받아서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예,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근감소증 예방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저는 이제 모든 청취자분들께 권장되는 것보다도 이제 70세 이상 또는 오랜 기간 보행을 안 하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의자, 고정된 의자에 앉았다가 앞에 책상 잡고 일어났다 앉았다 아침에 10번, 점심에 이후에 10번, 저녁에 10번 정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예, 아까 병 밀기라고 알려드렸는데 문 앞에 서서 문을 미는 겁니다. 물론 옆에 누가 보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문을 밀면서 다리로 버티는 운동, 그리고 이제 고무줄 같은 거를 발에 밟고 양쪽 발로 고무줄 밟고 양쪽 팔로 당겨서 만세하듯이 하늘 높게 올리는 걸 해주시면 팔과 다리, 허리 근육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걸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20분, 30분 실내 걷기. 지금 덥고 습한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르신들 운동하시다 보면 탈진될 수 있기 때문에 시원한 곳에서 미지근한 물 드시면서 실내에서 본인이 듣고 싶은 트로트나 아니면 편안한 음악 들으시면서 20분, 30분 실내에서 걷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예. 자, 청취자분들께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함께해 주신 유병욱 교수님과의 예, 마지막 방송입니다. 매주 친근하고 알기 쉽게 건강 정보를 전해주셨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이제 귀중한 전파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 청취자 여러분들 뵐 수 있도록 해주신 KBS 관계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일시적으로 해외 출장 등으로 자주 못 뵈게 돼서 인사 말씀드립니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저도 건강관리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세요.
1: 네, 건강한 생활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건강하세요.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김정수의 내 마음 당신 곁으로.

0: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I love 스포츠 이우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홍명보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기분 좋은 출발을 했죠.
1: 그렇습니다. 체코전 조별리그 A조 1차전이었고요. 우리가 2-1로 승리를 했습니다.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경기였는데도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죠. 체코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그리고 고공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골을 넣는다. 이 전술만 탁 노렸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도 당하는 그 실점 상황이 나왔지만 후반 22분 이강인의 도움에 이은 황인범의 동점골, 후반 35분 오현규의 역전골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한국이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한 건 통산 네 번째이자 16년 만인데요. 이 승리로 우리의 32강행 가능성은 많이 높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예, 경기 내용 결과 모두 좋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죠?
1: 맞습니다. 일단 고지대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한 달 이상 고지대 훈련을 한 우리와 이틀 전에 과달라하라로 들어온 체코와는 차원이 달랐고요. 이강인 선수의 경기 운영 능력이나 중원에서의 황인범 선수의 활약, 오연규 선수의 결정력, 뭐 김민재 선수의 안정된 수비력, 골키퍼 김승규 선수의 선방까지 칭찬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굳이 아쉬운 장면을 꼽는다면 우리의 실점 장면에서 나온 집중력 뭐 부족 부분이라든지 또 손흥민 선수가 골 기회를 놓친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못 넣었다 해도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에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 선수들은 부담을 느끼거든요.
0: 예.
1: 다만 이제 손흥민 선수 교체 후에 오현규 선수가 들어와서 역전골을 넣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손흥민 선수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좀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사실 수비 쪽에 좀 걱정 목소리가 많았던 게 사실이죠. 연이은 수비진 부상으로 생긴 공백을 깜짝 선발인 이기혁 선수가 잘 메워준 부분, 물론 초반에 조금 긴장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김민재 선수가 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곧바로 안정된 모습이 나왔거든요. 내용 결과 모두 큰 점수를 줄 수 있는 체코전이었습니다.
0: 예, 멕시코도 1차전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금요일에 있을 2차전은 좀 선두 자리를 놓고 겨루게 되죠.
1: 네, 이번 월드컵은 조 3위도 32강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미 승점 3점을 딴 우리나라는 이 32강 토너먼트 진출의 5분응선은 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멕시코까지 이긴다면 우리는 조 1위를 확정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월드컵은 조 순위를 정할 때 승점 다음 승자승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체코의 승리가 체코전의 승리가 무척 중요했는데 우리가 승리를 하면서 32강의 가능성은 이제 높아졌고 만약에 멕시코까지 이긴다면 바로 이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조 1위로 32강행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멕시코에서는 멕시코의 주장이자 센터백인 세사르 몬테스 선수가 남아공전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우리 경기에 못 나옵니다. 이 세사르 선수는 우리나라로 치면 김민재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호재가 하나 생겼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사실 조 1위를 해도 좋고요. 조 2위를 해도 정말 괜찮은 일정입니다. 조 1위를 하면 멕시코에서 16강까지 일정을 이어가긴 하지만 다른 조 3위와 이제 32강을 붙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러니까 홈팀인 멕시코를 염두에 둔 일정이 짜여 있기 때문에 그 꽃길을 우리가 걸을 수가 있고요.
0: 예.
1: 네, 2위로 진출하면 우리가 미국 LA로 가서 B조 2위와 붙습니다. LA는 우리의 홈그라운드 같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B조 팀들이 다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조 2위로 가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까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B조 상황이 궁금해지는데요.
1: B조는 그 유럽의 강호인 스위스가 6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올라서 강력한 1위 후보로 분류가 됐고 그 뒤로 유럽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개최국 캐나다 그리고 카타르가 뒤쫓는 그림이 될 거라고 봤는데요. 뚜껑을 열어본 결과 물론 아직 한 경기만 치른 시점이지만 이변의 연속입니다. 스위스가 카타르와 1-1로 비겼고요. 캐나다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도 1-1로 비기면서 지금 현재 1차전을 치른 상황에서는 뭐 딱히 강자도 약자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 그래서 누가 B조 2위가 될지 1위가 될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B조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1차전이기 때문에 그런지 월드컵에 이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 예.
1: 브라질 대 모로코의 경기는 1-1. 물론 이제 모로코가 피파 랭킹 7위인 강팀이긴 하지만 영원한 우승 후보인 브라질이 모로코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트리키에가 황금 세대를 가지고도 호주에 역습을 당해서 2-0으로 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일본 대 네덜란드의 경기 2-2 무승부였고요. 독일은 이제 처음 월드컵에 출전한 퀴라소를 상대로 7-1 대승을 거두면서 이번 월드컵 아주 초반부터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0: 예. 자, 이어서 야구 이야기 해보죠. 주말 3연전 결과 순위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1: 프리야구 선두 LG가 이틀 연속 롯데를 이기고 NC전이 우천수년된 2위 KT와의 격차를 두 경기로 벌렸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최하위로 떨어졌는데요. 이 키움이 한화에게 3연승을 달리면서 롯데는 최하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두산은 에이스 곽빈의 호투를 앞세워서 기아의 8-1로 이겼고요. 이로써 두산은 4위 기아와 반경기 차로 바짝 추격을 했습니다. 3위 삼성은 난타전 끝에 SSG를 10-8로 이기면서 2위 KT의 격차를 두 경기 차로 좁혔고요. 반면에 SSG는 8위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키움의 이용규 플레잉 코치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불명예 은퇴 소식을 전한 일도 있었거든요. 아쉬운 일도 함께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아시안게임에 나설 야구 대표팀 명단도 발표가 됐죠?
1: 네. 문보경, 김도영, 문현빈, WBC를 누볐던 주역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고요. 전원 프로 선수로 구성이 된 게 특징입니다. 29세 이하 와일드카드는 3명입니다. 문보경, 노시환, 곽빈 선수가 승선하게 됐는데 류지현 감독이 밝힌 이유로는 일단 곽빈 선수는 확실한 에이스 카드가 없다고 판단해서 뽑았다라는 거고요. 3루와 1루를 맡아줄 좀 선수들이 건강이 확실히 보장된 부분이 없어서 1루, 3루, 지명타자까지 할 수 있는 문보경, 노시환 선수를 와일드카드로 쓰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SSG와 삼성, KT, 롯데, 기아, 두산까지 6개 구단이 3명씩 선발이 됐고요. LG와 한화는 2명씩, NC와 키움은 1명씩 이름을 올렸는데 아시안게임에 우승을 하면 병역 면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리그가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중단되지 않거든요. 공백이 좀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구단의 어떤 형평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팀마다 공백의 온도차가 있겠지만 9월의 국가대표 공백은 후반기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지난 주말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 공원 평화광장 일대에서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가 있었죠?
1: 네, 장애와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고 소통과 화합의 가치를 나누는 통합스포츠축제인 제12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 가장 큰 특징은 시각장애인과 가이드러너가 한 팀을 이루어 달린다는 점인데요. 시각장애인 참가자와 가이드러너 그리고 일반 시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해서 평화광장 일대를 따뜻한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여러 연예인과 사회 각계 인사들이 현장을 찾아서 또 참가자들을 응원하기도 했는데 이번 대회 참가비 수익금은 서울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운동 인프라 확충과 스포츠 활동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참가자들 입장에서 보면 완주도 즐겁고 또 자연스럽게 나눔에도 동참하면서 그 대회 의미를 더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I love sports.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허각의 나를 잊지 말아요.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취업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창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먼저 훈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2: 네. 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 직종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분이며 훈련 개시일 시점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입니다. 훈련 과정 및 기간을 안내해드리면 훈련 교과는 생성형 AI 프로그램, 구글 AI 제미나이, 챗GPT, 포토샵, 클립 스튜디오 등입니다. 훈련 시간은 일 6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훈련 기간은 7월 6일부터 6개월간 총 600시간 훈련이 진행됩니다. 교육 장소 및 모집 일정을 안내드리면 교육 장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 위치한 일산 직업능력개발원이며 모집 기간은 6월 10일부터 시작되었고 6월 25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10명 내외이며 모집 기간 등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입학생 특전은 교육비, 식비 전액 무료이고 해당자에 한해 매월 훈련 수당 최대 33만 4천 원이 지급되며 원거리 거주자는 기숙사가 무상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031-910-084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 직종 훈련생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031-910-0840번으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훈련 소식도 전해 주시죠.
2: 네. 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수업 시 상시 수어 통역 및 자막이 지원됩니다. 훈련 과정을 안내드리면 기계 분야는 컴퓨터 응용, 가공 기능사 및 산업기사, CAD, 기계 설계, CAM, 컴퓨터 응용 가공 설계, 컴퓨터 수치 제어 가공, CNC, MCT, 고속 가공 등이고 전기 전자 분야는 전기 기능사, 전기 공사, 배선, 배관, 조명 공사 등입니다. 모집 인원 및 지원 자격을 안내해드리면 모집 인원은 분야별 최대 10명이고 지원 자격은 경증 중증 청각장애인입니다. 모집 기간을 안내해드리면 서류 접수는 6월 18일 목요일까지이고 훈련 기간은 1개월에서 15개월까지이고 훈련 시간은 주 5일 평일 1, 6시간 훈련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훈련이 진행됩니다. 교육 장소는 일산에 위치한 일산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 입학생 특전은 훈련 비용 전액 국비 지원되고 해당자에 한하여 훈련 수당이 지급됩니다. 훈련 수당은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 시 매월 28만 4천 원이고 취업 성공 패키지 미참여 시 매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식사 및 기숙사가 무상 제공되고 통학 시 교통비 월 5만 원이 별도 지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시청각훈련처 031-910-0943번 화상전화는 070-7947-310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이어서 기능경기대회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2: 네. 우수장애인 기능인 발굴과 중증장애인의 기능대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2026년 부산광역시 제43회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원수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회 기간은 9월 15일 화요일부터 9월 18일 금요일까지이며 경기일은 9월 16일 수요일,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대회 기간 및 경기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사유 발생 시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대회 장소는 부산 백스코 등입니다. 접수 직종은 13개 직종으로 전자기기, CNC 선반, CNC 밀링, 메카트로닉스, 옥내 제어, PCB 설계, 3D 프린팅, 모바일 웹 개발, 영상 콘텐츠 제작, 캐릭터 디자인, 건축제도 CAD, 도자기, 한지공예입니다. 원서 접수 교부 및 접수에 대해 안내드리면 접수 기간은 6월 4일부터 지금 시작이 되었고요. 6월 17일 수요일까지이며 접수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능력개발 지원부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 이메일, 우편 접수 중 택일입니다. 유의사항으로 일부 직종의 과제 수행 사항에 변경이 있으므로 지원 전 직종 설명서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공단 능력개발지원부 031-728-7096, 031-728-721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이어서 구인 소식 전해 주시죠.
2: 네, 현대자동차 양재 본사에서 인사행정 보조직무 계약직 장애인 직원을 6월 22일 5월 2시, 오후 5시까지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급여, 근무 현황 관리, 업무 지원 및 행정 업무 지원입니다. 고용 형태는 2개월 수습 후 근무 평정 및 운영 상황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평일 근무 1, 8시간 근무입니다. 급여는 연봉 3,700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동부지사 02-2146-357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사무보조직 구인 소식도 있다고요?
2: 예,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유한양행 본사에서 사무지원 직원 1명을 6월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채용 직무는 사무업무지원 및 행사지원 업무입니다. 고용 형태는 계약직 12개월이고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 1, 8시간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0: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급여는 월 260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남부지사 02600-4-108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그 외에 사무보조 직원을 모집하는 곳이 또 있다고요?
0: 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카드 강남콜렉션센터에서 사무보조 직원 1명을 6월 19일까지 모집합니다. 직무는 민원서류 발급, 자료정리,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 등 사무보조 업무입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고용태는 계약직 12개월이고 근무 평가를 통해 추가로 1년 더 근무 연장 가능하고 급여는 월 277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영상 제작 직종을 모집한다는 소식도 있다고요?
0: 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영상 제작 직종 1명을 6월 17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무 내용은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사진 촬영, SNS 기획 보조 및 편집 업무입니다. 지원 자격은 사진영상과, 사진영상미디어과, 영상제작학과 등 영상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관련 직종 경력 3년 이상 인분입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평일 근무,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월 230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1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창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녹색지대 그래 늦지 않았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0: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수화기와 옥내 수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보니까 모델 출신 이소라 씨가 출연을 했는데 새 있잖아요. 날아다니는 새. 이 새를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나는 새와 소통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과장이나 농담이 아니라요. 진짜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교육이 필요한데요. 국가유산청에서 시각장애인 자연유산 전문가 양성교육, 나도 자연유산 전문가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국내 최초로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이 자연유산 조사와 보존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인데요. 참가자들은 천연기념물 조류의 생태와 새 소리의 특징, 새 소리로 종을 구별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요, 우수 참여자를 선발해서 국가유산청에서 실시하는 조류 음향 모니터링 자료 분석 분야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교육은 7월부터 8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서울과 국가유산청이 있는 대전에서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이 6월 21일 일요일까지이긴 합니다만 선착순 50명까지만 받는다고 하니까요. 새를 좋아하는 분들, 새의 소리에 관심 많은 분들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착순이에요. 자, 자세한 사항은요, 전화 042-610-764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6월 15일 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시인과 촌장이 부릅니다. 사랑일기.

네. 우리 난가족 월요일 순서 안내해드릴게요. 다양한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문화센터 A입니다. 자, 이번 6월에는 문화예술을 감상하기 위해 미술관, 전시관 등으로 이동할 때 겪게 되는 일상 속 접근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횡단보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횡단보도가 뭐가 문제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 나도 횡단보도에 대해서 할 말 많다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는 화면에서 드라마를 감상하는 생생TV가 준비되어 있죠. 어쩌다 천하제일의 도적이 된 여인과 그녀를 쫓던 조선의 대군, 두 남녀의 영혼이 바뀌면서 서로를 구원하고 마지막엔 백성을 지켜내는 위험하고 위대한 로맨스, KBS 주말 드라마 은혜하는 도적님화를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해 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옥상달빛과 신재가 함께 부른 칵테일 사랑.

0: 문화예술 속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센터장님,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자, 오늘은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횡단보도 접근성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우리는 어디를 가든 늘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죠.
0: 그쵸.
1: 공연이나 전시를 보러 가는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이 횡단보도가 시각장애인에게는 여전히 쉽지 않은 길이에요. 아, 문화예술을 향유한다는 건 공연장이나 이제 전시장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역시 함께 갖춰져야 이제 가능하겠죠.
0: 네네네.
1: 문화예술 경험은 그곳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은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느끼는 횡단보도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0: 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1: 네.
0: 최근에 혹시 그런 좀 위험한 경험이랄까? 그렇게 하신 건가요?
1: 사실 네. 기본적인 어려움은 전 여전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횡단보도 앞 인도의 턱이 높은 곳이 아직 여전히 있거든요.
0: 아, 네.
1: 그래서 건너려다가 이렇게 놀라기도 하고요.
0: 네.
1: 또 처음 가는 길에서는 횡단보도 위치를 찾지 못해서 헤매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위험했던 건 자전거 문제였어요.
0: 어떻게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랑 부딪히신 거예요?
1: 사실 예전에 그런 적도 한번 있기는 한데 이번에 겪은 일은
0: 진짜?
1: 그건 아니고
0: 네.
1: 아 극장 가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그 신호등을 음성 안내해 주는 신호 유도 버튼이 있잖아요.
0: 네.
1: 이제 그것을 누르려고 횡단보도의 기둥 쪽으로 가서 이렇게 손을 뻗었는데 그 앞에 자전거가 주차가 돼 있던 거예요.
0: 근데 사람은 없고.
1: 네. 근데 정말 또 기가 막히게 주차를 하셔서 손잡이가 딱 버튼을 가리게. 그래서 제가 그 주차가 돼 있는 걸 모르고 손을 뻗었다가 덩덩덩덩 소리가 나면서
0: 네네.
1: 자전거 제 쪽으로 넘어질 뻔했어요.
0: 아우, 이거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 요즘 특히나 이제 공유 자전거 많고
1: 네.
0: 킥보드까지 있고 이런
1: 맞습니다.
0: 거를 문제는 아무데나 세워두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네.
1: 특히 대학로 같은 곳에는 그 자전거나 킥보드 이용자가 많거든요.
0: 많죠.
1: 그래서
0: 네.
1: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주변은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 공간인 만큼 이제 보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은 좀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0: 제발요.
1: 또 네. 시각장애인들은 이동할 때 공간을 손이나 흰 지팡이로 탐색하면서 걷기 때문에 그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작게는 놀라거나 크게는 사고를 겪을 수도 있거든요.
0: 맞습니다. 예, 예. 아,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 네. 저의 바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1: 전 이번에는 번화가에 있는 긴 횡단보도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기 여의도도 그렇지만 뭐 광화문이라든가 서울시청 쪽에 있는 문화공간을 갈 때 폭이 넓고 긴 횡단보도를 건널 때가 있거든요.
0: 네네.
1: 근데 저는 이제 흰 지팡이로 이제 방향을 확인하고 길을 탐색하고 또 사람들이랑 좀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면서 걷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느릴 때가 있거든요.
0: 네, 어쩔 수 없죠.
1: 네, 네. 그래서 이런 긴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좀 마음이 초조해지더라고요.
0: 특히나 이제 중간에 걷기 시작했을 때 더 그럴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예.
1: 그리고 이런 횡단보도 중간에는 그 버스 정류장으로 이어지는 섬식 인도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0: 예.
1: 근데 자주 가는 길이면 괜찮은데 가끔 가는 이제 문화 공간에 갈 때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섬식 인도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단가 사람들이 다 갔나 나만 남았나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0: 네네네. 여의도에도 있는데 국회 앞쪽에도 그죠.
1: 네.
0: 아무래도 그 걸음이 느린 어르신
1: 네.
0: 요즘 진짜 많잖아요.
1: 맞습니다.
0: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좀 뭐랄까 시간 여유를 좀 더 줬으면 좋겠다.
1: 맞아요.
0: 그래서
1: 제가 그 사라 핸드렌이라는 작가의 다른 몸들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이 기억이 나요.
0: 네.
1: 참고로 이 책은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도 읽으실 수 있는데요. 싱가포르에는 그린맨 플러스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0: 그린맨 플러스?
1: 네.
0: 네.
1: 교통약자가 지급받은 카드를 횡단보도 옆 단말기에 이렇게 대면 녹색 신호 보행 시간이 조금 늘어나는.
0: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1: 천재네요.
0: 아, 누가 기획했는지.
1: 아, 그런가요?
0: 와, 네네네.
1: 보통 3초에서 한 12초 정도 추가된다고 하더라고요.
0: 세상에.
1: 네, 그래서 전체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0: 와, 제가 지금 왜 기가 막히냐면 제가 20살 때 다리를 좀 심하게 다친 적이 있어요.
1: 아, 네.
0: 그래갖고 그 보조기기를 한 6개월 찼나
1: 네.
0: 목발을 짚고 식은땀이 미치겠더라고요.
1: 그렇죠.
0: 특히 겨울에 땅 얼어있잖아요. 와. 저는 덜덜덜인 거예요.
1: 그렇죠.
0: 네. 근데 막 빨리 뭐 빠를 걸을 수도 없고.
1: 네.
0: 하, 너무 공감이 됩니다.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왜 안 할까요?
1: 했으면 좋겠어요.
0: 제발. 예.
1: 네. 그래서 정말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보행이 어려운 사람들도 그러니까. 있을
0: 예.
1: 수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네. 아, 너무 공감이고요. 횡단보도에서 겪은 또 다른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고요.
1: 네. 사실 최근에 KBS 오는 길에 겪은 일이긴 한데요.
0: 일단 듣기 전인데 KBS가 잘못했습니다.
1: 아닙니다. 네. KBS는 아니야, 잘못이었고 네. 사실 저의 성급함 때문이기도 한데요.
0: 아,
1: 네. 네, 다른 분의 무단횡단 때문에 좀 위험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횡단보도에 막 도착을 했는데 제가 신호유도 버튼을 누르기 전이죠. 근데 앞에서 누가 건너가는 소리도 들리고 희미하게 좀 움직이는 형체도 보이길래 아, 녹색불인가 보다 하고 따라 건넜어요. 근데 뻥 소리가 나는 거예요.
0: 빵?
1: 네. 빨간불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무단횡단 중이었던 거죠.
0: 아, 저 근데 순간적으로 빵이 사람 치는 빵이었는 줄 알고 좀 살짝 놀란 거 아시죠?
1: 멀리서 이렇게 차가 소리를 내줬어요.
0: 예, 다행입니다.
1: 네. 그리고서 예. 보니까 빨간불이더라고요.
0: 아이고. 네.
1: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절대 다른 사람만 믿고 건너진 않지만 네, 그 순간은 진짜 아찔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부분 긴 횡단보도에선 그래도 무단횡단 안 하시는데 짧은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저도 좀 조심하겠지만 여러분도 무단횡단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저는 그 KBS에서 방영된 그 시사 프로그램을 보는데
1: 네.
0: 어르신들이 무단횡단 많이 하는 거 아셨어요, 혹시?
1: 사실은 방송에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무단횡단을
0: 저희 어머니도 하세요. 그렇게 하십니다.
1: 네. 그러면서 항상 저한테 규칙을 지키라고 하시긴. 왜 그러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0: 근데 그때 시사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인터뷰를 들었냐면
1: 네.
0: 다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차가 없다 싶으면 그냥 빨리 가고 싶은 거죠.
1: 그렇죠.
0: 야, 그냥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1: 그런 또 그러네요.
0: 그리고 요즘 특히 이제 스마트폰 보면서 걷는 사람들 많잖아요. 부딪히는 경우 있을 것 같거든요.
1: 그거 정말 위험하거든요. 네, 제가 네. 예전에 아 작년입니다.
0: 네.
1: 공연 연습을 하러 다니는 길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길을 건너다가 스마트폰 보고 걷는 분이랑 부딪혔어요.
0: 아.
1: 근데 이제 흰지팡이가 날아간 거예요.
0: 어머.
1: 정말 너무 놀랬고 사색이 됐어요. 도로 중간에서 네. 그런 일을 겪으니까 너무 네. 놀랍더라고요. 네. 근데 한 1시 방향 저 멀리서 어떤 청년이 흰지팡이를 들고 와줬어요.
0: 그래도 고맙네요. 네.
1: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유 참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 마지막 좀 네. 마무리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
1: 하고 싶은 얘기는
0: 네.
1: 마지막으로 그 여러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요. 같이 기다리는 시각장애인을 너무 오래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많이 보는 경우. 네.
1: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와 시각장애인이다 라고 외칠 때도 있어요. 네, 낯설고 네. 신기한 건 이해하지만 사실 저와 같은 시각장애인들은 그런 시선을 하루에도 여러 번 마주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선이 여러 번 겪어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멋져서 쳐다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낯선 사람을 대한 태도,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 어떤 기본적인 예의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누구나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늘어나서 시각장애인들도 더 편하게 문화공간을 찾아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0: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입장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역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로제가 부르는 온 더 그라운드.

0: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천구에 사는 금천시각교회 소속 양형근입니다. 지금 올해 나이 67세인데요. 이제 61세까지 정신없이 살았어요. 저는 시각장애이지만 시각장애인 자체를 모르고 많이 제가 중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에 바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일을 한 40몇 년을 안 쉬고 일을 했고 이제 은퇴를 하고 둘째가 딸아인데 딸아의 손녀딸에서 한 2년을 봐줬어요. 다시 이제 내가 현대양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눈이 좀 더 나쁘고 근데 우연히 가다가 이제 간판에 제가 안 보이는데 우리 아내가 시각주의라고 써있다 한번 가보래요. 당연히 같은 사람이 있다고. 가보니까 이런 천국이 없는 거야. 내가 느끼지 못한 자유, 지금까지 얽매했던 모든 삶에서 거기를 가니까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대화도 하고 이게 뭔 천국 같은 세상 있나. 내가 딱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적극 지금부터 2년 반 전에 제가 이제 참여를 하고 특히 저는 이제 이런 구청 일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일자리를 이제 합격해서 처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아주 제가 이게 참여하게 된 거예요. 자유가 너무 행복해. 자유롭고 이제 밖에서 보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 마음을 싹 비우고 대화하고 그리고 한식 웃어요 사람들이. 그런 이제 행복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1: 서울 금천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양형근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눈이 나빠지면서 여러 가지로 불편했는데 시각장애 지혜를 알게 된 뒤로 그곳에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또 일자리까지 얻게 돼서 행복 속에 살고 있다고 하셨어요. 인터뷰 중에 이런 천국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시각장애 때문에 얼마나 불편했으면 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걸 두고 천국이라고 하셨을까요? 가까운 시각장애인 연합회나 시각장애인 지회에 가시면 재활하는 법, 여가 즐기는 법, 일자리 찾는 법에 대해 다 가르쳐 주니까요. 시각장애 때문에 자유를 잃고 집에만 계셨던 분들 꼭 밖으로 나오셔서 우리 양형근 씨처럼 행복한 나날, 천국 같은 나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화제 TV 드라마를 화면 해설로 감상하는 생생TV 시간입니다. 화면 해설 에세이 눈에 선하게의 저자 권성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화면 해설 원고는 네. 최종 영상을 기준으로 써야 하는데 네네. 완성이 안 된 영상을 받을 때도 있다는데. 와, 그래요?
1: 그럴 때도 있어요. 뭐 다큐멘터리는 그런 경우도 좀 꽤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편집된 게 아니고 좀 가영상을 좀 받을 때도 있어요. 시간이 촉박하면.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최종본을 받아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동물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편집 전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원고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구간은 삭제라고 막 계속 써 있는 거예요. 삭제, 블러 처리 막 이런 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흐리게 처리해달라는. 그게 뭐였냐면은 그 뭐 열정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동물의 열정. 네. 그래서 주로 우리 동물의 사랑에 관한 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짝짓기 장면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가 좀 너무나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가지고 어머머. 그걸 이제 다 삭제하거나.
0: 아, 그러니까 열정이 너무 지나쳤구나.
1: 네, 뭐 아마 이제 원 영상에는 그렇게 다 촬영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다 블러 처리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삭제해달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그대로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은 해설을 안 할 거잖아요. 삭제된다고 하면 아니면 이제 블러 처리가 됐다 그러면 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거나 네, 이럴 텐데 네, 네. 이게 나중에 이제 방송이 될 때 확인을 해보면 그 살아있는 구간이 있어요.
0: 아~
1: 그럼 이제 화면 해설 없이 나가는 거죠. 아마 그 편집자가 이제 그 편집을 할 때 뭔가 필요하니까 이제 삽입을 했을 텐데 저희는 일단 안 된다고 알고 있었으니까 해설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좀 그럴 때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이제 TV 영화, TV에서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 스킨십 장면 이런 게 좀 나오면
0: 요즘 특히 좀 많잖아요.
1: 네, 대부분 좀 또 이렇게 삭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지 못하면은 막 썼는데 삭제가 되거나 화면에서 열심히 썼는데 삭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0: 들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사전 협의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아직도 좀 가끔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1: 그러니까 제작자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우리를 좀 생각을 해서
0: 그렇죠.
1: 예, 좀 완성도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가 진짜 내 제작의 끝이다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0: 네, 그런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KBS 드라마 은혜하는 토정님아 감상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열과 은조의 영혼이 바뀌었어요.
0: 네.
1: 그 상황에서 숙이홍 씨가 도월대군 열을 새로운 왕으로 만들려고 세력을 모으는 장면까지 만나봤습니다.
0: 그리고 또 그 자리에 그 귀합하는 그 비밀 회합 자리에 열의 영혼이 깃든 은조가 참석을 하게 됐고 이제 그걸 다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열이 다 그걸 보게 된
1: 그러니까
0: 거죠.
1: 주인공인데 네. 얘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0: 내가 지금 이제 영모의 부두머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막 사색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합이 끝난 뒤에 그 은조와 숙이홍 씨가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 장면을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감상해 볼게요. 화면 해설의 김정후 성우입니다.
2: 말씀대로 제가 도월대군을 아는데 영모엔 가담하지 않을 겁니다.
3: 대군에겐 우리의 존재를 철저히 모르게 할 거예요. 반정에 성공하면 그때 왕위를 권할 거예요.
2: 어째서입니까?
3: 대군을 거사에 합류시켰다가 실패했다간 그 즉시 참수겠지요. 안 될 일이에요. 우리의 다음을 위해.
2: 왕이 될 대군은 다음 반역을 위해 살아있어야 한다.
4: 홍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은조의 표정이 무거워진다.
2: 오늘 모인 소수의 사대부와 유생들로는 패멸입니다. 죽음뿐입니다.
3: 그렇다고 해도 싸웁니다. 우리의 끝이 죽음일지라도. 그래도 길동으로 각오한 바 아닌가요?
4: 홍 씨가 멍에 있는 은조를 남겨둔 채 걸음을 옮긴다. 은조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가마가 멀어지는 걸 지켜보다가 이내 눈빛이 단호해진다.
5: 틀렸습니다, 숙이마마. 전 이 몸을 그리 죽게 못합니다.
4: 열에게 온 은조 모습이 영혼이 바뀌기 전 열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5: 가자. 걸로부터 멀리, 이 조선으로부터 멀리.
4: 열이 은조의 손을 잡고 나가려는데 은조가 망부석처럼 버틴다. 열이 불안한 표정으로 찬찬히 돌아본다.
2: 난 못 가요.
4: 은조의 눈빛이 단호하다.
5: 알고 있었구나.
4: 은조는 담담하게 열을 올려다본다.
5: 결심이 섰어. 넌 이미 그들 곁에 서 있었어.
4: 열이 체념한 듯 은조의 손을 스르륵 놓는다. 은조는 다가올 운명을 예비하듯 담담한 표정이다.
2: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요. 저들이 왜 세상을 바꾸려 했는지, 대감마님께선 왜 죽음을 감내하고 전학계 향했는지 알 시간이 필요했어요.
5: 그래서?
2: 저들은 살아가기 위함이고, 대감마님께선 저들과 같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5: 그래서?
2: 각자의 몸으로 돌아가면 난 길동으로 함께할 거예요.
5: 너를 백성이란 명분으로 이용하려는 거야.
2: 알아요.
5: 역당으로 잡히면 산채로 사지가 찢겨 죽을 거야.
2: 각오했어요.
4: 열의 눈빛이 흔들린다.
5: 어떻게? 내 앞에서 죽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해.
4: 상처받은 열의 눈빛에 은조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인다.
2: 저들이 세우려는 왕이 대군이니까요.
4: 열의 눈이 커다래진다.
2: 그러니 대군도
5: 아니, 너도 틀렸어.
2: 틀렸다뇨?
5: 네가 길동으로 역당이 되겠다면 난 대군으로 왕실편에 설 거란 얘기야. 선왕들께서 지켜온 종묘사직을 거스르고 체제를 무너뜨리고 현 왕조에 반역하는 저들 난 용납 못해. 그게 내 배움이거든.
4: 은조의 표정이 다급해진다.
2: 그치만
5: 내가 역당들의 왕이 되는 일은 없어. 그러니 이 반역을

0: 반드시 실패야. 내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1: 열은 반역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2: 그런 거죠. 이제 왕가의 혈통이고 또 은조가 또 위험에 처해지는 것이 싫기도 했을 것 같아요.
3: 은조가 가담을 했으니까.
2: 그렇죠. 예. 집으로 돌아온 은조는 그러니까 열의 영혼이 깃든 은조죠. 그 비밀 교합에서 봤던 사람들 이름을 그 명단을 종이에 적습니다.
3: 아, 네. 네.
2: 그리고 다른 날 이제 새치점에서 열을 만나요. 은조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 편에 선다는 너의 각오를 없던 일로 하면은 내가 이 명단을 전하에게 전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발고를 하지 않겠다고.
3: 너 나가라.
2: 단념을 해라. 이런
3: 너
2: 거죠.
3: 너 빠져라.
2: 그 계획을. 그래서 딱 하루에 말미를 줄 테니 그 안에 결정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열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 후 새책점을 나서던 열은 검은 삿갓을 쓴 사내와 부딪혀요. 그게 흑검이라는 사람인데 네. 그 사내의 손등에 이렇게 긴 화상한 흉터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에 본 적이 있었어요. 은조랑 열이. 뭐냐면 과거 그 가짜 길동이 왜 이렇게 죽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무덤이 파헤쳐져서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이제 그 흑검이었거든요.
3: 네. 그 열이 그러면 뒤쫓아가나요?
2: 그렇죠. 그 존재를 알았으니까 네네. 뒤쫓는데요. 그자가 임사영의 집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은 과거 그 대사관을 죽인 그 감옥에 갇힌 대사관을 죽인 범인을 가짜 길동으로 막 이렇게 몰아가서 그 가짜 길동이 죽게 되고 그리고 무덤에서 또 시신도 사라졌던 그 사건을 네. 유추해 보면서 아, 그 대사관을 죽인 게 임사영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열이 이제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 임사영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요. 은조의 열이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들었는데 소복 차림의 여인이 그 대들보에 목이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대롱대롱 하고 있는
3: 죽었어요?
2: 걸 본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제 발이 다을랑말랑 하는 세상에. 그 상태로 매달아 놓은 거예요.
3: 그 누구예요?
2: 네. 그 왕의 후궁인 금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록이 그 임금 침전의 향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괘씸해서 이제 그 임사영이 금록을 겁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매달아 놓은 거였습니다. 열은 금록을 구해서 임사영의 집을 빠져나오고 그 금록은 그 길로 궁에 들어가서 이규에게 그 향에 관한 진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3: 그냥 얘기해버리는군요.
2: 네.
3: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4: 이규가 향로를 빤히 보고 있는데 침전문이 열리고 임사영이 들어온다. 이규의 손에는 활과 화살이 들려있다.
5: 전하.
4: 임사영이 고개를 조아린다.
5: 앉아. 저 어좌에.
4: 임사영이 제자리에 굳어있자 이규가 느릿하게 활을 겨눈다.
5: 명이다.
4: 임사영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주춤주춤 어좌로 다가간다. 그리고는 이규를 돌아보는데 이규가 활시위를 팽팽히 당긴다. 한 걸음 물러서는 임사영의 발이 계단에 부딪힌다. 임사영은 두려움에 온몸이 굳은 채 뒷걸음질로 계단을 지나 어좌에 앉고야 만다.
5: 마셔라, 폐부 깊이.
4: 어좌 옆에 향이 피워져 있다.
5: 전하.
4: 임사영이 일어나려는 순간 붉은 깃 화살이 날아와 어좌에 꽂힌다. 사색이 된 임사영은 눈치를 보며 무릎을 꿇는다.
5: 모두 전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낡은 변명이로다. 충실한 개였다. 너의 역할은 대서 소신 이 조선 최고의 간신이 되었나이다. 그로 막후의 권위를 누렸으니 겸허히 세상서 하직하라.
4: 이규가 준비한 화살을 집어 임사영을 향해 활시위를 당긴다. 임사영이 피식 웃더니 연기를 들이마신다.
5: 이런 나를 원한 것은 너였다.
4: 임사영이 일어난다.
5: 너를 위해 굴복한 사대부들로 대전을

0: 너를 위해 세상 모든 향락을 걸로드렸다. 아니더냐?
1: 이규의 손이 덜덜 떨린다.
2: 유언이 궁핍하구나.
0: 저주구나, 그 떨리는 손에. 독초를 반나절은 끊었더냐? 오늘 밤이면 온몸에 천둥지진이 일고 내일이 오기 전 독초를 달라 애골복걸 할 것이다. 이미 수차례 그랬지. 곧 온 조선이 너의 광기를 목격하겠구나.
3: 너에게 등불린 사대부들에게 미쳐버린 왕만큼 완벽한 명분이 없을까.
1: 할시위가 파고든 이규의 손에 피가 맺히고 임사영이 빙긋 웃는다.
3: 반정이다. 알겠느냐? 이 조선에서 네가 이 여자를 지키길 바라는 사람은 오색약뿐이다. 네 유일한 충신이 바로 나일 것이다.
1: 이규가 활시위를 놓자 임사영이 눈을 감으며 죽음을 예비한다. 하지만 아무 일 없이 다시 눈을 뜬다. 화살이 어좌에 박혀있다. 이규는 혼란과 충격에 잠식된 채 숨을 헐떡인다. 병사들이 임사영을 포박해 끌고 간다. 제이가 멀찍이서 이를 지켜보며 한숨을 내쉰다. 한낮의 숲속, 임사영이 입에 재갈을 한 채 관역 앞에 묶여있다. 양옆에는 소복 차림의 금록과 노을이 같은 모양으로 묶여있고 의금부 병사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서있다. 임사영이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응시한다.
4: 아니 뭐 임사영 뭐예요? 네. 임금한테 너라고. 그런 거죠. 대단하네요. 네.
5: 예. 임사영의 생사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전해드릴게요. 네. 한편 이규는 그 침전에 기녀들을 가득 불러가지고 연주를 시키고 춤을 추게 해요.
4: 이 상황에서요? 네.
5: 그 연회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지금 조금 혼미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게 하고요. 잠도 안 재워요. 그러면서 그 버선에, 하얀 버선에 피가 밸 정도로 춤을 추게 하고 그 악기를 연주하는 기녀들은 손이 막 이렇게 베어서, 베어져서 피가 아유, 흐를 정도로 네네네. 이제 그렇게 춤을 추게 해요. 그리고는 은조를 불러드립니다. 훈민직의 진정을 내가 떠올리고 나를 위한 충신은 그밖에 없다 이런 없었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훈민직의 진정을 떠올리기 위해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은조에게는 열의 영혼이 깃들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부디 간신이 아닌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규율이라고 그것이 어자에 앉은 자의 책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이규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기녀들에게 춤만 추라고
4: 뭐
5: 하고
4: 아니잖아요. 네. 예.
5: 그래서 이제 술만 그 아주 눈빛엔 광기가 어려 있고요. 술만 계속 먹게 됩니다.
4: 근데 진짜 그러다 다 죽는 거 아닙니까?
5: 네, 기녀들? 그래서 막 하나둘 쓰러지고 진짜 많이 다치고 막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은조가 그걸 봤잖아요. 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에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 대비와 중전의 도움을 받게 한 다음에 그 이규가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기녀들을 빼돌리게 됩니다. 네, 빼내게 네, 돼요. 네. 정신을 차린 이규는 완전히 대노했죠. 자기 계속 연회를 해야 되는데
4: 아, 기녀들이 정신 없는 와중에 그건 기억을 네, 하네요.
5: 그렇죠. 그래서 기녀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말을 타고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막 기녀들을 뒤쫓게 돼요.
4: 아이고. 네.
5: 그래서 은조가 이제 기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루터에 다다르는데 이규가 지척의 당도에서는 그 군사들에게 시키는 거죠. 불화살을 당기라고. 그래서 불화살이 이렇게 쫙 날아가는 순간에 절벽 위에 이제 열이 나타납니다. 은조의 혼이 깃들어 있으니까 화살을 잘 쓸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열이 나타나서 그 촉이 없는 손뭉치 그 화살로 이렇게 그 불꽃이 붙은 화살들을 하나하나 꺼버리게 돼요.
4: 말도 안 되지만.
5: 신궁이에요. 네.
4: 네. 대단합니다. 네. 네.
5: 그래서 이규가 그 모습을 보고서 그 멀리서 화살을 명중시킬 자는 일전에 나를 죽이려 했던 암살자다. 이렇게 아, 생각을 하게
4: 이규가 그럼 무조건 잡으려고 하겠네요.
5: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측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사영을 다시 이제 불러들이게 네? 됩니다. 네. 한편 열의 영혼이 깃든 은조는 더 이상 그 은조가 이제 도적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내가 만들고 싶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조의 혼이 깃든 열에게 변고가 생기거든요.
4: 네.
5: 열이 그 종친들의 연회가 열린다는 그런 전가를 받고 이제 말을 타고 그 산중턱의 절벽으로 향하는데 그때 그 검은 삿갓

0: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병사로 위장을 했는데 네. 그 검은사과 특검이 열을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열이 등에 칼을 맞고 강물에서 추락을 하게 돼요. 그 이제 임사영의 첫째 아들 승재가 그 흑검을 부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주를 한 건데 뭐 실은 임사영이 시킨 거겠죠.
1: 네네네. 네.
0: 그래서 열이 그렇게 강물에 추락하는 그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
1: 바뀌잖아요.
0: 네, 은조와 열의 영혼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1: 네.
0: 열이 그 짐작은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그러니까요. 이제 영혼이 바뀐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절벽에서 추락한 열이 어떻게 됐는지 만나보겠습니다.
1: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2: 열이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3: 어느 밤이었다. 너와 혼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질문을 찾았던 밤.
2: 은조가 강가로 달려오고 있다.
3: 그때 나는 알았던 걸까? 너와 혼이 바뀌고 어쩌면 난 너의 수모와 싸우고 너의 사람을 지키고.
2: 과거 열이 은조에게 서신을 쓴다.
3: 너와 세상을 훔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리고 언젠간 너의 죽음도 대신할 날이 올 거라고. 나의 답은
2: 열이 고개를 들고 다짐하듯 읊조린다.
3: 기꺼이.
2: 현재
4: 안 돼!
2: 은조가 열이 검은 삿갓에 칼을 맞고 추락한 절벽으로 달려온다. 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고 바닥엔 선명했던 핏자국도 지워져 있다. 은조가 무릎을 꿇고 흙바닥을 손으로 훑는다.
4: 지워졌어.
2: 몇 발짝 떨어진 곳에 흙으로 혈흔을 덮은 흔적이 있다. 검붉은 흙빛이 절벽 끝으로 이어지고 그 너머엔 지푸른 강물이 넘실거린다. 까마득한 아래를 내려다보는 은조의 눈에 절망이 어린다. 강물에 뛰어든 은조가 아래로 아래로 헤엄친다. 강바닥 가까이에 열의 갓이 둥둥 떠 있다. 은조가 손을 뻗어 갓을 붙잡는다. 임사영의 집. 잘 손질된 보랏빛 관복이 정갈하게 내걸려 있다. 승재가 관복을 탐욕스레 매만지며 열을 해친 순간을 찬찬히 떠올린다. 과거 절벽 위
5: 대군의 시신은 어찌할까요?
6: 이대로 강에 묻어라. 물고기 밥으로 적격이도다.
2: 나인과 병사
4: 저희에게 한 약속 지켜주십시오.
2: 현재 승재가 잔인한 미소를 띤 채 보랏빛 관복을 더듬는다. 그의 입에서 황홀경에 가까운 탄식이 터진다. 관복을 갖춰 입은 임승재가 득이양양 캔마루로 나온다.
7: 채비하라!
6: 걸러갈 것이다.
2: 강길 쓸고로 걸어 나오는 은조의 손에 물에 흠뻑 젖은 갓이 들려있다.
4: 하류로 쓸려가기엔 강의 흐름이 약해. 벼랑에서 떨어졌다면 이 부근에 있어야 하는데 빠져나온 걸까?
2: 수풀 사이에 길이 나 있다.
4: 길. 도움을 요청하려면 사람이 다니는 길로 향했어요.
2: 수풀길을 지나자 소나무 숲이 펼쳐진다.
8: 여기 있어요! 들리면 나세요! 제발요!
2: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열이 쓰러져 있다. 은조가 갓을 내던지고 달려가 일으키는데 흥건한 피가 손에 묻어난다.
1: 열이 괜찮아야 될 텐데요.
0: 네, 이제 네. 은조가 이 의식이 없는 열을 구질막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이제 그 움막에서 지극정성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요. 약재가 없으니까 이제 해림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약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또 부탁도 하죠. 그렇게 치료를 하던 은조가 이제 열의 손을 꼭 잡고 잠시 잠들었을 때 열이 이제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다시 만나서 반가워 홍은주 넣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은조에게 열은 자꾸 내가 이 설화 속의 왕자님에게 가까워지면 곤란하다. 난 원래 왕자님인데 이런 농담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은조가 눈물이 핑 돌면서도 그 농담을 하는 게 이제 그 괜찮은 거잖아요.
1: 그렇죠. 살아있다는 거죠.
0: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농이 나오냐고 하자 열이 이렇게 가까이
1: 어머
0: 대고 다가와서
1: 입은 어떻게 하고 갈까요?
0: 아니요. 일단 얼굴만 바라보죠. 얼굴만. 네, 네. 가만히 얼굴을 바라보는데요. 그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1: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3: 나오지. 네가 그렇게 웃는데.
2: 은조가 당황한 듯 입술을 달싹이자 열이 그녀를 애틋한 눈길로 지그시 바라본다.
7: 엄마!
2: 대추가 들이닥친다.
7: 일어나신 겁니까?
2: 열이 은조의 손을 잡고 있다.
7: 아무래도 제가 반시즌 늦게 도착했어야 됐나 봅니다.
8: 아니요. 잘 오셨어요.
2: 은조가 자세를 고쳐 앉는다.
9: 넌 뭐하다가 얘를 혼자 벼랑으로 가게 뒀어?
7: 송구합니다. 노을이랑 기녀를 찾으러다 잠깐 두 분...
2: 해림이 뛰어온다.
8: 서평가님 같이 좀... 은조야!
2: 해림이 열의 손을 와락 잡는다.
8: 사경을 헤맨다더니 깬 거야? 곧 어이가 당도할 거야. 대체 어쩌다 자기에게 닿은 거야?
2: 은조를 돌아보는 해림.
8: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대군마마?
10: 저 아씨 제가 은조예요.
8: 어?
9: 오랜만이요. 이 얼굴로는.
8: 어머머, 두 사람 돌아온 거야?
10: 예.
9: 보다시피.
8: 송구합니다. 제가 그 사이 습관이 들어서.
9: 이해하오.
8: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돌아왔다니 잘 됐어.
7: 죄송한데 감격은 잠깐 미루시죠. 지금 그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놈이 겁도 없이 마맞게 검을 겨눴습니까?
2: 열이 풀어진 옷고름을 묶는다.
9: 대추, 넌 지금 오고 있는 어의 입단속 시키고 처소에 놀러 나갔다 외박한 것처럼 둘러대.
10: 잠깐. 회복이 먼저예요.
2: 열이 괜찮다는 듯 은조를 보고 성큼성큼 자리를 뜬다.
10: 두 분 잠시만 계세요.
2: 은조가 움막 밖으로 따라 나온다.
10: 뭘 하려고요?
9: 더는 도망치지 않으려고. 내가 본의 아니게 한 여인의 눈으로 조선을 봤거든. 빼앗기기만 하는 소작인들, 해민서 병자들, 죽어가는 거리의 아이들, 고통조차 멸시받는 기녀들, 모두 그 여인의 눈으로 본 조선의 백성들이야.
2: 열이 측은함이 가득한 눈으로 은조를 본다.
9: 이제 알아. 그 여인이 어떤 심정으로 도적질을 했을지.
10: 그 말은
9: 너랑 가보려고. 그 끝이 어디든.
2: 은조가 울컥 치미는 감정을 참으며 열을 보다가 단단해진 눈빛으로 생각에 잠긴다.
10: 처소에 외박으로 둘러대려는 이유 있는 거죠?
9: 날 죽이려던 자가 내가 진짜 죽었다고 믿게 해야 돼.
10: 원래 몸으로 돌아오면서 자객을 본 거예요? 누구예요? 얼굴 기억해요?
9: 진정하고. 칼 맞은 사람은 나야. 분노를 해도 내가 해.
10: 칼은 나도 맞았어요. 그 몸일 때.
9: 그러네. 내 분노에 네 집은 있어?
2: 순간 은조의 표정이 굳는다.
10: 혹시 도승지 가문이에요?
1: 아, 이제 열이랑 은조가 네. 임사영이 벌인 일이라는 걸, 꾸민 일이라는 걸 다 알게 됐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이제 이규가 임사영을 다시 걸로 불렀잖아요. 네. 근데 그 직전에 이제 제이가 아버지가 죽을까 봐 이 복면을 쓰고 거기에 가서 그 과

0: 능력에 묶여있는 임사영을 구하긴 했어요. 근데 풀려난 임사영이 당장 그 같이 묶여있던 기녀 노우를, 왜냐면 임금이 그런 걸 받기 때문에 노우를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이가 그냥 도망치게 놔둡니다. 이때 이제 의금부 지사가 당도해서 복귀를 하라는 어명을 전하게 돼요. 그러자 임사영은 의금부 지사에게 그 노을 기녀를 찾아서 당장 죽이라고 그러면서 제이를 의금부에 가둬버려요.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숨을 걸고 자기를 구하러 왔는데.
1: 세상에. 예. 네.
0: 그렇게 무섭고 매정한 아버지예요. 칼을 맞고 강물에 추락해서 이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열이 그 임사영 부자를 어떻게 할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2: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권성아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자, 마지막 곡으로요. 성시경이 부르는 당신은 참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가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주말을 보내고 난 다음 날은 왠지 더 피곤합니다. 흐트러진 근육과 신경의 생체리듬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최소 반나절은 필요하죠. 그래서 월요일 오전에는 다른 날보다 지각도 많고요. 서로 의사소통도 잘 안 돼서 분위기가 처질 때가 있습니다. 오후는 돼야 겨우 표정이 풀리죠. 우린 상대가 지난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반나절 정도는 좀 날카롭거나 뚱해 있어도 모른 척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아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내 눈치 보기에는 하지 말아야겠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핑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상대가 걸어오는 농담이라도 좀 거슬릴 수가 있고 피곤할 수도 있는데요. 표정, 말투, 행동 이런 걸 전부 이해받는 것은 어렵죠. 그러니까 서로서로 월요일 한 반나절 정도는 그려드니 하면서 두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풀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분위기도 풀릴 겁니다. 월요일 좀 슬기롭게 보낼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LP카페에서 추억을 되새겨보겠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하겠습니다. 김태정의 기도하는 마음 이어서 정윤선입니다. 엽서.

김태정의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정윤선의 엽서,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이채원님께서 우리 동네 정형외과가 세 곳 생겼는데 늘 붐벼요. 우리님들 늘 조심들 하셔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어머니 때문에 작년 가을부터 정형외과를 좀 자주 가는데 너무너무 환자가 많습니다. 고령화가 돼가면서 정형외과의 환자가 더 많아졌다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우리 이채원님 말씀처럼 우리 모두 조심하자고요. 박미님, 발치했는데 얼굴이 붓고 시퍼렇게 멍이 들어. 누가 보면 한 대 얻어맞은 걸로 오해할까봐 이 더위에 마스크 쓰고 외출하려니 힘드네요 하면서 눈물 표시까지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더운데 마스크까지 쓰고 외출하시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마 치과 치료받는 중이신가 봐요, 박미님. 근데 멍까지 드는군요. 피부가 약해서 그러실까요? 박미님, 어쨌거나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미수님, 노디, 원래 야식 잘 안 먹는데 유독 먹고 싶어서 매운 치킨 시켜서 먹었다가 사흘

동안 화장실만 들락날락했네요. 병원에 갔더니 장염에 방광염이래요. 그래서 항생제, 지사제 받아왔어요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아이고, 기운이 하나도 없으시겠습니다. 최미수님. 얼마 전에 기말고사 본다고 하셨었던 것 같은데 컨디션 안 좋으셔서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가족 여러분들,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 지내면 참 좋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 듣고 LP카페로 넘어가죠. 더 클래식의 여우야, 그리고 럼블피쉬가 부릅니다. 예감 좋은 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LP의 아날로그 선율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LP 카페. 오늘도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 이 시간 꾸며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곡은 피아노의 오렌지 향기 속으로입니다. 피아노 기억하시나요? 1990년대에 활동했던 혼성 3인조 그룹인데요. 오렌지 향기 속으로는 94년에 발표돼서 사랑받았습니다. 이 노래는 리듬감도 있고 꽤 편안하게 느껴지는 곡인데 노랫말에 반전이 있죠. 오렌지의 상큼한 사랑 노래라기보다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 그리고 약간의 집착도 느껴집니다.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애증도 담긴 것 같고요. 이 노래가 요즘 90년대 숨겨진 명곡을 찾는 음악 팬들 사이에서 은근히 자주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잠시 후에 우리도 함께 들어보기라고요. 이어서 전해드릴 곡은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입니다. 1999년에 발표한 김종서 7집 타이틀곡 Loving You입니다. 경쾌한 모던 록 스타일로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사람의 아주 밝고 당찬 고백송이죠. 김종서 특유의 시원하고 청량한 고음이 터지는 들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곡인데요. 그 덕에 김종서의 히트곡 아름다운 구속에 이어서 같은 사양강장제 광고 음악으로 사용되기도 했죠. 김종서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목으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럼 노래 속으로 들어가 보죠. 피아노의 오렌지 향기 속으로 이어서 김종서가 부릅니다. Loving You.

대한민국 인기 가요에서 전해드리는 LP 카페 추억의 음악들 감상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좀 더 먼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1980년대 초반 활동했던 포크 발라드의 숨은 보석 같은 팀 사랑의 하모니의 야화 준비했습니다. 밤에 들으면 감성이 배가 되는 노래인데요.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노랫말이 마치 한편의 시처럼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이 곡은 애청자 김미영님께서 청하시기도 했어요. 화려하지 않은 통기타 선율, 또 멤버들의 따뜻하고 포근한 하모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노래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아련한 그리움과 밤하늘의 낭만을 가득 담고 있는 사랑의 하모니의 야화,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어서 1970년대 후반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시대를 풍미했던 두 명의 스타, 최병걸과 정소녀가 호흡을 맞춘 그 사람이란 곡 소개해드리죠. 서로를 향한 애틋하고 설레는 사랑의 감정을 마치 대화하듯 주고받는 다정한 가사가 참 매력적인 노래입니다. 최병걸의 감미롭고 매력적인 중저음, 정순이의 맑고 청한 목소리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죠.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요. 그래서 라디오에서 정말 많이 흘러나왔던 곡입니다. 그 시절 특유의 아날로그 감성과 낭만이 그대로 전해지는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하모니가 부르는 야화, 이어서 최병걸, 정소녀가 함께합니다. 그 사람.

오늘 LP 카페에서는 피아노의 오렌지 향기 속으로 김종수의 Loving You 그리고 사랑의 하모니의 야화에 이어서 최병걸과 정소녀가 함께 부른 그 사람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조용우님께서 잊고 있던 추억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 좋아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파이팅 하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우님. 조용우님도 언제나 파이팅 하십시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신정숙이 부릅니다. 그 사랑이 울고 있어요.

0: 은은한 달빛 같은 노래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신샘의 언타이트. 이번 주도 신샘이 음악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요즘에는 그 간단한 업무 같은 거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네. 처리하기도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배터리가 닳으면은 불안해지던데 우리 신샘이 평론가는 몇 퍼센트 정도부터 이제 좀 불안을 느끼시나요?
1: 아, 이게 진짜 부끄럽지만 제가 네, 네. 1%가 돼도 충전을 안 해요.
0: 세상에. 네. 안 불안해요?
1: 그래서 핸드폰이 꺼져야만 꼭 충전기 앞에 가가지고.
0: 아니 그런 사람이 있는데 와. 제가 여태까지 본 분 중에 최강입니다. 최강. 네. 와.
1: 저도 그래서 주변에서 네. 제발 충전 좀 해라 미리 네.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데 네. 이게 고쳐지지 않는 뭔가 고질병인가 봐요.
0: 와 배우고 싶다. 저 담대함. 저는 이제 빨간색으로 20% 미만으로 이제 내려가면 네. 그때부터 이제 충전기 찾느라고 아. 안절부절 못합니다.
1: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이라면 다 그럴 텐데 저는 정말 무작정 밖에서도 핸드폰이 꺼지면 그냥 삽니다.
0: 놀랐습니다. 부럽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김현식의 3집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는데요. 네. 김현식이 1, 2집 활동을 마치고 이제 좀 유명한 젊은 피들을 좀 불러모았어요.
0: 2집까지 한 이후에?
1: 네. 아. 이 막 대학을 졸업했던 전태관 그리고 또 갓 제대했던 김종진에다가 예. 뭐 장기호랑 유재하까지 이렇게 네 명의 젊은 음악가들을 불러 모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밴드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예. 사실 김현식의 밴드인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냥 뒤에서 연주만 하는 그런 역할에서만 그치지 않았고 작사나 작곡에도 참여를 하면서 3집에 이제 좋은 곡들을 보탰는데 유재하가 작사 작곡한 가리워진 길이라는 곡도 이 김현식 3집에 수록되어 있고요. 네. 유재하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탈퇴한 뒤에 들어왔던 박성식이라는 인물이 쓴 비처럼 음악처럼이라는 곡도 이 3집의 타이틀곡으로 또 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곡들이 수록된 게 김현식의 3집인데
0: 그렇군요.
1: 네, 오늘 이 중에서 들어볼 곡은 그대와 단둘이서라는 수록곡이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멤버 중에 이제 장기호가 이 곡의 작사, 작곡 그리고 편곡까지 다 맡았는데
0: 빛과 소금의 장기호
1: 맞습니다. 이 장기호는 이제 이후에 김현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탈퇴하고 사랑과 평화라는 밴드에도 몸담았고 또 이제 빛과 소금을 또 결성한 멤버이기도 하죠. 네. 사실 빛과 소금 노래 중에 지금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삼프의 요정이라는 곡을 쓴 사람이 바로 장기호이기도 한데요. 그런 장기호의 첫 작곡 데뷔작이 바로 그대와 단둘이서라는 곡입니다. 네. 장기호가 처음에 이제 작곡을 독학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냥 동요처럼 만들었던 곡이 그대와 단둘이서라고 해요.
0: 멜로디를 좀 단순하게 해서 만들었겠죠. 네.
1: 근데 이 곡을 이제 김현식이 듣고 이거 누가 쓴 곡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장기호가 아 이거 그냥 만든 거야. 나중에 더 근사한 곡 만들어서 형에게 줄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현식이 그 자리에서 이 곡을 불러버리니까 자신이 생각하던 거랑 다르게 곡이 막 살아서 움직이고 가라앉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노래는 누가 부르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구나 이런 걸 또 느꼈다는 그런 일화도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화를 좀 떠올리면서 들어보시면 김현식이 또 얼마나 좋은 보컬인지를 또 새삼 더 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김현식의 노래 그대와 단둘이서 전해드리면서 신샘이 평론가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김현식의 그대와 단둘이서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는데 노래 진짜 세련됐죠?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항상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시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REF의 노래 듣겠습니다. 마음속을 걸어가요.

REF의 마음속을 걸어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끝곡 윤한기의 나는 행복합니다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덕분에 아무 때나 사진을 찍고 저장하고 지우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인류 최초의 사진에는 어떤 장면이 담겼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인 1826년 프랑스의 발명가이자 사진술의 선구자 조제프 니세포르 니에프스가 찍은 게 최초의 사진이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서재 창문 너머로 보이는 여름날의 풍경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얻기 위해 무려 8시간의 노출이 필요했고 아주 흐릿한 풍경일 뿐이지만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사진이 됐지요. 인류 역사는 그렇다 치고 누구에게나 개인적으로 아끼는 사진들이 있겠지요. 사진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오히려 빛바랜 사진이 주는 향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노래도 그런 매력 때문에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거겠지요. 자, 오늘 첫 곡은 박강성의 노래입니다. 내일을 기다려.

최태준 작가의 수필 첫사랑 중에서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였다. 형수의 방문 앞을 지나는데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열린 방문 사이로 하얀 칼라의 중학생 교복에 단발머리를 한 뽀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나의 기척에 소녀가 흘끔 돌아봤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첫눈에 그녀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소녀는 나보다 2살 연상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이모인 나의 형수에게 인사차 온 것이었다. 그때 생전 처음 가슴이 콩닥거리는 야릇한 경험을 했다. 그녀를 보면 무슨 죄라도 지은 양 가슴이 먹먹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주위의 하찮은 사물들, 이를테면 나무, 꽃, 구름, 조약돌 같은 것들이 정겹게 다가왔다. 갑자기 훌쩍 커버린 느낌이었다. 그녀는 매년 여름이나 겨울 우리 집에 왔다. 그녀는 대개 며칠간 머물렀으므로 내가 말을 붙이려고 뜸을 들이다 겨우 마음을 열면 벌써 떠날 채비를 했다. 그녀가 가고 나면 마음이 몹시 허전했다. 그녀가 곁에 잠시 머물다 가는 일은 마치 손꼽아 기다리던 첫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닿자마자 녹아버리는 것처럼 안타깝고 감질나는 것이었다. 그녀에 대한 감정은 점점 깊어만 갔다. 그녀가 그리울 때면 언제나 대학 노트에다 편지를 썼다. 대학 입시를 앞둔 여름, 직장에 다니던 그녀가 휴가를 얻어왔다. 그녀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그녀에게 써온 편지가 대학 노트 한 권을 채울 무렵이었다. 그녀가 떠나는 날 노트를 손에 쥐어주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내게 소중한 일들이 남들에게는 얼마나 시시콜콜한 얘기일까. 그러므로 여분의 이야기는 이쯤에서 줄이는 게 무던할 것이다. 그녀는 결혼을 하였고 나도 가정을 이루었다. 사랑이라는 어휘와 마주치면 그녀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 앉았다. 그러나 첫사랑의 애틋함은 세월이 갈수록 차츰 사위여 갔다. 장은숙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첫사랑.

학창시절 음악시간 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십니까? 요즘 아이들은 전용 음악실에서 전자피아노나 컴퓨터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저희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 선생님 교탁 옆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낡은 악기가 생각납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풍금에 관한 추억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피아노를 닮은 풍금은 바람을 이용해 소리를 내는 관악기 성격의 건반악기지요. 오르간에 포함되는 악기로 오르간 자체는 기원전 3세기경 물의 힘으로 공기를 보내 파이프를 울리게 한 수력 오르간에서 출발했으니까 역사가 아주 오래됐지만요. 우리가 아는 형태의 풍금은 19세기 유럽에서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풍금이 들어온 건 1890년대 중후반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였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는 교회 예배뿐 아니라 학교 음악 교육에도 널리 쓰이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한동안 풍금은 아이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서양 악기였습니다. 졸업식장에서도 학예회 무대에서도 늘 풍금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충남 공주에 있는 한 교회에는 오래된 풍금 한 대가 남아있는데 유관순 열사가 다니던 교회에 있던 풍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23년에는 서울에 풍금 전문 교습소가 생겼고 이듬해인 1924년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풍금이 탄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노래 들어보시죠. 김정구의 뒤져본 사진첩, 백설이의 추억은 영원히, 그리고 조미미의 선생님 세 곡입니다.

네, 조미미의 노래 선생님 들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 김정구의 뒤져본 사진첩 그리고 백설이의 추억은 영원히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풍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풍금은 꽤 오랫동안 학교 음악 시간에 쓰였습니다. 아마 1990년대 초중반까지 사용된 것 같은데 당시 피아노 가격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풍금을 많이 활용했지요. 음악실이나 전담교사도 따로 없던 시절에는 담임선생님이 직접 페달을 밟으면서 풍금을 연주했고 그 반주에 맞춰서 아이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나마 이 풍금도 교실마다 다 있진 않았습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달랐겠지만 보통 층별로 몇 대만 배치돼서 음악 시간이 되면 옆반 교실에 가서 무거운 풍금을 끙끙대며 옮겨오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부주의하게 교실 문턱을 넘다가 풍금 바닥에 부딪히면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했지요. 이 풍금은 생각보다 다루기 까다로운 악기였습니다. 연주자 혼자 손으로는 건반을 치고 발로는 페달을 밟아서 공기를 쉼 없이 넣어줘야 했습니다. 페달을 밟는 타이밍이 안 맞으면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나곤 했지요. 이 풍금 연주가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음악 시간마다 아주 진땀을 흘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건반을 치는 동안 옆에 앉아 페달을 대신 밟아주는 역할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 역할을 맡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우쭐할 만한 일이었지요. 풍금을 떠올리면 가창시험도 자연스럽게 생각나는데요. 수십 명의 반 친구들 앞에서 독창을 하면 선생님이 점수를 매겨주셨는데 긴장한 나머지 염소 목소리를 내거나 음정이 틀려서 교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반이 돌려 쓰던 풍금이 어쩌다 마지막 시간까지 자기 반에 남아있으면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횡재한 기분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어쩌면 방과 후 텅 빈 교실에서 풍금을 치는 연습을 하는 친구를 본 기억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는 김인순의 푸른 교실 준비했고요. 이어서 박일준의 그리운 시절, 방주연의 자주색 가방, 그리고 이용복의 어린 시절 듣겠습니다.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김인순의 푸른 교실, 박일준의 그리운 시절, 방주연의 자주색 가방,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이용복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풍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기 연주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방과 후나 점심시간에 교실에 남아 풍금을 연주하고 놀았겠지만 장난기 많은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선생님 안 계실 때 풍금 뚜껑을 열고 아무 건반이나 쾅쾅 누르며 장난치다가 걸려서 혼난 친구들도 많았지요. 이런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뛰어놀아도 혼내지 않고 조용히 풍금 앞에 앉아 동요 몇 곡을 연주해 주셨지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교실이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풍금 소리에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풀꽃이란 시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그분은 43년간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였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익숙한 악기는 역시 풍금이었지요. 6.25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시골 분교 운동장에서 처음 풍금 소리를 듣게 됐을 때 6살 소년이었던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풍금

소리는 햇빛이 부서져서 나는 소리가 아닐까. 또 초임교사 시절에는 풍금을 못 치면 음악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방학 때 쉬는 걸 포기하고 학교 풍금을 하숙방에 옮겨와서 꾸준히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충남 공주에 있는 풀꽃 문학관에 가면은 풍금 석대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목에 힘을 주던 거만한 사람도 풍금 반주로 동요 몇 곡만 들려주면 대번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고 나태주 시인이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감회를 갖고 계시겠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추억의 악기 풍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펄 시스터즈의 노래 지난날 그 시절, 예민의 아에이 오우, 장필순의 내 마음의 풍금, 그리고 강한철의 마지막 교정 네 곡 듣겠습니다.

네, 오늘 읽어볼 옛날 신문은 1992년 6월 15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원하는 남자, 자판기서 고른다. 최근 서울 시내에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교제 대상 남성의 신상, 명세 등을 알아낼 수 있는 이른바 미팅 자판기가 등장했다. 이 자판기는 기존 대학가에서 유행하던 007 미팅이나 엘리베이터 미팅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것으로 지난 4월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공중전화기 모양을 한 이 자판기는 현재 명동과 종로, 강남 등 번화가와 대학가 주변에 50여 대가 설치돼 있다. 이용 방법은 우선 여성과 교제를 원하는 남성이 자신의 나이, 직업, 특기 등을 적은 신상명세서를 자판기를 운영하는 만남정보센터에 보내면서 시작된다. 센터 측은 접수를 확인한 뒤 남성의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해 곳곳에 설치된 자판기로 보급하며 여성들은 이 자판기에 500원을 넣고 원하는 연령층을 선택해 상대방의 정보를 얻게 된다. 출력된 정보가 마음에 들면 여성이 직접 전화를 걸어 데이트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의 조상님 같은 상품이었네요. 미팅 자판기라. 당시 대학가의 007 미팅이나 엘리베이터 미팅 같은 상대의 신상을 전혀 모르고 나가는 미팅 방식이 유행하기도 했지요. 어찌 보면 그 이전에 유행했던 펜팔도 전혀 모르는 상대와 접선을 하는 방식이었으니까 이 자판기는 조금 더 기발하게 발전한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번님들의 노래입니다. 당신만이.

본님들의 당신만이 듣고 왔습니다. 누군가는 6월에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으로 해질 무렵에 불어오는 선선한 저녁바람을 꼽기도 했습니다. 한낮에는 땀이 날 정도로 꽤 덥지만요. 해가 넘어갈 무렵에는 쾌적한 바람이 땀을 식혀주지요. 그래서 저녁 드시고 나서 가족 단위로 가볍게 산책 즐기는 분들 많이 보이시던데 이 계절이 주는 소소한 행복들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혜은이의 새벽비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종종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뭔지 안다고 짐작하거나 표정만으로 마음이 어떤지 단정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전히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닌데 엉뚱한 짐작으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거죠. 진정한 소통이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소통을 기대해 보면서 첫 곡 김보현이 작곡한 우리들의 이야기 아라연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달빔의 연주로 너와 함께 들으셨고요. 앞서서 보내드린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라연의 연주였습니다. 방금 들은 두 곡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다정함이 담겨 있었는데요. 빠르게 흘러간 하루 속에서도 잠시 누군가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보는 여유, 오늘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꼬부라진 부사 늙은이와 건장한 봉강 신선이 함께 구름 낀 산속에 들어가 바위 주변에서 논 잃었네. 둘러앉아 바둑도 두고 침상에 마주 누워 회포를 이야기했지. 또한 조개 늙은이도 있어서 변치 않는 굳은 우정 확인하였네. 조선시대 성여신의 시 조봉강에게 주다였습니다. 봉강은 조겸, 부사 늙은이는 성여신의 호로, 두 사람은 20살 차이에도 오랫동안 우정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산속으로 함께 놀러가서 바둑도 두고 밤새 이야기도 나눴던 거죠. 게다가 거기에는 조개의 늙은이도 있었다고 했는데요. 조개는 신점의 호로, 신숙주의 증손이면서 성여신의 이모부입니다. 나이, 세대와 상관없이 우정을 나눈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박지원 명인의 피리 연주로 여명춘 들려드릴게요.

0: 봄 햇살처럼 맑고도 따뜻한 선율이 천천히 마음에 스며드는 곡이었습니다. 박지원, 명인의 피리 연주로 여명춘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판소리 적벽가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초입부터 의형제가 도원결이 이루는데 그리고 유현덕이 공명선생 찾아가는 데까지 정철호의 소리와 심평일의 북반주로 한편의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천하 대세가 풍구필하비요. 합구필분이라. 주나라 마렵의 진시황이 통일하고 항고조 황제 인으로 통일하여 400년 집어터니 현재에 이르러 한실이 쇠미하여 사방에 난신적자 구름일도 일어날지 동은 송건이여 북은 조조라. 조조유인 논지하면 치세지 능신이요 난세지 가능이라. 각설 현덕은 광공장비로 더불어 도원결이 할지 오백마 피를 내어 삼혈유명세하니 금석같은 그 언약은 유하들도 아는지라.

유현덕으로 장형을 하고 관훈장 중령돼야 장익덕은 아우되면 몸은 비록 3인이나 마음과 정신은 한 몸이라 이렇다 굳센 결의를 천지신령께 맹서하니 항군적 도탄 중에 만 백성을 구출하여 대입을 이룰진대 구사일생 천신망고 어떠한 난관이 없으리오. 우리의 형제는 동년월일 살기보다 같은 열흘 한날 한시 죽기로 맹약하고 피끓은 위국 정렬을 원결이 이루었다. 한 마리 부르나요 풍진이여 듣군다. 방근적은 평난하니 동탁이 일어나고 동탁진을 평정하니 이곳 평정하니 난세관웅 조화만은 협치언지 횡포하고 벽에 앉아염 손중문은 강동원 궁극하자 국가변을 자랑한다. 그때의 유현도 관장과 결심하고 한시로를 회복호주 적군과 분투하나 장중에 모사 없어 주야로 하닐러니 뜻밖의 서서 만나 공명을 청거하니 전무후무 제갈공명 와령광의 복룡이라 초당에 깊이 앉아 상통 천문 하탈길이 구중 팔교의 동갑장신 흉중에 품었으니 극망구지인이오. 초인간의 체린이라 이렇듯 말을 듣고 유현덕 당기하여 예물을 갖추고 와령광을 찾아갈 저

진제왕은 팔척이

고! 손주 돌아 보면 두 손님 무릎에 끼지 뚜렷하다 안저웅이라 정로마 타고 앞서시고 그 뒤에 또한 사람을 윤을 보니 신장은 굳혀이기나 되고 홍인은 삼각수 저 용도를 빗겨 들고 적토 마상에 앉았으니 운장일세가 분명하다. 그 뒤에 또한 사람을 눈을 보니 신장은 칠척 오촌이오 얼굴이 검고 제빛 턱상 우리 눈에 사모장창을 눈에다가 번뜻 들고 신문바상에 뚜렷이 앉지

세상을 모두 다 안하여 내려다 보니 떡일세가 분명하다. 그때 넌 어느 된고하니 그난 8년 9초월이라 와.

0: 나 석병무용 구름속어 잠겨지고 장송은 청고절 푸른 빛을 띄웠더라 시문에 타다리요.
1: 동자야 선생 개없이냐? 동자여짜오대 선생 개없어. 영주의 석광원과 방릉의 최주평과 연암의 맹고유와 매일 서로 버시되어 강호의 배띠우고 일간의 바돌 뒤로 나가신 지 오래이다. 현덕에 이른 말이 선생께서 오시거든 한종실 유황숙이 배우러 왔더니다 잊지 말고 하려라. 신신이 부탁하고 신야으로 돌아와서 일사긴 뜸문 후에 두 번 다시 찾아간다. 때는 음동설안이라 사풍은 늠름하고 백설이 휘날리요. 화룡강을 덩두간지 추당 안에 어떤 소년 화룻불을 끼고 앉아 무릎을 치고 노래. 그날 현덕이 노래를 듣고 뜰 앞에 들어서면 화룡선생이 없이냐.
2: 소리꾼의 힘있는 목청과 북장단이 어우러졌죠. 정철호의 소리와 심평일의 북장단으로 판소리 적벽가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곡은 강상구 작곡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듣는 젊음에 붙이는 풍경입니다.

젊은 날의 설렘과 고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 찬란했던 어느 순간이 떠오르는 곡이었죠. 강산구 작곡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젊음에 붙이는 풍경 감상하셨습니다.

우리 음악의 잡가라고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전문 소리꾼들이 부르던 긴 소리로 경기 12잡가와 휘몰이 잡가, 서도 좌창, 입창 선소리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휘몰이 잡가 한잔 부어라를 만나보실 텐데요. 휘몰이란 빠르게 휘몰아간단 말입니다. 해학적인 사설을 촘촘하게 엮어 노래하는데 개화기 무렵 서울에서 활동하던 소리꾼들이 만들어 불렀다고 합니다. 한잔 부어라.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잔 부어라, 두잔 부어라, 가득 수북 철철 부어라. 면포, 잔포, 유리 외반에 대안주 곁들여 초당 문갑 책상 위에 얹었더니, 유리로 만든 쟁반에 면 재질의 고운 천을 깔고 여러 안주를 담아서 풀로 지붕을 엮어 만든 집, 초당 안에 있는 문갑 위에 뒀다고 했습니다. 문갑은 문서나 일상용품을 진열하는 가구죠. 휘몰이 잡게 한 잔 부어라.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술 잘 먹는 유형이 태백이 내려와 반이나 넘어 다 따라 먹고 잔 골렸나 보다. 잔을 골렸다는 건 잔이 비었다는 뜻입니다. 유형과 태백은 모두 술로 유명한 인물로, 유형은 술을 허리에 차고 다니던 중림 칠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태백은 중국 시인 이백인데요. 스스로 자신을 술의 신선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 사설입니다. 기왕에 할 일 없고 할 수 없으니 남은 달, 남은 술, 정든 임 갖추어 가지고 부직군, 작다군이 생찌그랭이 다 따버리고 완월장취하리라. 완월장취는 달을 친구삼아 오랫동안 술에 취하겠단 말입니다. 부직군, 작다군이, 생찌그랭이는 모두 쓸데없는 것을 의미해서 정든 사람, 좋은 자연, 만난 술만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럼 휘몰이 잡게 한잔 부어라를 임정란의 소리로 들어보시죠.

피몰이 잡게 한 잔 부어라. 임정란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교민이 작곡한 현에 담은 천년의 소리. 정확 천년만세를 주제로 한 곡이죠. 가야금 앙상블 담현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가야금앙상블 담현의 연주로 현에 담은 천년의 소리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듣는 일이라고 하죠. 라디오가 그래서 더욱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바로 답하지 않아도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니까요. 오늘도 우리 음악과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이 향기롭게 채워졌길 바라면서 마지막은 손한별이 작사 작곡한 너와 나의 이야기. 음악대로 가이아의 연주와 노래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집에 들어갔을 때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왠지 느껴지는 분위기란 게 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분위기로 느껴지는 상사의 컨디션이나 동료들의 기분 같은 거, 이런 건 그냥 느낌만으로 알아채죠. 부모님이나 친구, 남편이나 아내, 아이들이 여느 때와는 다른 느낌을 주기는 날도 있습니다. 시선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려 한다거나 안 하던 애교나 칭찬 같은 걸 하면은 우리의 레이더는 분위기를 감지하죠. 선물을 주려나? 뭐 잘못한 게 있구만, 이런 말이죠. 그리고 연인에게 느껴지는 묘한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왠지 들떠있거나 긴장한 듯 하면은 십중팔구 프러포즈 날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홍지호의 프로포즈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던 날 또는 하던 날 기억하시나요?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프로포즈 받은 분들은 꽤 많이 그날 왠지 프로포즈를 받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상대가 뭔가 좀 이상하거나 왠지 기분이 묘해진다고 하던데요. 여러분께서 오늘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에게서 어떤 분위기를 감지하진 않으셨나요? 자신만의 레이더, 뭐 촉 같은 걸로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좋은 일, 반가운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뭔지 모르더라도 이번 좋은 느낌으로 오늘의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죠.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노래는 나의 인생 준비해놨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광주의 오늘 같은 밤 그리고 이상한이 부르는 담다디 두 곡 전해드립니다.

이광주의 오늘 같은 밤 그리고 이상은의 담다디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이채원님 주말 내내 고생하셨네요. 애들 영화 보고 바람 쐬고 오라고 하고 주말 동안 손자를 돌봤더니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네요 라는 사연을 보내셨거든요. 따님 내외에게는 선심 쓰셨는데 아휴 이채원님은 손자 돌보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또 아이가 어려서 긴장을 하신 탓이었을까요? 네, 아이가 크면 큰 대로 또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그거 돌보느라 더 힘드실 텐데 미리미리 체력관리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원님 사연 고맙습니다. 서용주님께서는 노디 주말을 맞아서 쇼핑 다녀왔는데요. 옷 두 벌 사니까 한 달 월급의 20% 정도로 소모했네요. 충동 구매한 거 후회 중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충동 구매. 이게 참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충동 구매 아닐까 싶어요. 서용주님 어떻게 뭐 두 벌 다 필요하셨던 걸까요? 그랬겠죠? 네. 아니면은 뭐 환불 또는 교환 뭐 권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예쁘게 입으십시오. 네. 어떡합니까? 샀는데 예쁘게 입으면 되는 거죠. 뭐 나중에 옷 사고 싶을 때 그때 한번 참으십시오. 그럼 되지 않을까요? 이왕 큰맘 먹고 산 옷 예쁘게 많이 입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노래는 나의 인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YB의 잊을게 이어서 문차일 듭니다. 태양 가득히.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또 예능 분야에서도 모두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는 연예인을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부르는데요. 이 타이틀의 원조를 꼽으라면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이 당연히 나올 겁니다. 오늘 노래는 나의 인생의 주인공 임창정입니다. 임창정은 가수가 아닌 영화배우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1990년 고등학생이었던 임창정은 안성기 최민수 주연의 영화 남부군에서 소년 공비 역할로 연예계에 입문을 했죠. 단역이었지만 연기에 대한 집념이 남달라서 선배 연기자들이 눈여겨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연기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가스 배달, 막노동, 식당 불판 닦기까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다는데요. 그 시절 라이징 스타였던 이병헌과 같은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그와 돈독한 사유가 되는데요. 이병헌은 그의 노래 실력에 반해 노래하는 자리가 있으면 노래 정말 잘하는 동생이 있다면서 임창정을 불러서 노래를 시켰고요. 그래서 노래 실력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주 강적을 만나게 되는데 노래하러 가나간 자리에 박효신이 있었다는 거죠. 둘은 서로 다른 장르의 노래로 실력을 뽐냈고요. 그 자리에 있던 연예계 관계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자리들 덕분인지 임창정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95년 이미 나에게로라는 곡으로 가수 데뷔를 하게 된 거죠. 이 노래는 임창정이 고등학생 때 직접 만들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가요계의 벽은 높았고 1집에 이어 2집까지도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 장의 앨범은 실패했지만 그의 예능 인생은 이때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1995년부터 97년까지 KBS 주말 예능 프로그램 슈퍼선데이의 인기 코너였죠. 금촌땡내 사람들에 출연하게 된 거였습니다. 원래는 몇 번 나오다가 말 역할이었는데 특유의 찌질하면서도 코믹한 캐릭터를 워낙 잘 살려서 분량이 점점 늘었고요. 그에 따라 인지도도 점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위기를 타고 3집을 발표하는데 타이틀곡 그때 또다시의 반응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뜨거웠죠. 그렇게 그는 가수로서도 성공을 거둡니다. 늘 웃음을 주던 그가 무대 위에서는 180도 전혀 다른 매력을 뽐낸 거죠. 덕분에 그해 골든디스크 본상과 가요 대상은 그의 몫이었습니다. 성공은 스크린에서도 이어졌죠. 1997년에 개봉한 정우성 고소영 주연의 영화 비트에서 그는 신스틸러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었죠. 그래서 영화제 신인상과 조연상도 수상했습니다. 강한 호소력과 폭발적 고음을 뿜어내면서도 넉살 좋고 친근한 이미지까지 있는 그에게 사람들은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그는 그냥 서서 부르기도 힘든 댄스곡들을 수준급의 춤까지 선보이면서 재치있게 무대를 꾸며서 더욱 큰 환호를 받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임창정의 노래 두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그의 최고 히트곡 그때 또다시, 그리고 임창정 표 코믹댄스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늑대와 함께 춤을.

노래는 다 인생, 가수, 연기, 예능 프로그램에서까지 능력을 인정받은 스타 임창정의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악보를 제대로 볼 줄 몰라서 오직 귀로 멜로디를 외워서 노래를 불렀던 그였지만요. 그는 자신만의 임창정표 발라드를 만들고 불렀습니다. 가수로 정점을 찍은 임창정은 본업이던 영화계로 돌아와서도 무시무시한 특혜 파워를 자랑했죠. 코믹하면서도 결정적 순간에 사람을 울리고 웃기는 연기는 그의 전매 특허였는데요. 이렇게 가수와 배우로 모두 최정상에 있던 2003년, 임창정은 가요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소식을 발표합니다. 가수 은퇴 선언한 거였죠. 연기와 노래를 병행하다 보니까 두 분야 모두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초심으로 돌아가 배우 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한 결정이었습니다. 10집 소주 한 잔을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내려놓는 그를 보면서 팬들은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이 은퇴는 6년 만에 번복됩니다. 노래가 너무 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다는 솔직한 고백과 함께 11집 앨범을 가지고 무대에 다시 돌아왔죠. 이때 사람들은 그의 복귀를 쌍수를 들며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만의 발라드로 그 환영에 보답해 나갔죠. 과거 프로필을 돌릴 때 타고 다닐 버스비조차 아까워하던 무명배우 지망생이 대한민국 가요계를 평정하고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톱스타가 되기까지 타고난 재능도 물론 있었지만요. 피나는 노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도 자기만의 색깔로 수십 년을 달려온 그의 에너지에 경의를 표하면서 임창정의 노래 두 곡 더 듣겠습니다. 은퇴곡이 될 뻔했던 소주 한 잔, 그리고 은퇴 번복 이후의 최고 히트곡이죠. 내가 저지른 사랑.

오늘 노래는 나의 인생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한 임창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의 노래 가운데 그때 또다시 늑대와 함께 춤을 소주 한 잔에 이어서 내가 저지른 사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김병국님께서 김경호 노래도 한번 들려달라고 사연을 주셨었는데 오늘 참 좋아하시겠네요. 김경호입니다. Now.

0: 꾸밈 없이 노래로만 승부를 거는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대부분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세미 평론가도 먹는 것을 즐긴다고 하셨는데
1: 네.
0: 돈 걱정 없이 네. 통장 잔고 걱정 없이 한 가지 음식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 하면은 뭘 드시겠어요?
1: 그럼 무조건 회 먹겠습니다.
0: 생선에 좋아하시나 봐요.
1: 네, 회가 이제 사실 가격이 좀 나가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걸 매일 먹기는 좀 부담이 되는데 통장 잔고 걱정 없이 이제 막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살도 잘 안 찌고 건강에도 좋은 회.
0: 듣고 보니까 저도 공감이 돼요. 네. 정말 평생 계속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되겠다면 고기보다는 생선회가 더 좋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1: 맞아요. 네. 단백질도 또 질이 네. 좋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런 조건이 생기면 좋겠는데 좋으려나요? 안 좋으려나요?
1: 이런 질문을 받을 네. 때마다 이런 날이 제게 올까 꿈을 꿔봅니다.
0: 평생 한 가지 음식 뭐 무제한으로 먹는 것도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골고루 먹는 게 좋죠.
1: 맞아요. 귀하게 먹을 때가 좋은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노래는요.
1: 네, 오늘은 김장훈의 4집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현무 계획이라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을 보다가 좀 인상적인 얘기가 있었는데요.
0: 어떤 얘기예요?
1: 네, 이제 전현무 씨가 이제 음식점의 사이드 메뉴를 맛보다가 네. 사이드 메뉴를 앨범의 수록곡에 비유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이제 메인 메뉴만큼이나 훌륭한 사이드 메뉴를 먹으면서 감탄을 하다가 이 사이드 메뉴가 이제 주 메뉴만큼 맛있는 것처럼 수록곡이 타이틀 곡만큼이나 좋은 앨범이 바로 김장훈 4집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0: 예.
1: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이 곡이 누가 수록곡인 걸 믿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김장훈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이 언타이틀에서 꼭 소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0: 예.
1: 예, 작곡가 유영석이 쓴 곡이고요. 이제 가슴을 좀 점이게 만드는 그런 서정적인 멜로디가 아름다운 그런 발라드 곡이고 또 고음역대의 곡이어서 이제 또 김장훈의 가창력에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는 그런 곡이기도 한데요.
0: 김장훈의 대표곡 중에 하나죠.
1: 맞아요. 네. 이후에 또 이게 너무 좋은 곡이다 보니까 또 많은 가수들이 경연 프로그램이나 이런 곳들에서 이 곡을 또 경연곡으로 선정하기도 했었는데요.
0: 네.
1: 아무래도 이제 좀 훌륭한 곡을 듣고 나면 자신도 부르고 싶어지는 열창하고 싶어지는 그런 매력이 또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0: 김장훈 4집 가운데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1: 감사합니다.

김장훈의 세상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듣고 싶은 노래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시거나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끝고 코르티스의 고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독학이라는 세계. 시라토리 하루이코 지음, 성우 최인일 읽음. 한국어판 서문. AI 시대, 인간은 왜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가? AI에게 질문하고 AI가 내놓은 대답을 당신은 정답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렇다면 아침부터 밤까지 직접 생각할 필요 없이 해야 할 말과 행동을 모두 AI에게 물어보면 될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이 존재할 이유는 사라진다. 모든 판단을 AI에게 맡긴다면 인간의 존재는 불필요해질 테니 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AI에게 질문하고 AI의 처방대로 움직인다. 고작 하나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AI가 없던 시절보다 훨씬 많은 전력, 시간, 비용을 쓰면서 말이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런 시대를 맞이한 당신에게 나는 독학을 권하고 싶다. 이 책의 요지는 간단하다. 스스로 우직하게 탐구해보자는 것이다. AI에게 물으면 금방 답이 나오는 문제를 일부러 시간을 들여 생각하고 책을 읽고 며칠이고 몇 주고 탐구해볼 것을 권하는 책이다. 왜 그런 귀찮은 일을 해야 할까? 그래야 비로소 자신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나인데 비로소 자신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처음부터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태어났다 해도 자기 자신으로 사는 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스승이나 부모의 훈계, 조직의 상사나 정부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행동하는 모습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과 거리가 멀다. 그 순간에 나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지시대로 행동하는 상태를 정말 나답다고 부를 수 있을까?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자신에게 내려온 지시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를지 말지 고민하며 다른 가능성을 궁리할 줄 알아야 한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고 답안지에 옮겨 적는 모습은 로봇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오류가 조금 많은 로봇일 뿐이다. 암기한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왜 그런 사고가 나왔는지는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외우는 것이 흔히 말하는 공부의 민낯이다. 진짜 공부란 수학 시간에 배운 피타고라스 공식을 암기하는 대신 시간을 들여 스스로 증명해 보려는 시도 같은 것이다. 이는 기원전 6에서 5세기 그리스에 살았던 수학자의 사고 과정을 다시 느껴보는 일이다. 교과서에 적힌 내용을 시험지에 재현하는 일은 로봇도 할 수 있다.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 탐구는 오직 자신으로 사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다. 인간은 스스로 탐구할 때만 비로소 자신이 된다. 자신이 된다는 것은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독보적인 창의력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뜻이다. 그런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기에 우리는 모두 대체 불가능한 존재다. 독학은 바로 그런 자신이 되기 위한 길이다. 직접 읽고 느끼고 생각할 때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존중받아 마땅한 인간의 탄생이다. 2026년 시라토리 하루이코. 시작하는 말. 탐구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이 책을 읽은 사람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독학의 방법론이 아니라 독학에 임하는 자세를 나의 방식으로 풀어 쓴 책이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은 적혀 있지 않다. 그래서 실용성을 중시하는 독자에게는 환영받지 못할 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자 펼친 사람과는 전혀 맞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시험 성적을 조금 잘 받아 무엇이 달라진단 말인가? 그것이 정말 두뇌의 우수함이나 인간으로서의 유능함을 증명해주는가? 그렇지 않다. 기껏해야 누군가에게 부려지는 도구로서의 성능이 약간 우수하다는 걸 보여줄 뿐이다. 시험이란 미리 준비된 정답을 얼마나 많이 맞췄는지 평가하는 장치다. 출제자의 예상보다 뛰어난 수준의 답을 적었더라도 정해진 점수 이상은 얻지 못한다. 시험은 오직 정해진 범위 안에서의 사고만 허용한다. 또한 시험은 지식의 양이나 요령의 숙련도 정도만을 측정한다. 암기력과 기술이 뛰어난 덕에 합격한 사람과 실제로 해당 분야의 정통에 별도의 준비 없이도 합격한 사람의 질적 차이를 가려내지 못한다. 나는 이 책을 통틀어 후자의 공부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 경제적, 사회적 이득을 기대하며 시험에 합격하려는 태도는 근시안적이다. 게다가 정말 이득을 볼지는 아무도 보증해주지 않는다. 그런 눈앞의 일밖에 보지 못하는 작은 인간이 되어서 어떡하겠다는 것인가? 손익을 따져 움직이는 인간이 되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보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건 망상에 불과하다. 세상에 넘쳐나는 하우투 서적과 테크닉을 나열한 책들이 그런 망상에 힘입어 만들어졌다. 그런 책들이 당장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시험에 합격하는 열쇠가 되기도 하지만 그 이후의 현실까지 책임져주지는 않는다. 알다시피 시험만을 목표로 한 공부는 괴롭고 압박이 크다. 한정된 시간 동안 흥미도 없는 내용을 얕고 넓게 외워야 하기 때문이다. 시험이 끝나면 그 지식은 자신의 피와 살이 되기도 전에 머리에서 사라진다.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다. 그런 공부보다는 자신의 흥미를 자신의 속도에 맞춰 끝까지 파보는 독학이 훨씬 낫지 않은가?

0: 알고 싶어서, 흥미가 있어서, 더 깊이 파고들고 싶어서 하는 공부만큼 강한 동기는 없다. 그런 동기는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독학이라는 세계에 들어서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힘이 생겨난다고 믿는다.
1: 이것 좀 봐, 신기하지? KBS 오디오북.
0: 2장. 책의 세계. 어려운 책을 정면 돌파하는 쾌감을 배우다. 무엇이든 읽으면 얻는 것이 있다. 어려운 책과 부딪혀라. 쉬운 책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갈 필요는 없다. 처음부터 어려운 책에 도전해도 전혀 상관없다. 어차피 어려워서 이해 못할 테니 읽어봤자 시간 낭비다와 같은 말은 겉으로는 효율을 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도망치기 위한 핑계에 가깝다. 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한다면 그 책에 담긴 새로운 생각과 관점에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한다. 어려운 책은 어렵기 때문에 읽을 가치가 있다. 어려운 책에는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사고방식과 지식이 들어있다. 그래서 굳이 읽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할 필요는 없다. 어떤 문장으로 쓰였는지,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과정만으로도 얻는 것은 있다. 어설프게 읽어도 괜찮다. 나는 16살 때 칼 야스퍼스의 철학적 사유의 작은 학교를 읽었다. 그때까지 소설만 읽던 시골 소년이 처음으로 손에 쥔 철학책이었다. 꽤 노력해서 읽었지만 역시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한참 뒤에야 몇 가지를 알게 되었다. 유대인 아내를 둔 야스퍼스가 전쟁을 겪으며 혹독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의 신앙과 사상이 크게 흔들렸다는 사실이다. 또 그가 만든 독특한 조어에 사상이 담겨 있고 문장이 복잡해 책이 유난히 어려웠다는 것도 뒤늦게 이해했다. 하지만 내가 그 책에서 정말 얻은 건 그런 배경 지식이 아니었다. 나는 목숨을 걸고 전 인류를 향해 진지하게 책 한 권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야스퍼스뿐 아니라 다른 여러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20살 무렵에는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 일부를 읽었다. 두 책 모두 문장이 지나치게 감정적이었다. 특히 공산당 선언의 내용은 유치하다고 느낄 정도였다. 내 주변에 널려있던 자칭 마르크스 주의자들도 대체로 감정적이고 생각이 얕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은 혁명이라는 자극적인 단어에 취해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학교에서 수많은 고전에 대해 알게 되지만 제목과 간단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그친다. 실제로 읽어보지는 않은 채 제멋대로 내용을 상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책을 펼치면 상상과 전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닥치는 대로 책을 펼쳐볼 가치는 있다. 어설프게라도 좋으니 일단 손에 잡히는 대로 한번 훑어보라. 명저라 불리는 책 중에도 시시한 것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진짜의 위대함에 압도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세계 곳곳을 여행했다고 해서 세상을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동서고금의 책을 펼쳐보면 여행 그 이상의 체험을 하게 된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경험이다. 글자를 읽고 장면을 떠올린다. 독서는 머릿속에서 영상을 보는 행위다. 소설책을 읽을 땐 글자의 뜻을 하나하나 해석하는 대신에 머릿속에 장면을 떠올린다. 연애소설을 읽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추리소설을 읽으면 긴장하는 이유도 장면을 상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학작품은 논리보다 묘사와 표현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설명이나 이해가 목적인 책을 읽을 땐 어떨까? 장면을 떠올리기보다는 논리를 따지는 데 집중하게 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학, 철학, 불교 책을 읽을 때도 사람은 결국 장면을 통해 이해한다. 다만 소설처럼 구체적인 장면이 아니라 조금 추상적인 장면일 뿐이다. 우선 독서에서 말하는 장면을 통한 이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중세 유대인이 가혹한 박해를 받았다고들 생각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단정할 수는 없다. 니른베르크나 프랑크푸르트에는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도 있었고 시 참사의 위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유대인도 있었다. 유대인 박해는 11세기 말부터 시작된 게 맞다. 하지만 유대인 전체가 개토에 갇혀 고난의 길을 걷게 된 건 오히려 근세에 들어서다. 아베긴야, 중세의 창으로부터 중에서. 애초에 일본 열도에서는 언제부터 전쟁이 있었을까? 조문시대 인골에서 무기에 다친 흔적이 종종 발견되었기에 조문 만기에 전쟁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하라 마코토가 말했듯 현 단계에서 조문시대에 전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대규모 환호 추락과 무기, 그리고 의도적으로 살해된 71번 인골 등 전쟁의 흔적이 뚜렷하게 발견되는 건 야요이 시대부터라는 견해가 통설에 가깝다. 사이키 신이치, 무사도는 없다 중에서. 르네상스는 로마 제국과 가톨릭 교회의 성직과 세속 연합체제가 안고 있던 수많은 모순에 대한 반발이었다. 기독교 공인과 국교 승인 이후 약 1000년간 이어진 질서에 맞서 고대 그리스와 초기 로마의 사상을 되살리고 개인의 자유와 세속 권력의 자립을 회복하려는 인문주의 운동이었다. 그 봉화는 이탈리아에서 먼저 올랐다. 다나카 히로시, 유럽 지식의 거인들 중에서. 이 글들은 특별히 난해하지 않다.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꼬여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 글들은 독자가 이미 특정한 용어와 지명, 시대적 배경을 알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걸 모르고 있는 독자라면 문장은 읽혀도 장면은 떠오르지 않는다. 국어사전, 백과사전, 지도를 옆에 두고 읽는다. 아마 많은 독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서양 중세 시대 구분, 뉘른베르크와 프랑크푸르트의 위치, 유대인과 게토의 정확한 의미, 조몬 시대와 야요이 시대의 차이, 로마 제국과 고대 그리스의 시기, 인문주의의 뜻 같은 것들 말이다. 책을 읽을 땐 늘 옆에 두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다. 국어사전, 백과사전, 지도다.

여러분은 지금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독학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일본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철학자이자 200만 부 이상 판매된 밀리언셀러 작가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책입니다. 삶의 본질을 관통하는 가장 인간다운 다섯 가지 공부, 독학이라는 세계. 지금까지 성우 최인일이었습니다.

0: 잘 부탁해 친구.
1: 아, 야 고민 한번 겁나 오래 하네. 너랑 친구하기 진짜 힘들다.
0: 이제 알았냐 짜샤?
1: 아, 어쭈 쳤어?
0: 그래 쳤다. 야 너도 쳐봐 쳐. 아이,
1: 칠 데도 없구만 삐쩍 말라가지고.
0: 아이씨, 나 무시하냐? 나 이 두 팔로 너를 맨 홀에서 끌어올린 사람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1: 귀여워.
0: 누가 할 소리? 덩치는 문짝만 해갖고 뺨에 보조개가 뭐냐 안 어울리게.
1: 아씨, 아 보조개 컴플렉스인데.
0: 아 귀엽다고.
1: 아 됐다고.
0: 야, 근데 나 뭐 좀 부탁해도 돼?
1: 응, 뭐든 말만 해.
0: 니들끼리 뭉쳐다니는 거 이제 그만하면 안 돼?
1: 알았어, 안 그럴게.
0: 약속했다. 밥 먹을 때도 조원들이랑 같이 먹고 옷 수색할 때도 같이 하는 걸로?
1: 알았다고.
0: 약속한 거다.

0: 벙커 회사의 마지막 날엔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1: 맨날 비가 오네. 차라리 수색 나갈걸.
2: 나갔다가 또 매너를 빠지려고?
1: 아, 알았어. 뭔 말을 못해. 화장실 청소 끝. 유미야, 나가자.
3: 뭐해? 청소 끝났잖아.
0: 응? 어.
3: 왜? 고민거리 있어?
0: 언니, 오늘까지 못 찾으면 나가야 되거든.
3: 본 사람 있다며. 곧 만날 거라며.
0: 언니한테 남긴 음식이랑 쪽지가 매번 사라진대. 근데 언니가 안 나타나. 날 만날 생각이 없나 봐.
3: 정말 언니가 가져간 거 맞아? 목격자하고 얘기해봤어?
0: 아니, 조장한테 들었어.
3: 그럼 만나서 얘기해보자. 직접 듣는 게 낫겠어. 가자.
0: 재현은 내 손을 잡고 A조 조장에게 갔다.
4: 그랬다니까 내가.
5: 뭐야 니들?
0: 저, 나 류미아라고 하는데 언니를 찾고 있...
5: 근데...
0: 우리 언니가 쪽지랑 음식 가져갔다는데 왜 안 오는지...
5: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0: 정말... 정말 언니 본 거 맞아? 그 뒤에도 봤어?
5: 봤지? 그때마다 음식이랑 쪽지 남겨뒀고.
3: 그거 딴 애가 가져갔을 수도 있잖아.
5: 나야 모르지. 누가 가져갔는지 할 게 뭐야.
3: 아니 근데 이거...
0: 재현아 가자. 벙커 나가면 내가 직접 찾아볼래. 뭐해, 가자니까.
3: 잠깐만.
0: 재현아.
3: 야 너.
0: 재현이 순식간에 조장의 멱살을 잡고 방으로 밀어붙이더니 침대 아래쪽에다 구겨놓고는 발로 눌렀다.
4: 야, 뭐하는 거야?
0: 야, 야 너 왜 이래?
3: 느낌이 구려서.
0: 구리다니.
3: 축구에서 상대팀이 반칙했는데 심판이 못 잡고 그냥 넘어갈 때 딱 그 느낌이야. 겁나 찝찝해. 야, 똑바로 말해. 진짜 얘 언니 봤어?
4: 그게 내가 직접 본 건 아니고.
3: 뭐? 그럼 거짓말이네. 본 적 없네. 왜 거짓말했어?
4: 그 얘기할 테니까 발 좀 치워주면 안 될까?
3: 말해.
4: 은시호가 조장 회의에서 그러더라고. 얘 언니가 도시를 떠돌고 있으니까 보면 벙커로 데려와 달라고. 굶었을 테니까 먹을 거나 필요한 거 지원해주고, 지원 물품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상하겠다고.
3: 아, 그래서 음식이랑 쪽지 남겨놨다고 해놓고 시호한테서 먹을 걸 뜯어낸 거야? 구라쳐서?
4: 아니, 저 구라가 아니라.
0: 그럼 언닌 진작이 도시를 떠났을 수도 있겠네. 너 때문에 먹을 것 좀 뜯어내려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너!
4: 왜 그래?
0: 너!
4: 이거 멱살 좀...
0: 내가 호진의 멱살을 잡은 채 마구 흔들자 그 애의 머리가 앞뒤로 흔들리며 침대 프레임에 부딪혔다.
3: 재수가 없어? 근데 이 새끼가 점잖게 대해주니까. 야, 살기 싫냐?
4: 귀엽던 내
3: 뭐? 이 새끼가.
0: 아이, 그만해! 네가 패면 그때부터 애들 싸움이 아니라 사건이 돼버려. 지금 쟤를 때린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잖아.
3: 살살할게. 죽지 않을 정도로.
0: 안 돼, 하지 마.
3: 왜?
0: 나가자, 얼른.
3: 야, 이 새끼야, 너 오늘 재수 좋은 줄 알아. 저런 놈은 제대로 손을 봐줘야 되는데.
0: 하지 마. 나는 떠나도 너는 벙커에 남을 거잖아. 다른 조 조장 건드려서 너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3: 뭐 하긴.
0: 중요한 건 언니를 찾는 거야. 하루라도 빨리.

0: 류미야, 너 뭐 하는 거야?
1: 여기서 나가려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
0: 알아. 하지만 아직 도시에서 언니가 목격되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봐. 언니를 봤다는 조장 설득해서 수색구역을...
1: 그거 거짓말이야.
0: 거짓말?
1: 우리 언니 봤다는 말, 언니 위해서 먹을 거 남겨놨다는 말 다 거짓말이라고. 그 조장 만나고 왔어.
0: 본인이 그래? 거짓말이라고?
1: 어, 너한테 먹을 거 얻으려고 거짓말했대.
0: 뭐?
1: 언니는 진작 떠났어. 너랑 처음 만난 그날 벌써 우리 언니는 이 도시를 떠났다고. 내가 여기 있는 내내 언니랑 멀어진 거라고. 널 원망할 생각은 없어. 다 내가 선택한 거였으니까. 하지만 난 너를 믿었어. 네가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해 줄지 모른다고. 나도 모르게 의지했나 봐.
0: 그래,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이호진의 말만 믿은 건 내 잘못이야. 그런데
2: 조장, 전기가 막았어.
0: 잠깐만, 스위치 눌렀는데 왜 안 들어오지?
2: 복도불도 다 나갔던데?
3: 어전부터 계속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문제가 생긴 것 같아.
0: 다들 진정하고 손전등 다 가지고 있지?
2: 있어.
0: 다들 손전등 켜고 있어. 두뇌주 설비실에 가보고 올 테니까.
2: 야, 천장이 금 갔어.
3: 복도랑 벽에
4: 또... 야, 시멘트 떨어진다. 부러진다.
1: 지금 쪽으로 달려.
5: 아이들이 일시에 복도로 뛰쳐나왔다. 좁은 복도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아이들로 꽉 찼다.
2: 빗소리, 사람이 너무 많아. 갈 수가 없어.
6: 천장이 또 무너지고 있어. 빨리 나가야 돼.
1: 탈출해야 돼! 빨리!
5: 간신히 복도를 빠져나온 아이들은 좁은 계단으로 한꺼번에 몰려갔다.
2: 기다려! 올라가! 멀리!
5: 바닥이었는데요! 계단 앞에서 뭔가가 나를 덮쳤다. 잠시 기절했다 깨어났을 땐 바닥에 깔려서 꼼짝할 수 없었다. 공포에 질린 아이들이 나를 벗고 지나갔다. 그대로 압사할 것 같았다. 그때였다.
6: 야야! 어디야!
1: 재현아!
6: 야, 괜찮아? 잠깐만! 됐어! 이제 일어나! 일어날 수 있지? 내 손 잡아!
1: 고마워!
6: 이 손 절대 놓치면 안 돼! 가자!
1: 출구가 막혔어.
6: 내가 밀고 나갈게. 내 허리 꼭 붙잡아. 간다.
5: 재현은 나를 단단히 감싸고 큰 키와 덩치로 밀고 나갔다. 마침내 지옥 같은 계단을 올라 벙커에서 빠져나왔을 때 등 뒤에서 벙커가 무너져 내렸다. 무너지는 땅에서 일어난 엄청난 먼지 폭풍에 몸이 붕뜬 채 날아가 길바닥에 패대기 쳐졌다.

0: 뭐지? 재현이 시오 아니면
1: 미아야 미아
0: 뭐지? 꿈인가?
1: 미아야 한 눈 좀 떠봐. 나야 언니.
0: 언니
1: 나 보여? 말해보겠어? 그러면 어디 좀 봐. 어디 물어진 데 없지?
0: 누구세요?
1: 나야 네 언니.
0: 언니가 여기로 어떻게 왜 이제서 왜 어디 있다가 기다렸는데 왜
1: 이렇게 왔잖아.
0: 어디 있었어? 왜 이제 왔어? 왜 떠난 줄 알았잖아. 떠난 줄 알았어.
1: 기다렸구나. 난 네가 날 떠났다 생각했어.
0: 무슨 소리야.
1: 이따 얘기하자. 그치? 일어나봐. 일어날 수 있겠어?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땅이 더 무너질 수도 있어. 걸을 수 있겠어?
2: 저기 있다! 료미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0: 우리 어떻게 된 거야?
2: 벙커 무너지기 전에 빠져나왔고 먼지 폭풍에 날아간 덕분에 땅에 파묻히지 않았고 미친 듯이 운이 좋았어. 울지 마. 이제 됐어.
3: 재현이 나를 끌어안았다. 나도 재현의 등을 꽉 껴안았다.
4: 저기 미안한데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니거든. 이 정도 붕괴면 도시 전체가 위험해. 더 무너지기 전에 여길 좀 벗어나는 게 어떨까?
2: 언니시구나.
4: 맞아. 일단 여기 위험하니까 산으로 올라가자.

0: 그날 너 끌려가는 거 봤어. 기회 봐서 빼내려고 따라갔는데 네가 지하로 들어가더라. 거긴 어딜까 하다가 뉴스에서 봤던 벙커가 생각이 났어.
1: 그랬구나.
0: 그날부터 근처의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벙커를 계속 살폈어. 아침 저녁으로 애들하고 나갔다 들어가더라.
1: 근데 왜 찾으러 안 왔어?
0: 끝났다고 생각했거든.
1: 뭐가?
0: 네가 나 없이도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내가 찾아가는 걸 네가 원할까 싶었거든. 너 다신 안 보겠다 소리 지르고 나갔잖아. 그래서 난 정말 그런 줄 알았어.
1: 그래서 끝까지 지켜보다가 죽을 때 되니까 나타난 거네?
0: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어?
1: 맞잖아.
0: 타이밍을 본 거야. 나도 살고 너도 살리려고.
1: 잠깐만.
0: 왜?
1: 우리가 있던 곳 보고 싶어서. 저기다. 벙커 자리.
0: 그새 정들었나 봐.
1: 허무해서 세상이 삽시간에 땅속으로 사라졌어. 우리가 날마다 온 도시를 뒤져서 끌어모았던 것들이, 목숨처럼 소중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버렸어.

0: 아니 이걸 진짜 이게 을지문덕이가 썼다는 거야?
1: 만약 이쯤에서 돌아가지 않으면
2: 내가 널 죽이겠다.
3: 이게 규백이지. 이게 바로 찐 규백이야. 최상급의 호연지기.
4: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작전뿐이다.
0: 내가 갈 수 있는 명문을 만들어준 거야. 싸워봐야 피차 피만 보게 될.
5: 살수. 지금의 청천강 상류에 도착한 군사들,
4: 적들은 반드시 살수로 온다.

와이파 한국인 87번째 풍월주 김유신 23번째

0: 바다보다 뜨거워!
1: 내가 멈춰야!
2: 아니야, 나야!
3: 퇴각하는 수나라 별동대가 살수의 반 이상을 넘어가자
0: 공격!
3: 사방에서 고구려군의 총공격이 시작되고 동시에 살수 상류에서 막아두었던 본물을 터뜨리자 살수의 근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 수나라 군사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612년 7월 살수 대첩. 30만이 넘는 수나라 별동대 중에 살수를 벗어난 생존자는 겨우 2,7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치명적인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대군을 섬멸한 압도적인 완벽한 승리로 세계 전쟁사 그 어디에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승리였다.
4: 충성! 보고하겠 조매라.
3: 살수 대첩의 결과를 보고받는 을지문덕.
4: 목숨을 건져 요동성으로 빠져나간 수나라 별동대 수가 겨우 2,700여 명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5: 예. 2,700이면
4: 처음에는 압록강을 건넌 수나라 별동대가 30만이 넘는다고 하였으니까 퉁쳐서 30만이라고 해도 30만 빼기 2,700
5: 하면 99%가 넘는 사망자야.
4: 와우, 진짜 대박. 단 한 판으로 진짜 살수 한 판이었지 않습니까?
5: 그래, 물론이지.
4: 단 한 번의 승부로 적군의 99% 이상을 못 찌른 전투는 세계 전쟁 역사상 아마도 살수 대첩이 처음일 겁니다, 장군.
5: 살수에 빠져 죽은 수나라 군사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버지다.
4: 하지만 우리의 적이었습니다. 장군께서 늘 오늘의 적을 살려서
5: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났어. 나가봐.
4: 예, 장군. 그럼 뒤풀이에서 뵙겠습니다. 저번에 갔던 껍데기 집으로 오십시오.
5: 껍데기 집? 30만에서 2,700을 빼면 이 별동대가 35만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럼 이거 얼마나 죽은 거야, 이거 진짜?
4: 단 한 번의 승부로 적군의 99% 이상을 못 주는 전투는?
5: 그래, 검색을 한번 해보자. 신기록!
3: 세계 전쟁사에서 살수 대첩의 기록을 확인한 을지문덕. 살수 대첩의 패배로 수나라는 결국 퇴각을 결정한다. 그 이후에도 수나라는 두 차례나 더 고구려를 침공하지만 결과는 고수전쟁의 패배로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수나라. 하지만 승리한 고구려 역시 수차례 고구려 땅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국력이 쇠락한다. 그 틈을 비집고 날갯짓을 시작하는 신라 되시겠다.
6: 근데 이상해, 형.
7: 뭐가?
3: 인터넷 검색 중인 동생 김흠순의 곁으로 바짝 붙어서는 김유신.
6: 형, 을지문덕이 SNS에서 완전히 사라졌어.
7: 그럴 리가. 지금 가장 핫한 인물이 을지문덕인데?
6: 봐봐, 어디에도 을지문덕이 없다니까.
3: 살수 대첩 이후 공식적 활동이 눈에 띄지 않았던 을지문덕.
6: 을지문덕 진짜 외계인인가?
7: 외계인은 무슨...
6: 성도 되게 독특하잖아.
3: 독특한 성은 물론 아이언맨을 능가하는 능력자로 데뷔 초부터 외계인설, 돌연변이설, AI설에 시달렸던 을지문덕은 공교롭게도 살수대첩 이후에
6: 잠수 탔나?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 잔?
3: 행방이 묘연해지며 미스터리한 인물로 남게 된다.
7: 용병인가?
6: 맞아. 계약이 끝난 거야.

0: 김유신이 밤이면 밤마다 을지문덕의 행방을 찾아서 정보의 바다를 헤맬 때. 와!
1: 네가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0: 오밤중에 김유신을 찾아온 김유신의 브라더 낭도 백석.
2: 고구려에 가야겠습니다.
1: 고구려? 고구려는 왜?

0: 그래, 고구려. 우리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아마도 고구려가 될 거야.
1: 그때까지만 해도 신라는 삼국 중에 최하위로 약체 중에 진짜 약체였다.
0: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1: 병법의 ABC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2: 고구려를 알기 위해 고구려의 첩자로 가자고?
3: 아, 우리의 눈과 귀로 직접 고구려를 공부하는 거야.
4: 운이 좋으면 을지문덕을 볼 수도 있어.
5: 좋아요. 지은 찬성여용.
0: 넌?
2: 아니, 거기 이미 가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1: 삼국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첩자의 활동이 왕성했던 시대로 남녀노소를 막론한 전문 요원들이 간첩, 세작, 스파이로 정보를 유출하거나 가짜 뉴스를 살포하던 시대였다.
4: 야야야! 그래서 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0: 다음 날 무조건 일단 부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는 김유신과 백석 그리고 낭도 일리.
1: 여기서부터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0: 산길로 접어들면서 앞서 나가는 백석. 어느 날 어둠이 내리고
2: 아무것도 안 그랬는데.
3: 오늘은 이쯤에서 멈춰야겠다.
1: 조금만 더 올라가면 캠핑장이 있습니다. 화장실과 세면장, 바비큐장도 있고요.
2: 그럼
1: 끝내줘.
0: 캠핑하러 온 거였던 거야? 아무튼 캠핑장에 도착한 일행은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고 그대로 그러나 고구려를 향한다는 설레임에 잠들지 못하는 김유신.
3: 아, 별도 많네.
4: 별빛이 내린다.
3: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라라.

0: 부디 우리 신라가 상금을 통일했을 때 저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샤라랄라랄라라, 샤라랄라라.
1: 김유신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샤라랄랄랄라 삼국통일을 염원하는 순간,
2: 삼국통일!
1: 삼국통일 세 번, 세 개의 별똥별이 떨어지자 잽싸게 눈을 감고 소원을 비는 김유신. 그리고 눈을 뜨자
2: 누구세요?
3: 주서봐.
4: 자, 나는 내림
5: 향유의 골화. 우리는 이 땅을 지키는 호국신이에요.
1: 이름들 희한하네. 내림은 지금의 경주 남산, 현려는 청도의 오리산, 골화는 영천의 금강산을 말한다.
2: 내림, 현려, 고라의 수호신께서 왜 저를...
3: 어머, 금방 외웠네?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장차 큰일을 하실 분이... 아, 저 여신 맞아요? 아, 이 무슨 무모한 행동입니까?
5: 목숨은 누구에게나 하나예요. 온리원.
3: 그리고 고구려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막 고구려 사람의 손을 잡고 저 여신 맞아요? 아니, 고구려로 들어가다니.
5: 돌아가세요.
2: 나는 조국 신라를 위해 고구려의 망을 보러 가는 길입니다.
3: 아니, 망 보러 가다가 망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출동한 거예요.
2: 라인 좋은데? 도대체 여신님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5: 고드명 흰 돌.
2: 고드명 흰 돌?
3: 그래요, 명심하세요. 코드명 흰 돌.
6: 붕어주님, 붕어주님.
2: 흰 돌.
6: 돌이요?
2: 아니야. 내가 꿈을 꿨어. 왜?
6: 아니 저 화장실 좀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2: 뭐라고?
7: 울지 마요.

0: 이거 집 나오면 고생이라고 했는데. 땅도일 김자연.
1: 저희 집 앞에 화장실에 예전에 정갈 붙어 있었어서 무서운 거 알아요. 밤에 무서운 거. 허연.
2: 형! 유신이 형!
3: 풍선 조민수.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라남도 구례군에 있는 작은 암자인 구충암을 찾아갑니다. 지리산을 대표하는 사찰 가운데 화엄사가 있습니다. 워낙 훌륭한 문화재들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찰인데요. 오늘의 여행지인 구충암은 바로 이 화엄사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의 감춰져 있다시피 한 암자인 만큼 구충암에서는 잠시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화엄사 대웅전 뒤편은 울창한 대나무 숲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건길이라고 불리는 대나무 숲길 중간쯤에는 화엄사가 자랑하는 수행 공간인 선등선원이 있는데요. 이 선등선원 앞을 지나 숲길을 따라서 15분쯤 걸으면 마침내 구충암이 나타납니다. 구충암의 중심이 되는 법당은 천불보전입니다. 그런데 구충암을 찾는 대다수 여행자들은 법당보다 오히려 요사초에 먼저 눈길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특이한 형태의 모가나무 기둥 때문입니다. 구충암은 조선 인조 때인 1647년에 중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도 중창을 할 당시에 모자라는 목재를 대신해서 두 개의 기둥을 모가나무로 쓴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구충암 모가나무 기둥이 눈길을 끄는 것은 껍질만 벗겼을 뿐 전혀 손질을 하지 않은 그대로 기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거의 가공하지 않은 원목을 사용한 기둥을 가리켜서 도랑주라고 부르는데요. 다소 거칠긴 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기 위해 현대 건축가들은 물론 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모가나무 기둥 두 개가 있는 요사체는 다실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구충암 암주인 덕재 스님은 구충암 일대에 자생하는 찻잎으로 소량의 중로 야생차를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여행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우연히 찾아내기도 하는데요. 구충암 천불보전 문창살에서도 숨겨진 부분을 하나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정삼각형 6개로 멋을 낸 정육각형 형태의 소박한 문양 2개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천불보전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서 그동안 이 문양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혹시라도 구충암에 가시거든 천불보전의 출입문을 살짝 닫고 이 육각형 문양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충암 천불보전은 용궁으로 가는 반야 귀선을 상징하고 있기도 한데요. 지붕 아래를 장식하는 공포에 토끼와 거북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찰의 정각에 토끼 그림이나 조각상이 많은 것은 부처에게 향한 마음을 둥근 보름달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충암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는 연기암에도 천천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소 경사도가 높긴 하지만 계곡 물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면서 걷는 길이라 그리 힘들지는 않습니다. 마침내 연기암 입구에 도착하면은 입차문 내 막존지혜라는 글씨가 쓰여진 돌기둥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해석하면은 이문으로 들어오거든 안다는 것을 잊어버려라 라는 뜻이 됩니다.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구충암과는 달리 연기암은 전망이 좋은 암자입니다. 이른 아침에는 기도처인 연기암 만이차 앞에서 섬진강 물안개를 볼 수 있고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S자로 휘어진 섬진강 물줄기도 볼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라남도 구례군에 있는 구충암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노유섭 씨 변연주곡 약속입니다. 바리톤 김종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중이염을 비롯한 난청 질환의 치료는 여러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현미경 수술로 설명되는 수술법도 있고요. 요즘은 특히 내시경을 삽입해서 치료하는 내시경 귀 수술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최소한의 절개로 이어지는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귓구멍 안으로 접근하는 내시경 귀 수술의 장점이 뭘까요? 단지 절개 범위가 크지 않다는 것만은 아닐 텐데요. 내시경을 이용한 귀 수술법, 어떤 경우에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갑상선 질환의 치료제들을 살펴봅니다. 건강365 공이로비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Hey, yo, you wanna dance?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귀는 겉으로 보이죠? 하지만 중요한 구조물들은 귀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귀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현미경이나 내시경으로 고막을 확인합니다. 중이염도 그렇게 진단되는 거죠. 급성 또 만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이염의 치료. 내시경으로도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경희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허동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허동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중이염은 말 그대로 중이에 생기는 염증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귀를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네. 잘 아시는 귓바퀴하고 귓구멍, 외이도죠. 이곳을 외이라고 하고 또 잘 아시는 또 달팽이관이나 청신경 이런 곳을 내이라고 합니다. 이 외이와 내이 사이에 부피가 한 2cc 정도 되는 작은 방이 있는데요. 이곳을 바로 중이라고 하죠. 이곳 중이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0: 그럼 중이에 어디에 또 염증이 생기는 건가요?
1: 방금 제가 중이를 이렇게 방으로 공간으로 표시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방으로 표현하자면은 벽지에 해당하는 중이 점막이 대표적으로 염증이 잘 생기는 곳입니다. 또 이 방이 지금 저기 진행자님 뒤쪽 귀 뒤쪽을 만져보시면 단단한 뼈가 느껴지실 텐데요. 이곳을 이제 우리가 유양돌기나 꼭지돌기라고 말을 하는데 이곳 내부에도 빈 공간이 있거든요. 이곳까지 이 중이염이 전달되기 때문에 유양돌기나 중이강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가장 흔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럼 이 고막 안쪽 점막의 상태를 현미경이나 내시경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고막은 완전히 그 불투명하지가 않고요. 간유리처럼 반투명해가지고 천공이 없더라도 외부에서 경험이 많은 의사가 내시경이나 또는 이경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관찰하면은 고막 안쪽의 중이 상태를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중이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고막에 천공, 그러니까 구멍이 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중이강 안쪽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수가 있고 또 내시경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시야각이 넓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0: 그 중이염으로 고생할 때 귀가 아프고 열이 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로 열이 나는 거죠?
1: 그 부분은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네. 급성 중이염 중에서 화농성 중이염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귀가 아프고 또 전신적으로 열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출성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나 전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만성 중이염의 경우도 발열은 일반적으로 동반되지는 않습니다.
0: 그러니까 중이염에도 이제 급성과 만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만성으로 되는 건가요?
1: 네,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질환의 경과 기간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데요. 보통 3주 이내면 급성.

0: 중이염, 3개월이 넘으면 만성 중이염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서 만성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치료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염증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만성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1: 네. 화농성 중이염과 이제 삼출성 중이염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네. 삼출성 중이염은 뭔가요? 좀 귀가 먹먹해지면서 잘 안 들릴 때 의심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0: 네, 삼출성 중이염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더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0: 중이염 중에서 급성 염증 증상이나 또 징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귀가 많이 아프거나 또 들여다봤을 때 고막이 이렇게 붉게 부어오르거나 하는 이런 것들 없이 고막 안쪽의 중이강에 노란 삼출액이 고여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소와 난청에서는 아주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1: 네. 보통 이제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 손상도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만성 중이염으로 갔을 때 그런 건가요?
0: 네, 그 중이라는 공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 하나 굳이 얘기하자면 소리를 증폭시키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중이의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증폭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따라서 청력이 저하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음을 전달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음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이염이 호전되면은 나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팽이관, 그러니까 뇌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이의 염증이 뇌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안타깝게도 영구적인 청력 손상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그럼 중이염 치료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염증을 빼내는 게 목적일 것 같은데 흔한 수술로 봐야 될까요?
0: 네, 많은 경우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1: 네.
0: 수술의 목표는 이 염증을 조절하고 또 손상된 중이강의 구조를 복구해서 청력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특히 이제 이과 세부 영역에서는 이 중이염 수술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출성 중이염도 많다고 하셨는데
0: 네.
1: 아이들도 수술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0: 네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 삼출성 중이염에 대해서 하는 환기관 삽입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삼출성 중이염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일부에 청력이 영향이 좀 크거나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변화가 이어질 우려가 있을 때는 이 삼출액을 빼내야 되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일정 기간 고막에 작은 초록색 관을 걸어두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환기관 삽입술이 되고요. 이 수술을 할 경우에 효과가 꽤나 극적이어서 청력이 바로 회복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상당히 만족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런데 현미경으로 수술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싶은데 현미경보다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0: 네. 중이염 수술에서 현미경을 사용한다는 걸 아신다는 것만으로 이미 반 전문가인 것 같은데요. 네, 전통적으로 중이염 수술에서 현미경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 내시경을 이용한 중이 수술법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고 또 의료 장비가 점점 발전하면서 내시경 중이 수술이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 네. 그런데 아무래도 귀 수술의 난이도가 높지 않나요? 이게 작고 미세해서 좀 정교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그 모든 수술이 또 마찬가지일 것을 생각을 합니다만은 귀 수술 또한 전문성이 매우 필요한 분야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중에서도 이과 귀를 세부 전공을 하고 계신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좀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기존의 현미경 수술과 비교할 때 내시경 수술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0: 좋은 질문이신데요. 현미경 수술법도 물론 매우 좋은 수술법입니다. 많이 아직도 시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귀, 이제 중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외이도로 가는 귓구멍이라고 하는 좁은 길을 지나서 고막 안쪽에 있는 작은 공간이란 말입니다. 이곳을 들여다보면서 수술을 하려고 할 때 조금 밖에 외부에서 멀리서 현미경을 보면서 확대를 해서 수술하는 것하고 외이도를 지나서 내시경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 눈이 직접 고실, 고막 안쪽 중이강을 보면서 수술하는 효과를 주는 그런 내시경 수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차이가 조금 감이 잡히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내시경 수술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고 하면 광각의 밝은 시야하고 그리고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0: 최소 침습 수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내시경으로 진행되는 수술은 절개의 범위가 작나요?
1: 네네. 최소 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시니까 말씀 나누기가 참 편한데요. 네. 일부 외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내시경 중에 수술을 하게 되면 외이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절개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만족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술을 준비할 때 머리카락을 좀 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귀 주위에. 근데 내시경 수술은 머리카락을 자를 필요도 없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럼 수술 후에 통증이나 감염 위험과 같은 부작용은 어떨까요?
1: 네, 이것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수술 후 통증이 조금 더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절개 범위가 더 작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의 위험도 감소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야가 넓고 밝기 때문에 수술에서 우리가 보존해야 될 구조물들을 조금 더 잘 구분할 수가 있어서 부작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귀 수술에 있어서도 이런 최소한의 침습적 수술이 진행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청력 보존에도 효과가 클까요?
1: 네, 중이염 수술을 하면은 청력을 보존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하지만 어떤 수술 방법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현미경 수술과 내시경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청력 보존의 어떤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또 중이염 수술과 안면신경도 연관이 있습니까? 한쪽 얼굴의 움직임도 지적이 되던데요.
1: 네, 중이염 수술에서 저희가 가장 주의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안면신경인데요. 안면신경이 바로 우리가 수술하려고 하는 그런 수술 범위 중간을 바로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경험과 이해가 필요하고 수술 중에 저희가 안면신경 감시장치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안면신경과도 연관이 있고요. 또 어지럼증이나 미각에도 영향이 있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1: 네, 맞는 얘기입니다. 중이강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뇌의 달팽이관과 인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뇌의 기능이 청각하고 평형감각에 있기 때문에 중이염이나 중이염 수술 과정에서 모두 어지럼증과 관련이 있고요. 또 미각을 일부 담당하는 아주 가는 신경이 바로 고막 안쪽을 지나가는 신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0: 뭐 현미경 수술, 내시경 수술 말씀 주셨는데요. 근데 중이염은요, 수술을 해도 한 번으로 만족할 만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도 있던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어떤 경우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중이염의 수술 목적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염증을 조절하고 청력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보았을 때 한 번의 수술로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뤄내면 참 좋겠죠. 하지만 어떤 사정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청력 회복하는 수술을 2차 수술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력과 관련해서는 제한이 좀 있는 거네요.
1: 네네, 그렇습니다. 염증부터 제거를 하고 나중에 청력을 개선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0: 그럼 수술이 1차, 2차로 나뉘어서 진행되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염증부터
1: 그렇습니다.
0: 제거를 하고 나중에 청력을 개선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1: 네, 1차 수술에서 염증이 너무 많거나 또 염증의 재발 우려가 있을 때는 1차 수술 염증부터 제거를 하게 되고 2차 수술에서 염증의 재발이나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청력을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0: 또 중이염이 반복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귀 세척에도 신경을 쓰던데 귀 세척이 뭔가요? 이게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낯선 부분이 있는데요. 귀 세척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귀 감염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액이라 그래서 생기기는 꼭 안약처럼 생겼는데 귀에 넣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꼭 세척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귀세척으로 알려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1: 네, 귀에 넣을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생각하셔서 소독 약물이라든지 뭐 식염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세척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0: 염증 때문인지 자꾸 그 면봉으로 귀를 건드리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1: 저희는 정말 권하지 않습니다. 면봉을 사용하시는 거는 정말 뭐 필요한 경우에 바깥쪽에 잠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중이나 외이도에 생긴 염증, 감염성 원인의 그 면봉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 한 면봉의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실 걸 권유드립니다.
0: 네. 현재 내시경 귀수술 연구회 회장직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1: 아,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귀를 진료하는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계신데요. 바로 네. 대한이과학회입니다. 이 학회 밑에는 다양한 연구회를 두고 관심 분야를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네. 내시경 귀수술이 비교적 최근에 알려지고 또 발전하다 보니까 내시경 귀수술 연구회가 만들어지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희 연구회에서는 공동 연구나 학술 교류 또 수술법 보급을 위해서 워크샵을 개최하고요. 국제학회를 통해서 다른 나라 의료진과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8년도 예정되어 있는 차차기 세계 내시경 귀수술 학회를 바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최소침습 수술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 내시경 귀수술이 급여화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2023년도 하반기부터는 이 수술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네. 그럼 내시경 귀수술에 있어서 앞으로도 좀 개선되고 발전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1: 네, 물론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한 최근 20여 년 동안 많이 발전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어떤 장비적으로도 조금 더 많이 개선될 부분이 있고요. 네. 또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지금 현재는 많은 부분이 외이나 중이에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안쪽 뭐 뇌이라든지 뇌기저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점점 그 수술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현미경 수술과 내시경 수술이 어떻게 보면 반반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시경 수술이 점점 확대가 되고 많은 분들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0: 네, 기존에는 현미경 수술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됐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앞서 내시경 귀수술이 사실 그리 익숙치는 않습니다. 네네.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죠?
1: 네.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좀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또 미리 알고 또 내시경 귀수술의 어떤 특징을 잘 이해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이 중이염 수술에도 많이 이제 내시경 수술이 진행이 되는데요. 중이염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도 많지 않나요?
1: 네. 가장 제가 많이 듣는 오해 중에 하나는 중이염에 대한 병력을 저희가 여쭐 때 어릴 때 귀에 물이 많이 들어가서 중이염이 생겼어요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원칙적으로 고막하고 외이도는 방수층이 있기 때문에 귀에 물이 들어가도 뭐 그 구조가 망가져 있지 않은 이상 중이염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0: 네, 근데 중이염이 또 자주 오는 분들도 있지 않으시나요?
1: 네, 그렇죠. 아무래도 중이염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병인이 다양하지만 그 병인의 이제 소인이 많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자주 오고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노출되더라도 중이염이 안 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0: 네. 이 중이염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가볍게 볼 건 아닌 것 같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이걸 방치하면 어떤 위험이 올 수 있는 건가요?
1: 말씀드린 대로 중이염은 일반적으로 뭐 목숨을 위협하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환자분들이 단지 귀에 좀 물이 난다든지 염증이 생긴다고 하고 청력에 조금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못하실 정도가 아니니까 그때그때 치료하고 그냥 지내시다가 중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시면서 이제 수술을 결정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전문의 원장님이 계신 이비인후과 의원도 많고 의료 전달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런 귀 증상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증상이 있을 때 가까운 병원부터 방문하셔서 차근차근 좀 검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조금 안타까운 경우는 중이염을 그냥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다가 아까 말씀드린 회복되지 않는 청력, 그러니까 영구적인 청력 손실로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합병증이 발생해서 심한 경우는 안면마비라든지 또 어지럼증 이런 것들 정말로 심한 경우는 이제 뭐 그 염증이 가까운 그 뭐 중추신경계라든지 또 외부 목 이쪽으로 뭐 전이 돼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이제 미리미리 조금 건강에 신경을 써주시고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0: 네. 그럼 중이염으로 이렇게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민감할 필요가 있는 증상이랄까요? 좀 짚어주시죠.
1: 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귀 증상, 중이염 증상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청력에 대한 어떤 변화겠죠. 청력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먹먹한 감이라든지, 또 귀에서 물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보통 물이 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삼출액이나 아니면 이제 화농, 고름이 되겠죠.

0: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가볍게라도 뭔가 좀 귀가 그냥 막연히 불편하다. 뭔가 좀 먹먹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앞서 보셨지만 이런 중이강 증상보다는 내이 증상이 먼저 나타나서 어지럼이라든지 뭐 이명이라든지 그런 증상들도 어떻게 보면 중이염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엄밀히 뭐 중이염에는 꼭 이런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다양한 귀에서 느껴지는 증상이 느껴질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먼저 찾으셔서 정확한 검진과 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앞서 귀의 구조를 설명을 할 때 이제 내이, 외이, 중이 말씀하셨는데요.
0: 네.
1: 내이, 외이, 중이로 구분이 되잖아요.
0: 네네.
1: 그럼 중이에 생기는 질환들로 인해서 내이나 외이도 영향을 받나요?
0: 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이도 쪽으로 염증이 전이되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0: 많지는 않지만 하지만 좀 안쪽 내이에 영향을 줄 때 조금 더 뭐 증상이 좀 심해지고 위험한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1: 참 중이염으로 인한 합병증이 무섭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중이염의 증상과 관련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도 있지 않을까요?
0: 네,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먼저 느껴지는 그런 가벼운 증상을 단순히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시고
1: 네.
0: 꼭 검진을 통해서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1: 네.
0: 또 중이염이라고 하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어릴 때 우리가 흔히 겪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출성 중이염의 경우는 많은 경우 90% 이상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런 것이다 보니까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1: 네.
0: 네, 그냥 뭐 감기처럼 누구나 한 번씩 지나가고 중이염 뭐 약 먹으면 좋아지는 거 아닌가 뭐 치료하고 나지 무슨 수술까지 하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저희가 외래에서 만나게 됩니다.
1: 네.
0: 하지만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만성 중이염이 되고 치료가 아무래도 병이 진행할수록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1: 네.
0: 예, 중간중간에 뭐 조금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검진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1: 네. 평소 생활 습관도 좀 중요할까요?
0: 네. 그런 부분에서도 제일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1: 네.
0: 조금 전에 진행자분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귀에 뭘 이렇게 집어넣어서 귀 외이도를 좀 깨끗이 해야 된다.
1: 네.
0: 뭐 그런 부분이죠. 뭐 이런 사실은 뭐 병리적 원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행동이 반드시 중이염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외이도염이나 이런 것들 내가 귀에 손을 댐으로써 불편감이 생기고 병이 더 진행해서 외이도염이나 이런 것이 진행해서 병원을 방문하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외이도는 스스로 그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뭐 스스로 뭐 병변이 만약에 그 감염을 일으킬 만한 외부 물질이 외도로 들어가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그것을 내가 스스로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뭐 미용 저기 그 귀지가 그냥 단순히 좀 있어서는 안 될 제거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뭐 면봉이나 귀이개라든지 뭐 심한 경우는 뭐 소독제 같은 것을 수시로 넣어서 청소해내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1: 네. 네,
0: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시경을 이용한 귀 수술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경희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허동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스틴 비버의 데이지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갑상선 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요. 네. 우리 갑상선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죠?
1: 네, 갑상선은 우리 몸에 목 아래에 이 나비처럼 생겨있는 그런 기관인데요.
0: 네.
1: 여기서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몸을 대사를 관장하는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는데
0: 네.
1: 이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생기는 경우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고요.
0: 네.
1: 또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겠죠. 이 부족해지는 경우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0: 네.
1: 그리고 여기에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는 갑상선 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0: 네.
1: 갑상선의 기능은 되게 기능 이상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60에서 80%는 면역세포가 갑상선 자극 물질을 분비해서 발병하는 그레이브스 병이 원인이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70에서 80%는 이 면역세포가 갑상선을 공격해 염증을 일으키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원인입니다.
0: 네.
1: 둘 다 좀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조절하는 것이 좀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이 자가 면역 질환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병은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0: 예.
1: 이 자가 면역 질환들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다양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자가 면역 질환과 다른 점은 대표적인 건선이나 크롭병들의 이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세포가 활발해져서 스스로를 공격하는 그런 양상을 띠기 때문에 이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쓰지만 갑상선 기능 이상에는 이 면역 억제제의 효과가 적고요. 오히려 이 갑상선이 손상될 위험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 항진증, 저하증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하증 환자가 약국에서는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저하증에 쓰는 약이 가장 많이 나갑니다. 근데 왜 많지? 하고 봤더니 이제 항진증이나 갑상선 암 그러니까 저하증이 아니고 항진증이나 암이었는데 이때 갑상선을 제거하게 되면 저하증에 쓰는 갑상선 호르몬 대체약을 먹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약으로는 갑상선 호르몬 대체제, 뭐 분류로는 저하증에 쓰는 약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0: 갑상선 질환의 치료에서 약물은 참 중요하잖아요.
1: 약으로 조절합니다.
0: 네.
1: 갑상선은 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약물을 넣어줌으로써 이 조절이 안 되는 것을 교정합니다.
0: 네.
1: 그래서 항진됐을 때는 항갑상선제라는 약을 넣어서 덜 생기게 하고요. 저하증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대체할 수 있는 호르몬 정제를 넣어주는 건데요. 성정 호르몬이나 뭐 인슐린과는 다른

0: 이게 우리 몸의 갑상선 호르몬과 동일한 합성 호르몬이 네. 다행히도 알약으로 이미 개발되어 있고요.
1: 네.
0: 사용한 지 100년이나 된 그렇게 오래 쓴 약도 있습니다. 뭐 워낙에 오래 사용된 약이라 경험도 많고 그다음에 약값도 매우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약으로 조절해 봤는데 만약에 약물로 조절하는 게 실패하면 그때는 아 고장난 이 조직은 갑상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제거한 후에도 호르몬 대체제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약은 약물 치료는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자, 그럼 우선 저하증에 쓰이는 갑상선 호르몬제부터 설명해 주시죠.
0: 아, 네. 갑상선 호르몬제에는 레보티록신이라는 약과 네. 이오티로닌이라는 두 가지 약이 있습니다. 레보티록신을 보통 합성 T4라고 하고요.
1: 네.
0: 이오티로닌을 합성 T3라고 하는 두 가지 성분이 있고 이 두 가지 성분이 합쳐진 제품이 또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때 이 두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레보티옥신이라는 T4 제제를 먼저 씁니다. 이걸 먼저 써보고 이걸로 효과가 없을 때 복합제나 T3 제제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1: 네.
0: 이유는요. 이 레보티옥신은 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활성형으로 바뀌는데 화학적으로 안전합니다. 안정적이었고
1: 네. 네,
0: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반감기가 일주일, 7일 정도로 긴 편이어서 복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이 T3인 미오티로닌은 반감기가 좀 1.5일로 짧고 가격이 비싸고 또 실험실 검사로 약물의 효과나 부작용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레보티록신을 먼저 쓰게 됩니다.
1: 네. 갑상선 호르몬제에 대해 설명 주셨는데요. 지나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0: 이 호르몬제를 과다 사용하게 되면 협심증, 부정맥 등의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요.
1: 네.
0: 그리고 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1: 네.
0: 이게 그래서 소량부터 투여를 시작해서 점차 증량하면서 나한테 맞는 용량을 찾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적당한 용량을 찾아서 이 갑상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될 정도로 조절이 되었다면 거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네. 찾는 데 어려운 거고 함부로 많이 쓰지 않는다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적정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게 복용하고 나서 바로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건 아니고요.
1: 네.
0: 6주에서 8주, 한 달 반 정도 후에 이제 혈압 검사를 시행해서 호르몬 수치가 정상까지 올라왔는지 약물 효과를 판정하고 좀 조절, 그 뒤에 안 됐으면 조절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쓸 수 있지만 조절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약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저하증에는 갑상선 호르몬제가 쓰이는 거고요.
0: 네.
1: 항진증에 쓰이는 약은 어떤 건가요?
0: 네. 항진증에는 항갑상선제라고 해서요.
1: 네.
0: 메티마졸과 프로필티오우라실의 두 종류가 쓰이고 있습니다.
1: 네.
0: 이게 갑상선이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얘를 적게 만들게 해주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 네.
0: 이 약 역시 먹기 시작해서 2, 3주 지나야 증상이 좀 호전이 되고요. 갑상선 항진증은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좀 심합니다. 손이 떨리거나 막 굉장히 열이 나거나 살이 빠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요.
1: 네.
0: 먹고 나서 2, 3주 지나야 증상이 호전되고 또 6주에서 8주 정도 지나야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됩니다.
1: 네.
0: 그래서 치료는 그 정상화됐다가 뚝 끊는 것이 아니고요. 12개월에서 18개월, 그러니까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치료를 한 다음에 계속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는 치료를 중지하게 되고요.
1: 네.
0: 만약에 정상화되지 않으면 추가 약물을 더 늘리거나 또는 이제 수술요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1: 네. 그런데요. 갑상선 약은 공복에 먹어야 한다는데 그런가요?
0: 예. 이거 갑상선 약 아침 공복에 복용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1: 네.
0: 갑상선 약은 아주 먹기가 까다로운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약을 드셔야 되냐면 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먹고 1시간 뒤에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런데 아침에 공복을 1시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1: 어렵죠.
0: 네, 사실 약 먹고 깼는데 1시간 동안 밥 안 먹고 있기는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식사 후 최소 3, 4시간 뒤. 그래서 이렇게 3, 4시간 뒤면 취침 전 공복을 추천합니다. 자기 전, 저녁 먹고 3, 4시간 뒤에 잔다라고 했을 때 자기 직전에 드세요라고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즉,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먹든지 자기 전에 먹든지. 그리고 이 약은 먹을 때도 반드시 물로 먹어야 됩니다. 뭐 차라든지 주스라든지 우유라든지 다른 음료로 복용을 하면 안 되는 약인데요. 왜냐하면 이 약의 화학적 성질하고 흡수 메커니즘 때문에 복용법을 잘 지켜야 되는 까다로운 약입니다.
1: 네. 그러니까 공복에 먹어야 되고 반드시 물과 함께 드셔야 되는 건데 왜 그런 건가요?
0: 이거는 이 약, 이 성분이 흡수율이 낮고 예민하기 때문인데요. 예, 기본적으로 레보트록신이 장에서 흡수되는 비율이 낮으면 40%, 높아도 80% 정도로 좀 낮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개인차가 아주 큽니다. 어떤 사람은 잘 흡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덜 되고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일단 빈속에 먹으라는 이유는 음식물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하기 때문인데요. 이 위 안에 음식물이 있으면 위산 분비가 변하게 되고요. 약이 녹아서 흡수되는 과정을 방해하고요. 특히나 섬유질이 많은 음식 또는 콩류 같은 것들은 이 약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그냥 내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음식하고 붙었을 때 흡수가 아예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변화폭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 약이 매우 좁은 치료 범위를 가진 약물이다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미세한 양으로 효과를 냅니다.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밑에 단위가. 그람도 아니고 밀리그램도 아니고 마이크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양이 들어가서 몸에서 효과를 내는데 이게 흡수율이 조금만 들쭉날쭉해도 몸에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을 저용량에서도 조절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한 동일한 상품명으로 용량만 다르게 8개의 제품이 나옵니다. 뭐 0.05, 0.025, 0.07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품이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용량 조절이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또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도 복잡합니다. 우유. 이렇게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칼슘제나 영양제 중에 철분제, 마그네슘제와 함께 먹으면 이 성분들이 레보트록사신과 결합해서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흡수가 안 됩니다. 딱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딱 아는 철분제, 칼슘제뿐만 아니라 종합 영양제에도 철분이 약간, 칼슘이 약간 들어가 있는데 요 약간만으로도 이 마이크로그램 단위의 호르몬제를 흡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영양제를 드시든지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더라도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셔야 되고요. 모닝커피, 아침에 커피 드시잖아요. 근데 카페인은 장운동을 빨라지게 하거든요. 그러면 약이 흡수될 시간이 없이 통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는 습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뭐 먹었는지를 다 이렇게 전혀 한 시간 동안 금식을 하시면 모르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많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아침 식후에 먹는 다른 약들, 예를 들어 혈압약, 당뇨약 등과 같이 조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흡수율이 아무리 낮더라도 안 먹는 거, 못 먹는 거보단 낫기 때문이에요.
1: 그렇네요.
0: 아예 안 먹으면은 쬐끔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매번 잊어먹고 안 먹고 오시는 분들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먹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은 다른 약과 같이 포장해 주기도 합니다. 일단은 먹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당연히 이제 흡수율이 떨어지거나 흡수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을 조금 이해하시면 이렇게 길게 설명을 못 드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약의 효과가 좀 더 잘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갑상선 약을 드실 때는 주의할 사항들이 많은 건데요. 임신 중에는 어떻게 하나요?

0: 아, 네. 임신 중에도 꼭 먹어야 할 약 중에 하나가 이 갑상선 약인데요.
1: 네.
0: 임신 기간 중에 산모에서 흔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잘 생깁니다.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레이브스 병이 5천 명 중에 한 명꼴로 발생을 합니다.
1: 예.
0: 항진된 대사 작용이 임신부에게 큰 영향은 없지만 체중 이제 항진증이 생기면 체중이 감소될 수 있고 심장이 발렁발렁 지속적인 빈맥이 생길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건 좀 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걸 조절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조기 유산이나 조기 출산 등으로 이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의 갑상선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태아 산모가 모두 잘 지내는 경미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고 경과 관찰 두고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을 경우에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태아에게도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분명히 선생님도 임신 중이시면 가장 적은 양의 항갑상선제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약은 안 먹어 하지 마시고 좀 약을 복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도 생길 수 있는데 이때도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가장 많은데요. 임신 중에 이 호르몬의 분비와 대사가 변하고 면역 체계가 변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갑상선 호르몬 저하 부족해지면 태아의 두뇌 발달 및 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산모에게도 조산 빈혈, 태반 조기 박리, 임신성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치료해 줘야 되는데요. 적절한 용량,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호르몬제를 적절한 용량으로 유지해서 복용하도록 해야 되고요. 이 저하인 경우에는 약간 양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 큰일 났나? 더 먹기 싫은데 이러신데 이게 체중이 좀 늘잖아요. 임신 말기로 가면은. 체중 느는 것 때문에 고기에 비례해서 약이 늘어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설명을 잘 듣고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오늘은 갑상선 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약사이신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솔리드의 천생연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시작한 일을 끝내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을 가리켜 도중하차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것은 목적지에 닿기 전에 차에서 내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종이 기차표에는 출발지와 목적지 외에도 중도하차 전도무효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것은 표에 적혀있는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내리면 나머지 구간은 무효라는 뜻이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도중과 중도라는 두 가지 표현이 나왔는데 이 두 표현은 같은 한자를 쓰면서도 그 순서가 서로 반대로 돼 있습니다. 도중은 일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이나 일의 중간이라는 뜻으로 보통 다른 명사와 함께 쓸 때는 강의 도중, 근무 도중과 같이 도중을 뒤에 씁니다. 또 회의하는 도중에 급한 연락이 왔다 같이 뭐뭐하는 도중에 라는 형식으로도 많이 씁니다. 반면에 중도는 일이 진행되어가는 동안이란 뜻으로 대개 중도 탈락, 중도 포기, 중도 사퇴와 같이 중도를 앞에 씁니다. 그리고 차가 중도에서 고장이나 결국 여행을 포기했다 같이 중도에나 중도에서의 형태를 단독으로 씁니다. 도중과 중도는 같은 한자를 쓰고 뜻도 비슷하지만 사용할 때는 이처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보조기기 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문성현입니다. 보조기기 관리사는 장애인이나 노력자들이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기를 깨끗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공구를 다루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긴장됐지만 지금은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 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인데요. 그동안 장애인의 직업유지와 자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과 노동참여를 지원해온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의미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자리가 마련이 됩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20년 발자취와 제도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가 오는 19일 금요일 오후 1시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데요. 현장 실무자와 서비스 이용자, 근로지원인 등 관계자들이 함께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의 운영 현황을 돌아보고 개선 과제를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 진행이 되고요. 참가 신청은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장애인의 안정적인 노동 환경과 자립을 돕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길 바라고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담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조성민의 장애 칼럼,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충남 공주시가 장애인 돌봄 사업으로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등 전동 보장구 급속 충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외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이 됐는데요.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충전기를 설치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등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모든 교통약자가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18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역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모두미술공간에서 모두예술상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회화와 일러스트, 공예 등 창작물이 전시되고 관람객들은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 가능한 작품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보고 작품 구매나 전시협력 등 다양한 연계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게 구성이 됐습니다. 모두 예술상점은 전시기간 동안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IT 보조기기 지원사업 신청이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으로 IT 보조기기가 필요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기기 노후화나 신체 기능 변화로 재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지원 품목은 특수 키보드와 마우스, 터치 모니터, 전동 높낮이 조절 책상이고요. 노트북이나 태블릿, 데스크탑 컴퓨터 등 일반 정보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청 마감은 19일까지 지원 품목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곡 띄워드립니다. 켄의 가라 가라.